소방시설 관리 부실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98년에 매입했던 분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16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채무자로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 대통령이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해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시점인 이달 말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만큼 등기 이전부터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대출 규제를 우회한 꼼수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어제 SNS에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줘 사실상 갭투자가 가능하게 해줬다며 집을 팔고 잔금을 받은 뒤에야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평범한 국민은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대통령 부부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가 떨어지기 직전 서둘러 매매 계약을 맺었다며 조만간 조합원 집이 양도가 막혀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규제 일정을 정확히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번 특검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있다며 특검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려는 공안정국의 연장일 뿐이라며 어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특검법 개정안을 곧장 본회의에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요르단 당국이 홍해에 접한 아카바 지역의 국제공항과 항구에 소개령을 내렸다고 요르단 암만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밝혔지만 요르단 당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모든 미국인은 해당 공항이나 항구로 이동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요르단 내 군사기지 방문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 정부의 무하마드 알모마니 대변인은 아카바 공항과 항구에 소개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들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모마니 대변인은 또 지난 수시간 동안 잠재적 위협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요르단군은 이란이 요르단을 향해 쏜 미사일 4기 중 3기가 방공망에 격추됐고 나머지 1기는 인구가 적은 요르단 남부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간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인 야히야 사리는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사우디의 후티 측 항만 공항 봉쇄와 지난주 사나 공항 타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봉쇄에는 봉쇄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우디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더라도 포괄적이고 단호한 확전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위협에 맞서 홍해 입구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이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합동사령부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인도법과 유엔 해양법 협약에 부합하는 모든 단호하고 결연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후티의 모든 위협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해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0: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에 최대 100mm,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잦아들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3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24.5mm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맡습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낙폭이 컸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S&P 500과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 하락인데요. 중동의 지정학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는 중입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변동성은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의 하루 평균 변동률이 무려 6.75%나 됩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우스울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수급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제는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이 매도에 나서면서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최근 기관 자금의 상당수는 ETF 자금이라고 하죠. ETF 시장이 급성장한 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명리 있고 암이 있는 셈인데요. 이 내용은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코스피 한 1% 정도 하락하면서 6,500선마저 내준 채로 일단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의 주인공은 역시 반도체인데요. 다른 종목이라고 특별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 기업으로도 로봇 기업으로도 관심을 모았던 현대차의 부진이 참 아쉽습니다. 어젠 40만 원 선까지 내줬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냉정한 평가를 받는 걸까요? 1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한때 70만 원대까지 갔던 현대자동차의 주가 40만 원대마저 무너지고요. 오늘 장 초반에 거의 4% 빠지면서 38만 원대까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올해 CES 최고 히트작이었던 아틀라스도 건재한데요. 왜 이렇게 현대차 주가 맥을 못 추는 걸까요? 기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생생 스토리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뜬금없지만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은 보셨습니까?
1: 네, 풀로 다 봤습니다.
0: 아, 다 보셨습니까? 되게 재미없었다 그러던데.
1: 뭐 축구를 그렇게 잘하면서 골 그렇게 못 넣는 구가 처음 봤습니다.
0: 굉장히 답답한 경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날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이 하프타임 쇼 BTS가 네. 눈길을 또 끌기도 네. 했는데요. 그 전에 16강전 하프타임을 보면은 아틀라스가 등장을 했었다고 해요.
1: 그렇죠.
0: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까?
1: 우선 사람들은 뭐 아주 좀 그냥 가볍게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예. 로봇을 좀 아는 분들은 첫 번째 반응은 어? 잔디밭의 선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든요.
0: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걷는다는 동작을 구현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로봇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해진 틀에 움직이기 때문에 평평한 평면

0: 이나 도로 혹은 뭐 실험실 같은 데 서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금물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잔디밭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다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1: 아, 그렇네요. 울퉁불퉁하기도
0: 예, 뭐
1: 하고.
0: 굉장히 다양한
1: 예.
0: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뭐 전문가들의 반응은 잔디밭에 선다. 아, 이게 굉장히 놀라운 퍼포먼스였고 그리고 실제로 움직임에 있어서 뭐 단순히 공을 전달해 준 정도였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실은 또 로봇 업계에서는 놀란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 형태라든지
1: 예.
0: 그까지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대차의 파업 이유로 거론되는 게 야근 특근에 곧 투입되는 아틀라스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0: 그렇죠.
1: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0: 네네.
1: 사실인 것 같고요. 아틀라스의 상용화 일정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 지금 현대차에서는 2028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네.
0: 이번에 이 현대차가 노조에서 가장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월급제를 이야기한단
1: 맞아요.
0: 말이에요.
1: 네.
0: 월급제가 왜 파격적이냐. 일반인들은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될 텐데 우리가 대기업들 보통 보면 사무직이 있고 현장직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 사무직은 일정한 연봉 계약을 하면 사실 끝이 나고 그
1: 그렇죠.
0: 연봉
1: 네.
0: 내에서 움직이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본급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초과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초과 수당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상규대로
1: 네.
0: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일을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근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분들의 연봉이 사무직과 비슷하거나 어쨌든 더 많거나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통 현대자동차나 우리가 조선소에 일하신 분들이 이게
1: 네.
0: 보통 급여 체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아주 베네핏이 더 많은 이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것을 빼고 우리도 너희들처럼 사무직처럼
1: 아.
0: 월급제로
1: 예.
0: 해줘라고 이번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1: 네.
0: 노조가 생긴 역사상 처음인 일이죠.
1: 지금까지
0: 사실은
1: 사실 반대했잖아요.
0: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
1: 예.
0: 월급제 하기 싫고 우리는 수당제로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로봇 때문이라는 정설이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에서 로봇을 생산하면 미국에는 사실 노조가 거의 없잖아요. 예,
1: 그렇죠. 예.
0: 그리고 여러 가지를 협상할 필요가 사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공장이 우선 이 현대차가 개발한 아틀란티스를 이제 거기에 투입을 하면 여기서 충분히 실험을 할거 아닙니까? 2, 3년 정도 실험하면 이 정도면 현장 투입이 가능하겠네라고 판단되면
1: 들어오겠죠.
0: 2030년 되면 100%
1: 네.
0: 들어오겠죠. 이렇게 됐을 때 노조에서는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번
1: 네.
0: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이 이제 월급제로 아예 바꿔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지금 업계의 시각입니다.
1: 뭐 합리적인
0: 네.
1: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보면은 아틀라스의 경쟁력, 앞서 말씀해주신 잔디 보행을 더해서 확실히 경쟁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0: 우리가 아틀라스의 좀 역사를 조금 되짚어봐야 되는데
1: 예.
0: 이게 제일 처음에 개발된 건 2013년이었어요. 꽤
1: 꽤
0: 오래됐죠.
1: 오래됐네요.
0: 네, 13년
1: 예.
0: 전입니다. 이때는 현대차가 이제 인수를 하기 전이었죠. 제일 처음에 도입할 때 목표는 재난 현장 투입용으로
1: 맞아요.
0: 이게
1: 네.
0: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때만 해도 이 로봇의 목표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막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서는 게 목표였습니다.
1: 맞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뛰어가고 그러면
0: 네.
1: 오, 대단하다 막 그랬었던
0: 그리고 막
1: 때잖아요.
0: 이렇게 두 발로 균형을 잡고 약간 거친 지형을 걸어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환호를
1: 아,
0: 했어요.
1: 그것만으로도.
0: 예.
1: 네.
0: 그리고 이제 복잡한 작업 같은 거에 꿈도 못 꿨고요.
1: 네.
0: 그리고 이 한쪽 발을 이제 떼고 걷는 것 그랬을 때도 보통 환호를 했습니다. 우리가 애기 키울 때하고 똑같습니다. 예,
1: 네.
0: 이랬는데 뭐 이런 능력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빠르게 도달했는데 사실은 이 아틀라스가 획기적으로 했던 게 지난번 CES
1: 네.
0: 2016에서 이 가장 획기적이었던 것은 원래 로봇은 유압식이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굴삭기 같은 걸 보면 팔이 움직일 때
1: 여기 이렇게 쇳덩어리 하나 달려 있고 푸식푸식하는 그런
0: 쇳덩어리
1: 거.
0: 쇳덩어리 옆에 이제 선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유압식으로 그 굴삭기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거든요.
1: 그게 관절 움직여주는 거네요.
0: 관절 움직이고 힘도 주고 하는 게 유압식인데 로봇도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다 유압식으로 예.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 아틀라스의 가장 혁신은 바로 이 선을 버렸다는 겁니다. 유압식을 예.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압식을 버리고 이게 뭘 달았느냐 전동식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전까지는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개념은 로봇은 사람과 같은 인간의 관절과 사람과 같은 정도의 움직이면 돼 라는 정도의 사고방식으로 로봇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네. 유압을 달아서 그걸로 움직이면 되고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고정관념을 딱 깨고 전동식으로 바꾸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제자리에 서서 몸이 360도 돌기 시작하고
1: 그렇죠. 뭐 허리도 180도 돌아갈 것이고 네.
0: 네. 이 전동식 바뀌니까 이게 사실은 이 동력원의 변화가 아틀라스 사람에게 가장 환호했던 부분입니다. 그 동력원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기본 로봇은 한 10kg 정도밖에 못 들었는데 이게 동력원이 바뀌니까 25kg, 40kg까지 들기 시작하고
1: 가동 범위도 또 넓어질 테니까
0: 그리고 예. 가동 범위가 넓어지는 뿐만 아니라 좁은 가동 안에서도 이게 몸이 360도 도니까 다양한 인간이 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가능한 형태의 이제 노동이 이 가능한 형태의 로봇이 나온 거죠.
1: 그렇네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뭔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하나 바뀌는 거는 이 유압식으로 하면 정밀 제어가 좀 어렵습니다. 큰 건 이렇게 만들고 짓고 하는데
1: 포크레인 같은 건 가능해도 그렇죠. 이렇게 섬세한 건 좀
0: 섬세하고
1: 어렵다.
0: 뭐 아주 정밀하게 예. 뭐 1cm, 2cm 정도 당 정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이 전동식으로 바뀌면서 이 정밀 제어가 가능한 로봇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유지 보수가 되게 편리해졌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틀란타스 같은 경우는 7시간 정도 일하다가 인간 보통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쉬는 시간에 예. 가서 충전기 바꿔 와서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 24시간 예. 일 가능하죠.
1: 불만도 없을 것이고.
0: 예.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혁명이었고 더 큰 혁명은 사실은 현대차가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큰 차이가 있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합니다. 그쪽은 로봇을 위한 로봇을 개발하는 거예요.
1: 아 예. 그러니까
0: 현대차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로봇의 개발 목표가 자기들 공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얘들은 정말 로봇을 위한 로봇이고 얘는 정말 필요해서 개발을 하는
0: 그렇죠.
1: 거고.
0: 그러니까. 예. 현장에 투입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른 로봇 기업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1: 테스트할 곳도 많네요.
0: 그렇죠. 예. 이미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 어떤 곳에 들어갈지도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현대차 그룹은 로봇 관련 밸류체인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일부 가지고 있고 현대 오토웨버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기업보다 현대차에서 개발하는 게 현장 적응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을 조금 열광하게 만든 거죠.
1: 그래서 그때 막 주가도 오르고 그랬었는데 네. 주가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에게 알려진 건 사실 로봇계 스팟이었는데 지금은 이쪽보다는 확실히 아틀라스가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선 회장도 현대차는 AI 로보틱스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분 정리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0: 이제 몇 가지가 좀 꼬여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정리를 하려면 우선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 보면 정의선 회장은 됐지만 아직 현대차 그룹의 확실한 경영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1: 지분이 별로 없죠.
0: 그렇죠. 예. 현대차 그룹은 기본적으로 현대 모비스를 경영을 지배권을 가져와야 현대 그룹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고 기아가 현대 제철를 지배하고 그리고 다시 현대 모비스를 지배. 아직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1: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네요.
0: 그런데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현대 글로비스 지분 20%를 가지고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 11%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는 아버지인 정봉구 회장이 아직 대주주로 있고 예, 예. 그 지분은 아직까지 정렬을 받지 못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지분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현대차 그룹의 과제는 뭐냐면 정의선 회장이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1: 네.
0: 사실은 이것 때문에 2018년도에 엘리엇하고 분쟁이 한번 있었죠.
1: 네네네.
0: 그때는 제일 처음에 현대모비스와 자기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를 합병을 해서 합병 분할을 통해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1: 네.
0: 엘리엇으로 인해서

0: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0: 그렇습니다.
1: 진짜.
0: 예. 이게 숙제였는데. 네.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왜 지금 이렇게 이제 지배권 다시 떠오르느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대 그 정유선 회장 개인 지분이 20.5%가 있습니다.
1: 아. 예.
0: 이게 왜냐하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네. 그 정유선 회장이 강력한 의지로 내가 로봇으로 가겠다. 라는 의지로 본인이 그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은 HMG 글로벌이 56.2%를 가지고 있어요.
1: HMG 글로벌.
0: 이게 뭐냐면 예. HMG 글로벌은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현대모비스 3사가 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법인입니다.
1: 아, 그럼 이것도 어쨌건 현대 거네요.
0: 현대 거죠. 예. 여기는 이제 HMG 글로벌은 말 그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투자 회사예요.
1: 일종의 SPC 같은 건가요?
0: 그렇죠.
1: 여기는?
0: 예. 그리고 정유선 회장이 22.5%를 가지고 개인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현대 글로비스가 11.25%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5% 정도를 지금 그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어요.
1: 아, 일본 소프트뱅크. 예.
0: 이번에 지금 이슈가 나온 거는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현대차가 다 인수를 하겠다.
1: 아, 그럼 100% 갖게 되는 거네요?
0: 100% 현대차 예. 지분이 되는 거죠. 다이내믹스를 내년에 올 연말이나 내년에 상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분 가치가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30조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1: 어마어마하구나.
0: 그리고 이제 연초에는 사실은 막 예. 로봇주가 떴을 때는 56조까지 예. 이야기를 했었어요.
1: 예.
0: 이거 사들일 때 1조 정도밖에 안 샀다.
1: 맞아요. 되게 저렴하게 샀죠. 네, 여기도.
0: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정의선 회장이 엑스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1: 아.
0: 30조 정도. 요번에 만약에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을 다 사들이면 정의선 회장 지분은 22.5%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25%까지 늘어납니다.
1: 예.
0: 그러면 한 4분의 1이 정의선 회장 지분이니까 그중에 일부를 엑스트 하더라도 한 10조 정도를 마련할 수 있죠.
1: 징역세.
0: 예. 그러면 사실은 정문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대로 사들이거나 해결할 수가 있어요.
1: 징역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가능해지네요.
0: 그래서 예. 원래 현대차 그룹에서는 늘 나온 얘기가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를 합병 분할해서 할 방법이 안 되면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하면 거기 정유선 회장 지분 11% 있으니까
1: 네.
0: 여기서 엑스트한 돈을 가지고 기념거석기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게 가장 대안이 높았는데 지금 건설업계가 안 좋으니까 그건 안 되고
1: 네.
0: 결론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IPO를 시켜서 거기에 나와서 나오는 개인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해서 기념권 선결하는 게 가장 유력한 설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 승계 네. 지배구조의 변경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 아, 훌륭한 대안이 여기서 네. 생겼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소프트뱅크가 9.65%를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될 게 뻔히 보이는데 소프트뱅크에서 이거 팔아줄까요?
0: 이거는 소프트뱅크하고 맺은 계약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1: 아.
0: 이게 이 콜옵션이 걸려 있거든요.
1: 예, 예, 예.
0: 이게 지난해 8월 신규로 설정한 콜옵션이 있어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설령 이제 풋옵션 행사를 하지 않고 수식을 보유한다고 했더라도 21일부터는 현대차가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요거는 계약상에 있는
0: 네,
1: 거였네요.
0: 그래서 100% 이 지분을 굳이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수하는
1: 예.
0: 거거든요.
1: 예, 예.
0: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아, 빨리 IPO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1: 역시 여기서 대표님의 전문 영역 지분 승계라는 그런 어떤 과제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만 더 살펴보고 2부에서는 주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추진되는 시기 이게 28년 아틀라스가 공장에 투입이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맞물려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도 조만간 어떤 테스트 베드적인 어떤 움직임 같은 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이미 움직이고 있죠.
1: 현대차를
0: 그룹을 보시면 이미 싱가포르의 공장을 보면 이런 그 용도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미국 공장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의 비전은 이런 거예요. 정의선 회장이 회장이 되면서 크게 내세운 비전이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슬로건을 내밀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현대차를 이해할 때는 자동차 회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 여기는 앞으로 모빌리티 관련된 건 다 하겠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로봇도 사실은 모빌리티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1: 아, 역시 이것도.
0: 네, 모빌리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이 자율 로봇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가지면 자율주의

0: 여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동차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차가 하는 움직이고 있는 현재 모빌리티 솔루션의 개념으로 로봇을 좀 인식하게 되면 현대차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도 좀 눈에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같은 상상품을 만들더라도 비전이 다르면 전혀 다른 회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요타의 자동차와 현대차의 자동차 모빌리티는 좀 다르다. 이렇게
1: 아,
0: 보시는 게 맞습니다.
1: 토요타는 여전히 약간 전통의 느낌에
0: 그렇죠.
1: 가까운데 현대차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별로 안 좋은 게 현실이란 말이죠.
0: 네.
1: 그래서 2부에서는 주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이제 2주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PD가 여러 차례 애원을 했던 것처럼 두 주 만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700명의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괜찮은 방송이다 생각하시면은 YTN 경제라디오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중에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께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우물정의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이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건강식품 쉐비세븐업, 물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800명 고지를 넘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저희 PD가 원고에 적어주셨는데 그거는 방송 중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애청자분들의 힘을 여러모로 다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2부에서 또 나눠보겠는데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조금 전에 YTN 경제 라디오 구독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명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현대차 1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계획도 잘 세웠고 그 계획대로 차분차분 잘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영 시원치가 않아요. CES 때 이거 공개했을 때 현대차 주가 7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4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어요. 네. 왜 이러는 겁니까?
2: 요즘 그 현대차 예. 주주분들이 두 번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0: 아, 저 가슴이 아프다.
2: 네. 네. 일단 코스피가 지금 반도체 의존성이 높잖아요. 반도체가 맞아요.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
0: 네.
2: 근데 문제는 반도체가 반등할 때 홀로 소외됩니다. 그 요인상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최근 한 달만 봐도 지금 40% 이상 떨어졌거든요. 같은 기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훨씬 사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자동차라는 게 원래는 이게 소비재란 말이에요. 경기 소비재여서 이 정도로 출렁이진 않습니다.
0: 네네네.
2: 같은 시간 토요타를 보면 토요타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럼 현대차만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경기 소비재지만 테크주로 같이 핀업되어 있습니다.
0: 오히려 그렇다면 로봇주로도 인식이 되는 로봇주로 게 변동성 키웠다?
2: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이제 본질적인 문제고.
0: 예.
2: 우선 몇 가지 짚어보면 일단 실적은 좀 안 좋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8% 정도 감소한다고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0: 예.
2: 이게 이제 좀 떨어진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로봇 프리미엄. 우리가 로봇주로 이제 편입 좀 됐었잖아요.
0: 네.
2: 이게 일부 좀 반납을 했다.
0: 아.
2: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긴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0: 예.
2: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아틀라스 양산 폼팩터가 공개되면 올라가고, 또 이게 뭔가 소식이 없으면 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결국에는 자동차 주보다는 피지컬 AI 주로 편입될 때 탄력을 받거든요.
0: 그렇죠.
2: 보통 자동차 주들이 PBR이 한 5에서 6 정도 되는데 네네. 현대차는 그럼 높습니다.
0: 네. 네. 지금 한 10 정도 되니까요.
2: 그렇죠.
0: 되니까요.
2: 이거는 이제 자동차 주는 아니라는 예. 얘기예요. 피지컬 예. AI로 봐야 되는 데서 그 소식에 따라서 일일비 하는 게 좀 하나가 있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수급의 문제입니다. 네. 수급을 보면 지금 코스피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합산 시총에 거의 좌지우지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0: 그렇죠. 예.
2: 이런 시장에 이 편중 인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비반도체 주들은 오를 때는 같이 오르는데 떨어질 때 안 오릅니다.
0: 아.
2: 네, 이게 수급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이 수급을 움직이는 게 기관 투자나 외국인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를 때는 같이 올라가는데 떨어질 그러니까 떨어지고 다시 오를 때는 이걸 안 사버리는 거죠.
0: 이게 소외돼버리고.
2: 소외돼버리는 예.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마 지금 현대차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한 40%까지 반토막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됩니다.
0: 아니 아무리 그래도 테슬라에 비하면 너무 좀 그런데 그렇다
2: 그러니까
0: 보니까
2: 중간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 현대차는 토요타나 폭스바겐이나 GM처럼 전통 자동차 주는 벗어났어요.
0: 네네.
2: 그렇다고 테슬라 같은 하이테크 주는 또 아니라고 보는 아직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0: 여기까지 못 갔고 여기 중간에 어딘가 거죠. 있다.
2: 예, 저는 이 부분은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하는 순간 이쪽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펀더멘탈은 예. 아직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중간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둘 다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우려가 나오는 거는 이 현대차의 전략이 2차 전지 붐대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현대차가 2차 전지 꼴난다. 이런 좀 비관적인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사실은 그 당시 화랑이 했을 때 예. 계속 갈 거라고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캐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빨리 꺼진 상태였고 그런데 현대차는 이걸 로봇주로 보시면 되지 않고 저는 피지컬 AI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움직임 전체로 보면
0: 아 단순한 로봇주라고 네. 하기는 어렵다.
2: 그러니까 피지컬 네. AI로 가면 사실 AI라는 이 플랫폼이나 AI라는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예. 피지컬 AI는 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결국에는 회수될 방법은 피지컬 AI밖에 없기 때문에
0: 네.
2: 그렇게 됐을 때는 현대차는 기존 2차 전지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0: 그럼 대표님은 어찌됐든 간에 현대차가 지금 내세우는 피지컬 AI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2: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현대차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혁신적이다. 물론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0: 네.
2: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토요타, BMW, 뭐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GM 이런 기업보다는 전혀 다른 격에 지금 올라와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거기에다가 이 토요타나 GM이나 포드나 뭐 이쪽 기업들은 현대차만큼의 밸류체인을 안 가지고 있어요.
0: 그렇죠. 예.
2: 현대차에서는 제일 중요한 밸류체인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입니다.

0: 왜냐하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관절 이야기했잖아요.
1: 아, 네네네.
0: 그 액추에이터인데 액추에이터가 로봇 가격의 약 원가의 4~50%를 차지합니다.
1: 오, 대부분이네요. 그게.
0: 이걸 모비스가 만들 거예요. 네.
1: 어.
0: 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뇌에 해당하는 현대 오토 앱에서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1: 네네네.
0: 게다가 물류 같은 걸 투입해서 글로비스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 기업보다는 생태계라든지 밸류체인이라든지 어떤 혁신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기존 자동차 주로는 이미 벗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런데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있는 선은 테슬라 정도의 하이테크까지 가기에는
1: 예.
0: 아직까지 실적이나 실물들을 보여주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지금 기본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차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언젠가는 재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분께서 유튜브 댓글창에 구독하고 갑니다.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 현대차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생생 스토리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와,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예.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매주 화요일 부자가 되는 비법 부자 대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용석 우리자산운용 ETF 솔루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즘의 ETF 바쁘지 않으십니까?
1: 네, 요즘 많이 불러주시는 데도 많고 그만큼 투자자분들께서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사실 네. 이 방송 맡고 나서부터 항상 강조를 했던 게 네. 투자하시려면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말고 ETF를 하셔라.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박장을 열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아이러니. 네.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잠깐 볼까요? 네. 코스닥 오늘도 힘을 못 내고 있고요. 네. 코스피는 약간 오를랑말랑 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떨어질 때 왕창 떨어지고 오를 때는 힘이 없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요.
1: 네, 과거에 한 3개월 동안 이어졌었던 예. 오를 때 바싹 올라가고 떨어질 때 그래도 하방에서 좀 받치는 힘이 있었던 거랑 좀 반대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생기고 있는데 예. 아무튼 그 전까지 있었던 기대와 그다음에 우려에 공존하던 시기에서 약간 지금은 우려가 앞서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만큼 투자자분들도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하고 있다라고 네.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급 상황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어제는 외국인이 순매수, 개인도 네. 순매수였는데 기관이 마이너스였고요. 네. 오늘도 기관의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순매도, 요거 ETF 자금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봐도 되나요? 되는 거죠?
1: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0: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1: 네, 네, 예. 어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 제가 한번 막 급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외국인 국내 최근에 기관의 자금의 움직임보다는 외국인의 움직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투자자 관점에서도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1: 4월 이후에 작년 예. 4월 이후에 올해 6월 중순까지 이제 조정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모든 외국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올 초 들어서 외국인들은 거의 6개월 내내 순매도를 역대급으로 이어갔었습니다.
0: 거의 매일이었죠. 네,
1: 거의 네. 매일이었고 매수를 한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아이러니하게 7월 달에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그때 당시는 외국인들이 거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우리는 시장에서 우려를 느끼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 우려를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해서 순매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패턴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순매도를 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6월 달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이슈가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향도 좀 일부분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뭐 저점에서 수익이 나거나 이런 것들 혹은 손절매 물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관 자금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기관의 순매도를 저희가 살펴보면요.

0: 1, 2, 3위를 봤을 때
1: 네.
0: 제일 많이 판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개별 종목이
1: 네.
0: 대략 한 9,300억 정도의 기관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가 대략 한 3,600억 정도의 순매도가 있었고, ETF는 제일 많았었던 게 코덱스 200이죠. 우리나라를 지수 대표하는
1: 코스피
0: 거, 네,
1: 200
0: 코스피 200
1: 그쪽입니까? 예.
0: ETF인데요. 요 ETF를 대략 한 1,4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런 걸로 살펴봤을 때 사실은 기관 매도가 ETF가 대부분이다라는 거는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고, 어제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또 확신을 갖고 있는 SK와 삼성전자에
1: 예.
0: 대해서 기관 매도가 대략 한 합산해서 한 1,300억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관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기관 순매도 순매수 수준에서 한요 정도는 흔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그렇게
1: 네.
0: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면
0: 네.
1: 여전히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좌지우지되는 시장인 걸로 결론을 일단 1차적으로 내리고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ETF 시장이 지금 증시 호황에 맞물려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요게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평가도 하는 것 같아요. 납득되는 주장입니까?
0: 네, 사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이 부분은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시장을 보면 움직이는 구조적인 큰 힘,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형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거를 앞서 말씀드린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어떻게 보면 ETF에서 생긴 부분일 수도 있는데, ETF가 활성화됐다는 게또 구조적인 힘세 번째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아이러니하게도 살펴보면 우리나라 시장 국내 주식시장에 갖고 있는 특징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쏠림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 요거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0: 네,
1: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에 보면 이제 지난 4월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쭉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참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많이 들어왔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도 최근에 5월 27일 날 16종목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장을 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형주 쏠림,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참여, 그다음에 ETF, 그다음에 레버리지, 이게 모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도 레버리지,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참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M7 같은 빅테크에 대한 선호 여전히 뭐 선호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힘인데, 특히 우리나라가 좀더 그런 쪽으로 시장이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1: 쏠림이 더
0: 쏠림이 좀
1: 심하고
0: 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이게 ETF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모두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대형주 쏠림 심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가끔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도박의 민족, 굉장히 고위험을 선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란 말이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개인 손실 굉장히 컸다 그러고요.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상품 가운데는 손실률이 거의 뭐 50%, 고퍼스도 손실이 컸고요. 이거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0: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레버리지라고 하는 상품이 아시다시피 뭐 특정 기초 자산의 두 배로 수익이 나도 두 배로, 그다음에 손실이 나도 두 배로 움직이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구조적으로 기초 자산보다 좀더 수익이 날때덜 나고, 그다음에 손실이 날 때도 더 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간 수익률의 레버리지라는 특징에서 나오는 건데,
1: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를 때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고 내릴 때도 훨씬 더 많이 손실이 나면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오를 때는 불리하고 내릴 때도 불리한 것 같거든요.
0: 이게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기간을 쭉 봤을 때 변동성, 일간 변동성이랑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극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만 원짜리 종목이 있습니다. 만 원짜리 종목에 레버리지 ETF가 있고요. 근데 만 원짜리 종목이 5천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어떻게 될까요? 만 원짜리였었던 레버리지는 어떻게
1: 50%
0: 될까요?
1: 손실, 100% 손실
0: 100%
1: 나야 되는 거죠?
0: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가정을 해서 100% 손실이 났다고 해도 만 원짜리가 1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5천 원으로 떨어졌었던 기초자산이 다시 두 배가 올라서 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레버리지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1: 아, 4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0: 두 배가 오르니까 그냥 2원이 되는 겁니다.
1: 2원.
0: 근데
1: 아, 두 배지.
0: 기초자산은 만 원에서 5천 원이 됐다가 다시 만 원으로 두 배가 올라서 올라갔는데 50% 빠지고 두배 빠졌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두 배를 감안하게 되면 우리는 이틀 동안 빠졌으면 우리 원금도 레버리지를 투자했지만 본전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사실은 이제 요런 거를 우리나라 이제 뭐 당의 일일 상한가가 한 30%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예가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는 않지만 극단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 50%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단 하루 만에 50% 빠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내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 ETF는 그냥 두 배, 2원이 됐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인버스나 레버리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앞뒤로 커지게 되면 극단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일간 변동성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의
1: 문제점이네.
0: 위험성이다라는 거를 전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제 자산이 10% 줄었다고 해서 10% 다시 오르면은 원래대로 복구되는 게 아닌 것처럼
0: 맞습니다.
1: 딱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부작용이 굉장히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개인 투자자의 최소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이고 실제로 현금이니까 훨씬 더 높게 했어요. 규제 강화를 하게 됐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사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 레버리지를 투자한다는 거는 그 정도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그 금융당국의 보안 방향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미 나왔었던 레버리지가 뭐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레버리지를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 이미 충분한 투자 금액, 그다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이걸 잘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액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는다는 게.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애초에 이 레버리지 ETF가 도입됐을 때 충분한 논의가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뭐 지금 이제 와서 야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나라 주가지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형주 쏠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형주 쏠림이 되는 시장에 애초에 ETF 레버리지 ETF가 나올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ETF만 승인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뭐 이런 단서 조항이 있었겠지만 조건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에도 레버리지 ETF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 다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가 크게 막 이렇게 문제가 되냐? 그건 아니었었던 거거든요. 문제는 너무 특정 종목에 쏠림이 가뜩이나 쏠림이 있는 주식시장에 레버리지도 특정 종목 물론 이제 뭐 기초자산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동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생각하지 못했었던 좀 이슈들을 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개인적으로는 대체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책임지는 목소리도 하나도 없고요. 어쨌건 블룸버그 쪽에서는 이 대통령의 골칫거리가 됐다. 로이터에서는 야생의 카지노가 됐다. 이런 직설적인 비판도 나올 정도의 레버리지 ETF까지 살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이 효용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유효한 투자 수단이라고 봐야죠.
0: 당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20세기 들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최고의 인류 최고의 발견품이다.
1: 접니다.
0: ETF야말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러니까 투자의 민주화, 그동안의 개인 투자자들 혹은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못했었던 아주 광범위하고 쉬운 지수로 ETF로 아주 단순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고, 그 부분이 이제

0: ETF 시장에서 계속 이 ETF가 성장하고
1: 맞아요.
0: 개인
1: 네.
0: 투자자들이 또 자본 시장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TF를 고를 때꼭 봐야 될 체크 포인트들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1: 어떤 부분들 체크하면 좋을까요?
0: 네, 사실 ETF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아주 심플합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막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방법이 없지만 ETF는 그 ETF가 갖고 있는 이름만 보면 이 ETF가
1: 다 나와
0: 네,
1: 있죠.
0: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면 그러니까 지역이 미국에 적혀 있다. 그러면 어디 투자하는지. 그리고 미국에 뭐 빅테크에 투자한다. 그럼 빅테크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1: 예.
0: 그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인버스다, 레버리지다. 그런 방향성에 대한 내용도 알수 있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커버드 콜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리고 뒤에 이제 뭐 헤지가 들어간다. 헤지 뭐 해외 투자하는 상품인데 달러로 투자하게 됐을 때 헤지가 된다. 그러면 H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이름에서 대부분 다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은 같은 기초 지수. 요즘은 섹터, 테마 형들이 비슷한 ETF들 굉장히 많이 나오지
1: 네.
0: 않습니까? 근데 그 ETF마다 그 지수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종목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1: 아, 구성 종목 정도는 체크를 해라.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아.
0: 이 ETF가 추적하는 모든 ETF는 BM이
1: 예.
0: 있습니다. 벤치마크가 있어서
1: 예.
0: 이 벤치마크를 추정, 그러니까 구성하는 기초 지수의 방법론을 어떤 종목을 담는지를 그 ETF 홈페이지 가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종목마다. 그런 것들 한번 꼭 보시면, 아, 이게 다르구나. 어떤 종목은 이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많이 들어가 있고, 분명히 다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ETF 종목만 쳐보면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기초 지수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리고 기왕이면 좀 네임드, 좀잘 알려진 유동성이 있고, 이런 ETF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색다른 ETF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잘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ETF 투자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1: 오늘 최영석 우리 자산운용 ETF 솔루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네, 오늘 방송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선물 5000번 쓰시는 분, 2290번, 6139번 이렇게 세 명께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17 쓰시는 분, 구독자 1000명 가자라고 하셨는데 이제 700명이니까 이번 주 안으로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갈 길이 멀긴 하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332번 쓰시는 분, 생생경제는 비가 세차게 오는 오늘도 잼나네요라고 하셨는데 비가 오네요. 무섭습니다. 현대차 로봇 기능을 실감할 때 그걸 방어하는 노조원들의 현 상황이 와 해주셨는데요. 러다이트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해는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 반면에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많아서 무덥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충남 서해안에는 최고 10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 안팎의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은 만큼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선에 그치겠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역은 광주 32도, 포항은 37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빗길에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쭉 밀리는데요. 이촌동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뒤

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반대편 일산 가는 길 천호대교 부근부터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북부간 선도로는 양방향 비슷한 구간 정체를 보이는데요.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다로빈이라고 하는 이제 원전을 새로 하나 만들기 위한 그 부지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거기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2: 예.
1: 그것도 가서 이제 그 공격을 했단 말이죠.
2: 예.
1: 그러다 보니까 IAEA에서 이쪽 부분에 대한 공격은 조금 무리다. 그러니까 공격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0: 김열수 한국 군사 문제 연구원 안보실장입니다.
2: 아, 예.
1: 그래서 이제 이 레드라인을 이제 넘나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은 자신들로서는 이제 당연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군한테 기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의 그 인프라에 대한 공격 그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레드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쪽에서 계속해서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공습과 재공습 그리고 이제 보복과 다시 이제 그런 그 재보복의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영원히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전쟁이 확전이 돼 가지고 뭐 아랍 전체 국가가 다 참여하는 그런 행태로 발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일단 한 분은 멈출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이런 외신 보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의 내무부 장관이
2: 예.
1: 지금 파키스탄으로 날아갔다. 그래서 이제 뭐 열흘 동안 이렇게 공습을 중단하고 휴전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2: 예.
1: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양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피해만 나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한테도 승리로 이렇게 이끌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중간 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끌고 나갈 이유는 없어요.
2: 예.
1: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협상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3: 네. 자,
2: 국내에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열고 지금 다시 격파하고 있는 중동 전쟁 대응책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4: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초진했다고 하는데 현장 대원들 또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경북 안동, 의성, 또 충남 서천, 경기 고양 등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해를 입는 지역들이 있는데 수해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마 대응은 매우 잘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공직자들 각 부처의 노력으로 인명 피해도 최소화되고 있고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이후에 곧 극심한 폭염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

촘촘하게 수립해 주십시오. 냉방 시설 이용이 힘든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열대야 때문에 또더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주로 일과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적어도 폭염 기간 동안에는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지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 군수, 구청장들께서는 여름철 재해 대책에 특별히 집중해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상당히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더군요. 보통 장마가 끝나면 그 수해로 인한 복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시장 도지사 할때 경험에 의하면 조사하는 데뭐몇 달, 또 심사 받는 데몇 달, 예산 편성하는 데 한참 걸리고, 그래서 겨우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공사 시작하려고 보면은 바로 또 장마가 시작되고, 그러죠. 우리 김성한 구청장도 한때 겪었던 일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장마철 이전에 그 재복구 사업이 얼마나 끝났느냐를 통계를 뽑는데, 올해가 10년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장마 시작 전에 93.7%가 끝났다. 이게 최고치라고 합니다. 각 부처나 각 지방 정부들이 매우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조치들 통해서 이제 수재나 피해가 줄어들고, 또 그에 따라 인명피해나 이런 것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지금까지는 잘 대응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이런 최고치 갱신 이런 기록 나오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공직자들 뭐 다들 노력했지만 전원을 다 하긴 좀 어려우니까 몇 사람 뽑아가지고 좀 포상하든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올해 부처별 업무 보고가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대상 기관 절반 정도가 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 보고에는 국민 참여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댓글 등을 통해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우리 주권자들께서 직접 지적한 사항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아마 그 온라인 의견, 방송에 들어온 의견은 사실은 따져보면 엄청 많을 수 있는데, 그게 다 국민들의 의견이고, 이미 알고 있는 거라면 참고하시고, 새로운 거라면 우리가 어차피 직면할 문제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사전적으로 잘 대비하는 게 국정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는 길이 될 겁니다. 정부 임기가 지금 2년 차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정 전반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될 때입니다. 1년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더라도 이제는 이제 달려야 할 때죠. 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임기 초에는 큰돌 집어내는데 주력했다면 이제 큰 돌은 대충 집어냈고, 이제 중간 돌, 잔돌들 좀 집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좀 양이 많아지죠, 점점. 손도 많이 가고. 근데 그러면 끝이냐? 그 다음에 자갈돌 집어내야 됩니다. 그건 다음에. 어쨌든 국정의 속도를 높여주시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직자들이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직 공무라고 하는 게 사실 개인적인 또는 뭐 사업이나 또 개인적인 일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해당 지방의 구성원 수만큼, 국가 사무는 소위 국정은
국민 5,200만의 관계가 됩니다.

0: 시간과 가치 중요하죠.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직을 하기도 하고 정치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을 맡긴 그 권력이 귀속주체인 국민들의 삶입니다. 가장 우선은 언제나 국민들의 삶이죠. 민생에 중점을 두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항상 민심을 경청하고 또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전 부처는 지금까지도 달려오셨지만 언제든 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정보 공개 청구 가지고 자꾸 소송하고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고 공개를 안 한다고.
1: 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단 장마철 신속한 수해 복구를 강조했고요. 부처별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도 주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공직자의 세심한 반영까지도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과 관련된 언급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현장에서 추가 발언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는 다시 국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 홍해까지 확산하는 조짐입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까지 나서서 지금 홍해를 봉쇄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인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3: "일본은 인근의 봉쇄로 맞선다는 원칙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적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항해 금지를 선포합니다. 이번 조치는 성명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봉쇄에는 봉쇄,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 응징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2: 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데 사우디를 향해서 홍해까지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란과 후티 간에 사전에 어떤 공조가 있었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4: 예, 그 후티 반군이라고 하죠. 이제 예멘에는 예멘 정부군, 그러니까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유가를 올리는 거고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자신들이 위기 조성하는 자신들이 하지만 홍해 지역까지 막아서 유가를 올리게 그런 계획이 그 전부터 있었고요. 이제 그 역할을 이란의 대리 조직인 이제 후티 반군이 맡아서 이제 해주길 바라는 그런 뭐 명령 같은 것들이 더 심해진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사우디 한국 우리가 봉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우디와 이제 후티 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마도 이제 적대적 어떤 관계가 이제 이미 더 악화되는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왜 굳이 그러면 이란이 왜 사우디까지 관여시키겠는가? 오히려 사우디가 관여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게 된다면 사우디.
5: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열흘째 강행하면서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파국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6: 우리 집 도어락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 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20대에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오랜 시간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다 20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자신이 공무원이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처와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이미 정리가 끝난 사이라고도 했죠. 저 역시 이혼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살림을 합치게 됐고 저는 남편이 데려온 어린 아들을 제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얼마 후엔 저희 사이에서 예쁜 딸까지 태어났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죠. 다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겁니다. 제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할 때마다 남편은 바쁘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자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법적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이었습니다. 전처가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겨버려서 이혼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딸이 있었고 친아들처럼 키운 남편의 아들도 있었기에 가정을 깨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20년 넘는 세월을 진짜 부부처럼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지난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치기도 전에 그동안 소식이 없던 전처가 호련히 나타난 겁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법률상 유일한 배우자라며 공무원 유족연금을 비롯한 남편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남편과 살면서 실질적인 배우자로 살아왔고 딸까지 낳아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남편의 친자식인 제 딸은 자기 아버지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20년 넘게 부부처럼 살아왔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이제 법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난 상황입니다. 조윤영 변호사, 실제로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 종종 접하죠?
1: 아, 네. 정말 배신감이 들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깝지만 이런 사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0: 네. 지금 문제는 사연자분이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실혼 배우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1: 네. 사실혼, 즉 사실상 혼인의 의사의 합치는 있는데 네. 또 부부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만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 등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사연의 경우처럼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데도 법률혼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생활을 하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네,
1: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0: 네.
1: 재산분할의 경우도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

0: 관계가 사실상 뭐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배우자가 중언적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호는 해주는데 이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중언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0: 네.
1: 이게 이제 보호가 되면 이제 일부 일처제가 깨지기 때문에 이제 보호를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사연자분이 안타깝게도 중언적 사실혼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의 남편은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였다는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실혼 배우자 원칙적으로 공무원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0: 예,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 법률혼 배우자와는 달리 뭐 포괄적인 상속권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런데 개별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1: 네.
0: 개별연금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 있는데, 근데 이제 사연자분이 중혼적 사실혼이잖아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0: 네, 우리 법제에서는 법률혼주의 그리고 중혼금지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이 이혼 의사에 합치가 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해서 법률혼이 정말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즉 법률혼이 실질이 없어서 형식만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1: 네,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이제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0: 네, 법률혼이 해소, 그러니까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1: 네.
0: 그런데 법원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1: 네.
0: 공무원이 법률혼 배우자와 12년간 별거를 했고,
1: 네.
0: 그리고 이혼에 관해서 협의도 다 되어서 협의 이혼서도 작성하고 협의 이혼 신청까지 한 상태였는데
1: 네.
0: 갑자기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그때 그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 확인 해소를 제기하여 사실혼을 인정받았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즉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이혼 의사에 합치하에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갑작스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것인데요.
1: 네.
0: 그래서 망인의 사망 당시에 그때 당시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는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혼 배우자와 연락도 이제 두절이 됐고요. 또 장기간 별거를 했고요. 사실혼 배우자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 실질적인 어떤 혼인 생활을 이어왔는데 그러면은 우리 사연자분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될 여지 있을까요?
0: 예,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와는 또 반대로
1: 네.
0: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46년간 중혼적 사실혼을 왔음에도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연이 있었는데요.
1: 네.
0: 그 관계에서는 법률혼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고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은 부인한 사례도
1: 아,
0: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통상적인 경우에는 단순히 사실혼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1: 네.
0: 다만 사연의 경우에는 전처가 가출해서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어서 어떤 이혼 청구를 하려고 했지만은 잘 되지 못했던 사정 등이 있어서
1: 네.
0: 그런 사정 등을 잘 정리해서 남편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 법원에 검사를 상대로
1: 네.
0: 사실혼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를 먼저 해서 사실혼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중언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실혼과 다르게 재산 분할 같은 법적인 보호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받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 합의를 한 이후에 그 절차를 밟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유족연금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 결국 전처가 장기간 가출을 했고요.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증명해서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에 한번 인정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면 이야기꽃이 피기 마련이죠. 그런데 최근 코미디언 이경실 씨

타면 열차 안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기차 안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철도안전법은 고성방가나 폭언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만약 주변에서 참기 힘들 정도로 큰 소란을 피운다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차 승무원은 이런 소란을 제지할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규정에 따라 다음 역에서 강제로 내리게 할 수도 있죠. 실제로 큰 소리로 떠들거나 객실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워서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차는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나누는 즐거운 대화도 좋지만 옆 사람을 배려하는 게 멋진 승차 예절이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산발적으로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도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적은 양의 비가 내리더라도 산사태같이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비와 더위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내 옆사람에게 주변인들에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21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벤 마레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제 자살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을 홀로 버티면서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 내일이 두려운 이들을 위해서 편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는 사회를 꿈꾸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삶이 힘든 그대에게 YTN 라디오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띄우는 절박한 10통의 편지 들어볼래요? 그 10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장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입니다.
0: 예, 오늘 교수님께서 10번째 편지를 띄워주실 텐데 먼저 메시지, 그 편지 듣고 와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 최근 기업정신건강연구소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에서 최근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6%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높지 않습니까? 6명 중에 1명은 그런 생각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비율은 심지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치열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키워드를 우울, 불안, 자살 사고 이렇게 꼽아본다면 각각 기여하는 요인들이 중요한 대인관계의 변화, 업무 연관성, 경제적 이유 등등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높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간단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전통적인 키워드가 아닌 우리가 쉽게 언급하지만 아직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번아웃은 어떨까요? 과연 큰 의미가 있는 개념일까요? 그냥 회사 다니면 지치는 게 너무 그냥 당연한 사실일까요? 아니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미 우리가 지치고 번아웃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는, 직장은, 우리 개인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0: 네, 교수님의 10번째 편지 잘 듣고 왔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직장인들, 근로자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고요. 이런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게 있나요?
1: 이게 사실 지표가 굉장히 제각각이어서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그래도 전반적인 우리나라 일반 인구 집단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그냥 우리나라 근로자들 말고요. 그냥 전체적인 인구 집단 보면 한 15% 정도가량은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뭔가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근로자로 조금 더 좁혀서 보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 좁혀서 보면 절반에 가까운 뭐 45% 정도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고 그 다음은 고립감도 느끼고 불안감도 느낀다고 각각 호소했습니다. 사실 직장에 다녀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도 여러 분 앉아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랑 막 얼키고설키고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립감을 느끼고 거기에 기반한 우울 불안을 느끼고 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혹시 내가 요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되면 이런 우울감 불안감 느낄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 사고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확률도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0: 실제로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도 일단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수치 밖에 그죠?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우울감, 뭐 자살 사고 이런 거 사실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이게 겹치게 되면 요인이 너무 복합적인 게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 해결도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다 행복하려고 직장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 생활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굉장히 그 가운데 무게중심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직장 스트레스를 직장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고 막 하다 보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시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이제 저희가 7가지 주요 일상 스트레스들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남녀 불문 이제 순위가 직장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매너리즘을 느끼면서 삶이 좀 지루한 거죠. 직장 생활 좀 지루해지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 문제를 제외한 다른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등부터 4등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등부터 7등은 남녀가 조금 다른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 문제, 건강 문제 그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충격적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금전 문제보다는 건강 문제가 더 우선순위로 꼽게 되고 충격 사건, 금전 문제 등으로 이제 요인들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 어쨌든 직장 문제 자체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0: 첫 번째 1순위가 7가지 요인을 분석을 해보셨더니 직장 문제가 첫 번째 요인입니다.
1: 네.
0: 사실 우리가 뭐 청소년 자살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고 가장 이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혼자 계신 분들
1: 맞아요.
0: 얘기할 네. 사람이 없고 사람과의 교류가 점점 뜸해지면서 끊기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잖아요. 근데 일단 직장을 다니면 교류는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도 이 직장 문제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 포함하여 자살 사고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면 사실 혼자 있든 그렇지 않든 어쩌면 이게 핵심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언뜻 해봐요.
1: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고립감을 안 느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들이 호소하고 있는 힘듦 중에 고립감이
0: 그러니까요.
1: 항상 꽤 높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환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절대 고립되지 마시고 같이 얽혀서 지내셔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꼭 이게 사회적인 변화도 굉장히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근로자들 정신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저희가 그 집단주의적 성향이 되게 컸거든요. 이 집단주의라고 하는 게 뭐 단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옆 테이블에 앉으니까 옆 책상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집안의 숟가락 개수까지 이제 알만한 네. 그런 거였었고 네. 뭐 옛날에는 뭐 부장님이 담배 피러 가자 그러면 다 같이 나가고 나 짜장면 하면 다 짜장면 먹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좀 희석이 됐잖아요. 대신에 그 안에서 생기는 좀 고립감 같은 것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더 강화되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서로 안 건드리는

0: 서로 뭐 매너기도 하고 서로 영역을 지켜줘야 된다. 물론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기도 하지만 일면에서는 뭔가 좀 고립감을 좀 해소하기 위한 어떤 좀 엮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건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교수님이 기업정신건강연구소에 계시잖아요.
0: 네.
1: 이거는 그러면 기업정신건강연구소면 이런 근로자분들, 직장인분들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0: 여기서는 이제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1: 아,
0: 연구하고,
1: 연구하는
0: 중요한
1: 곳이군요.
0: 데이터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방향성들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연구를 하려면 만나셔야 될거 아니에요.
0: 만나죠. 네.
1: 어떤 이야기들, 뭘 가장 많이 호소하세요?
0: 이게 조금 다릅니다. 직장인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를 저희가 호소하는 건 아니고, 뭐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1: 네.
0: 연령대별로 좀 나눠볼게요. 저희가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딱 나눠보면, 20대 딱 생각해보면 저희가 요새 취준 엄청나게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쉼 없이 달려오고, 정말 하나의 뭐 실수만 있어도 대학에 못갈 것처럼 굴면서 대학에 막 가고, 대학에 가고 나면 또 취준 열심히 준비하고 자격증 준비해서 회사에 딱 들어가고 나면 내가 되게 훌륭하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처음에 딱 시키는 것들이 복사해와. 어디에 이제 결제 문서 어디에 대해 상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라인 어떻게 태워야 되고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지적당하고 하다 보니까 직무 자율성이 떨어지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요새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뭔가 하나하나 간섭받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이렇게 할줄 아는 게 많은데 거꾸로 그렇게 간섭받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힘들어하고요. 이제 조금 더 지나서 회사 생활 이제 5년 10년 하고 나면 할줄 아는 게 많이 늘어나요. 그럼 회사 안에서 여기저기서 막 찾습니다. 야 같이 하자. 김대리 이리 와봐. 같이 해보자. 그러면 처음에는 좀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회사에서 라인도 생기나? 뭐좀 그러면서 좀 신도 나고 일들을 뭐 노 못하고 이제 한두 개두개 맡다 보면 이제 업무 강도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직무 요구도가 늘어나는 거를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바쁘게 되고 또 이때가 사회적으로 보면 막 결혼하거나 신혼 때거나 아기 낳기 시작하거나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육아와 막 이런 거에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조금 회사 생활을 뭐 이직을 하든 뭘 하든 40대가 되고 나면 보통 이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근데 중간 관리자들은 어느 집단에 가든 다 힘들어요.
1: 아, 맞습니다.
0: 항상 세대 교체, 이 중간에 딱낀 세대라고 항상 느끼게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구시대적인, 구시대는 좀 그렇고요. 이제 올드 스타일의 이런 것들과 신세대들의 이런, 뭐라 그럴까, 좀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되고, 방파제 역할도 해야 되고, 버퍼링 역할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중간 관리자들의 보통의 특징은 원래 하고 있던 실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인사적인 요소를 얹어줍니다.
1: 아, 맞습니다.
0: 팀원들 관리해. 너의 팀이 잘 되려면 너가 잘해야지.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면서 그런 일까지 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인사적인 요소들. 내가 팀원들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실제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1: 아, 맞아요.
0: 선배들이 나를 어떻게 해줬었지? 이거 보고 배운 것밖에 없고, 뭐, 문화적인 거나 시스템적으로 좀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낀 세대로서 중간 관리자들이 힘들어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50대 뭐 임원이 되면, 뭐, 멋있어 보이죠. 뭐, 사장님 되고 승진한 것 같고, 뭐, 최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분들은 사실 실적을 내지 못하면 그냥 바로 끝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받는 직무 구도가 달라서 받는 압박감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령대별로 우리가 뭐 인생으로 치면 생애 주기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직장인들은 그 주기에 따라서 또 다른 것들을 느끼게 되고 요새는 또 너무 오래 살잖아요. 건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50대 지나가면서 옛날 같으면 직장 생활을 종료를 했는데 이제는 그 뒤에 뒷단에 붙는 게 well aging이라 그래서 이제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리고 인생 이막에 대한 고민들을 또 많이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스트레스의 방향, 내용들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1: 네. 연령대별로 힘들지 않은 연령이 없어.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직장인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일단 직장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다 거칠 수밖에 없는 아까 업무도 그렇고
0: 맞습니다.
1: 나이대별로 맡게 되는 역할이 늘어나는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이건 하나만 짚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직장인들은 동일한 여건, 거의 비슷한 여건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정신건강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럼에도 잘 정신건강을 유지하면

0: 하면서 보낸단 말이죠.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그두 사람의?
1: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접근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조직적 차원에서도 좀 접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본인이 얼마나 이제 나의 건강한 면들을 잘 지켜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면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이 직장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직장 안에서 잘 얼만큼 견디느냐는 나의 강점을 얼마나 잘 발휘하고 살아내느냐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직장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만 하시는 경우들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많이 있는데 이러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 자체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매몰되거든요.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삶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직장인으로서의 나의 역할은 내가 맡고 있는 수많은 역할들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내삶 자체를 흔들어 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강한 면들을 많이 키워놔야 돼요. 그래서 균형적인 삶을 저희가 추구해야 되고 밖에서의 즐거움,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들, 나의 강점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뭔가의 단단함들을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0: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들은 생각은 칼퇴근은 반드시 필요하다.
1: 네.
0: 그렇잖아요. 그래야 나의 시간도 확보하고 나의 다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퇴근이 늦거나 업무를 계속하느라고 직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 벗어나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계속 내 삶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배정도 좀 잘하셔야 될것 같고.
1: 그쵸.
0: 그러니까
1: 네.
0: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모든 직장인들 그동안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분들 다 공감하실 만한 내용. 그러면 현대사회에 와서 다시 한번 직장인들의 어떤 어려움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그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없지 않았겠지만 요즘 들어 더큰 문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까요?
1: 이게 사실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좀 남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인지하는 순간 저희가 우울증이나 혹은 자살 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경험할 확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 비교를 좀 단적으로 해보면 여자들 사이에서 이걸 인지하는 경우가 더 큽니다.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 어린 나이부터 더 흔하게 경험을 하지만 사실 인지하는 순간 그 임팩트는 남자가 여자보다 큽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나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인지하는 순간 5배 증가하고 여자는 3배 증가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수치죠. 그래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이제 다들 좀 그만 좀 괴롭혀라. 다들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말들 꼭 전하고 싶어요.
0: 실제로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1: 네,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진료실에서의 풍경은 저 사람이 제 성과를 가로챘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이런 게좀 많았다면 요새는 직괴 그냥 오셔가지고 직괴 때문에 힘들어요. 그냥 이런 약자 써적하시면서 이렇게 법적으로도 보호장치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0: 직괴, 직장 내
1: 네, 괴롭힘.
0: 괴롭힘.
1: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이런 워딩도 쓰시고 이 인식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좀 제도적인 게 생기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는 것도 생기긴 하지만 여전히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꽤
0: 그러니까요.
1: 많이. 네.
0: 이 부분도 반드시 짚어봐야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이 용어가 그렇게 우리가 인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누구나 일하고 나면 지치고 나 진짜 에너지 다 고갈됐어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번아웃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번아웃 자체도 굉장히 이게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큰 의미를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번아웃 저희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 있는 진단 체계에는 아직 들어와 있진 않아요.
0: 그래요.
1: 근데 이제 WHO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중요한 스트레스 상황인 것 같기는 해라고 규정은 지어놨어요. 이제 그렇게 규정을 짓고 나면 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연구를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핵심 키워드들이 몇 가지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꼽아보면 하나가 지치는 거예요. 내가 번아웃이 오게 되면 얼마나 지치는가. 그래서 일을 옛날에는 되게 열심히 할 만한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젠 태울 에너지가 더 이상 없는 거죠. 뭔가 다 짜낸 것 같은 내가 다 타버린 것 같아서 지쳐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시니컬해지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0: 네.
1: 옛날에는 이 프로젝트 같은 걸 내가 굉장히 막 열심히 할 때는 내 새끼 같아서 꼭 성공해야 되는 그런 거였다면 이 시니컬해지기 시작할 때는 이 프로젝트가 망하든 말든 회사가 잘 되든 말든 별로 무관심해져요. 그러니까 안 되라 안 되라라고 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쓱 멀리 떨어지게 되는 약간 냉소적으로 변하는
0: 그것도 번아웃의 상태군요.
1: 번아웃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자기 효능감의 저하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일하면서 좀 즐거움도 없고 그래서 뭐 오늘 방송이 잘 됐다. 그러면 이제 리뷰도 읽어보게 되고 약간 기분도 좋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뭘 하든 그냥 즐거움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지금까지 쭉 직장인들을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 영향들, 그 요인들을 짚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힘들어야 이게 병원을 간다던가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1: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하는 정도면 일단 가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면 리듬이 깨진다거나 잠이 안 온다거나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거나 짜증이 늘어난다거나 사람들이 요즘 너 좀 변한 것 같아라는 좀 피드백을 좀 준다거나 짜증이 좀 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는 들을 때는 화가 나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진료실에 오실 때도 보면 이제 많은 경우들이 대인관계 자꾸 문제가 생기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제 인정하기 싫지만 지나고 보면 내 에너지 레벨이 조금 고갈이 돼서 평소 같으면 소화가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내 스스로 더 에너지 갉아먹고 주변과의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생활 리듬 깨지거나 신체적인 증상들을 느끼거나 대인관계 자꾸 문제 생기고 성격 변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전문가 한번 찾아가 보시고 평가도 받아보고 솔루션도 받아보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이게 직장인들이 직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면 사실 답은 명확하거든요. 직장 그만두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우리가 직장 다닌다는 건 생계이기 때문에 당장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1: 네, 네.
0: 뭔가 솔루션이 있습니까?
1: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도 뭐 처음에는 그런 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그거 버티라고 월급 주는 거야. 근데 이건 되게 철없던 시절의 이제 얘기였던 것 같고
0: 네.
1: 저 같아도 당장 월급 끊기다 그러면 다음 달 걱정되거든요.
0: 그럼요.
1: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잘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살아남을 방법에 대해서 잘 고민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대전제 같은 거는 내 직장, 내 회사를 애정하되 짝사랑은 하지 말자.
0: 어렵네요. 애정하되 짝사랑은 하지 말자.
1: 네, 따뜻한 마음을 갖고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네. 거기에 부합하는 나의 행동, 내가 출근했을 때 잘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 모든 것들을 다 패대기 치고 그냥 내가 여기에 정진해서 여기에서 정말 이 회사가 정말 이게 아니면 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면 사실은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회사, 명함, 직급 이거 자체가 아이덴티티가 나와 동일해지는 순간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를 애정하고 관심 갖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딱 거기까지 이 직책 자체가 나의 아이덴티티 전부가 되는 순간 어떤 작은 일만 생겨도 흔들려요. 불안하게 되고 부조리도 넘어가게 되고 다 잘 되려고 한 일이야. 그냥 내가 부조리를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부조리를 행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조직 문화도 망가지게 되고 내 스스로도 무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도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 지금 네. 솔루션을 주시긴 했지만 지금 당장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될까가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취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근로자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처방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칼퇴. 근데 이제 저는 칼퇴를 해라라게 하는 것보다 퇴근해서 뭐하고 놀지, 어떻게 하면 잘 쉴지. 그러니까 스위치를 잘 꺼고서 잘 노는 사람들이 결국 회사 생활도 잘해요. 주말에 열심히 놀고 온 사람들이 회사 생활도 잘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밸런스 맞추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을 잘 하셔야 돼요. 제일 바보 같은 게 출근해서 놀 생각하고 퇴근해서 일할 걱정하는 게 제일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0: 그렇죠.
1: 그런 거 잘 네. 지키시면서 밸런스 잘 맞추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회사 일찍 칼퇴근하고 뭐 하고 놀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함께하는 삶의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강북 상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큐레큐.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침수 및 산사태 등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빗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30에서 최고 10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 안팎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무덥겠습니다. 대구가 34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가 예상이 됩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포대교를 지난 지점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사고 처리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지만 이 뒤쪽으로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 와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옆으로 가는 노들로 역시 강동 쪽으로 가는데 양화대교 부근부터 여의상류 나들목까지 시속 20km 미만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국민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의 문 열었습니다. 조금 전 행정안전부에서 오전 10시 50분에 요청한 재난 방송 요청이 있어서요. 그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입니다.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재해 시도와 지역은 경기 연천군입니다. 오늘 7월 21일 오전 10시 50분 경기 연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운전하실 때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하지 마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 역시 접근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여행가서 분수대나 연못에 이것 던지면서 소원 빌어본 적 있으시지요? 서울 청계천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팔석담이라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소원을 담아 물에 이것을 던지는 곳인데요. 여기에 쌓인 이것은 서울시가 차곡차곡 모아서 유니세프를 통해 국내외 어린이 교육 사업에 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년 남녀 두 명이 물속에 들어가 이것을 싹 쓸어 담아가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담고 우산으로 얼굴까지 가린 채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것은 절도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소원과 아이들을 위한 기부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동물, 2번 동창, 3번 동전, 4번 동태전. 1번 동물, 2번 동창, 3번 동전, 4번 동태전.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뭘까요?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번 동물, 2번 동창, 3번 동전, 4번 동태전. 바로 힌트송 보내드립니다. 이재성이 부릅니다. 기타 하나, 이것 한 입.

네, 힌트송 듣고 왔습니다. 이재성의 기태 하나, 이것 한입이었죠. 이것에 들어갈 말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래 나가는 중에 또 재난방송 요청이 와서 그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전 11시 2분에 요청한 재난방송이고요.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내용입니다. 재해 시도 경기, 지역은 경기 파주시입니다. 7월 21일 오전 11시 경기 파주서 북부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속도 줄여서 운전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셔야겠습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하지 마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Still Love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6.25 전쟁 당시에 이름조차 낯설었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1만 킬로미터를 날아온 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유 부대죠. 이들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253전 253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전설 같은 기록을 남기며 대한민국을 지켰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 고국으로 돌아간 영웅들을 기다린 건 영광이 아니라 핍박과 가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을 향한 마음만큼은 잊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0: 참상당, 그러니까 그먼 곳에서 우리를 지키러 오셨던 그 할아버지의, 지금 할아버지 되셨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자손들로 이루어진 합창단 친구들을 응원하는 느낌으로 이제 왔고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따뜻한 마음, 그 마음만 챙기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스틸러브 대한민국 시간에 그 종종 이 시간에 정말 소중한 시간 내서 나와주셨던 이제 거의 반고정이시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0: 그러게요.
1: 우리 단장님.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교민으로서 우리 참전용사와 또그 가족들을 곁에서 돌보고 있는 하우선 단장입니다.
1: 어서
2: 반갑습니다.
1: 오십시오. 우리 두 분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2: 라사촌
1: 있을까요?
2: 아스테와운코.
3: 사람 스메 민발랄 예사마 제일 주진의 간유쿠야라발.
2: 저는 참전용사 후손이고 또 강유 합창단입니다. 라멘이라고
1: 네,
2: 합니다.
1: 반갑습니다.
4: سلام اني يا زما تيليجليج بموني تعلق كرات يمسمين سمون تمرات بارلو يكأنيو كوير بودن أبانلين
2: 자기는 참전용사 손주이면서 강유 합창단의 단원이라고 합니다.
1: 예,
2: 시몬입니다.
1: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몬과 아멘 두 분도 반갑습니다. 에티오피아 강유 합창단의 이야기를 오늘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하옥선 단장님께서 어떤 합창단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저희 강유 합창단은 70여 년전 항공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켜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분들 후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합창단입니다. 합창단 이름은 강유 합창단이라고 지었는데 저희는 그 70년 전에 저희 나라를 도와준 부대 이름을 그대로 따서 그 강유 부대 이름을 땄습니다. 그 강유란 뜻은 에티오피아로 초전박살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로가 단한 명도 없을 만큼 가장 영명한 그런 부대였고요. 그래서 그 정신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강유 합창단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네,
2: 네.
1: 초전박살, 혼돈에서 질서를 잡다라는 강유라는 말이
2: 네.
1: 더 강하게 좀 인식이 되고, 이 합창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분들의 후손으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너무나 의미 있는 합창단인 거거든요. 그럼 후손분들이라면 보통 나이대가 어떤 분들이 계세요?
2: 나이가 이제 지금 우리 강요 합창단 어린이들은 이제 그 손주 손녀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후손들이라 그러면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그 3세대, 2세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3세대까지 이렇게 작은 공부방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후손들을 위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뭐 한글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합창단이 탄생하게 된 거죠. 네.
1: 오늘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유 합창단이라고 너무나 잘 보이게 왼쪽 가슴에 적혀 있는 너무나 예쁜 티를 입고 온 우리 시몬과 아멘도 함께 봐주시길 바래요. 너무 귀엽습니다.
0: 맞습니다.
1: 너무 귀엽습니다,
0: 눈동자가
1: 배우님.
0: 너무 맑고
1: 늘 배우님만 보다가.
0: 저 나이만 자꾸 먹어가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느낌이에요.
1: 아우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자꾸
2: 네.
1: 보게 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언제부터 이 합창단 인연을 맺으신 거예요?
2: 제가 31년 됐습니다. 에티오피아에
1: 와.
2: 들어간 지. 그래서 저희 남편이 태권도 사범으로 처음 거기에 발령을 받게 되어서 제가 그곳에 그 땅을 밟게 되었죠. 근데 저희 친정 아버지도 참전용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전용사분들을 우리 한국전에 왔던 그 참전용사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생활을 보고 굉장히 애정도 가고 관심도 가고 그래서 그들을 조금씩 조금씩 돕고 또 우리나라와 어떤 그런 관계적인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들과 식구와 같이 그렇게
1: 그렇군요.
2: 지내고 있습니다.
1: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신다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요.
2: 네.
1: 우리 배우님도 정희태 배우님도 사실
0: 네.
1: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을 직접 만나고 오시기도 했고 그런
0: 네.
1: 이야기는 해주셨어요.

0: 네네네.
1: 그럼 우리 강류 합창단하고도 뭔가 인연이 있으세요?
0: 그 합창단도 합창단이고 그 은비 예,
1: 네네네.
0: 선생님하고 같이 그 우리를 그 안내해주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은비고 에티오피아 이름은 좀 까먹었어 사실.
1: 아.
0: 그 친구가 사실은 또 후손이었던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지난번에 또 같이 인터뷰했던
1: 저 은비
0: 라헬.
1: 이야기 들은 것 같,
0: 네.
1: 한번
0: 은비
1: 하셨잖아요.
0: 언니가
1: 맞아요,
0: 있는데
1: 맞아요.
0: 재학원으로 있고 우리 라디오에도
1: 맞아요,
0: 나왔었고 예, 그 친구가
1: 맞아요.
0: 또 언니고 그렇게 해서
1: 와.
0: 소개받고 이제 손주들을 알게 됐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참전용사 할아버지 한 분이 아리랑을 불러줘 내 앞에서
1: 에티오피아에서.
0: 합창단 애들이 또
1: 아, 정혜태 배우님 눈물 터지셨습니다.
0: 맨날 올 때마다 터지지 에티오피아 얘기 좀 그만하러 와야 될것 같아 이제
1: 얼마나, 왜냐하면 저희는 말씀으로 전해 듣는 거지만 말씀으로 전해 들어도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근데
2: 네.
1: 직접 찾아뵀는데 그먼 땅에서 참전용사께서 아리랑을 불러주시고
2: 네.
1: 그 아리랑을 우리 강류 합창단에서도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2: 네.
1: 그렇죠. 주로 어떤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2: 저희는 이제 뭐 에티오피아 노래도 하지만 주로 한국의 아리랑이라든지 홀로 아리랑이라든지 고향의 봄뭐 굉장히 많은 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1: 사실 우리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 계신 그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남겨질 이제 손주들에 대한 미래를 많이 걱정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두분다 이제 현지에 계셨고 우리 배우님도 다녀오셨는데 이제 한 분씩 그런 걸 실제 현장에서 느끼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2: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참전용사분들이 이제 6,037명 중에 지금은 45명 남으셨어요. 생존하신 분이.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는 기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이제 기억도 점점 희미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런 한국 간의 그런 관계들을 우리 후손들이 잘 가져가서 정말 우리가 했던 우리가 젊음에 그 목숨을 바쳤던 그 한국이 계속 우리 후손들과도 연결이 되고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한국어를 하고 한국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견스러워하고 늘 부탁을 합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의 그런 인연의 한국의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 우리 단장님은 현지에서 사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배우님은 사실 가끔 이제 에티오피아를 직접 가시잖아요. 따뜻한 하루와 함께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가실 때마다 직접 현지에서 우리 참전용사분들, 어르신분들을 뵙고 오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전 생각나요. 그 세탁기 얘기도 해주시고서 세탁기 선물을 드렸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쓰지 못한다. 그게 너무 가슴 아프셨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0: 그 친구가 우리 심원 친구였습니다.
1: 그 세탁기 선물 받은 집이에요? 우리 시몬이? 아, 진짜? 지금 그 세탁기 여전히.
2: 여전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0: 전기가 안 들어와서.
2: 전기뿐만 아니라 물사정도 거기에
0: 물이지.
2: 예, 수도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도 연결을 좀 시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가 또 이제 철거 대상이라 그런 이거를
0: 그래요.
2: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0: 그렇군요. 네.
2: 그냥 모델로.
1: 아니, 그러면 우리 배우님은 그때 에티오피아 가셨을 때 시몬 만나셨어요?
0: 만났던 거죠. 그래서
1: 오.
0: 낯이 익어서 안 그래도 오늘 보고 근데 아이가 이렇게 그 한참 그 성장기 때라 가지고 이렇게 작았던 친구가 이렇게
1: 그쵸, 많이
0: 커가지고
1: 크죠.
0: 이제
1: 아니, 그때 몇살때 보신 거예요, 그러면?
0: 12살 때? 한
2: 네,
0: 살
2: 12살
0: 그죠
2: 때
0: 그때였는데 이제
2: 뵀어요.
0: 3년 전인데
1: 3년 전.
0: 그러니까 그때
2: 아주
0: 5학년
2: 크죠.
0: 때고 우리나라 지명학원이 중학생 2학년인데 훌쩍 커가지고
2: 네.
0: 깜짝 놀랐어요. 총각이 돼서 왔어요. 소년이.
2: 됐다. 달랐고.
1: 아니, 그때 그러면 우리 시몬의 할아버지께서 뭐 시몬에 대한 당부도 하시던가요?
0: 아, 시몬도 시몬이고 이제 어머님도 좀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1: 시몬의
0: 예.
1: 어머니가.
0: 당신이 이제 지금 살아 계시니까 이제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혹시나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나 그럼 이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죠.
1: 그러시군요.
0: 어떻게 될지 누군가에게
2: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합창단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네.

0: 이번에 같이 갑시다. 아, 심원도 네. 가는데 그랬더니 나는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못 가지만 내 대신 심원이 가니까 자기 너무 행복하다. 가서 할아버지가 갔던 한국을 많이 보고 많이 보고 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 아, 우리 단장님이 그러면 에티오피아에서 강류 합창단을 인솔하여 네. 지금 한국을 오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언제 오셔서 언제 나가십니까?
0: 저희가 지금 한 달 전에 여기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6.25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전 행사까지 해서 38일 동안 여기에 합창단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38일 동안 네. 벌써 한 달 전에 오셨는데
0: 그렇죠.
1: 일정이 네. 뭐 굉장히 이런저런 일정이 있으셨던
0: 네,
1: 것 같아요.
0: 네, 네.
1: 좀 더 오래 있다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두 우리 심원과 아마엔에게도 물어보고
0: 네,
1: 싶어요.
0: 네, 네,
1: 왜냐하면
0: 네.
1: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0: 메젠메리아 코리아 스테메트 문세트 마추 아멘.
2: ከዚህ ቀደም በቲቪ ብቻ ስመለከቱ የነበረውን ከሌሎች በወሬ ሰማ የነበረውን ሀገር በአካል መጥቼ በማየቴ ከፍተኛ ደስታ ተሰምቶኛል።
0: ቲቪ에서 보기만 했고 또 듣기만 했던 그런 한국을 왔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고요. 또 자기가 직접 와서 한국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지금 이야기하네요.
1: 그렇군요. 우리 심원은
3: 아니 ወደ 코리아 ስመጣ የተሰማኝ አያቴ የረገጠበትን ሀገር መልሼ ረግጬ ወይም በማየቴ አሁን ያደገችውን ሀገር አይቼ ወደ ሀገሬ ተመልሼ አያቴን ማመስገን እፈልጋለሁ።
0: 와. 공항에 내렸을 때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대요. 할아버지도 나처럼 처음 한국에 이렇게 오셨었겠구나. 그런 한국을 나도 이렇게 처음 이렇게 발을 밟는구나. 그러면서 할아버지 생각이 너무 나고 할아버지의 그 훌륭하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
1: 혹시 심원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직접 6.25 전쟁 참전 용사하셨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 기억과 어떤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오실 때도 함께 모시고 오시고 싶었는데 이제 못 오신 거잖아요. 너무 안타깝게 아쉽게. 우리 심원에게 할아버님이 당부의 말씀이나 무슨 말씀 해주셨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0: 아훈 아야트 이에르크노.
3: 아, 이에르크.
0: 같이 할아버지랑 살고 있고. 예. 아야트 카네케르쿠 타리코스트 안투 느가네.
3: 레토르네트 와데 코리아 시메타 부즈 카나트 인데페제베트나 ከመጡ በኋላ በጣም ከፍተኛ በረዶ ምክንያት ተቸግረው እንደነበረና ጦርነቱም በጣም ከባድ እንደነበረ አናግሮኛል።
0: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한국은 정말 먼 나라였다. 배를 타고 굉장히 멀리 멀리 갔었다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제일 힘들었던 거는 겨울에 그 추위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참전했을 때는 전쟁이 너무 심해서 그 전쟁이 굉장히 심하고 어려운 전쟁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아멘도 할아버지가 강류부대 참전 용사셨던 거잖아요.
0: 아멘.
1: 그렇죠?
0: 아야트 자추 자마치노.
2: 아우 자마치노.
0: 맞대요.
1: 그 재작년에는 동생이 또 한국의 도움으로 심장 수술 받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어떻게 동생이 지금 건강한지 물어봐 주세요.
0: 으티시 예르프 흑흠나 코리아 우스트 보알라 은데트노.
2: 아훈 በጣም ጥሩ የሚባል የጤና ሁኔታ ላይ ነው የምትገኘው። በአሁን ሰዓት ትምህርቷን በጤንነት እየተከታተለች ትገኛለች።
0: 아하,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요. 전에는 학교를 나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학교를 다닐 정도로 많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우리 두 친구 모두 강류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멘은 또 동생이 수술도 받고 하니까 그 이후에 더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0: 아멘. 범은 아이네트 스메트 노우 예무트 제무리우
2: 야팀 제그네트 범아스타우스 바쿠라트나 바테스타노 무자미로 የተመልካቾችንን ደስታና ድጋፍ ስመለከት ደግሞ የበለጠ መበረታታት ጥሩ እንድሰራ ያደርገኛል።
0: ሀብቻንዳንል ናውል ተማዳ 할아버지 생각한대요. 네,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한국어를 알고 한국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0: 된다고 좀 전달해 주세요. 너무
1: 멋있잖아.
0: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래
1: 배짱 떨잖아.
0: 불러줘서. 우리 단장님은 이 강유합창단원들을 함께 인솔해서 딱 한국 공항에 딱 도착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2: 정말 오랫동안 이 아이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했거든요. 왜냐하면 보지 않고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우리 한국을 한번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늘 소망을 했었어요. 근데 이 소망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여러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또 그날 공항에 딱 내렸는데 공항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따뜻한 하루 그 가족들이 다 우리 대표님부터 시작을 해서 다 환영해 그 플랜카드를 너무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여러 가지 보훈부랑 또 LG랑 정말 힘을 모아서 따뜻한 하루랑 이렇게 다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막 그런 느끼게 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감사 인사를 정말 100번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0: 우리 단장님께도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잘해주셨어요.
3: 감격스럽습니다. 진짜. 감동.
0: 우리 배우님 네. 이렇게 단장님이 강유합창단과 함께 한국에 왔다 이야기 듣고 어떠셨어요?
3: 너무 뭉클했어요. 그때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배를 타고 30여일 한 달 넘게 그죠? 부산항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 배에서 그 많은 분들이 어렵게 막 질병과 싸우며 또 이제 한국에 와서는 추위와 싸우고
0: 그게 언제입니까, 벌써?
3: 전쟁에서 또 포탄 속에서 또 그런 어려운 걸음을 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나마 비행기 타고 그게 또 우리나라 덕분에
0: 네.
3: 그 할아버지들 이제 돌아가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되게 어려운 생활을 사셨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그나마 이어져 있는 연으로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뭐랄까 그 말할 수 없는 감격, 감동이 좀 밀려오는 듯한 느낌 들었어요.
0: 그래서 프랜카드 들고 가셨어요?
3: 그건 못 갔어요.
0: 프랜카드를 만들기라도 하셨어야죠.
3: 가는 길에 한번 준비하는 거.
2: 과메기 떡도 사주셨어요?
0: 우리 배우님이 과메기 떡.
3: 오메기
0: 떡. 과메기도 좀 사드리세요.
3: 그러네.
2: 오메기
3: 우리 그 단장님께서 진짜 에튜파에서 한국 음식들을 다 직접 해주시고 네. 음식을 거기서 구하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들잖아요.
0: 진짜요?
3: 김치하고 이거 다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좀 고국의 뭐 이런 걸 좀 달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0: 네, 오메기 떡 맛있게 드셨고 다음에 과메기 꼭.
3: 과메기랑 또 소주 한.
0: 네네네. 아니 우리 배우님은 강유합창단 그 노래하는 모습 보셨죠? 네.
3: 그러니까요. 그거 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0: 왜요? 어때요?
3: 감동적이어서.
0: 그러니까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3: 사실은 이 언어가 이 친구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우리말 어려울 수 있어요.
3: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시고 하시는데.
0: 맞아요.
3: 심지어는 거기랑 우리랑 지금 거리가 만 킬로나 떨어져 있는 옆에 있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만 킬로나 떨어져 있는 그 아프리카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말을 듣고 노래를 듣는다? 이거 정말 말로 다 못할 것 같아요.
0: 아리랑을 부른다잖아요.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인터뷰 끝날 때 강유합창단이 부른 아리랑을 그렇지 않아도 전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님이 말씀하신 그 감동의 순간을 좀 떠올리면서 그 장면을 좀 그리면서 들어봐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우리 배우님은 솔직히 우리 합창단원들에게는 삼촌 거잖아요.
3: 그렇죠.
0: 삼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삼촌의 입장에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3: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그 아주 먼 거리에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정말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 에티오피아 가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우리 또 학생 단장님도 계셨고 은비라는 이제 그 후손이지만 전 참조해보면서 후손이지만 또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

0: 가보면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웃으면서 갈수 있는 그런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1: 맞습니다. 지금 한달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한달 동안 음식 같은 거다 한국 음식 먹고 있나요? 합창단원들?
2: 컵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눈만 뜨면 선생님 오늘 컵라면 먹으면 안 돼요.
1: 아니 컵라면 말고도 뭐 김치도 먹을 것 같고.
2: 그러면요. 잡채, 불고기.
1: 아 진짜요? 가장 좋아 맛있게 먹은 것좀 물어봐 주세요.
2: 문드너 무그부에서 꼰자나.
1: 이름이 생각 안날 수도 있어요. 네.
0: 아 이름 때문에.
1: 네, 메뉴 이름이 생각 안날수 있어요. 컵라면이 왜 좋은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2: 아멘. 문드너 꼰자나 무그부.
1: 이름이 어려워. 라면.
3: 김치.
1: 라면.
2: 김치.
1: 김치 맛있어요?
3: 김치.
1: 김치 매울 수도 있는데 에티오피아 음식하고는 어때요,
2: 좀
1: 김치가?
2: 매운 걸잘 먹어요.
1: 아, 에티오피아가 원래 그래요?
2: 스파이시를 좋아해서.
1: 아, 그럼 라면도 매운 라면 좋아하겠네요.
2: 네. 매운 라면도 좋아하고 불당면.
1: 불당면 좋아해요? 불당면 그렇게 매운 편인데.
2: 네. 호호 흐르면서 잘 먹고.
0: 잘 못 먹는데.
1: 그러니까요. 불당면 맵거든요. 우리 단장님은 그러니까 현지에 계시잖아요.
2: 네네.
1: 현지에서 한국 음식 네. 만들어 드신
2: 그렇죠. 만들어 먹죠.
1: 그럼 네. 거기서도 우리 합창단원들도 혹시 맛보고 그랬어요?
2: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합창단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도 저희가 전달하고 해서
1: 그러시군요.
2: 가끔 비빔밥도 하고 김밥도 같이 말고 뭐 이런 행사도 같이 하고 해서 또 특별히 우리 합창단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뭔가 한국 음식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고 또 익숙해져야 돼서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어렵게 오시는 우리 배우 같은 분들이 오실 때 컵라면 좀 50개 사오세요. 막 이렇게
1: 다음에 컵라면 좀 싸가세요.
0: 밤에 들어있는
2: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먹여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1: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혹시 하긴 그때가 이제 전쟁 시기였으니까 사실은 할아버지도 우리 참전용사도 네. 할아버지도 한국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실 때 어떤 음식 같은 것도 있으신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당신 뭘 어떻게 드셨을까요?
2: 그때는 이제 미군 부대에 소속이 돼서 이제 그런 양식을 드셨겠지만 이제 한 번씩은 한국을 다녀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닭갈비 정말 좋아하시고요.
1: 닭갈비 맛있죠.
2: 네, 그게 맵고 또 닭을 좋아해서 닭 요리를 좋아하시거든요. 그 네네. 나라가 뭔가 닭갈비, 불고기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호텔에서 뷔페하면 김치 좀 가져와. 김치 먹고 싶어. 이런
1: 역시.
2: 분들도 계시고.
1: 김치.
2: 네. 예. 한국의 김치입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아멘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시몬도 좋습니다. 할아버지의 나라인 거잖아요. 제2의 나라.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말은 꼭 그러니까 들려주고 싶어서 준비한 노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노래에 네. 대한 소개 좀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2: 아멘.
1: 아멘이.
2: 마세마트 문트 팔레규 자파날레.
4: 아우.
2: 문드나? 문드나?
4: 아리랑.
2: 아리랑이래요.
1: 아리랑.
2: 레몬.
4: 램 더구나 라크 면 흰색 흰색
2: 아리랑을 부르면 네.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기분 좋게 아리랑을 부른다고 하네요.
1: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들어볼 거고 그리고 우리 배우님이 사실은 우리 에티오피아가 요즘에 좀 힘들고 세탁기가 있지만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력창단 후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거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0: 제가요?
1: 네.
0: 후원 안내를 해야 되는군요.
1: 네.
0: 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70년 전 그 먼 나라, 이 먼 나라에서 오신 그 참전용사분들 덕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합창단 아이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왔지만 사실 그 6.25 전쟁 시기에도 그 참전용사분들이 군인분들이 다 십시일반 그 젊은
1: 맞아요,
0: 어린 친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전쟁 고아 우리나라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보육원을 만들어서 또 운영을 했어요.
1: 네, 네.
0: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가 이제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큰 의미로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을 그냥 가져가셔도 되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0: 후원하면 조금 더 좋겠죠? 네, 아무튼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의 후원 계좌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005-703-439-088 이쪽으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직도 합창단이 노래를 할 기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방문해서 함께 마음도 나누고 노래만 들어도 정말 크게 감동받으실 걸좀 확신합니다.
1: 네,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의 후원 계좌입니다. 1005-703-439-088로 마음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아멘에게는 그 합창단에서 그 노래 간략하게 아리랑이 너무 좋았다. 이제 노래에 대한 소개 간략했잖아요. 사실 시몬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합창 연습 마치고 강도를 만나서 크게 다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의 후원자가 이제 선물을 보내주시나 봐요. 그 선물을 꼭 품에 안고 지켰다고 들었거든요. 강유 합창단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시몬에게.
2: 시몬 발레퍼 카파트 기제 모타사 레프노 예 강요 카이어 언테트노 카탈르크
3: Κάνιο κουέρου στο μας φελγίζει το ρουσομίτς σε λεμίσα μανιανά για κουέρου μπουτζουν γουστο το ρου μας ράτι για τίνανα για γαρίνσεμ μας τα ράτι ντεμμετσιλ σάσεμ μπερατάσας μας φαίνει μεκτέλ αλλεμπιν πηγή μπερατάλαι γουντέι ενά ሌሎች የኮሪያ ሰዎች በየጊዜው እኛም ለመጎብኘት ስለሚመጡ እኛን ባለመርሳታቸው የበለጠ መበረታታት በመስጠት የበለጠ እንድጠናከር አድርጎኛል።
2: 그때는 정말 무섭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후원자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물건이라서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고 꼭 지키고 싶어서 좀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특히 따뜻한 하루와 또 여러 이제 후원자분들이 또 우리 배우님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자기네 집까지 찾아와서 또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살펴주시고 또 자기한테 응원해주고 또 힘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강요 합창단으로 설수 있던 거는 더 기쁜 거는 뭐냐면 다 같은 강요 합창단은 후손들이 모인 합창단이기 때문에 더 자랑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의미가 있어서 자기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1: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네분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끝으로 이제 못다한 이야기 우리 이제 단장님께서 대표로 이 말만큼은 꼭 남기고 싶다는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가 이번에 참큰 결심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한국이라는 나라, 지금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게 발전했는지 이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또 따뜻하게 맞아주신 한국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아,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비전을 품고 세계로 나가야겠다라는 하는 더큰 꿈을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곳에까지 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실 저희들의 뜻으로만 저희가 아무리 원해도 이 멋진 꿈을 아이들에게 선물 주기에는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현지에 찾아와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특별히 제가 감사하기는 따뜻한 하루가 우리 합창단에 정말 큰 애정을 가주시고 담복도 맞춰주시고 우리 아이들 간식도 데워주시고 정말 따뜻한 하루에 그 힘이 없었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면에 또 우리 이번에 국가보훈부에서 이 일에 적극 나서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또 LG 관계자분들이 또 저희들 모든 경비를 태워주시고 정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저는 정말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고요. 이번 방문이 그냥 일회성으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 아이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찾고 더 넓은 세상을 배우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예, 네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유합창단이 부르는 아리랑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옥선 강유합창단 단장 그리고 단원인 시몬, 아멘, 정희태 배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6: 네, 조금 전 11시 36분에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입니다. 연천군 임진교 홍수주의보 발령 안내고요. 재해 시도 경기입니다. 지역은 경기 연천군입니다. 오늘 7월 21일 오전 11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진강 연천군 임진교에 홍수주의보 발령됐습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에 있는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홍수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군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천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에 하천 부속물,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길 바라고요.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 홍수통제소 02590-9990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서 내드렸던 SAT 한 번 더 짧게 내드릴게요. 서울 청계천에 팔석담이라고 해서 시민들과 관광객이 소원을 담아서 물에 이것을 던지기도 하죠. 사실 물 안에, 물 속에 있는 이것은 서울시가 모아서 유니세프를 통해서 국내외 어린이 교육 사업에 써왔는데요. 최근에 중년 남녀 두 명이 이걸 싹 쓸어가는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동물, 2번 동창, 3번 동전, 4번 동태전,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저희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릴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 일품인 팽현숙 취향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아토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 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 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0: 최근에 우리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현지 투자자를 만나고 또 글로벌 시장에 직접 도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유망 스타트업들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죠. 미국 뉴욕에서 투자 유치에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지 경기도 나경윤 스타트업 정책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벤처 스타트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타트업 정책 팀장 나경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가 도내 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또 투자 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신 건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저기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 지원 사업 중에서 뉴욕 투자 유치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이 경기도의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 투자자들과 만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스타트업 발표회 겸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내에서 사전 교육을 좀 먼저 실시하고요. 귀국 후에는 후속 투자 지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0: 사전 교육부터 귀국 후에 후속 투자 지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미국 뉴욕이라고 하면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고 어찌 보면 스타트업들에게는 정말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는 어떤 혜택들이 돌아가는 건가요?
1: 네, 그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본인 회사를 소개하고 설득하는 기술인 그 IR 피칭이라고 하는데요. 그 투자 제안 발표고요. 또 하나는 현지에서 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만나는 네트워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가 좀 체계적으로 전과정으로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먼저 첫째로 국내 사전 준비 단계인데요. 그 실무용어로는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성장을 가속화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투자 유치 전략을 좀 알려드리고요.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의 강점을 극대화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막막해하시는 게 IR 자료라고 하는 그 영문 투자 제안서인데요. 그 원어민 투자자가 보더라도 좀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어필될 수 있게끔 보완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립니다. 특히 그 미국에 가기 전에 현지 투자자들과 온라인 화상통화로 얼굴을 먼저 익히는 그 사전 온라인 밋업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해외 현지 실전 단계인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그 세계적인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플러그 앤 플레이와 손을 잡고 데모데이, 즉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회 겸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현지의 벤처캐피탈, 즉 자금을 지원하는 전문 투자회사나 투자자들 앞에서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1대1로 직접 마주앉아 투자 상담도 하고 인맥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투자 혜택도 있는데요. 우수 기업에게는 파트너사를 통해서 총 5억 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검토하고요.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힙스 추천까지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0: 네, 국내 사전 준비 단계부터 해외 현지 실전 단계, 직접 투자 혜택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1: 네, 경기도에 본사를 둔 유망한 좀 스타트업이라면 도전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 요건은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스타트업이고요. 만약에 그 AI, 빅데이터, 바이오, 지능형 로봇 같은 정부가 고시하는 신산업 분야 기업이라면 창업 10년 이내까지 신청 자격을 확대해 드립니다. 모집 분야는 뉴욕이 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패션, 문화 콘텐츠,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ICT 분야의 독창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고요. 총 10개사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0: 네. 경기도에 본사를 둔 유망 스타트업, 창업한 지 7년 이내 스타트업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올해는 꼭 해야겠다, 가야겠다 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1: 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그 8월 7일까지고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아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서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을 검색하셔서 저희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에 접속하신 후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경기도 벤처 스타트업과 또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스타트업 지원팀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경기도에 본사를 둔 유망 스타트업이면 되고요.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스타트업입니다. 모집 기간 8월 7일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에 접속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7일까지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끝으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열정 넘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그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이 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경기도가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스타트업들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함께 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이번 뉴욕 프로그램을 기회 삼아서 미국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당당히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아낌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경기도 나경윤 스타트업 정책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SAT 정답은 동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당첨된 분들 제작진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Yep.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강원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경기 연천군에는 홍수주의보도 발령이 됐는데요. 침수 및 산사태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예상 되는데 반면에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포항의 낮 기온이 37도, 광주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체 구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빗길에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 종암분기점 쪽으로 이동하는데 종암분기점에서 신내까지 구리 쪽으로 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도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나들목에서 탄천 일교 쪽으로 시속 2,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22분이 소요가 되고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청담대교가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그리고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여기에 뒤섞이면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피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갭투자도 투기라고 대출을 틀어막던 이 대통령이 본인은 편법을 썼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으로 잔금 지급을 조정하는 거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마저도 깎아내린다며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때문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줄줄이 잠들어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은 국민의힘 본인임을 직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 중순 수출이 크게 늘어 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5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일수가 14.5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작년보다 62.9% 늘어난 37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186% 급증한 221억 달러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였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3%로 커졌습니다.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며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상승폭을 확대해 2%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58% 오른 6,553으로 출발해 장 초반 6,420선까지 내리기도 했지만 낙폭을 반납하고 6,600선을 넘겼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미국 반도체주의 반등과 원달러 환율 부담 완화 등에 따라 외국인 수급 여건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4% 넘게 올라 25만 원 선에서 SK하이닉스도 3%대 상승하며 182만 원가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최근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하락을 오히려 훌륭한 매수 진입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조지프 무어 분석가는 최근 주가 약세가 스마트폰이나 PC 등 일반 소비자 가전 시장의 혼재된 신호에서 비롯됐지만 이번 호황 사이클은 전적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구매 담당자들을 통해 메모리 부족 강도가 누그러질 조짐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으며 당장 올 3분기 메모리 가격이 전 분기 대비 최소 25% 급등해 시장 추정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여의도 면적의 약

0: 10배 규모인 2,916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강원도 고성과 속초시, 경기도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 등 다섯 곳이고, 통제 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경기도 시흥시, 비행 안전 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세종시 등입니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내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데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운영자금 조달로 홈플러스 측 즉시 항고가 인정된다며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오는 9월 4일까지 회생 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영기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박 경정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돼 유가족과 국민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자신도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영장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더 확대됐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제주에 14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2도, 포항 37도, 제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8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28.4mm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주가가 1% 오르면 내 수익은 2%, 반대로 1% 떨어지면 손실도 2%. 이렇게 수익도 손실도 두 배로 불어나는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ETF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특정 지수나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잘 맞으면 수익도 커지지만 예상이 빗나가면 손실도 순식간에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한 종목만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출시 한 달 만에 7조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오면서 투자 과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방안을 내놨습니다.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에 미리 넣어둬야 하는 기본 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예탁금은 현금으로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소 거래 단위도 높여 지나치게 쉬운 투자나 과도한 투기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미 상장된 상품을 없애는 방안은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ETF는 수익을 두 배로 만드는 상품이 아니라 위험도 두 배가 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1: 네, 그래도 큰 불길이 잡혀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0: 네,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던 연기와 불길은 멈췄지만 잔불을 끄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8시쯤 화재 발생 61시간 만에 초진 뒤 완전히 불을 끄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에 물을 뿌리면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불이 난 층의 내부 온도를 확인하고 있는데 불에 탄 건물 6층과 7층에는 내부 붕괴 위험이 없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본 뒤에 직접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국가소방동원령을 일부 해제하고 현장에 서울과 경기, 중앙 119 구조본부 장비 30대만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온 소방 인력과 장비는 사흘 만에 철수하게 됐는데 인근 소방서 대여섯 곳에 인력을 지원받는 대응 2단계는 아직 유지 중입니다.
1: 일단 고비는 넘겼다고 보면 되는 거죠?
0: 네, 불이 난 층 바로 아래에는 5층이 있었는데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 로봇 수백 대가 있어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 배터리의 양만 해도 전기차 20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소방당국도 어제 브리핑에서 5층 방어가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불길이 배터리에 옮겨 붙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어젯밤 화재가 초진되면서 5층으로 불이 번질 우려도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물류센터가 워낙 넓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헤집으면서 남은 불씨까지 확인해야 돼 진화작업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인천경찰청에 3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불이 모두 꺼지는 대로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1: 네, 뭐 비도 내리고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 불편이 클 텐데 집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0: 네, 큰 불길이 잡히고 3시간쯤 뒤인 어젯밤 11시에 인근에 내려졌던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불에 탈만한 것들이 거의 소진돼 붕괴 위험이 낮아졌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화재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9일 밤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불이 난 물류센터 116m 반경에 대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했는데 오늘 아침 8시 기준 주민 212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늦은 밤에 대피령이 해제되면서 아직 주민 대부분은 대피소에 남아있는 상황인데 불이 잦아들면서 운영 상황도 유동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2: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폐지했던 법원이 오늘 폐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홈플러스 측의 회생 계획안 가결 기간은 연장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3: 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폐지 결정을 내린 지 18일 만에 판단을 바꾼 겁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의 각종 채무가 늘고 있고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이 조달되지 않아 수정된 회생 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금을 조달해 즉시 항고를 하면 취소할 여지가 있다고 열어뒀습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즉시 항고 기한인 어제 회생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지난 16일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 지원을 결정해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문제가 해소됐다는 취지인데요. 법원은 운영 자금이 조달됐기 때문에 즉시 항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즉시 항고 하루 만에 폐지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생 절차가 다시 진행돼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난해 3월 4일로부터 1년 후인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됩니다.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다음 달 말 또는 9월 초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0: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조세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 어디서 나왔습니까?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그리고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여기에 뒤섞이면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 지속적인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론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목했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급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조세 제도 또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정세 관련 대책도 논의가 됐죠.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격화 등 악화하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등에 대한 관계 부처의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기 종전이나 휴전 가능성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중동전쟁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하며 석유 최고 가격제를 언급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은 가격을 더 내리든지 제도를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매점 매석에 대한 엄단 방침도 재차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매점 매석 물품은 전부 몰수 대상이라며 관계부처의 단속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0: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 토론을 끝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조국 혁신당이 보안수사권 폐지 없인 동참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며 막판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정원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0: 네, 어제 시작된 무제한 토론, 이 필리버스터가 이제 22시간째인데요. 민주당 주도로 토론을 강제로 끝내고 또 법안을 통과시키는 수순이 예상이 됐는데 암초를 만났죠.
2: 그렇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 2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곧 22시간째 접어듭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활동기한 연장은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의 목적이라며 항전하고 있습니다. 2시간 뒤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후에 법력권 의석을 모아 토론을 종료시키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계획이었지만 의석 12석, 표결의 키를 쥔 조국 혁신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협조하는 거수기가 아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약속 없인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조국혁신당 김진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단판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일단 오후 2시쯤 본회의 전에 다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필리버스터 대치가 오늘로 막을 내릴지 아니면 1박 2일을 넘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금 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 출범에 합의했습니다. 국회에 특검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외부단체에서 6명을 추천받는 방식인데요. 국민의힘이 당초 요구해왔던 야당 추천 특검은 일단 관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오늘 자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예정인데 이달 안에 특검 법안을 처리하는 만큼 원구성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번에는 각 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당권 주자들의 표심 경쟁이 한창이라고요.
2: 그렇습니다. 어제 첫 합동연설회에서 표심 전쟁을 벌였던 민주당 당권주자들 1차 컷오프를 위한 예비경선 첫날인 오늘도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열린 서울시의회 초청 간담회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민석 전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패배부터 콕 집어 당정 갈등과 정청래 전 대표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반명 분열주의로 지목한 정청래 전 대표 SNS를 겨냥해선 ABC 갈라치기와 정권 필패 발언이야말로 반명이고 분열주의지 대한민국 누가 자신을 그렇게 보냐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정청래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4년 전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전 총리가 당시 의원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언급하는 인터뷰 기사를 소환해 맞불을 놨습니다. 송영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개혁을 거듭 내세웠는데 특히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모든 내각이 달라붙어 닥치고 공급해야 한다며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 강조했습니다.
0: 국민의힘은 대여 총공세 모드인데 이번에는 대통령 부부 부동산 매각 문제가 화두가 됐죠.
2: 네, 이재명 대통령 부부 최근 29억 원의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17억여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입자 전세 계약이 10월까지라서 매수인이 즉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매수자 사정에 따른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워낙 부동산 이슈 민감하죠. 보수 야권은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들은 대출 규제를 옥죄더니 정작 대통령은 근저당 꼼수다.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제값받고 팔려다 보니 편법까지 저질렀다. 나를 바짝 세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치 못했다면서 더불어 근저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꼬집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조금만 싸게 내놓으면 매수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편법 사금융을 썼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말한 두 사람 오늘 오찬 회동을 갔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해 원구성 협상 등 대여 공동투쟁 방안을 모색할 거로 보입니다. 또 합당 문제도 거론될 거다 조심 스럽게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0: 오늘 장 초반 보합권에 머물던 코스피가 오름폭을 키우며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상승 출발한 뒤 하락 전환하고 낙폭을 키웠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오늘 코스피는 0.58% 오른 6,553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6,500선 위아래로 보합권에서 등락으로 가며 방향성을 탐색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워 코스피는 장중 6,700을 넘기기도 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미국 반도체주의 반등, 원달러 환율 부담 완화 등에 따른 외국인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따라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 업종들에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코스피에 대해 공통으로 극단적 저평가 상태와 건실한 기초 체력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수급 전환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시장의 핵심 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을 보면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5만 원대에 SK하이닉스도 183만 원 근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이번 달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늘어 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했고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06% 오른 750으로 출발해 하락 전환한 뒤 2%가량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새벽 6시 기준 1477.6원을 기록했고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1479.9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70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SK하이닉스 ADR과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등을 포함한 공급 물량 확대 기대에도 중동에서 빚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상승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88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2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0.9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4: 네, 수도권 곳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경기 연천군 임진강, 임진교에 홍수주의보 내려졌습니다. 11시 40분 하천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서 홍수특보가 발령됐다라는 속보고요. 임진강, 임진교, 하천 수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 안전에 이제 유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이제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통해서 기상 상황 수시로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홍수가 발생했을 땐 해당 시군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임진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수위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께서는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강의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전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키맨 여야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부산 사구갑의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3: 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합니다. 말로만 친명이면 뭐합니까? 대통령 공격을 비호하고
4: 김민석 전
3: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5: 대통령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3: 조중동에 밑반찬을 주는 게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뭡니까?
6: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됐다. 그러면 당청 관계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7: 당 대표를 상대 안 하겠죠.
4: 송영길 민주당 의원입니다.
7: 내가 스토커를 했잖아요. 아니 이제 너 그만 만나고 싶다 그러는데 계속 사랑한다고 전화하고 뭐.
8: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라기입니다.
4: 정청래 전 민주당
8: 대표입니다.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2대1, 3대1로 때리면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3: 온갖 기득권으로 힘쓰던 당대표 왜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냐 집단 폭행 운운합니까? 멀쩡한 당을 깡패 소굴에 비유하는 자기 정치의 끝은 도대체 어딥니까?
8: 오직 당원만 믿고 정청래 왔습니다. 정청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잘못 뽑으면 다 잘못돼.
4: 반드시 바꿔요. 국무총리입니다.
0: 누구를 뽑아야 잘 뽑는 걸까요? 해답지는 각각 다르겠죠. 김영진 의원님, 김민석 전 총리 발언이 세지고 있습니다. 반명 분열주의자에다가 어젠다 만들 능력도 안 된다. 정청래 전 대표 뽑으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인데 발언 수위가 이렇게 세지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9: 일단은 그 민주당의 당권주자 3명이 예. 막상막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에서의 정치 경력이나 연륜 그리고 정치적 경험 이런 부분들이 대략 20년 이상씩 민주당에서 몸담아서 커오고 각 과정들을 그 겪어왔고
4: 김영진 정치적 민주당
9: 격변기의
4: 의원입니다.
9: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상처도 있고 네. 영광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의 이 각축이 삼인삼각으로 제가 보기엔 강하게 가고 있고 뭐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있고 그것이 발언으로 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고수들의 대결이다. 우리 김영진 의원님도 고수시고.
9: 저는 고수는 아닙니다.
0: 아닙니다. 고수 의원님의, 중진 의원님의 논평을 들어봤고 그런데 이제 보통은 발언이 저렇게 세지면 좀 쫓기나? 그런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판세가 어떻다고 보세요?
10: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그 목소리가 세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인이 초조하고 그리고 또 뒤진다는 느낌이 들 때 목소리가 예. 세집니다.
4: 이성근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오히려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최초에 예측할 때는 지금 뭐 친명계라고 불리고 있는 후보가 앞선 양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불안해지면서 목소리가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내부에서는 뭐 정청래 전 대표 좀 치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계산도 있을 수
10: 그렇죠.
0: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예비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청와대가 상대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자 뭐 유난 갈등처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9: 뭐 송영길 대표도 본인이 그 분명하게 이제 그 좀 나눠서 자기를 지지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민주당은 당대표를 국민 여론조사 30% 그다음에 권리당원 155만 명의 70% 그렇게 국민과 당원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당대표를 선출하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는 모두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당정청 관계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뭐 A가 되면 만나고 B가 되면 안 만나고 C가 되면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약간 너무 많이 나간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당원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심으로 들어가면 내가 좀 자신 있다 이런 계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9: 뭐 세 명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서로 자기가 강조하는 지점에 있어서 어떤 후보는 친명, 내가 더 친명이다. 친명의 색깔이 더 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또 어떤 후보는 내가 당원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소구하는 데 힘이 있다. 이렇게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서 큰 차별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0: 다 내가 유리하다 다 이런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을 네. 것이다라는 건데 이성원 의원님 뭐 전당대회 같은 거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언론에서 언더독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동정표를 호소하고 읍소하는 전략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10: 일단 예를 들면은 예. 그 당내 경선이 아닌 일반적인 선거, 국회의원 선거든 아니면 지방 선거든지 간에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의 경우는 그 언더독 효과라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의 표 차이가 벌어져 있다. 그러면 양 후보를 지지하는 고정층이 있겠지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부분들은 예. 감성적인 데 호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의 심파극 쪽으로 예. 본인 스스로가 조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후보이고 또 협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달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조금 먹힐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당내 선거에서 본질적으로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쉽지는 네, 않을 것 같습니다.
0: 정청래 전 대표가 뭐 사람들이 날 만나면 요즘 눈물도 흘린다 막 이러던데 그러면 2대1 전략 구사하는 친명계 그 후보들 전략이 좀 정청래 전 대표를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뭐, 봐야 됩니까?
9: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주장하는 바가 예. 단순 수식으로 보면 그렇게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 당원도가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이번 선출되는 당대표가 2026년부터 28년까지 하고 28년에 총선까지 책임지는 지도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당대표가 되는 것이 28년 선거에 수도권에서 과연 도움이 될까 판단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장동혁 대표가 예. 서울시장 선거를 도우러 간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28년 민주당 후보들이 출마해서 총선에 나갔을 때 어느 당대표가 됐을 때 플러스 알파가 돼서 그 당대표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이길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되는 후보가 그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묘한 당내 역학관계도 있지만 실제 네. 국민과 당원과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후보를 저는 국민과 당원이 선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핵심적인 요충지는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에서 먹히는 후보가 누구냐 이런 판단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누구보다 당심을 잘 아실 테니까 치열한 3파전이 계속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의외로 승패가 좀 빨리 끝날 걸로 보십니까?
9: 현재 이제 시작이 그 16개 광역시도를 돌아다니지만 예. 그 광역별로 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 개표가 수도권에 남겨져 있어서 그렇죠.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제가 보기엔 판세가 가름되는 현재 그 순회 일정표예요. 그래서 좀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0: 끝까지 치열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유시민 작가의 입이겠죠. 유시민 작가 발언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1: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서 내란 세력인 예. 오세훈, 한동훈한테 갖다 바치자 하는 거예요.
2: 유시민 작가의 발언 등이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고 있다.
1: 이번 주에도 유튜브 MBC에 나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예. 동지적 언어를 사용해야지 저주적 언어를 사용하지 마라. 동지 언어를 사용하자. 저주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
2: 예.
1: 그래서 우리가 좀 지식인 자유분방한 작가이지만은 비평은 좋지만은 파괴적 언행을 하는 것은 결코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내란 세력이 집권하기를 바라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유시민 작가가 오늘 뭐 내일도 또 이제 언론에 계속 출연해서 본인의 이제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건 본인의 좀 발언이 전당대회 판세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1: 좌지우지 하고 싶은 의지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주 출연을 하게 되면 강도가 세지면 오히려 더 순수도는 떨어질 수 있기
0: 효과는 좀
1: 때문에
0: 떨어질
1: 효과는 떨어질
0: 것이다.
1: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왜 나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멸칭들을 서로가 부여를 했지 않습니까? 뭐죠?
0: 굳이 언급 안 하셔도
1: 예,
0: 되는데, 뭐,
1: 맞습니다.
0: 문으로 시작하는,
1: 문조 틀레요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민주당이 그래도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1기 때는 아무래도 계엄과 탄핵 정국을 끝내고 비정상화된 국가를 정상화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들에게 민생과 서민 경제와 관련된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당연하게 2028년 총선을 맞이하기 때문에 더더욱 국정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정치공학적인 싸움밖에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선호투표제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제라든지, 기타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파면 논쟁, 멸칭 논쟁, 국민들이 피로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일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유시민 전 작가가 이제 참전을 해서 두 파로 크게 갈라져서 국민들한테 상당한 피로도를 높이고 민주당에 불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실제로 뭐 대통령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유시민 작가 발언으로 이제 핵심 지지층이 좀 이탈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와 뭐 만나는 것도 방법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2: 다양한 형태로 할수 있겠죠. 하고 저는 유시민 장관의 발언이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고 봐요. 한마디 역효과를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시민 장관은 사실은 민주당을 2009년에 탈당을 해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 3자적 입지에서 이제 비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솔직한 생각은 유시민 장관이 정말 책임 있는 정치와 책임 있는 비평을 한다면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외곽에 있으면서 발언은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특별하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사실 민주당은 다양한 세력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럼 그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단단한 민주당, 큰 민주당을 나가는 게 민주당이 항상 추구해왔던 방향인데 그 약간의 차이 속의 틈에 지금 휘발유를 뿌린 거거든요. 그냥 불이 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확산되는 것 자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대안을 내올 것인가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지금 1년간은 비정상의 정상 국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 말씀 주신 대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뭐 복지, 연금 중요한 민생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당 대표 간의 논쟁이 좀 전환될 수 있도록 또 선배로서 얘기할 수도 있는 지점인데 가장 갈등의 큰 지점을 건드려와서 거기 휘발유를 뿌려버려가지고 저는 큰 그렇게 좋은 순 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을 만드는 그런 역효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앞으로 그런 건좀 절제되고 자제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0: 분열의 불을 질렀다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근데 자제할 걸로 보십니까?
2: 모르겠죠. 뭐 그거야 유시민 장관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0: 전대의 변수가 되나요? 그러면?
2: 저는 지금 전대 변수가 된 상황이죠.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ABC론, 코어 지지층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필패론 등 주요한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보편적인 민주당 사람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사실은 상처를 받는 그런 발언이었잖아요.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만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의 핵심 아젠다로 이제 부동산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또 이제 정책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직접 또 밝혔죠. 본인의 이제 집이 팔려서 무주택자가 됐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 매각의 과정을 놓고

0: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1: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채권 최고의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매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입니다.
0: 네, 청와대에서는 이제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것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17억 근저당을 설정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 막 흔한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2: 도무지 납득이 안 가죠. 아까 그 청와대에서 어떤 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다고 했는데 그 매수자가 누군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29억짜리 중에서 17억 7천만 원을 보통은 대출을 받으러 갈 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금융이 아니고 매도자로부터 근저당 설정을 받았다는 것은 빌려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일반인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대출을 받기 위해서 25억 이상일 경우에는 2억밖에 네.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대출이 지금 2억밖에 안 나오죠.
2: 2억밖에 안 되죠. 예. 15억 이상이면 4억을 받을 수 있는데 예. 2억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그 아파트를 사면서 17억 7천만 원을 사금융을 통해가지고 받은 거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하고는 너무나 차별화된 어떤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금 시기에 근저당을 설정했을까를 보면 그 지역이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이번 7월 말 안으로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게 되면 예. 그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분양과 관련된 성계를 받을 수 없는 권한을 성계를 받을 수 없는
0: 조합은 처지, 성계를 못
2: 조합은,
0: 받는 거죠.
2: 조합은 성계를 예. 못 받게 됨으로 인해서
0: 현금 청산
2: 대상자가 예.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 특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2: 그래서 우리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사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려준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특정인에게 분양권과 관련된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부분 이 두 가지는 납득이 가능하지가 않지요.
3: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저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방법 중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네. 결국은 현재 그 분당에 있는 그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세입자가 10월 말에 나가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것하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매수자가 그럼 매수를 못 하는 조건이 되면 매수에 그 경제적인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7월 말에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의 조합원이나 그에 따른 승계 자체가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수자의 조건에 따라서 매수자의 그런 조건을 이해하고 저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이전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0: 예.
3: 그를 통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 얻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라고 봐요. 경제적 이익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정상적인 가격에 그 매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약간 뭐 현재 보기에는 많지 않은 방법으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르는 부동산의 매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인과 매수자 간의 특수한 뭐 관계에 의한 이익들을 상호 취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많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일단 뭐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요즘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집이 매수자가 맞지 않은 경우 뭐 집값을 내려 파는 경우가 많지 않냐 이런 또 반문도 있거든요.
2: 그렇죠. 예. 그 일반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정책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굳이 그 가격에 억지로 팔 필요가 있느냐 내리면 오히려 그냥 아까 같은 그런 근저당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있는데 굳이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아까 대통령께서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게 없다고 말씀을 했지만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특혜와 이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매수자와 매도자인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예. 알려질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 특혜를 받는 매수자가 존재하는 거고 이 특혜는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를 가고 있습니다. 빚내서 대출해서 집을 사지 말아라고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 지금은 대출로 제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금융의 형태로서 그 파는 사람의 금융을 빌려준 꼴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자기가 하고 있는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있는 정책적 행위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집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죠.
3: 실제로는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현재는 이제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여야 간에 장동혁 대표 집 팔아라. 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실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팔아라. 이게 서로 팔라고 하는 정치적 공격이 상당히 꽤 오랫동안 진행해 오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한 발언을 빨리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
3: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예. 실제로는 쉽지 매각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예. 그 매수인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했을 때 빨리 매각을 해서 부동산에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이익을 노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들에 관해서 그 정확하게 한번 입장을 내겠다. 그런 정책적 취지도 자기 집을 매도하면서 예.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23일 날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예. 그런 이제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가지고 투기형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뭐 보유세, 거래세 등 재반의 이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현실에 맞게끔 하고 또 두 번째는 닥치고 공급,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면서 예. 공급량을 늘려서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해 나간다. 큰 두 가지의 방향을 가는 그 지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위치, 현재적 조건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도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왔다. 이런 생각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뭐 정치적 약속을 지키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그 매수자의 조건을 좀 받아들여 줬을 것이다. 이런 또 이해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그럼 일반인들도 다 이렇게 사도 되냐
2: 그렇죠.
0: 또 이런
2: 그러니까
0: 또 반문이 있습니다.
2: 짧게 좀 예. 말씀을 드리면 예. 대통령이 언제 야당의 요구를 듣고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거나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이 문제에 지금 보면은 야당이 요구를 했으니까 판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납득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의 그 제가 얘기한 그 방식과 사금융을 동원한 방식은 정부의 정책과는 명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앞장서 했다는 데 대해서 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3: 뭐 전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매도를 할 때도 잘 그 전세 세입자에 대한 기간과 매도를 잘 맞춰서 서로 문제 없게끔 처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세입자도 자기가 준비한 형태로 10월에.
4: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들을 상대로 17억 원대의 근저당을 설정한 걸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출을 조여놓고 본인은 편법 꼼수를 썼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주장을 그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 금고 보험.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

0: 드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6: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강한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큰 우산이 필요한데요. 기온도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어서 오늘은 긴 소매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4.3도, 대구 32.7도, 광주 30.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포천, 화성과 강원 철원과 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2종부고속도로 이천 방향 광지원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향 범서 2터널 내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척과 구룡나들목까지 정체고 곳곳에서 빗길 주의 구간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마포와 용산, 강남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천천히 지납니다. 동부권 도 살짝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2주 동안 미군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다친 미군도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측은 대부분 가벼운 부상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은폐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2: 지난 17일 요르단의 미군 공군 기지에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방공망을 뚫고 모두 3발이

0: 이나 날아왔는데 체육관과 경납구에 이어 미군 숙소까지 강타했습니다. 미군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한 명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는 훌륭한 위대한 애국자들입니다.
0: 당시 다친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란과의 휴전이 깨지면서 2주 만에 중동에서 미군 10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대부분 가벼운 뇌진탕 증세로 96%가량이 임무에 복귀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욱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국방부가 미군 부상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미군 측은 사상자 수를 숨기거나 왜곡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피해가 늘면서 트럼프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1: 군인이 전사하게 되면 곧바로 보복 대응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 이란 역시 지난달 27일 이후 미국의 공습으로 최소 50명이 숨지고 500명이 넘게 다쳤다며 확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멀어지는 가운데 미군은 추가로 전투기를 급파했고 이란도 주변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장병이 숨질 때마다 이란이 몇 배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으로 20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모든 군 지휘부에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의 무력 충돌 등 상황을 전면전으로 규정을 했다고 국영 프레스티비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폐쇄시키한 대통령은 적들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금 이란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지금 전쟁은 단순히 미사일로만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들은 군사적 타격만으로는 이란 국민의 항복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예멘의 친이란 후티반군이 현지 시간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반군 대변인인 야이야 사리는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서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조치가 사우디의 후티 측 항만 공항 봉쇄와 이 지난주 산하공항 타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봉쇄에는 봉쇄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친이란 후티반군의 해상 봉쇄 위협에 맞서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이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합동사령부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인도법과 유엔 해양법 협약에 부합하는 모든 단호하고 견열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촉즉발의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성을 멈추기 위한 중재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중재국 카타르가 10일 임시 휴전안을 제안했는데요.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되며 실질적인 협상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사안이 많아 보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4: 파국으로 치닫는 전면전을 막기 위해 중재국들이 던진 승부수는 10일 임시 휴전안입니다. 일단 열흘간 총성을 멈추고 해협 봉쇄를 풀어 외교적 시간을 벌자는 건데 미국과 이란 양국도 제안을 접수하고 탐색전에 나섰습니다.
1: 지금은 매우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중재를 거치든 고위급의 결단이 있든 양측 모두 어떻게든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4: 하지만 이 단기 휴전안을 고리로 포괄적인 협상 국면으로 나아가기엔 거대한 난관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뇌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과 통행료 문제입니다. 이란은 파기된 양해각서를 명분으로 해협 통제와 통행료 징수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국제수로에 대한 불법 행위라며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국 내부의 강대강 대치도 외교의 입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0: 강력한 응징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팽팽한 기싸움도 합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1: 이란은 지리적 조건을 무기화했습니다. 핵무기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무기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의 현금 인출기로 만든 겁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입니다.
0: 여기에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까지 홍해 봉쇄에 가세하며 사태는 중동 전체의 대리전 양상으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10일 휴전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끄더라도 호르무즈 관할권 갈등이 풀리지 않는 한 장기적인 평화 타결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최악의 전면전은 피하더라도 국지적 충돌과 물류 차질이 고착화하는 불안한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2: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경기도 연천군 필승교의 수위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전 10시에 5.71m였던 필승교 수위는 1시간 만인 11시에는 7.23m로 높아졌는데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북측의 황강댐 방류 사전 통보는 남북 간에 여러 차례 합의한 사안이라며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인 사안이란 점에서 이 남북 상호 간의 책임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9년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이 남북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합의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 1,0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주택과 도로 침수가 259건, 토사, 낙석 피해가 770건 발생했습니다. 또 경북 안동과 의성, 예천에 농작물 42.6헥타르와 농경지 7.4헥타르가 비 피해를 봤습니다. 6개 시도의 21개 시군 377세대 564명이 이번 폭우에 일시 대피했는데 82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국도 31호선 등 도로 9곳을 비롯해서 북한산과 치악산, 계룡산 등 3개 국립공원 115개 구간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잠실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의 기로에 섰습니다. 경찰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등도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세윤 기자, 몇 시부터 영장 심사가 시작됩니까?
3: 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A씨는 지난달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끝까지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해 체육단체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다른 시위 참가자 4명도 함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죠?
3: 네, 모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불거진 사건인데요. 서울경찰청 기동대 김모 경정 등 현장 경찰관을 중국 경찰이라고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과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도 함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경찰은 시민의 정당한 주권 행사는 최대한 보장하되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2: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오전 시작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노태학 전 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을 비롯한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0: 안전 분야 교수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현장 감식을 통한 발화 원인과 피해 경로, 구조적인 취약성 등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어제 낮 1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보라카이 칼리보를 향해 운항 중이던 TA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여객기 안에는 172명이 타고 있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공사는 승무원들이 소화기를 분사해 연기를 진압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비상착륙 같은 긴급조치나 운항 지연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부정하게 취득한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성적을 국내 대학 입학 등에 활용한 외국인과 브로커 등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오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대리시험 브로커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대리시험 의뢰자 등 1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의뢰자 명의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용모가 비슷한 대리 응시자를 뽑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실시간으로 정답을 전달하는 방식의 부정 응시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렇게 부정하게 취득한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 토픽 성적으로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장학금을 수령한 외국인들이 검거된 것과 관련해서 시험의 공정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정행위자가 속한 대학에 시급히 처분 내용을 통보해서 대학들이 즉시 해당 행위자의 학위를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동시에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0: 또 잠시 후 2시 30분부터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막아선 봉쇄시위 참가자들의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네,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오늘 검찰과 경찰이 거의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같은 곳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풍경인 거죠?
2: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찰도 경찰 국수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리고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국수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것인데요. 지금 들여다보는 혐의의 경우에는 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 하고 이 성범죄와 그리고 살인 사건을 분리해서 배당하고 분리해서 수사라는 지시를 국수본에서 내렸다라는 진술이 나오게 되면서 예. 그렇다라면 이러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비위 행위가 국수본까지도 연결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개시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 특수단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7시 반 정도에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압수수색의 대상의 경우에는 강력범죄 수사과 그리고 여청 수사과가 대상이 됩니다. 분리해서 맡게 된 그 수사과 두 개가 이제 대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찰이 밝히기로는 전반적인 보고 체계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이 지휘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검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사실 관계이지만 검찰이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혐의 관련해서 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0: 통상적으로는 예를 들어 어떤 한 피의자가 성폭행이나 어떤 살인을 함께 저질렀으면 요거를 뭐 같이 수사랍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2: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범죄의 경우에는 네. 여청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강력팀에서 하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다만 지금 동일한 피의자가 벌인 범행이고 그리고 그 범죄가 발생한 일시를 보면 이틀 상간으로 발생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하나의 범죄 행위로서 연속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수사를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분리해서 배당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숙사의 편의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고려해 보다라도 이것을 하나의 피의자가 사실 인신구속이 되면 팀이 나눠져 있으면 언제 불러서 각각 조사할지 일시를 맞추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팀이 맡아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 강력팀이 맡아서 이것을 수사를 지휘를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상간의 범죄이고 그리고 충분히 강간 등살인 그러니까 성범죄를 목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리했다라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되기 충분해 보입니다.
1: 애초에 뭐 수사가 부실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저거 다 허점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경찰이 또 장윤기를 직접 만나서 이제 조사를 또 했잖아요. 특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봤다는 건데 장윤기 진술로 이걸 파악하는 건가요?
0: 진술이 시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결국 이러한 혐의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장윤기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경찰이 이제 검찰이 또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은 사실상에 지금 일반적으로 유치장이라든지 어떠한 인신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가족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전화통화 당연히 힘들고 언제 압수수색이 개시가 될지 내가 구속영장이 신청이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변호인이 개입되더라도 제한적인 정보만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장윤기는 이러한 정보를 다 취득하고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가 알 수 있었다라는 점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윤기의 진술을 만나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실제 이러한 접견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통신 기록 메시지가 이 수사팀장과 아버지가 주고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잘 기록과 장윤기의 진술이 맞는지를 맞춰보는 대조의 작업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과정에서는 원래 인신구속된 이러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언제 몇 시에 누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녹취를 하고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부 기록의 경우에는 누락한 것으로도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윤기의 진술과 그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춰보면서 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장윤기가 그러니까 고1 때부터 이런 말을 계속했다 그래요. 봉고차로 무슨 여고생을 납치하겠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뭐 물론 그때부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없었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뭐 계획 범죄로서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2019년부터 지금 있었던 이 강간 등 살인에 대해서 범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죠. 시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범행을 아 계획했다라고 볼 단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다만 평소에 장윤기가 이러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도 여고생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고 이러한 범행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다라고 혐의점을 볼 수는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번 사건과 연결을 시키자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강간 등 살인죄가 이제 혐의점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면 장윤기가 자백을 하는 그 진술과 더불어서 뭐 케이블 타이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폐기됐지만 리얼돌에 채증된 영상이라든지 더불어서 과거에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정황으로 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유무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핵심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죄질이라든지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주요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고1부터 저런 말을 했다는 게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진술도 상당히 좀 교묘하게 여러 가지 피해가는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대생인 줄 알았다. 어린 줄 알았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0: 그렇죠. 이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교묘한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이 범행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내가 뭐 성인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일 줄 몰랐다라는 그 진술이 이번 범행에 있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법원에서 양형을 고려를 할 때에는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종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범행 전후의 행동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1: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거 강조하고 또 싶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 계획 범죄가 아니라 우발 범행이었고 난 성인 여성인 줄 알았지 여대생, 여고생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쓸 것이다 라는 것은 어쨌든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의 유리함을 꾀하기 위함으로 보여지고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되고 범행 가능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기 위한 그러한 진술로 보여지고요. 다만 애초에 장윤기가 이

0: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들어갈 때에도 전혀 몰랐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예 그냥 우발범행이었다라는 취지로 이 주장을 했었지만 예. 사실 이 포렌식이라든지 결과를 통해서 이 여고생에 대한 이 존재 인식은 과거부터 있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게 이제 법원도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뭐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이름이 동명이인이었다 뭐 이런 그, 지금 네.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네.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은 또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2: 예. 자 그리고 또 장윤기 사건 수사를 이제 지휘했었죠. 전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도 지금 영장심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0: 일단은 이 형사팀장, 수사팀장의 경우에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팀장 바로 윗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휘 체계상으로는 사실 바로 이제 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중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증거인멸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서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라든지 직위에서 배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현재 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말 맞추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가장 우려하는 바이거든요. 예.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든지 도주 가능성이 어쨌든 구속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영장 발부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오늘 오후 이제 잠시 뒤가 되겠네요. 2시 반에 이제 주목받는 영장 심사가 예정이 돼 있어서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이제 올림픽공원에서 집회가 있었고 경기장 문을 막아서고 있던 뭐 올다르크라고 칭해졌던 여성 오늘 영장심사 받더라고요. 뭐 어떤 혐의 지금 따져보는 건가요?
0: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 예. 일단 업무방해가 가장 크다라고 업무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현장에 있던 경찰의 이제 이 지휘를 거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집행 방해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 체육회 관련해서 일부 인원들이 들어가서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문을 가로막고 이걸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위력을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의율이 될 예정인데 예. 이 위력이라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어떠한 폭력이 행사될 필요는 없거든요. 저렇게 손에 붙잡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1: 그냥 버티는 것으로도 위력이 맞습니다. 인정이 될 수 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방해죄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영장 8부에 이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2: 이번에 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 시위가 이제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누적 손해 추정액이요. 16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게 손해배상을 통해서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위에 참여한 참가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저렇게 올다르크, 저 여성,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특정이 되어서 일부 책임이 지워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인원에 대해서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 공원 측에서도 선관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아보겠다라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선관위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는 불가항력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자초에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 단계로 가게 되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선관위가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설 관리 의무라든지 주의 의무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무를 다 했는지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실적으로 이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다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예. 일부 있어 보입니다. 뭐
1: 처벌이 다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합법적인 시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가이드라인을 알아보는 데는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요즘에 주식시장이 거의 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네요.
1: 네, 최근에 뭐 단일 종목 ETF 출범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계속 출렁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뭐 매도 사이드카가 여러 번 발동이 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6,800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주식 관련해서는 또 관련 내용들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또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웃 우방국인 캐나다산 제품에 50%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 산불 연기 책임론까지 들고 나온 관세 폭탄에 이 캐나다 측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향후 무역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건 거의 한 세기 전인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입니다. 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고 50%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실제 관세 부과 근거로 동원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0일 후 발효되는 이번 관세 대상은 와인과 시멘트, 하키체 등 200억 달러, 우리 돈 29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수입이 급감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최근 미국 북동부 대기를 뒤덮은 캐나다 산불 연기 문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3: 산불을 당장 막아야 합니다. 캐나다가 손해를 배상하든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든 해야 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2: 캐나다 측은 최우방국을 향한 잇따른 위협에 즉각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내 허리케인과 산불 현장에 캐나다 구호 인력을 가장 먼저 파견했던 사례들을 일일이 짚으며 트럼프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 지난해처럼 언젠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올 겁니다. 이런 헛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화가 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입니다.
2: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즉시 시행 대신 30일 유예 기간을 둔 점에 주목합니다. 최근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갱신을 거부한 상태에서 후속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분석합니다. 100년 만에 이례적 법률 동원과 29조 원대 관세 폭탄을 놓고 국경을 맞댄 양국의 무역 긴장감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전 세계가 관세 전쟁 중이던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SNS에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글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몇 시간 뒤에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를 했고 미국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SNS 글 때문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 출렁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을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볼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기업인 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다음 달이 유료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우리 돈으로 월 최대 1억 5천만 원 정도를 내게 되면 주요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0.00초, 001초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전문 투자업체가 참여하는 초단타 매매 시장에서 이 차이는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에 가격표가 척 붙는 그런 셈인데요. 당장 미국 내에선 공직을 활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노골적인 부패라는 비판과 함께 사실상 트럼프 리딩방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지분 무려 41%를 보유한 대주주여서 이해충돌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 우승국 스페인 시상대에서 버티다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지금 나라가 들썩이는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패배의 쓴잔을 마신 리오넬 메시는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4: 스페인의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끈 개선 장군들이 또 마드리드에 입성했습니다. 트로피를 품에 안은 선수들은 버스 위에서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일부는 우통을 벗고 맥주를 마시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0: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몰려든 엄청난 인파는 거리를 온통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1: 에스토니아에서 왔어요. 스페인 출신이지만 에스토니아에 살고 있는데 이 멋진 광경을 보기 위해 바로 왔습니다.
0: 미국에서 우승 경기를 직접 지켜본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도 노고를 치하했고 선수단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1: 저는 항상 조국과 함께 우승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월드컵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카시아스와 이니에스타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는데 직접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게 최고의 성과입니다.
0: 리오넬 메시는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한 심경을 소셜미디어에 밝혔습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좋은 추억들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쏟아부어 역전승을 거둔 경기들과 응원을 기억할 것이며 스페인의 우승도 축하한다고 썼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베로나 부근의 한 평야에 월드컵 우승컵이 새겨졌습니다. 대지 예술가인 다리오 감바리니 약 3만 제곱미터의 들판에 트랙터와 쟁기 등을 사용해 높이 200m에 이르는 우승 트로피와 스페인을 뜻하는 에스파냐라는 글자를 수놓았습니다. 작가는 스포츠의 보편적 가치와 그것이 사람들과 국가를 하나로 묶는 능력에 헌정한다며 작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2: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을 결정하는 국제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지난 1988년 협약 가입 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3: 네, 부산 백스포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먼저 어떤 의미가 있는 국제회의인지부터 짚어보죠.
3: 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전 세계의 유산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회의입니다. 우리나라도 석굴암과 종묘 등 17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방문자들에게 이 같은 세계유산과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관도 이렇게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새로운 세계유산을 지정하는 심의는 물론이고 위험에 처한 유산 선정과 관련 기금 승인 등 세계유산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을 모두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건 지난 1988년 협약 가입 이후로 3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한 196개 나라의 대표단과 비정부기구, 학계 전문가 등 3천여 명이 부산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유산 등재가 심사대에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갯벌의 범위와 대상을 더 넓히는 확대 등재에 도전합니다. 기존에 등재된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곤약에다가 서산과 무안, 고흥 여수갯벌을 추가하는 건데 오는 25일 심의가 예상됩니다.
2: 어제는 부산 선언이 채택되기도 했는데요. 부산에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유산도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발판 삼아 피란 수도 부산의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피란 수도 부산은 6.25 전쟁 당시에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역사와 흔적이 담긴 유산들을 뜻하는데요. 경무대와 임시중앙청, 아미동 비선마을과 유엔묘지 등 모두 11곳이 부산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전 세계 연대를 통해 극복해낸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국내 우선 등재 목록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2030년 최종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세계유산위 기간에 맞춰 전 세계 문화유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피란 수도를 소개하고 직접 둘러보는 행사를 집중 개최합니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이들에게 부산의 가치를 확실하게 각인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부산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열립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YTN 차상입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0: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유월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3: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4: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5: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8: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그날 문자 한 통에 A씨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11: 이게 뭐야? 리뷰를 남겨달라고? 건강검진 이벤트에 참여하라고?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10: 해당 문자는 한 병원에서 자동 발송된 홍보성 문자였습니다. 병원 이용 후기를 요청하고 건강검진 상품을 홍보하는 자동 발송 문자였죠.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광고 문자였겠지만 A씨는 이 상황을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가족이 응급상황에 빠진 뒤 결국 사망했기 때문이었죠.
11: 검사 전부터 기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병원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추가 진정제를 투여할 게 아니라 검사를 중단하거나 비수면 내시경을 권했어야죠.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요.
12: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최소한의 진정제를 추가로 투여하는 건 일반적인 진료 과정입니다. 기관 사건도 적절한 시점에 시행했고요.
10: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40대 남성이 수면 위내시경 도중 응급상황에 빠졌습니다. 결국 남성은 숨졌고 유족은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죠. 수면 내시경 과정에서 환자가 숨지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는 사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후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제법 많았죠.
11: 아니,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내시경하다 사망했을 때 의료진 과실 나왔던데 왜 우리 사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것 같은데 대체 왜요?
10: 과연 법원은 어떤 경우에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엔 불가피했다 판단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10: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40대 남성이 응급상황에 빠진 뒤 숨진 사건입니다. 유족이 의료진을 고소했는데요. 양측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상황이죠. 일단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들어볼까요?
13: 경기도 광명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환자분이 응급상황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른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46세 안모 씨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다른 기저질환은 전혀 없는 분이셨지만 중증도 비만이셨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위내시경을 받으시려고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80mg을 투여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도중에 환자분이 마취해서 깨어나려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검사를 계속하려고 진정제인 미다졸람 2mg을 추가로 투여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직후부터 발생했습니다. 미다졸람이 들어가자마자 환자분의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까지 나타났고요. 의료진이 인공호흡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기관삽관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지 10분이나 지난 뒤였죠. 상급병원으로 급히 옮겨져서 심장박동은 겨우 돌아왔지만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뇌손상 판정을 받으셨고요. 결국 해를 넘겨 1월 중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족분들은 당연히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10: 자, 유족과 병원 측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입장이 갈리는지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13: 가장 크게 부딪히는 핵심 쟁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정제를 추가로 넣은 게 맞느냐, 둘째, 응급조치가 늦지 않았느냐입니다. 우선 유족 측 주장을 보면요, 검사 전 기록을 보면 환자분이 말란파티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가 좁아서 산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위험군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족분들은 이렇게 위험한 환자인 걸 알았으면 왜 굳이 약을 더 넣어서 검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냐, 당장 멈추거나 비수면으로 돌렸어야 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을 때 곧바로 기관삽관을 했어야 했는데 응급장비도 늦게 들어오고 너무 지체했다 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수면 내시경 중에 환자가 움직인다고 검사를 무조건 중단하는 거 아니다. 환자 상태를 봐가면서 최소한의 약을 추가하는 건 의료계에서 흔한 아주 일반적인 진료 과정이다 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자마자 즉시 검사를 중단했고 심폐소생술 지침에 맞춰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기관삽관과 응급조치를 다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유족분들 억장이 무너진 일이 또 하나 있었죠. 보도에 따르면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계시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해당 병원에서 환자분 휴대폰으로 리뷰를 남겨달라, 건강검진 이벤트를 한다 이런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된 거라고 해명했고 항의 후 중단하긴 했지만요, 유족분들 입장에선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 문자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기록을만 다투게 될 겁니다.
10: 내시경을 받다가 숨지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전혀 없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꽤 많이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을 때 법원의 판단은 매번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형사고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수면 내시경 사고에서 의료진의 이 과실 여부를 판단을 할 때 법원이 구체적으로 따지는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13: 아, 법적으로 이 부분이 참 까다롭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셨다는 결과가 너무 비극적이긴 하지만 그 결과 하나만 놓고 아, 의사가 잘못했네 라고 법원이 무조건 인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형사처벌을 하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예견 가능성

0: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입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전 평가입니다. 의사가 사전에 이 환자가 위험한지 제대로 평가했느냐. 둘째, 검사 진행 판단입니다. 중간에 환자가 깼을 때 약을 더 넣은 게 합리적이었냐 아니면 멈췄어야 했냐. 셋째, 사후 대응입니다.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기관삽관 같은 대처가 매뉴얼대로 제때 빠르게 들어가느냐. 넷째, 인과관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무에서도 인과관계 싸움이 가장 치열합니다. 만약 의사가 조치를 1, 2분 더 빨리 했다면 이 환자가 무조건 살았을까? 이 질문에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증명돼야만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형사재판은 이 기준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죠?
0: 응급상황인데 대처가 명백하게 늦었거나 방치했을 때 주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비만이고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위대장 내시경을 연달아 받았어요. 의사가 검사 도중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프로포폴을 계속 추가로 넣었죠. 여기까지는 법원도 검사상 흔히 있는 일이다, 투여량 자체는 문제없다 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회복실로 옮겨진 환자가 계속 안 깨어나는데 의료진이 활력징후나 호흡을 제대로 체크 안 한 겁니다. 청색증이 올 때까지 관찰을 소홀히 한 거죠. 법원은 바로 이 경과 관찰 소홀을 심각한 과실로 인정해서 병원이 2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결례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천공이 난, 그러니까 장에 구멍이 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환자가 내시경이 끝나고 무려 5시간을 배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70대 내과 의사가 큰 병원으로 안 보내고 그냥 퇴원시켜버렸습니다. 결국 복막염이 와서 수술까지 받았죠.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적절한 조치도 안 했다라면서 1, 2심 모두 의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확실히 늦장 대응이 문제가 되는 거죠.
1: 반대로 우리가 볼 땐 비슷해 보이지만 환자 측이 패소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사례와 함께 뭐가 달랐던 건지,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 짚어주시죠.
0: 결과는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데 반대로 병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합병증 원인 자체가 의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손 쓸 틈도 없었을 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2년 울산에서 일어난 수면 내시경 뇌 손상 사건입니다. 유족들이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요. 법원은 환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자분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심정지가 왔고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은 건 맞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보니까 원인이 약물 부작용이 아니라 공기색전증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 공기색전증이 뭐냐면 내시경을 할 때 시야 확보하려고 공기를 주입하는데 그 공기가 아주 드물게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콱 막아버리는 증상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의사가 사전에 예측하기도 너무 힘들고 발생하면 대처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치명적 부작용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료진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자마자 산소를 늘리고 바로 응급조치를 다 하고 심폐소생술까지 했거든요. 즉 의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빨리빨리 했으니 과실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1: 결국 환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는 결과보다는 사고 발생 전후 의료진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가 중요하다 이건데, 그러면 현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서 살펴본 사건 현재까지 나온 정황을 놓고 봤을 때요,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그리고 유족 측이나 병원 측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뭔가를 입증해야 된다 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0: 다시 이번 광명 사건으로 돌아볼까요?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도 타이밍과 판단입니다. 첫째, 진정제가 들어가고 환자가 깼을 때 약을 더 넣은 그 판단이 그 상황에서 최선이었나 입니다. 둘째,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얼굴이 파랗게 보였는데 무려 10분이 지난 12시 3분에야 기관삽관이 된 게 과연 매뉴얼에 맞는 빠른 대처였나 입니다. 유족분들은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다는 걸 꼬집고 계신 거고요. 당장 검사 멈추고 삽관을 5분만 빨리 했어도 안 돌아가셨다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병원 측은 아니다, 우리는 지침대로 최선을 다한 거다, 그때 삽관을 일찍 했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못 바꿨을 거다 라며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내시경실 CCTV 영상이랑 당시 투약 시간 모니터에 기록된 산소 포화도 곡선, 이 객관적인 자료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 증명해 줄 겁니다.
1: 유족이 의료진의 책임을 묻고 싶을 때 경찰에 고소하는 형사 절차가 있고요,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 절차가 있잖아요.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소송도 안 되는 거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0: 네, 어떻습니까?
1: 형사와 민사 목표 설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소송은 쉽게 말해 의사를 처벌하고 전과자로 만들 거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과실이 명백해야만 유죄가 나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돈, 즉 금전적으로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냐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의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로 넘어가서는 그래도 병원이 관리를 좀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된다라면서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실무상 꽤 흔하게 존재합니다.
0: 의료과실이 의심된다 할 경우에 가장 먼저 어떤 자료부터 확보를 하면 좋을까요? 대응 요령이랄 게 있겠습니까?
1: 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 이런 의료사고를 겪으시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당장 세 가지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첫째, 의무기록 1처입니다. 약이 몇 시 몇 분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환자 혈압이나 산소포화도는 몇 분 단위로 어떻게 배했는지 적힌 차트를 모조리 뽑으셔야 합니다. 이때 컴퓨터 로그 기록도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병원이 자기들 유리하게 차트를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로그 기록을 보면 다 나옵니다. 둘째, 내시경실 CCTV 영상입니다. 응급카트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의사가 언제 뛰어왔는지 말로 하는 건 안 믿습니다. 영상으로 지연 시간을 초단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119 구급대 기록이랑 이송간 대학병원 기록입니다. 119가 도착했을 당시 환자가 상태가 어땠는지 구급대원이 적어둔 게 있습니다. 이게 동네 병원 기록이랑 일치하는지 꼭 대조해봐야 합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우드의 썸머 와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중 내내 비 소식이 있는데요.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에 30에서 80mm, 남부지방에 5에서 60mm의 비가 오고요. 제주는 5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중부 일부 지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고 충청 이남과 강원 남부 동해안 지역의 폭염특보는 계속 발효 중입니다. 경북과 강원 남부 동해안은 폭염경보라 더 덥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안성맞춤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방향 광지원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나들목 구간 2차로에서 청소작업 중이고 서부간선도로 이용하시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강남순환로 수서방향 금천요금소에서 봉천터널 입구 구간 3차로에서도 청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부산 쪽은 남사 진위 부근에서 남사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케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임진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군남댐 수위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1: 경기 북부에 쏟아진 비가 한강으로 흘러들면서 잠수교 한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기상캐스터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군남댐에 나가 있는 표정우 기자, 현장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2: 네, 이곳에는 조금 전까지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군남대 수문에 아주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낮 1시 기준 군남댐 수위는 34.3m 정도로 새벽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남댐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한계 수위인 40m와는 현재 6m 정도 차이입니다. 초당 6,700여 톤의 톤이 유입되는 가운데 6,100톤가량을 방류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문 13개 가운데 현재 10개가 열려 있는데요. 유입량이 방류량보다 많은 만큼 군남댐 상황실은 수위 변화를 지켜보며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0: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임진교의 주의단계 기준 수위는 8.3m인데 낮 1시 기준 8.6m를 기록해 기준을 넘었습니다. 이곳 군남댐 상류에 있는 필승교 수위도 낮 1시 기준 9.2m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수위 7.5m를 웃돌았습니다. 기후부는 위성영상 분석 결과 북한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류에 내린 비의 영향으로 강물은 더 불어날 수 있는데요. 당국은 임진강 주변 주민들에게 하천변과 저지대 접근을 피하고 재난 문자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잠수교에 나가 있는 윤수빈 캐스터, 지금 서울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이곳 서울에도 시간당 1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됐던 호우가 한강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이곳 잠수교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4.6m까지 올라왔고요. 앞으로 5.5m를 넘어서게 되면 보행자의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긴띠 형태의 비구름은 현재 영서 북부와 충남 북부 서해안에 아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가 차츰 약해지고 있고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의 호우특보는 조금 전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북서부와 영서 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 최고 8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반면 대부분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의 한낮 기온 34도, 포항은 37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은 28도에 그치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장맛비는 주 후반까지 곳곳에서 강약을 반복하며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미리 대피 장소를 파악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군남댐과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전해드린 것처럼 중부지방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조금 전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차츰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는데요. 또한 반면 폭염특보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호남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빗줄기가 약해지긴 했지만 충청과 강원 일부 지역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주요 도로의 CCTV 화면으로 이 시각 현재 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산군에 있는 송산교차로 화면입니다. 지금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들이 아주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들이 속도를 줄인 채 조심조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화면이 좀 뿌연 상황인데 차들도 조심스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만 차량 통행에는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이렇게 일부 비가 오는 지역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중부지방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 1,0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주택과 도로 침수가 259건, 토사와 낙석 피해가 770건 발생했습니다. 또 경북 안동과 의성, 예천의 농작물 42.6헥타르와 농경지 7.4헥타르가 비 피해를 받습니다. 6개 시도의 21개 시군 377세대 564명이 이번 폭우에 일시 대피했는데 82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국도 31호선 등 도로 9곳을 비롯해 북한산과 치악산, 계룡산 등 3개의 국립공원 115개 구간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에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1: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일부 해제하고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수연 기자.
4: 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네,
1: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네,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던 연기와 불길은 멈췄지만 잔불을 끄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8시쯤 화재 발생 61시간 만에 초진 뒤 완전히 불을 끄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펌프차와 굴절 사다리 차를 비롯해 차량 100여 대와 대원 2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대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불이 난 층의 내부 온도를 확인하고 있는데 불에 탄 건물 6층과 7층의 온도가 어떤지, 내부 붕괴 위험은 없는지 등은 충분히 살펴본 뒤에 직접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국가소방동원령을 일부 해제하고 현장에 서울과 경기, 중앙 119 구조본부 장비 30대만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온 소방 인력과 장비는 사흘 만에 철수하게 됐는데 인근 소방서 대여섯 곳의 인력을 지원받는 대응 2단계는 아직 유지 중입니다.
1: 네, 대응 2단계는 유지 중이지만 그래도 일단 고비는 넘겼다고 보면 될까요?
0: 네, 불이 난 층 바로 아래인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 로봇 수백 대가 있어서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 배터리의 양만 해도 전기차 20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불길이 옮겨 붙을 경우에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어젯밤 화재가 초진되면서 5층으로 불이 번진 우려는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물류센터가 워낙 넓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헤집으면서 남은 불씨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진화작업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천경찰청의 3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불이 모두 꺼지는 대로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2: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대피했던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0: 네, 큰 불길이 잡히고 3시간쯤 뒤인 어젯밤 11시에 인근에 내려졌던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불에 탈 만한 것들이 거의 소진돼 붕괴 위험이 낮아졌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화재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9일 밤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제기되며 불이 난 물류센터 116m 반경에 대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했는데 오늘 낮 12시 기준 주민 189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대피령이 해제된 뒤 오늘 오전 중으로 20명 정도가 대피소를 떠나는 건데 화재가 잦아들면서 대피소 운영 상황도 유동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송시현입니다.
2: 인천 쿠팡물류센터가 최근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모두 25건 지적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 성남동 쿠팡물류센터에 있는 소방시설 등 6개 분야에 대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23일간 실시한 자체 점검 보고서를 지난 4월 접수했습니다. 점검 결과 소화설비와 3건, 경보설비 13건, 방화문 등 피난구조설비 3건 등 모두 25건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가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6층에 대한 지적사항은 3건으로 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 등이 포함됐습니다.
1: 장윤기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형사과장이 오늘 오전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는 받지도 내리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 네, 검찰과 경찰은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끝났습니까?
3: 네,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박 경정은 구속심사에 앞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실수사 논란이 일기돼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4: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과 국민 여러분께
5: 전 광산서 형사과장입니다.
4: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에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조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3: 전 형사과장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에서도 또 자신도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경정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력을 준 혐의입니다.

0: 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동시에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전 7시 반부터 국가수사본부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에 이어 국가수사본부까지 강제수사 범위가 확대된 건데요. 압수수색 대상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안에 있는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보고 체계와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은 사건 초기 국가수사본부가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거듭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도 오전 6시 15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설입니다.
0: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잠시 뒤에 열립니다.
2: 경찰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등도 함께 심사를 받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영장 심사가 곧 시작되죠?
3: 예,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A씨는 지난달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끝까지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해 체육단체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 다른 시위 참가자 4명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죠?
3: 네, 모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불거진 사건인데요. 서울경찰청 기동대 김모 경정 등 현장 경찰관을 중국 경찰이라고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과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경찰은 시민의 정당한 주권 행사는 최대한 보장하되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0: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이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2: 국수본이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자, 저희가 앞서 이제 취재 기자를 통해서도 들어봤습니다만은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거든요. 요즘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5: 뭐 매우 이례적이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한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의 어떤 비위나 지방경찰청 차원의 어떤 부실한 수사, 은폐된 수사를 수사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감사하는
4: 손정혜
5: 주체이기도
4: 변호사입니다.
5: 할수 있는데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됐다는 점이 사실 국민들에게는 참 실망이 아닐 수 없지 않을까 하고요.
0: 네.
5: 일단 경위는 그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실제 광주 광산 경찰서의 주요 핵심 그 수사단들이 이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진술 일부가 실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가 어떠한 근거로 지휘 체계를 발동을 했는가, 그 지휘 체계 발동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사건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증거인멸이라든가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으로 볼 여지는 없는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그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그러니까 국수본 관계자가 입건되지 않은,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만 받는 상황에서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은 어떠한 증거 없이 발부되진 않습니다. 물론 영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 이고은
4: 물적 증거를
6: 변호사입니다.
4: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명을 전제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고요. 인신의 구속을 하는 구속 영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명의 정도가요. 압수수색 영장이 비교적 인신 구속에 대한 구속 영장보다는 적다고 할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적어도 국수본 관계자의 진술이 없더라도 다른 참고인

0: 내 진술 내지는 이 관계 서류 등을 통해서 국수본에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심케 하는 일종의 어느 정도의 증거는 국수본 특수단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추정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예. 실제로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뭐 형사 과장에 대해서도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또 담당했던 팀장에 대해서는 이미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지원팀 관련한 이 경찰 관계자들 입에서 국수본 차원의 지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이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라는 진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들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막 마친 이 형사 과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될 경우 아마 이 관련된 경찰들의 진술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된 압수물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국수본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가를 수 있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점점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광주 광산 경찰서 전 형사과장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2: 혐의 인정하십니까?
3: 억울한 거 없으세요?
4: 성실히
5: 광주 광산서 전 형사과장
4: 임하겠습니다.
3: 어떤 부분 소개하셨어요?
6: 네.
4: 저희들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이렇게 부실수사 논란이 일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 절차 임하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3: 그럼 분리수사 관련해서는 네. 어떤 분께서 지시하셨어요?
1: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윗선에 부당한 지시 없었고 그리고 본인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글쎄요, 그동안에 뭐 이렇게 나온 증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내용 아닐까요?
7: 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경찰 전체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 조직 전체가 집단화돼서 경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했다. 이런 비판을 받기 충분한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은 개인적인 어떤 비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광주 지역의 일부 개인적인 경찰관들이 지역 경찰들의 유착에 의해서 이뤄진 개인적인 어떤 범죄일 뿐 경찰 조직이 가담한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피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단순한 부실 수사일지 아니면 은폐된 수사일지 아니면 정상적으로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경찰 조직에 해가 될 것이 염려돼서 윗선에서 방향을 지시한 것인지는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8: 그 내부에서 나온 증언들은 지금 이 전 형사과장이 입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수본의 지시를 통해서 성폭행 사건과 일반 살인 사건을 좀 분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수본의 지휘를 받고 전 형사과장이 또 아래 그 하급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도 증언이 나오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증언들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관련자에 대한 1차 소환 조사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관련자에 대해서 아직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어떠한 진술 없이도 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만큼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도 압수수색만큼은 가능 하도록 영장을 발부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1: 예.
0: 지금 관련된 경찰들의 진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지금 이 여고생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용의자 추적 단계부터 중요 사건으로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기억하는 것처럼 5월 5일 00시 10분경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매일매일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통상 검찰에서도요. 언론 보도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가 되고요. 담당 검사가 사건을 받은 그때로부터 대검찰청에 정보 보고를 하도록 업무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경찰에서 측에서도 검찰에게는 대검찰청이 있듯이 경찰에게는 국수본이라는 큰 지휘 체계가 있는 것이고요. 언론 보도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국수본의 진행 상황을 모두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일선 한 명의 경찰의 비위로 어떤 사건의 방향을 틀 수 없다는 것이 이 관계된 경찰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따라서 본인들이 듣기에도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장윤기 본인의 자백이 없는 한 성폭행과 이 살인 사건을 연관시키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국수본 차원의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는 증언들이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압수수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국수본 차원에서 일선 광산경찰서에서의 정보보고가 있을 가능성, 정보보고 후에 지시했던 것이 서면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전자결제를 통해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서버 자체가 국수본 그 자체에서 보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국수본 압수수색을 통해서 내부 결제를 받은 정보보고에 대한 일부부터 여러 보로 만약에 나누어서 보고가 됐다면 그런 부분들이 물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 또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소통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 내용 확보, 이것들을 주력으로 지금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그런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이 장윤기 사건의 어떤 수사 보고 체계의 중심에 있는 이 형사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영장 발부 여부가 앞서서도 이제 이번 수사에 상당히 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그 신문에서 어떤 점들이 좀 쟁점 사항이 될까요?
0: 결국 형사과장은 지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부당한 지시를 윗선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내가 하부자에게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라고 증언하고 있지만,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 하부자들과 또 이때 당시 이 사건이 워낙 컸기 때문에 관련된 이 강력팀 한 팀에서만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과장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증언들이 지원팀을 지원을 했던 다른 경찰관들 입에서 그때 국수본 차원의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또 이 살해 사건이 나기 바로 이틀 전에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관광 목적의 살인에선 이 사건을 당연히 결합해서 수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의 ABC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분리수사를 지시했던 부분에 대한 다른 진술들도 있기 때문에 혐의만 소명된다라고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형사과장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태도를 바꿔서 일부 검찰 조사 등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국수본이 국수본을 특수수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또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전 형사 과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가 앞으로 있을 장윤기 사건, 이 수사 은폐 사건에 대한 이 수사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 네, 장윤기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이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여고생을 납치하겠다, 공고차로 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왜곡된 성인식이 혹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7: 네, 계획 범죄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경찰의 검거 당시 이제 발견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장윤기가 이 원래 쓰던 휴대전화는 버리고 교체하고 옛날에 쓰던 공기계 유심칩을 끼워서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실제로 옛날 폰이 이제 이렇게 압수가 된 것인데요. 네. 실제 그 내용을 분석을 했더니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동창과 SNS를 통해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를 납치하면 된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런 진술이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교 동창까지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실제 여고생 납치에 대한 진술 주장을 자주 했다라는 진술을 했고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 범죄는 단순한 즉흥적인 범죄라고 하거나 또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볼 여지보다는 오래전부터 갖고 왔던 비정상적인 성적인 상상이라든가 범죄의 어떤 실현 계획을 세워서 몇 년 동안에 걸친 상상을 실제 실행에 옮겼다라는 측면에서는 계획적 범죄인 만큼 양형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고요. 예. 재범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도착증이라든가 왜곡된 성적인 어떤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한 범죄라고 한다면 중대범죄가 결합한 명확한 성범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여지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이런 정황이 충분히 존재하고 실제로 이 증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루어진 점이 또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장래희망을 경찰관이 되고 싶다라고 썼던 부분과는 또 좀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뿐만 아니라 장윤기가 범행을 하고 난 뒤에 목치면 기절, 둔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흔적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연관성을 볼 수 있을까요?
7: 네, 본인 주장은 칼을, 그러니까 흉기를

0: 사용한 게 미안해서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진술 그대로 믿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계획적인 어떤 범행을 실현하려는 여러 가지 단어를 검색한 정황이 확보가 됐고 그 이어서 범행 이후에도 목을 치면 기절하거나 둔기 등을 검색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추가 범행에 대한 여죄에 대한 생각과 상상을 멈추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범행 이후에 반성하지 않았다, 본인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올라가면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그리고 살인 예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 사건은 만약에 검거되지 않았다고 한다거나 피해자의 행방이 묘연했다라고 한다면 연쇄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벌써 피해자가 두 명이죠. 첫 번째 피해자는 목숨을 구했지만 두 번째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범행 직후에 또 다른 범행으로 해서 둔기라든가 목 치면 뭐 실신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라는 것은 이 남성의 머릿속에 어떠한 상상과 계획과 어떠한 범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황이 아닐까 합니다.
1: 예. 어제 또 현직 경찰인 장윤기 큰아버지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큰아버지는 동생이 울면서 그러니까 장윤기 아버지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나는 광산서 수사팀원들 모른다 이런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장윤기 아버지도 경감 그러니까 경찰 간부급인데 그의 큰아버지도 경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일각에서는 장윤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큰아버지도 혹시 장윤기 부친이 장윤기와 수사 과정에서 뭐 10차례 통화를 한다던가 그런 편의를 받았다라던가 아니면 뭐 접견 일정에 대해서 오늘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이런 편의를 봐줬던 배경에 혹여나 이 경찰 간부인 큰아버지가 개입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큰아버지에 대한 조사도 선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과정에서 큰아버지는 나는 광산소에 있는 이 형사들은 전혀 알지를 못한다. 나는 관여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확인할 부분은 확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통화 내역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장윤기의 부친과 큰아버지가 한 차례 울면서 통화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단 한 차례 통화했던 것인지 아니면 장윤기와 부친이 열 차례 통화한 그 과정에 큰아버지와의 통화 내역은 혹시나 부친과 큰아버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단순히 큰아버지의 부인 진술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증을 통해서도 그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반드시 이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예. 자, 이번 이 장윤기 사건으로 이제 검찰 수사 보완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유재산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의 부실 수사 그리고 유착 논란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쇄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보완 수사권 존치론에는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경찰이 어쨌든 지금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발언으로 앞으로 뭐 믿을 수 있다 이런 좀 국민들의 어떤 그런 신념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2: 최근 진행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서 존재해야 된다, 유지돼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로 나왔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내 사건이 묻힐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은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완 수사권은 그 용어에서 이야기하듯이 수사를 개시,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하는 권한이 아니라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다던가 경찰에서는 A라는 죄명으로 왔지만 B라는 죄명도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경찰로 다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실조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보완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특히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보완사 요구만으로는 이것을 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완사 자체가 올 10월에 만약 폐지가 된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서류만 보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사건은 기록 너머에 사람이 있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주체로서는 단순히 서류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조사를 해본다든지 또 뭔가 수상한 게 있을 때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관들이 직접 가서 압수수색하는 이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도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경찰, 검찰, 기관 간 싸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될

0: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시점에서 시각에서 다시 한 번 더 재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정치권에서 또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약 사건인데 해외에서 시가 100억 원이 넘는 마약을 몰래 들여온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는데 이번엔 깔창 밑에 숨겼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신발 밑에 깔창 밑에 검은색 봉지 안에 마약을 숨겨서 들어왔고 적발되고 나서는 내 신발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우연에 걸쳐서 적발된 것이 아닙니다. 첩보를 받고 오랜 집요한 추적 끝에 이렇게 일망타진했다라고 하는데요. 총책 등 17명이 무더기 검거가 된 대량 마약 유통 사건입니다. 다만 현지의 캄보디아의 공급책, 제조책은 아직 추적 검거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특히 이때 유통책이라든가 나머지 연락망을 통해서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수사해야 되는 숙제는 남아있지만 예. 무려 이 시가로 103억이라는 것은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 구매한 마약이기 때문에 검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적발되지 않고 대량으로 마약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염려되는 사건이고요. 과거에는 신체에도 넣고요. 뭐 동물 안에도 넣고 식품 안에도 넣고 별별 수법을 쓰는데 이제는 신발을 들쳐서 검거를 해야 되는 실정까지 나온 게 아닐까 하고요. 정말 기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마약을 들어오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예.
3: 그런데 이 마약 수사라는 게 사실 마약 조직들이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물론 4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17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현지에 어떤 그 공급책이라든지 또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또 좀 공조 수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4: 네, 그렇습니다. 결국 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는 유통책들이 잡힌 것입니다. 이런 마약 밀수 사건을 사실은 전소시키려면 결국 밀수가 되는 그 외국의 공급책 자체를 일망타진을 해야만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 주신 대로 캄보디아 경찰과의 이 공조 수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경찰과 또 현지의 경찰이 함께 공조해서 그 공급책 자체를 일망타진하라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마약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다음 주제는 앵커 리포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그림 준비했죠? 네, 보겠습니다. 자, 이미 개봉한 제품을 매장에 들고 와서 환불해달라며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무슨 금이냐? 다시 포장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직원은 포장을 뜯은 제품은 환불이 어렵다고 거듭 설명하지만 이 여성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이 차분히 말려보는데요.
5: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 다 같이 있는 공용공간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세요?
6: 아니, 막 공간에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손님과 들어오니까요.
1: 네, 이렇게 말리는 손님의 외모를 비하하는 막말까지 쏟아내는데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 여성은 욕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 최근 다시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3: 예, 자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이미 개봉한 제품을 가지고 와서 환불을 해달라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제 좀 격앙되게 반응을 하고 주변에 말리는 사람한테까지도 좀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2: 네, 전형적인 업무방해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 그리고 예. 막무가내로 옆에서 말리던 사람에 대한 모욕죄까지 덧붙여질 수 있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물건을 살면 개봉하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네. 또 그 매장의 방침이라는 게 있어서 저 손녀발되는 직원은 아르바이트거나 직원일 텐데 본인이 그런 방침에 위반돼서 환불을 해줄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막무가내로 소리를 치고 힘들게 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옆에 있던 손님이 끼어들어서 이것을 진정시키고 말리려고 했을까. 근데 그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손님을 향해서 또 막말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영상을 가족들이나 지인이 봤더라면 이 손님이 부끄러워할까, 추치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손녀뻘하게 왜 이렇게 무리한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지금 이 영상 속의 여성은 욕한 적 없다 얘기했지만 영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네, 그렇습니다.

0: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형적인 업무방해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력으로서 그 해당 지금 직원의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말리는 사람을 향대로 당신 뚱뚱하다든지 이렇게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그 뚱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해당 피해자가 욕설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여성 경찰이 출동하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찍혀서 SNS에 많이 또 지금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현장을 막 벗어나려고 하고 경찰이 주민번호를 얘기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욕설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태도, 또 경찰을 밀치려는 태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자.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SNS에서 큰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청계천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소원을 담아 던진 동전을 물속에 들어가서 주워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여성이 이제 동전을 줍기 시작하자 근처에 발을 담그고 있던 학생들도 동전을 줍고 또 뭐 남성 한 명도 합류해서 본격적으로 동전을 주었다고 하는데 저희 지금 화면 뒤로 이 청계천의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 광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 아, 참 난감합니다. 우리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좋은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응원도 하고 주변 사람들 잘 되라고 하면서 던지는 예. 것인데 특히 이런 행위 관련해서 폐집 그 편매 같은 걸로 이건 기부된다 어디 이렇게 안내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 돈인 것만큼 쓸어 담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가 팔석담이라는 그 위치인데 예,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돌로 조성된 공간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서 상당히 동전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참 누리꾼들 입장에서 황당하다. 어떻게 저것까지 훔쳐가냐 이런 여러 가지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3: 서울의 트레비 분수로 또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모인 동전은 또 쓰일 곳이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그렇습니다. 해당 동전을 이렇게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면서 동전이 던져진 지가 벌써 2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2005년부터 작년 5월까지 이 모인 동전의 숫자가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 4,8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그중에는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가기 때문에 외국 동전들도 상당히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매일매일 이 해당 동전을 수거한 다음에 세척해서 좋은 데 쓴다고 합니다. 국내 동전 같은 경우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쓰이고요. 외국 동전 같은 경우에는 유니세프에도 기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1: 예. 저희가 이제 저 지금 동전 던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소원을 담아서 동전을 던지는데 저렇게 쌓여있는 동전들 사실 뭐 주워갈 줄 몰라서 못 주워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저기는 소원을 비는 것이고 저기 들어간 동전은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어떤 약속이 돼 있는 건데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 여성이 들어가서 죽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따라 들어가서 막 주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시민의식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점유, 관리하는 동전이라는 거죠. 20년간 매일매일 수거해서 세척해서 좋은 곳에 쓰였던 그런 동전입니다. 타인이 점유, 관리하는 재물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형사 입건될 경우 그 가져간 사람들은 이것은 내가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곳의 팻말로 이 해당 동전은 좋은 곳에 쓰이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동전입니다라는 팻말이라든지 안내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민의식 차원에서가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전 함부로 가져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 예. 자, 저희는 주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그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 축구협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 K혁신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지성 공동위원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4: 그분의 의견은 그분의 생각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5: 박지성 K축구협신위 공동위원장입니다.
4: 그 부분의 거부방을 보인 거는 결국에는 그분의 위치에 안 맞는 행동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3: 네, 서강일 협회장의 발언부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앞뒤로도 좀 이야기들이 더 있죠?
2: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지성, 이영표가

0: 뭘 안다고 K 혁신여야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비판을 하려면 비판만 할게 아니라 아예 협회장에 출마를 하라 이런 이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13년 천하라고 하지만 13년 희생이다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회장이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평가는 뭐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 네.
0: 월드컵이 끝났고 축협의 여러 가지 모순과 잘못된 점을 국민들이 한 목소리 를 지적을 하고, 그럼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 달라지겠다, 안 좋은 성과에 대해서 우리 모두 반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마땅한 이 시점에 당신들이 또뭘 아느냐, 편가르기식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 협회가 왜 개혁이 대상이 됐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라는 표현을 하면 국민들한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축구 잘 모르거든요.
1: 네.
0: 하지만 우린 이렇게도 개혁하고 이렇게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의견을 제시를 하잖아요. 뭘 너무 많이 알아서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선수이고 오랜 경력이 있던 선수들이었 기 때문에 이 혁신과 개혁의 한 목소리를 보탤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자격이 된다라고 평가해서 이렇게 활동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찬물을 싹 끼얹는 듯한 발언은 과연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가, 싸움을 붙이는 행동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 발언입니다.
1: 예.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13년 천하라고 하는데 13년 희생이다라면서 정몽규 회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 축구협회 홈페이지에는 이 서협 회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협 회장의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있어요. 지금 박지성 선수를 향해서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너가 법을 얼마나 아냐 라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박지성 선수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축구가 이런 상황이 된 것에는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면서 발언에 비판을 한그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박지성 선수는 나를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인생을 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이 박지성 선수가 성숙한 모습으로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자, 저희는 또 다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달 16일 그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과 관련해서 참가자 5명이 나란히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특히나 오늘 성조기를 두른 채그 체육단체 관계자들 출입막은 30대 여성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들 혐의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0: 네, 일단 업무방해죄 적용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이제 다양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는 업무방해
4: 손정혜
0: 공무집행방해가
4: 변호사입니다.
0: 성립을 하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여러 가지 폭력을 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피해가 굉장히 막중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까지 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경찰의 업무를 가로막고 이 중국 경찰로 조롱한 세 명도 지금 구속 기로에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정당한 어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도 수단이 불법적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선 그냥 평범한 선수단체 회원들과 선수들이 일을 해야 되는 공간을 아예 점거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관련된 일을 상당 기간 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 업무 방해 피해가 현존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될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영장 실질 심사가 잠시 뒤에 2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직 한 1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체육단체에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이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현장에서는 출석했다라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쟁점이 될까요, 그러면?
2: 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성 받고 있는 대표적인 혐의 업무 방해인데요. 위력이라는 수단으로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올다르크라는 별칭으로도 이 30대 여성 불리잖아요.
1: 네.
2: 이 해당 여성이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이 여성 한 명이 2시간가량 물고리를 잡고 있는 것 자체를 위력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업무 방해 고의가 있는가 관련해서 지금 이 여성의 주장은 내가 증거 보전을 위해서 출입문을 막아서 것인지
4: 변호사입니다.
2: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만큼 고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업무 방해 고의가 인정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쟁점

0: 관점이 크게 다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결과가 글쎄 오늘 안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네, 그렇습니다. 비교적 간명한 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자정 안에는 또 충분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럼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2: 네, 사안의 중대하고 피해가 막중한 사건인 만큼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이 되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 여성이 증거인멸 가능성이냐 도망갈 염려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워낙에 사회적인 중심에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혹여라도 이제 중대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재판부에서 이야기할 거는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증거 보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하는 것이지 개인이 사적 구제를 위해서 개인이 이렇게 업무를 방해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에 기초한다고 한다면 중요하게 무겁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 2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경기 북부 지역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상류에서 불어난 물이 유입되면서 군남댐 수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2: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입니다. 네,
1: 비는 좀 그친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약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거센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멈추고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수문에서는 흙탕물이 계속 거센 물살을 일으키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낮 1시 50분 기준 군남댐 수위는 34.6m 정도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남댐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한계 수위인 40m와는 현재 5m 정도 차이입니다. 초당 7천여 톤이 유입되는 가운데 6,500톤가량을 방류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처수문 13개 가운데 평소보다 많은 10개가 열려있는데요. 유입량이 방류량보다 많은 만큼 군남댐 상황실은 수위 변화를 지켜보며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0: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죠?
2: 네, 그렇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도 계속 유지 중인데요. 임진교의 주의 단계 기준 수위는 8.3m인데 낮 1시 50분 기준 9.4m를 기록했습니다. 이곳 군남댐 상류에 있는 필승교 수위도 같은 시각 9.6m로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수위 7.5m를 웃돌았습니다. 기후부는 위성영상 분석 결과 북한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류에 내린 비의 영향으로 강물은 더 불어날 수 있는데요. 당국은 임진강 주변 주민들에게 하천변과 저지대 접근을 피하고 재난문자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1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교통안전 1분 턱.
16: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17: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주가가 1% 오르면 내 수익은 2%, 반대로 1% 떨어지면 손실도 2%. 이렇게 수익도 손실도 두 배로 불어나는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ETF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특정 지수나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잘 맞으면 수익도 커지지만 예상이 빗나가면 손실도 순식간에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한 종목만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출시 한 달 만에 7조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오면서 투자 과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방안을 내놨습니다.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에 미리 넣어둬야 하는 기본 예탁금을

0: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예탁금은 현금으로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소 거래 단위도 높여 지나치게 쉬운 투자나 과도한 투기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미 상장된 상품을 없애는 방안은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ETF는 수익을 두 배로 만드는 상품이 아니라 위험도 두 배가 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는 중부지방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10mm, 많게는 80mm의 비가 오고요.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충북 중남부와 남부 거의 대부분 지역, 강원 남부 동해안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현재 서울 32.3도, 대구 33.7도, 전주 31.9도 나타납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인제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서하남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달래내부근에서 반포까지 8km 정도 막히고요. 부산 쪽은 남사진위부근에서 남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곳곳에 작업 중인 곳이 많아서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오늘 봄 미쳤다
4: 미쳤다
5: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6: 미쳤다 와와
7: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조세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 어디서 나온 겁니까?
2: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그리고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여기에 뒤얽히면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서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목했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급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조세 제도 또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0: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언급도 있었죠?
0: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코스피 같은 지수가 아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두 배로 추종하는데요. 주가가 오르면 더 크게 오르고 내리면 더 크게 손실을 보는 이 상품의 부작용을 이 대통령도 우려했습니다. 외화 유출을 줄여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노렸다곤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정책상의 문제가 훨씬 크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에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완책을 발표했다는 취지로 보고했는데요.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필요한 대응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격화 등 악화하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기 종전이나 휴전 가능성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며 중동 전쟁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은 가격을 더 내리든지 제도를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등 상황이 또 나빠지면 매점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압수와 몰수 강화 등 매점매석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출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정당 추천 대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꾸리기로 절충점을 찾았는데 원구성 협상도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특검 추진에는 뜻을 모았지만 합의에는 이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먼저 타결 소식부터 정리해볼까요?
2: 네, 그야말로 전격적이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전 회동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7월 임시국회 안에 속전속결 처리하기로도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는데요. 막전 마크를 들어보니 오늘 오전을 기점으로 물밑 협상이 궤도에 올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야당 추천 특검이나 민주당의 제3자 추천 방식의 중간 지점 절충안으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서 여야 동수로 특별검사 후보를 추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외부단체에서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후보를 추천을 받고요. 국민추천위가 최종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규모, 대상, 수사기간 등을 추후 다시 여야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오늘 각 당 의원총회에서 특검 법안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번 타결을 계기로 50일 넘게 공전해온 원구성 협상도 급물살을 탈 기세입니다. 이번 달 안에 특검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를 다시 정상 가동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원구성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특검을 계기로 화해 무드가 펼쳐지는 분위기군요. 자, 그런가 하면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조금 전에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강제 종료됐죠?
2: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시작했고 꼭 하루가 지나 강제 종료가 됐습니다. 마지막 주자인 국민의힘 윤영근 의원을 끝으로 국민의힘은 퇴장한 가운데 지금 토론 강제 종료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초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자마자 민주당 주도로 토론을 강제로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수순이 예상됐었는데요. 계획대로는 되고 있지만 전후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법률권 의석을 합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끝낼 계획이었는데요. 의석 12석, 표결의 키 를 찐 조국혁신당이 우리는 거수기가 아니라면서 보안수사권 폐지 약속 없이는 동참하지 않겠다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달 말까지 검찰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가 본회의 시작 전 다시 머리를 맞댔고요. 일단 혁신당도 오늘 특검법 처리에는 참여하기로 한 발 물러서면서 필리버스터 대치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의 차량이 습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대표 측은 오늘 공지를 통해 어제 전당대회 예비 경선 합동

0: 연설회 이후 이동하는 정 후보의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전 대표 소식에 유감이라면서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내일 처음으로 소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먼저 오 시장에 대한 선고 내일 몇 시에 열립니까?
1: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특검은 앞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부상수수 혐의와 달리 제3자를 통해 명 씨에게 돈이 건너간 사실이 드러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김한정 씨에게 비용 지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가 없고 정식 계약서조차 없다며 대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윤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암묵적 의사합치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데 오 시장 선고에서도 앞선 재판부 판단이 변수로 꼽힙니다.
0: 네, 종합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죠. 김건희 씨, 내일 처음으로 종합특검에 소환되죠?
1: 네, 그렇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내일 오전 10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합니다. 이번 소환 조사는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됐는데요. 애초 종합특검은 주말인 그제 김 씨를 소환하려고 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오늘로 조율됐고 이후 같은 이유로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대가로 관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 씨가 지난 2022년 4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21g 대표와 함께 세 차례 관저 후보지를 동행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특검은 윤 의원을 이번 주 중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은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2: 오늘 반등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은 오름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하락하는 등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요?
3: 네, 오늘 낮 12시 41분 코스피 시장에는 가파른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앞서 0.58% 오른 6,553으로 개장한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상승폭을 키웠고 장중 6,800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코스피에 대해 공통적으로 극단적 저평가 상태와 건실한 기초 체력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수급 전환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시장의 핵심 변수라는 등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코스피 수급을 보면 이번 달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늘어 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을 보면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6만 원 근처에 SK하이닉스도 185만 원 근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장중 하락 전환한 뒤 2%가량까지 낙폭을 키웠지만 오후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는데요. 오후 2시 넘어 다시 약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2: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새벽 6시 기준 1,477.6원을 기록했고, 오후 2시 기준으로는 1,474.4원에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70원대 중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SK하이닉스 ADR과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등을 포함한 공급 물량 확대 기대에도 중동에서 빚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상승세

0: 시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폐지 결정을 내린 지 18일 만입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의 각종 채무가 늘고 있고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이 도달되지 않아 수정된 회생 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여지가 있다고 열어뒀습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지난 16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결정해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문제가 해소됐다며 어제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쟁점이던 운영자금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즉시 항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고 민생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즉시 항고 접수 하루 만에 빠른 결정을 낸 거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회생 계획안 가결 기간을 법정 최소 기간인 오는 9월 4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심의 결의 과정이 있는데요. 법원은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고려해 관계인 집회를 다음 달 말 또는 9월 초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1: 인간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와의 제3국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신진서 9단은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센수학 한경 기신전 제3국에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두터운 수로 판을 짜며 유리한 형세를 지켰습니다. 신진서 9단은 중반 이후에도 인공지능에게 난전의 여지를 주지 않고 판을 정리해갔고 221수 만에 11집 반을 이겼습니다. 신진서 9단은 1국에서 인공지능의 신수로 흔들리며 완패했지만 2국에서는 대형 정석에 이은 중앙전투에서 밀리지 않고 4집 반을 이겼고 세 번째 대국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2승 1패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2: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보라카이 칼리브를 향해 운항 중이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여객기 안에는 172명이 타고 있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공사는 승무원들이 소화기를 분사해 연기를 진압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비상 착륙 같은 긴급 조치나 운항 지연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창곡동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인근 차량과 보행자를 쳤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0대 남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고를 낸 승용차와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 차량 5대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리핀 국적 5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남미와 아시아를 오가는 화물선 기관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마약 운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남미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뒤 강릉 옥계항까지 운반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오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대리시험 브로커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대리시험 의뢰자 등 1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중국 총책 등과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 의뢰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대응 2단계에서 대응 1단계로 하향됐습니다.
1: 네, 오늘 오후 1시 57분부로 대응 1단계로 하향된 건데요. 화재 발생 나흘 만입니다.
2: 예, 어제 61시간 만에 초진이 됐고요. 이후에 지금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에 따라서 대응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졌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아쉽게도 북중미 우승컵을 들진 못했지만 축구의 신답게 마지막 월드컵도 화려했습니다.
1: 네, 이제 그의 자리를 월드컵 최다 득점자에 오른 프랑스 골잡이 음바페가 대신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3: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바로 이 장면. 축구의 신이 누구인지를

0: 것을 너무도 쉽게 보여줍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 축구팀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지주입니다.
1: 두 사람이 한데 모이면 원래 없던 특별한 무언가가 솟아나고 고통은 사라집니다. 몸 상태도 좋아지고 오늘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며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리오넬 메시입니다.
0: 39살 메시의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은 아쉽게 눈물로 마무리됐습니다. 8골의 도움 4개로 아르헨티나를 결승에 올려놨지만 스페인의 우승컵을 내줘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월드컵 기록은 화려합니다. 브라질 전설 카푸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에 세 차례 출전했고 월드컵 통산 최다 공격 포인트와 11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길을 프랑스 골잡이 음바페가 걷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10골의 도움 4개를 기록하며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두 대회 연속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월드컵 기록 속도만 보면 메시보다 앞섭니다. 세계 대회 22경기에서 경기당 한 골을 넣으며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자에 올랐습니다.
1: 은바페는 정말 대단한 선수이며 우리 팀 주장입니다. 주저함이 전혀 없고 놀라운 정신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은바페에게서 더 많은 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다만 축구의 신이라 불리기엔 아직은 부족합니다. 28살이라 두 번 정도 월드컵 출전이 가능한 만큼 그리 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YTN 이다훈입니다.
2: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레서판다가 국내 최초로 자연 번식을 통해 새끼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지난달 19일 레서판다 두 마리가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연 번식은 서울대공원이 멸종위기종 보전 노력을 해온 끝에 얻은 결실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레서판다는 소음에 예민하고 비만일 경우 새끼를 낳지 않는 등 자연 번식이 까다로운 종으로 꼽힙니다.

0: 미국과 이란이 교전이 격화하면서 2주 동안 미군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다친 미군도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미군 측은 대부분 가벼운 부상이라고 해명했지만 은폐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2: 지난 17일 요르단의 미군 공군 기지에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방공망을 뚫고 모두 3발이나 날아왔는데 체육관과 경납구에 이어 미군 숙소까지 강타했습니다. 미군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는 훌륭한 위대한 애국자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당시 다친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란과의 휴전이 깨지면서 2주 만에 중동에서 미군 10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대부분 가벼운 뇌진탕 증세로 96%가량이 임무에 복귀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욱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방부가 미군 부상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미군 측은 사상자 수를 숨기거나 왜곡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피해가 늘면서 트럼프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3: 군인이 전사하게 되면 곧바로 보복 대응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2: 이란 역시 지난달 27일 이후 미국의 공습으로 최소 50명이 숨지고 500명이 넘게 다쳤다며 확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멀어지는 가운데 미군은 추가로 전투기를 급파했고 이란도 주변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난타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인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를 봉쇄한다고 선언하면서 긴장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0: 자,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네. 산하 공항을 폭격한 것에 대한

0: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에는 눈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글쎄요. 이게 미국과 이란 전쟁과도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1: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 사안을 볼 때 직접적인 명분과 그다음에 그 전략적 배경을 좀 나눠서 봐야 될 텐데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직접적인 명분은 지금 사나 국제공항을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했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예멘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0: 네.
1: 나 이제 지금 전략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7월 7일 다시 한번 이제 이란과 미국이 확전이 되는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이란의 지휘부가 예멘을 방문했던 거 그게 다 밝혀졌었고 그리고 예멘을 방문하고 나서 얘기했던 것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이제 바벨만대 해협의 봉쇄도 좀 준비해 달라.
0: 네.
1: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후티 반군이 그 미사일이나 드론 탄도미사일 드론을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사우디아라비아만 타겟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봉쇄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 이란과의 그 이란과 미국의 확전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지금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란의 카드는 이런 직접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군사 기지의 공격도 있지만 석유 유가를 올리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어떤 협상력, 지지력을 지렛대로 올리는 것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벨만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얀부항을 통해서 500만 배럴, 한 350만 배럴이 이제 나갈 우회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송유관인 라인인데 그것까지 막히는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표면적으로 말하는 그 후티 반군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위권 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란과 미국의 전쟁 상황에서 이란이 가장 미국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 유가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확전을 근데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후티 반군이 그냥 무차별적인 봉쇄가 아니라 사우디 선박에 대한 봉쇄다라고
0: 네.
1: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우디 선박 거기 얀부항에서 나온 것은 그 사우디 발 그 석유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통제해서 석유 유가를 올리겠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면서 확전은 조금 더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전쟁과 당연히 연결이 돼 있다. 그러나 지금 그 무차별적인 확전이라기보다는 제한된 통제된 이제 확전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게 전쟁 비용을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일부적이나마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1: 네.
2: 미국과 이란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 최근 이 상황 아예 그냥 전면전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1: 네.
2: 이건 어떤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까?
1: 당연히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면전이나 다를 바가 없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열흘 넘게 지금 거의 14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고 있고 지금 다행히 지금 아직까지는 군사시설, 그러니까 지휘통제시설이나 아니면 그 드론이나 그런 그 전력, 그 비대칭 전력시설에 집중이 되고 있지만 지금 슬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생활인프라시설, 그러니까 전력이 나 항만이나 교량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휴전이 파기된 것은 아니지만 14일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그 공격하는 그 수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란은 이건 전면전 시작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 지역을 계속 공부했던 전문가로서는 지금 상황을 아주 그냥 냉철하게 보자면 고강도 지역전 아니면 지역화된 제한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 공격하는 그 수위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이 조금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란도 그렇고 상당히 통제된 상황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가지 재밌는 점을 보신다면 이번에도 후티 반군이 참전할 것 같지만 사우디 특히 그 석유 관련한 것, 그 석유의 우회로를 좀 막는 그런 쪽에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재밌는 지점은 이번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아랍에미레이트를 이란이 공격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다.
0: 네.
1: 지금 공격하는 것은 요르단이나 쿠웨이트나 카타르 요전 공격하고 있는데 UAE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공격을 당하면 우리도 참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도 잘못해서 이게 확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통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0: 네.
1: 당연히 지금 상황이 안전적이고 이게 어떤 서로 약속대련인 것은 아니나 지금 어찌됐건 고강도 지역전이 벌어지고 있고 지역화된 제한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좀 위험한 상황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됐건 자기네들의 본토까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본토

0: 공격이 지휘 통제 시설이긴 하지만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페제스키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전면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좀 냉철하게 보면 그런 지금 전면전까지 가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면서도 제한적으로 지금 공격이 서로
0: 네.
1: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 그런데 변수는 미군의 희생
0: 희생이죠.
1: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군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숨질 때마다 몇 배씩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0: 맞습니다.
1: 엄포를 놓기도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이 앞서서 이제 뭐 미군의 그 공격이 지휘 통제에 이제 국한돼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0: 네.
1: 이게 좀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0: 당연히 있죠.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한 부분이 앵커님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표현을 하자면 확전의 자기 증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한적으로 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미국의 희생자 두 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꾸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공격을 당했을 때또 이란도 피해자가 늘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도만 공격하고 조금 냉각기를 가졌다가 협상에 들어가야지라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 확전의 자기 증식.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나면 지금 며칠 정도 더 공습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의 양측이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확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확전이 되는 그 상황에서 오판이라든지 이런 우발적인 그리고 의도치 않은 부수적 피해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의 나선에 휩싸여 가서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통제를 못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강도 지역전이다, 지역화된 제한전이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런 확전의 자가증식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저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을 공부했던 전문가들, 영미권 전문가들이 다 우려하는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없는 순간, 그러니까 레드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군의 어떤 핵시설
0: 희생자.
2: 공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0: 네.
2: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0: 부쉐르 핵시설 공격은 저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쉐르 핵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란, 그러니까 미국이 주장하는 저 트럼프 대통령도 저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핵 위협에서 부쉐르 원전이 갖고 있는 것은 좀 낮거든요. 지금 가장 큰핵 위협은 우리가 다 주제하신 것처럼 60% 농축 우라늄 440kg입니다. 그러니까 농축된 우라늄이고 부쉐르 원전은 그런 어떤 원자력 발전소지 그게 이제 그런 농축 우라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공격을 했을 때 주는 효과는 방사능 유출이 될수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국제법 위반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뭐 부쉐르 원전 주변 어떤 시설들을 공격했다라지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다라는 것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 부쉐르 원전, 그다음에 하르그 섬에 대한 공격 자체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도 그거는 선택지에 올리고 있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어쨌든 미국이 이제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모든 군사시설이 파괴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이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 미군의 방공망을 뚫고 공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럼 지금 미국, 이란의 공격력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0: 이란의 공격력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안 돼. 이란이 어떤 게임 체인저, 이 전쟁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한90% 전력은 형해화된 것은 사실이라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 이란이 주장하는 대로 또 미국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그냥 모든 역량은 없고 이란이 그냥 우리가 뭐 죽이면 죽일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란 입장도 충분히 우리는 이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고 유가를 올릴 수 있는 역량은 되고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자기네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아주 충실히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과 드론과 이게 어떤 복합 전략. 그러니까 다층 고도에서 자기네들이 쓸수 있는 비대칭 전력,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드론을 각기 다른 시간에 이렇게 쏨으로써 미국의 방공망이 아무리 튼실해도 그걸 100%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보여준 것처럼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직접 공격을 당해서 미군 피해자가 일어났고 지금 3명이나 죽었고 100명이나 지금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미군 기지를 그런 식으로 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배는 손쉽게 타격을 하고 침몰시킬 수 있는.

0: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란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이 얘기하는 호르무즈 자유항행은 우리가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좀 판판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1: 예.
0: 같습니다.
1: 앞서 UAE가 부글부글 하고 있기 때문에 UAE를 치기보다는 주변에는 쿠웨이트나 다른 요르단을 치고
0: 네.
1: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요르단 쪽으로는 전략적으로 좀 중요한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군 쪽에서도.
0: 네.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항공 방위 시스템의 어떤 근간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 예.
0: 우리가 기억 다 하실 겁니다. 상주에 있던 우리 사드 미사일의 그 미사일 탄두를 빼냈을 때다 그게 요르단으로 갔거든요.
1: 예.
0: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서 사드 미사일 200발을 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대다수가 요르단 기지에서 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능력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너네들의 그런 그 방어,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그 방어망들을 좀 형해화시켜서 우리가 사태가 심각해지면 여차하면 이스라엘도 공격할 수, 압박할 수 있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역량도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요르단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요르단이 미군의 기지가 많이 들어가 있고 미군의 지원을 많이 받는 국가이긴 하지만 반미, 반이스라엘 감정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그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 이란을 응징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올라가는데
2: 네.
0: 요르단은 약간 반대입니다. 공격을 당하면 봐라, 우리가 명분 없는 싸움에 자꾸 이렇게 끼어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거다. 그 어떻게 보면 동맹국 균열,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력 역량 강화, 그리고 그 미국에 대한 그 방위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약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이란이 요르단을 직접 공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지금 이렇게 공격 대상을 이렇게 정해서 이란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란의 지휘통제부가 살아있다라는 것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냥
2: 네.
0: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 이렇게 군사작전이 들어가고 있다는 모습이 이렇게 요르단 공격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2: 네.
0: 같습니다.
2: 자, 이렇게 이제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계속되다 보니까 주변국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불안한 상황입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카타르가 10일간 휴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자 이런 또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0: 네.
2: 글쎄요, 미국과 이란 다시 MOU 전그 체결을 다시 할수 있을까요?
0: 저는 이게 유일한 어떤 하나의 그 해법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MOU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2: 예.
0: 마중물이는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주지하신 것처럼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 다시 재발한 이유는 오황. 그러니까 호르무즈 자유항행에 대해서 디테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진
2: 네.
0: 일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오황, 자유항행, 그리고 무사통항을 우리가 담보를 하고 이란도 그거를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되는데, 그럼 그걸 누가, 어떻게, 어떤 항로로 돼 있는지, 악마는 디테일이었는데 그게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해석 차이에서 지금 전쟁이 다시 도진 겁니다.
2: 네.
0: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왜 우리랑 합의하지 않은 항로로만 빼냐? 미국 입장에서는 너가 자유항행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그 오만 해협 쪽으로 붙여서 빼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데, 이 오만 해협을 빼서 여기서 이것만 이용해서 빼는 그 행위를 이란 입장에서는 나의 통제권을 아예 무시하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공격을 한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 너 자유항행을 해주기로 해놓고선 왜 공격을 하냐 이래서 시작이 된
2: 네.
0: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유항행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자유항행의 항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미국과 이란은 대화가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인 카타르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좀 자유항행의 항로를 이렇게 만들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거 합의가 된다면 오항이 어떻게 보면 조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2: 네.
0: 그러면 오항이 되고 자유항행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가 되면 아마 미국과 이란 측에서 조금 지금 상황에서 곧바로 합의가 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공방한 이후에 자유항행을 할수 있는 양측이 우리가 그 합의한 항로가 했으니 이제 다시 합의로 들어가자라고 할 수는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카타르의 10일 그 휴전안이 MOU를 곧바로 체결할 수 있는, 그리고 MOU가 곧바로 들어갈 MOU 합의가 곧바로 시작될 수 있는 어떤 것은 될 수는 없지만 도선사 같은 역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MOU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시킬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이 되고 양측이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다시 또 소강국면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조금 전 10시 10분 조금 전 3시 28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연천군 임진교 홍수경보 변경 발령 안내입니다. 제 지역은 경기 연천군입니다. 2026년 7월 21일 3시 3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경보는 임진강 연천군 임진교입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와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금 전 3시 36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재난방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파주시 비룡대교 홍수주의보 발령으로 재난지역은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입니다. 오늘 3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는 임진강 파주시 비룡대구입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와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 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20대에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오랜 시간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다 20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자신이 공무원이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처와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이미 정리가 끝난 사이라고도 했죠. 저 역시 이혼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살림을 합치게 됐고 저는 남편이 데려온 어린 아들을 제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얼마 후엔 저희 사이에서 예쁜 딸까지 태어났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죠. 다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겁니다. 제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할 때마다 남편은 바쁘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자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법적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이었습니다. 전처가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겨버려서 이혼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딸이 있었고 친아들처럼 키운 남편의 아들도 있었기에 가정을 깨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20년 넘는 세월을 진짜 부부처럼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지난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치기도 전에 그동안 소식이 없던 전처가 호련히 나타난 겁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법률상 유일한 배우자라며 공무원 유족연금을 비롯한 남편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남편과 살면서 실질적인 배우자로 살아왔고 딸까지 낳아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남편의 친자식인 제 딸은 자기 아버지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20년 넘게 부부처럼 살아왔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이제 법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난 상황입니다. 조윤영 변호사, 실제로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 종종 접하죠?
1: 아, 네. 정말 배신감이 들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깝지만 이런 사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0: 네. 지금 문제는 사연자분이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실혼 배우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1: 네. 사실혼, 즉 사실상 혼인의 의사의 합치는 있는데 네. 또 부부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만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 등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사연의 경우처럼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데도 법률혼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생활을 하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1: 네,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0: 네.
1: 재산분할의 경우도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뭐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배우자가 중혼적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호는 해주는데 이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1: 네.
0: 이게 이제 보호가 되면 이제 일부 일처제가 깨지기 때문에 이제 보호를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사연자분이 안타깝게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의 남편은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였다는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실혼 배우자 원칙적으로 공무원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1: 예,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 법률혼 배우자와는 달리 뭐 포괄적인 상속권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0: 네.
1: 그런데 개별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0: 네.
1: 개별연금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 있는데 근데 이제 사연자분이 중혼적 사실혼이잖아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1: 네, 우리 법제에서는 법률혼주의 그리고 중혼금지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이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해서 법률혼이 정말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즉 법률혼이 실질이 없어서 형식만 남아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은 중혼 원적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이제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1: 네, 법률혼이 해소, 그러니까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0: 네.
1: 그런데 법원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0: 네.
1: 공무원이 법률혼 배우자와 12년간 별거를 했고
0: 네.
1: 그리고 이혼에 관해서 협의도 다 되어서 협의 이혼서도 작성하고 협의 이혼 신청까지 한 상태였는데
0: 네.
1: 갑자기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그때 그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 확인해소를 제기하여 사실혼을 인정받았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즉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이혼 의사의 합치하에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갑작스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것인데요.
0: 네.
1: 그래서 망인의 사망 당시에 그때 당시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혼 배우자와 연락도 이제 두절이 됐고요. 또 장기간 별거를 했고요. 사실혼 배우자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 실질적인 어떤 혼인 생활을 이어왔는데 그러면은 우리 사연자분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될 여지 있을까요?
1: 예,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와는 또 반대로
0: 네.
1: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46년간 중혼적 사실혼을 이어왔음에도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연이 있었는데요.
0: 네.
1: 그 관계에서는 법률혼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고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은 부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통상적인 경우에는 단순히 사실혼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0: 네.
1: 다만 사연의 경우에는 전처가 가출해서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었 서 어떤 이혼 청구를 하려고 했지만은 잘 되지 못했던 사정 등이 있어서
0: 네.
1: 그런 사정 등을 잘 정리해서 남편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 법원에 검사를 상대로
0: 네.
1: 사실혼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를 먼저 해서 사실혼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실혼과 다르게 재산분할 같은 법적인 보호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받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 합의를 한 이후에 그 절차를 밟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유족연금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 결국 전처가 장기간 가출을 했고요.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증명해서

0: 법원으로부터 사실혼관계 한번 인정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자팍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면 이야기꽃이 피기 마련이죠. 그런데 최근 코미디언 이경실 씨가 KTX 안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던 일화를 공개하면서 온라인에서 KTX 민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렇다면 열차 안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기차 안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철도안전법은 고성방가나 폭언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만약 주변에서 참기 힘들 정도로 큰 소란을 피운다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차 승무원은 이런 소란을 제지할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규정에 따라 다음 역에서 강제로 내리게 할 수도 있죠. 실제로 큰 소리로 떠들거나 객실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워서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차는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나누는 즐거운 대화도 좋지만 옆 사람을 배려하는 게 멋진 승차 예절이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비는 중부지방에서 내리고 있지만 한 지역 안에서도 오는 곳도 있고 그친 곳도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 5에서 60mm, 강원 동해안에 5에서 20mm, 호남에 5에서 40mm, 제주는 5mm 내외에 비가 오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비 소식 들어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29개 하천은 모두 통제 중입니다. 하천은 유속이 빠르고 급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접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서 정체 구간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강남과 용산, 성수에서 정체 중이고 마포 지역 이동량도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하남 쪽은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고 구리 쪽은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서창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에서 한남나들목 구간 양방향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6.4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원 시작합니다.
4: 네, 호우 관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 40분 조금 전부로 임진강 파주시 비룡대경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역 피해 대비해야겠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3시 40분부로 임진강 파주시 비룡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속보입니다.
5: 네, 경기 북부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또 자세한 내용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4: 네, 이어서 군남댐으로 가보겠습니다. 군남댐 수위는 여전히 평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네, 앞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던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는 현재 홍수경보가 발령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
6: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4: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6: 네, 거세게 쏟아졌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수문에서는 여전히 흙탕물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군남댐 수위는 34.7m 정도로 1시간 전과 비교해서 거의 유사합니다. 군남댐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한계 수위인 40m와는 5m 정도 차이로 여전히 평소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남댐에는 초당 7,400여 톤이 유입되는 가운데 6,800여 톤가량을 방류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문 13개 가운데 평소보다 많은 10개가 열려 있는데요. 유입량이 방류량보다 많은 만큼 군남댐 상황실은 수위 변화를 지켜보며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5: 네, 그런데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격상됐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었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3시 30분을 기해서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후 3시 40분을 기해서 파주시 임진강 비룡대교 지점에는 새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임진강 주변 주민들에게 하천변과 저지대 접근을 피하고 재난 문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0: 중부지방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강원과 경기 일부 지역에 시간당 10mm 수준의 비만 뿌리고 있습니다.
1: 네, 비가 잦아든 남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포항 낮 최고 기온은 35도 이상 올라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경기 북부에는 이른 새벽부터 무섭게 비가 내렸는데요. 한숨은 일단 돌린 건가요?
2: 네, 자정부터 내려진 호우특보는 오후 1시 10분을 기점으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레이더 살펴보면 이전 시간보다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중부지방에 걸쳐있기 때문에 강원 지역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뿌리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에서 유입될 만한 강한 비구름은 보이지 않아 일단 내일까지는 큰 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 서울에서는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때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인천 강화에도 아침 7시 때 시간당 60mm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오래 지속하진 않았지만 단시간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어서 산사태 등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구름은 북한에 더 많은 비를 쏟아냈습니다.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0: 네, 남부지방은 무척 덥다고요?
2: 네, 현재 강원 동해와 경북 포항, 대구와 전남, 경남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원 삼척시 교동의 낮 최고 기온이 36.9도, 포항과 경주가 각각 35.6도와 35.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 내내 남부지방은 중부보다 비의 영향을 덜 받은 곳이 많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장마 기간 누적 강수량 살펴보면 중부를 중심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은 200mm 이상을 기록했지만 남부, 특히 영남은 50mm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지역을 좁혀보면 차이가 더 극심한데요. 경기 북부, 연천 군남면에 지금까지 533.5mm가 내린 반면 대구의 공식 누적 강수량 기록은 불과 14.7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비와 더위가 반복되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0: 장윤기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형사과장이 오늘 오전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는 받지도 내리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 네, 검찰과 경찰은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전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 끝났습니까?
3: 네, 끝났습니다. 박모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구속 심사에 앞서 박 경정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돼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4: 우리 유가족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5: 전 광산서 형사과장입니다.
4: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 절차 임하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3: 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에서도 또 자신도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박경정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으로 지목됐는데요. 강력팀장에게 받은 보고를 서장에게 보고하고 반대로 서장의 지시를 강력팀장에게 내리는 위치에 있지만 위법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경정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전 광산경찰서장인 김모 경무관도 소환할 계획인데요. 박경정과 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법무부엔 출국 금지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0: 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동시에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전 7시 반부터 국가수사본부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에 이어 국가수사본부까지 강제수사 범위가 확대된 건데요.

0: 압수수색 대상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안에 있는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보고체계와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은 사건 초기 국가수사본부가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거듭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도 오전 6시 15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따로 그것도 아직 입건한 피의자가 없는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1: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어젯밤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힌 뒤 대응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됐고 국가 소방 동원령도 일부 해제됐습니다.
2: 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최근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모두 25건을 지적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출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
3: 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1: 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던 연기와 불길은 멈췄지만 잔불을 끄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8시쯤 화재 발생 61시간 만에 초진을 선언한 뒤 완전히 불을 끄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국가소방동원령을 일부 해제하고 현장에 서울과 경기, 중앙 119 구조본부 장비 30대만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응 단계도 인근 소방서 대여섯 곳의 인력을 지원받는 대응 2단계에서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을 투입하는 1단계로 하향했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난 2월부터 3주 동안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모두 25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지목되는 6층에서는 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을 비롯해서 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쿠팡 측은 시정을 완료했다는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네, 그럼 일단 고비는 넘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네, 불이 난 층 바로 아래인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 로봇 수백 대가 있어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 배터리의 양만 해도 전기차 20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불길이 옮겨 붙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어젯밤 화재가 초진되면서 5층으로 불이 번질 우려는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물류센터가 워낙 넓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헤집으며 남은 불씨까지 확인해야 돼 진화작업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천경찰청의 3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불이 모두 꺼지는 대로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1: 네,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대피했던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3: 큰 불길이 잡히고 3시간쯤 뒤인 어젯밤 11시에 인근에 내려졌던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불에 탈만한 것들이 거의 소진돼 붕괴 위험이 낮아졌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화재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9일 밤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불이 난 물류센터 116m 반경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했는데 오는 날 12시 기준 주민 189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대피령이 해제된 뒤 오전쯤으로 20명 정도가 대피소를 떠난 건데 화재가 잦아들면서 대피소 운영 상황도 유동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 네, 호우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상승하면서 북부 소방재난본부가 비상체계에 돌입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필승교 수위가 상승하면서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게 됐고요. 경기 북부와 파주, 연천 소방에 참여해 비상체계에 돌입했습니다.
2: 네, 수위 상황을 확인하고 위험지역 예찰로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소방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서 취재기자를 연결했었는데 지금 비룡대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그리고 임진교 지점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필승교의 수위도 상승을 하면서 소방당국이 좀 비상체계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추가되는 홍수와 관련된 속보들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0: 해서 선관위 예산으로 배우자 출장비를 지원한 비용을 모두 더한 겁니다.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1: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출범에는 여야가 전격 합의를 이뤘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보장원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0: 네, 오는 24일에 활동기한이 끝나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본회의 문턱을 조금 전에 넘었죠.
2: 그렇습니다. 2차 종합특검 활동기간과 수사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선 뒤 꼬박 하루 만에 법률권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일사천리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는 갔는데 전후 과정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자마자 토론을 강제로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는데요. 조국 혁신당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의석 12석, 표결에 키를 쥔 혁신당이 우리는 거수기가 아니라며 보안수사권 폐지 약속 없이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이달 말까지 검찰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치라며 단판도 요구했습니다. 결국 오전과 오후 양당 원내대표가 잇따라 회동한 끝에 오늘 특검법 처리에는 참여하기로 하면서 일단 필리버스터 대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1: 네, 마찬가지로 또 다른 특검인데 양상은 정반대를 보였죠. 여야가 선관위의 특검 추진에는 전격 합의를 이뤘다고요?
2: 그렇습니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과 필리버스터 대치 국면이 한창이었던 만큼 발표 내용 전격적이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한 뒤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안에 속전속결 처리하기로도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오늘 오전을 기점으로 협상이 궤도에 올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야당 추천 특검이나 민주당의 제3자 추천 방식의 중간 지점 절충안으로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 특별검사 후보를 추리기로 했습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외부단체에서 총 6명을 추천을 받아 최종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 등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양당은 오늘 각 당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안을 추인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타결을 계기로 50일 넘게 공전해온 원구성 협상도 급물살을 탈 기세입니다. 이번 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국회를 다시 정상 가동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원구성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기분 전환,
6: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

0: 들어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110만 용인 특례 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오늘부터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금 청구 방식을 디지털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요, 어업인이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기록이나 어선수리 서류를 발급받아서 직접 수협 창구에 제출을 해야 했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접수가 가능해진 겁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더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결국 중요한 건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전에 든든하게 준비하는 것이겠죠. 오늘은요, 디지털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재무설계 중요성 굿모닝 굿나이프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재무설계 전문가 설은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채워갈 굿모닝 굿나이프의 알찬 방송 내용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최근 관심이 정말 커지고 있는 ETF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2: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요. 종신보험과 실손보험만 가지고 있던 분이 보험 조정을 통해서 진단비를 받고 납입 면제까지 받은 사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도너리 상담소에서는 실손보험만 있는 우리 가족 괜찮을까요? 사연 보내주신 상담 사례 얘기해보겠습니다.
0: 네, 오늘도요 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두 분 전문가의 도움 받아 우리 집 가정경제의 골치 아픈 문제들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청산 위기에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는 재개됐고 기사 회생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온 제도를 손질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인데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 연내 입법화를 끝낸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의 신입 채용 공고가 지난해보다 47% 증가하는 등 반도체 업계 채용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일 잡코리아가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신입 채용 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채용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경력직 중심으로 이뤄졌던 채용이 신입 인력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가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본 예탁금 증액 등의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기류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상품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다른 해외 상품으로 이동 등 서학개미 수요를 국내 증시로 되돌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ETF란 말은 많이 들어서 용어는 참 익숙한데 ETF란 무엇인지 일단 용어 설명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짚어볼까요?
2: 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요. 특정 지수나 자산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만든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펀드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개별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면 한 기업의 주식만 사게 되지만 ETF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러 기업의 주식을 한 번에 담은 바구니를 사게
1: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요. 뭐 시장 지수 ETF는 코스피 200 또는 S&P 500처럼 시장 지수의 수익을 따라가게 돼 설계된 ETF로 특정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흐름에 이제 투자하는 경우 선택하면 좋습니다. 또 뭐 배당 ETF라고 이제 배당금을 목적으로 하는 ETF로 배당주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싶을 때 고려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테마 산업 ETF는 반도체,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등 특정 산업이나 테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밖에도 뭐 금이나 원유 또 아니면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 또 안정한 걸 또 추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채나 회사채 등 안정성에 투자하는 채권 ETF 등이 있습니다.
3: 내가 한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시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서 흐름도 짚을 수 있다면 뭐 당연히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대응도 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럴 때 ETF 펀드로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럼요. ETF 투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은 어떤 걸까요?
2: ETF는 개별 주식만큼 엄청난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의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등에도 투자를 하시는데요.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이 예를 들어 10% 올랐다. 그러면 수익도 20%까지 날 수 있지만요. 반대로 하락 또한 20%까지 손실을 볼 수 있게 만든 구조로 기초지수의 2배의 수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ETF고요. 인버스는 반대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2배수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요. 다 고위험 ETF입니다. 좀 더 센 투자를 해볼까라는 심리 때문에 최근 과열이 되기도 했는데요. ETF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면 당연히 수익률이 하락할 거고요. 특히나 이런 테마 ETF나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이런 ETF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3: 그렇죠. 우리가 뭐 최근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ETF 자체가 이게 레버리지 종목이다 보니까 수익이 나면 두 배지만 하락이 났을 때는 계속돼 원금에서 손실폭이 커지는 구조여서 더 위험한 거잖아요. 잘 모르고 뛰어들어갔다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내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하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1: 네, 그래서 처음 ETF를 접하는 이제 분이 있다면 이제 특정 테마나 고위험 상품보다는 시장 지수 ETF, 아까 말씀드린 뭐 코스피 200 아니면 S&P 500 뭐 이런 것처럼 폭넓게 분산된 지수 ETF가 좀 무난합니다.
3: 지수 추종 ETF가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1: 뭐 안전하다

0: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사실 이제
1: 투자하기
0: 네,
1: 때문에.
0: 투자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변동폭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성 있게 내 네,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비슷한 말인데 좀뭐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 변동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니까 어쨌거나 조금 더 초보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 조금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일반 기업에 투자한 것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더 눈여겨봐야 되지만 이런 지수 ETF는 단순하게 그냥 지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차트도 더 구분하기가 쉽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는 시장 지수 ETF가 좋다. 근데 이제 우리가 ETF를 그러면은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어려운 분들이 또꽤 많으세요.
1: 맞아요.
0: 그럴 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를 찾아갈 땐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ETF 상품을 할 때는 첫째, 증권사에 방문을 하시거나 근데 또 증권사가 또 주변에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보험사에 ETF 상품을 추종하는 변액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ETF 펀드도 증권사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이 ETF 펀드를 추종하는 변액 상품들이 있으니까 내가 믿을 만한 전문가 옆에 조언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조언 통해서 이런 고위험 상품들을 조금 골라내며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뭐 남들 다 하는 투자 따라하면요. 서른지 팀장님, 당연히 위험하겠죠?
2: 위험하죠.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수익 사례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어떤 게 필요한지 점검과 진단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분들과 상담할 수 있는 문자 상담 신청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맞춤 재무 플랜과 상담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의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0: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들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을지 먼저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서른지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청취자입니다. 저는 크지는 않지만 건설 회사를 운영 중인데요. 그동안은 사업도 바쁘고 보험이라고는 회사 업무 때문에 은행 통해 가입한 보험하고 업무상 친분으로 가입한 보험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최근 지인이 암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 또한 덜컥 겁도 나고 더 늦기 전에 미루지 말고 상담 받아야겠다는 마음에 신청해 봅니다.
0: 그렇죠. 이게 주변에 암 환자분 뭐 많다라는 얘기만 듣다가 막상 내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내 지인이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정말 겁도 나고 엄청 걱정이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도 처음 접하셨으니 많이 놀라셨겠는데요. 우리 청취자님 그럼 증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라는 건데 가입한 보험 내역들은 좀 어땠을까요?
1: 네, 가지고 온 증서를 살펴보니까요. 실손보험 한 건과 암보험 한 건, 그리고 종신보험 세 건이 가입돼 있었는데요. 한 건은 거래처 통해서 소개받은 분께 가입한 사망 보장만 들어있는 손해보험 한 건이었고요. 나머지는 은행의 업무 때문에 가입을 하게 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두 건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증권을 보고 놀란 건 보장성 보험은 암보험이 단 한 건이었다는 점이었거든요.
0: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1: 네. 대부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늘 보험 가입을 많이 해서 줄여드렸다거나 가입을 했지만 뭔가 좀 잘못돼 있네? 이런 보험을 조정해드린 상담 사연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경우는 좀 자주 있는 상담은 아니었습니다. 아,
0: 그렇군요. 가입한 보험이 모두 다 종신보험이다.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보장성 보험이 실비보험 하나랑 암보장만 되는 암보험이다. 보장이 되게 많이 부족해 보여요.
2: 네, 그래서 먼저 가입하신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더니 네. 가입한 종신보험은 사망보장도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이걸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으로 전환 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준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청취자님이 이렇게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억 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이거 사망보장도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약속대로 연금 전환 시에도 사망보험금은 살아있어야겠죠? 정답은 O로 해보겠습니다. O.
2: O?
0: 네.
2: 바꿀기에. 오.
0: 아니요. 저는 그냥 처음 믿음 그대로. 오 맞아요. 줘야죠. 오. 아니에요?
2: 네.
0: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신보험 가입해서 연금을 전환한다? 그러면은 1억 원의 사망보장금은 사라져요?
2: 만약에 그렇게 준다 그러면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요.
1: 저도 네. 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2: 정답은 X. 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종신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줄어서 가입률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보험사도 이 종신보험에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건강검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연금 전환 서비스라든지. 근데 우리가 항상 옛날부터 이제 왔던 그런 말들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0: 공짜는 없죠. 제가 너무 공짜 바라는 마음이었네요.
2: 네, 이 시기나 상품에 따라 이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시점에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0: 잠깐만요. 그러면 이 연금 전환도 사망보험금이라는 1억 원에서 연금 전환이 아니라 내가 낸 보험료에 해약 환급금 안에서 연금 기능으로
2: 그렇죠.
0: 전환이 되는 거예요?
2: 네. 만약에 그래서 나는 연금이 필요해서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한 2년 전에 나왔던 단기납 종신보험 이런 게 아니라 뭐 20년납, 15년납 이런 종신보험은 네, 100이면 100 손해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0: 아, 그럼 이걸 굉장히 오해하고 종신보험을 가지고 사망보험금으로도 쓸 수 있고 나중에 이거 필요 없으면 연금 전환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어요.
2: 아, 물론이죠.
1: 사망보장과 노후 준비를 한 상품에 담은 것처럼 이렇게
0: 보이지만
1: 오해하실 수 있죠.
0: 네.
1: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최대로 누르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종신보험은 유형보험료로 사업비가 매우 높은 보험이기 때문에요. 해지했을 경우에 내가 낸 보험료보다는 적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 연금 상품보다는 낮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연금 목적으로는 당연히 유리하지 않습니다.
0: 그러면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니까 연금으로는 불리하다. 그러니 사망 대비를 하고 싶다면 정확하게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그리고 연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이걸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 저축성 상품으로, 정확히 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운용을 하셔야 된다. 두 마리 토끼는 다 잡기 어렵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떡해요? 청취자님은 그러면 종신보험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무려 세 건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조정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2: 네, 일단 세 건의 종신보험 중 한 건은 이제 해지 환급금이 유리한 시점에 이제 아무래도 환급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있고 떨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올라가는 구조에 이제 정리하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한 건은 계약자를 법인으로 가입하신 종신보험이셨고, 아무래도 뭐 이제 기업 이제 회사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사망에 대한 보장도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종신보험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목적에 맞게 설정했다면 또 어떨 땐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하시길 안내해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만 가입돼 있는 손해보험사 상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상호 판단이 되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0: 그러면은 보장성 보험은 또 암보험 말고는 가입된 내역이 없으셨잖아요. 실손보험이야 뭐 병원비 내가 쓴 거 돌려받는 정도이기 때문에 진단금이나 나중에 수술비 치료비 되게 부족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강을 해주셨을까요?
1: 네, 현재 실손보험은 잘 유지하기로 하셨고 암보험도 10년 갱신형이긴 했지만 그대로 유지하시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청취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평소에 건강 상태나 뭐 술, 담배도 좀 많이 하시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많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게 안내해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암 진단비가 2천 정도 가입돼 있으셨는데요. 여기에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6천만 원의 암 진단금을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안내해드렸고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고 술, 담배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혈관계 진단비도 좀 충분하게 준비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희가 뇌나 심장 쪽의 진단비 2천만 원과 추가로 뇌졸증을 3천으로 더 준비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여기에 하나 더 간병보험도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동안. 그래서 간병보험도 저희가 추가로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잘 만족하게 안내받고 가입하셨고 유지를 하고 계셨는데요. 네. 가입하신 지 1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0: 왜죠? 괜히 불안해요.
2: 불안하죠.
0: 가입한 지 1년 만에 연락이 왔다. 근데 보통 이런 연락은 그냥 저 유지 잘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연락하시지는
2: 연락 안 오죠.
0: 그렇죠. 안 할 것 같고 사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건 무슨 문제라도 생기신 건 아닐까 싶은데요.
2: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심장이 철렁. 네. 검사를 했는데 예후가 좋지 않다면서 신장 쪽에 재검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0: 아이고, 네.
2: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 주시기로 했는데 신장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장 한쪽을 절제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0: 네.
2: 저희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게.
0: 그러게요. 네.
2: 그리고 또 한 번 또 놀랐던 게 이게 1년이 지났나? 다행히. 왜냐면 또 1년이 지나야 100%가 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우리 네. 또 감액 기간이라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요.
2: 물론 감액 기간이라 해도 없던 게 생겼으면 좋을 수 있는데 또 그래도 저희는 또 더 많이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1년은 지났나 체크했더니 다행히 또 1년은 지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이었지만 다행히 뭐 수술하시고 회복한 이후에 서류 준비차 만나 뵀죠. 다행인 건 여기서 다행 제자리암이셨던 거예요.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자리암은 악성암은 또 아닙니다. 네, 항암 치료도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암 진단비 준비해 드릴 때 근데 이 제자리암은 유사암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암의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대표님께서 200만 원밖에 안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좀 불안하다 싶어서 우리 설른지 팀장님께서는 또 유사암에 1000만 원을 더 추가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얼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1000만 원 추가한 것까지 받아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청취자분이 치료를 받으시면서 간병보험 역시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좋아하셨거든요. 무엇보다는 당분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라도 보장을 잘 준비하실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되셨다고도 하셨습니다.
0: 정말 일단은 그래도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유사암 진단이고 또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두 분 팀장님들을 미리 만나서 보험 리모델링을 하신 덕에 진단금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상담 고지를 한 번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도 1년 뒤에 어떤 위험을 해결하실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전문가 상담 받아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리모델링을 이분처럼 미리 해야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지금 요 청취자분 사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같은 번호로 계속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면 돼요. 샵 0945번입니다. 간병보험까지 가입을 해두신 턱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치료받는 데까지 보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2: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뭐 유사암 진단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납입 면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다 내시는 게 아니라 일부 납입 면제로 절반 정도만 내시면 되셨고요. 이 보험료가 어쨌거나 매달 매달 나가는 건데 이게 반 정도가 줄었다는 거에 상당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여기 보험만 우리가 해결했다면 저희가 이제 재무 전문 화요일 팀이 아니죠. 우리 서른지 팀장님께서 또 한 가지 칭찬을 받았다는데
0: 어떤 칭찬을 받으셨을까요?
1: 저희 만나서 그때 잘 조정한 덕분에 모든 치료비를 보험으로 많이 준비하실 수 있게 되어서 이분이 유사암 진단비로 약 2,500만 원 정도를 받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은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2,500만 원의 의료비

0: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잘 투자하셔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1: 아, 그러면 치료비, 수술비로
0: 네.
1: 이미 병원비가 충당이 다 됐기 때문에 진단금으로 나온 2,500만 원이 지금 이분한테는 목돈이 됐던 거예요. 이
0: 맞습니다.
1: 목돈을 가지고 투자 운용할 수 있게끔.
2: 심지어 요즘에 주가가 지금은 떨어졌지만 좀 한동안 많이 좋았죠. 네, 그럼 그 2,500만 원이 꽤 올라서 네, 아무래도 그분께서는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진단금 받으실 때보다 수익 난걸더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러실 수 있겠죠. 왜냐면은 수익 앞에서는 뭐 입꼬리 올라가는 거는 장사 없잖아요. 아, 청취자님, 제가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렇게 진단금으로 받은 목돈, 지금 뭐 수익률로 조금 더큰 목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앞으로 건강을 더잘 챙기시는데 활용하는 돈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도 하시다 보면은, 아, 이제 수술했어 괜찮아 하면서 또 건강관리 되게 소홀해지실 수 있는데,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분들이 잘 챙겨주고 체크해 주신 그 바탕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도 건강관리까지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들이 궁금하고 내 미래의 위험을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노후,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의 대안을 제시하는 도너리 상담소로 이어갑니다.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요. 궁금하신 질문 내용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517번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녀 둘을 두고 있는 40대 중반 부부입니다. 저희 가족이 4명인데요. 이 4명 모두 실손보험 외에는 아무런 보험이 없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건강에 자부심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보험 없어도 돼. 실비 정도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보험료 낼 바에는 투자해서 돈 불리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청취자님도 비슷한 이유로 실비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3517번님께 전문가분은 어떤 답을 좀 주고 싶으세요?
1: 저도 동감합니다.
0: 아, 정말요?
1: 네. 보험 없이 저축해서 내가 병원비 모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 동의하는데요.
0: 진짜요?
1: 네, 근데 아무리 이제 우리가 뭐 한 10살, 20살이 아니라 이제 40살, 50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목돈 모이는 거 쉽나요?
0: 아, 쉽지 않죠. 왜냐면은 네. 모아놓으면은 계속 쓸 일이
1: 어디 생겨요,
0: 많아요.
1: 또.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보험을 이제 비싼 금액, 그런 금액이 아니라 이제 부담 가지 않는 정도 선에서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비만 있으셔도 되나요 하면은 어떤 분들한테는 실비만 있어도 되겠지만 내가 조금 여유가 된다면 거기에 조금 3대 질환까지 확대를 하는 거고 거기에 또 여유가 되면 간병인까지 확대를 하는 건데 내 지금 소득 상황과 이게 지금 내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적절한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0: 아, 이 보험의 기준은 남들이 이러이러한 보험을 들었다더라 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월 소득이 얼마고 이 안에서 내가 얼마를 보험료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성비를 정확하게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사실 뭐 좋지 않은 일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예고 없는 위험에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 정말 나쁜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보험을 처음 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저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분은 그렇게 좀 마땅해하진 않으셨었는데요. 친구가 갑상선암 진단받고요.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보험이 그때 당시에는 가입하는 게 불편했지만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0: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준비는 그래도 좀 해두시는 게 작은 비용으로 큰 위험을 좀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1: 맞아요. 가입할 때는 사실 아, 이거 진짜 내가 가입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불확실함 속에서 그래도 미래 위험에 대처하고 싶어서 그냥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면은 이거 보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2: 네, 그래서 사실 보험은 지금 젊고 돈 버는 내가 미래에 늙고 소득이 끊긴 나에게 또는 뭐 이제 지금은 건강한 내가 미래에 병들고 아픈 내게 이제 미리 내는 생활비라고도 하더라고요.
1: 되게 공감되네요.
2: 네. 그리고 또 그런 생활비를 내주는 또 하나의 금융상품이라고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험을 준비를 잘 해야 될 때는 아까 우리 양수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성비를 잘 따져야 되고요.
1: 맞아요.
2: 아픈 거는 불확실하게 올지 안 올지 모르죠. 하지만 보험료 내는 날은 매달 매달 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이 매달 매달 리스크도 준비할 수 있게 가성비 있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1: 그렇죠. 맞아요. 만약에 큰 병에 내가 진단받게 되고 치료하고 수술하게 돼야 된다면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 이후로 회사 생활도 못하게 될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걱정이 깊어지겠죠.
0: 네, 저희가 재무 상담을 할때 보험료를 저축이나 자산이 아닌 지출로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보험료가 손실은 아니라는 점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보험료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예측 가능한 작은 비용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가격표가 각각의 그 합리적인 가격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 비용마저 치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위험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청취자분도 남편분과 잘 상의를 하셔서 가족에게 필요한 적정한 보험료로 최소한의 위험 준비 정도는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3517번님의 정확한 가정 내 소득과 지출 사항도 필요하겠고요. 전반적인 재무 점검도 선행이 돼야 할 겁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의 구체적인 상담 통해 아주 속 시원한 솔루션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해서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8: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재무 상담, 보험 점검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는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푸른 하늘에 꿈에서 본 거리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은 비가 그쳤고요. 아직 강원과 충청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후반까지 계속 비 소식 들어있어서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비로 인해서 살짝 서늘하기도 한데요.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남권은 폭염경보도 내려져 있어서 더 덥습니다. 현재 서울 25.4도, 대구 33.1도, 광주 30.9도 보입니다. 지금부터 저녁 7시 때까지는 많이 밀릴 시간이라서 여유 시간 충분히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정체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 광명교에서 목동교까지 정체 지하도로는 외곽 방향 4.0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중랑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마장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 1, 2부는 정치 배치기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와 함께 여러 전국 현안 다뤄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회 출마한 최민희 의원 만나봅니다.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답답한 정치판 이들이 대신해서 시원하게 배치기 해드립니다. 정치 배치기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성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0: 강성필 부대는 전입니까? 전 부대는?
1: 이제 사실상 전인데요. 어.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대변인단을 유지한다고.
0: 아, 그럼 전이 아니네.
1: 뭐 그렇습니다.
0: 그럼 지금 지도부에서 대변인 네. 임명된 겁니까?
1: 그렇죠.
0: 친정청래네 그러면.
1: 근데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시험을 봐서.
2: 아, 공채입니까? 공채?
1: 시험 봤습니다. 40몇 명 중에 제가 6명 선발되어서 논평 쓰고 브리핑하고.
3: 그래도 임명장은 정선혜 대표가.
1: 아니 당대 이재명 당대표한테 받았죠.
3: 아 그러셨구나. 네.
0: 실력 있는 분이셨네.
4: 에이, 안 잘린 거잖아요.
1: 네?
4: 정청래 대표 오고 나서 안 잘린 거죠.
1: 좋은 얘기 합시다. 뭐 또 잘렸다고 표현하니까. 비도 네. 추적추적 오는데. 네.
0: 그럼 뭐 이제 부대변인 오래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부자를 떼는 걸로.
1: 아닙니다. 아직 겸손해야죠.
0: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고요. 네. 자,
3: 뭘 지켜봐요?
0: 부자를 뗄 수 있는지 없는지.
3: 뗄 수 있는지.
0: 그거 지켜봐야지.
1: 아, 예, 예. 아, 뭐 기분 그쵸. 안 좋은 일 있어?
3: 아니 아니.
1: 지켜보겠다는데.
3: 시비 걸고 싶어지네.
1: 그러지 마세요.
0: 그래요. 비는 추적추적 오는데 어제 오늘 가장 핫한 뉴스는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소유했던 분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사실 뭐 굳이 집을 안 팔아도 되는데 정책 기조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해서 집을 판 것 같아요. 집을 파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니 일반 국민들은 돈도 아파트 살 때 못 빌리게 하면서 이 꼼수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총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정상근 기자가 이거 약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이거 설명을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3: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을 팔았고 이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이 매수자가 이 전체 대금을 치르지 않았고요. 일단 예. 계약금을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0: 예.
3: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현재 살고 있던 집이 지금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0: 예.
3: 그 세입자가 이제 10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이 새로 집을 산 매수자가 이제 10월에 입주를 하기로 한 거죠.
0: 예.
3: 근데 본인이 입주를 하기 전에 살아야 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고 나서 이 대금을 치르고 싶어 했던 모양이에요.
0: 그러면 10월 달에 잔금을 내야 되네요.
3: 네, 그러니까 예. 10월 달에 이제 잔금을 다 치르기로 하고 이렇게 매수자와 매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0: 예.
3: 대신 이제 뭐 그렇게 완전히 신뢰를 할 수도 뭐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근저당을 걸어놔서
0: 예.
3: 이제 그 돈을 이제 10월까지 예. 이제 갚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0: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계약은 아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파는데 뭐 잔금을 치러야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게 맞지. 잔금 치르기 전에 왜 명의를 이전해줬냐 이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4: 그게 이제 그러니까 네. 이게 재건축 대상인가 봐요.
0: 예.
4: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명의가 이전되냐 그 이후에 명의가 이전되냐에 따라서 이 재건축이 됐을 때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아니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냐
0: 예.
4: 이게 되는데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그 사이에 걸려있나 봅니다.
0: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한 사람은 현금 청산이 되면 안 되니까
4: 그러니까요.
0: 그 전에 명의 이전을 해달라.
4: 받아서 사업 시행 인가 예. 전에 명의 이전 받아서 이제 그 몇십억 시세 차익이 있는 새 아파트를 받게 해달라
0: 예.
4: 하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명의 이전을 해달라 그 전에. 그런데 내 잔금은 내 집을 팔아야 할 수 있으니까
1: 예.
0: 지금 좀 이전해주면 안 되겠느냐.
1: 네.
0: 대신에 집을 파는 사람 입장으로서 내가 널 어떻게 믿냐.
1: 그렇죠.
0: 그러니까 17억 7천 근저당을 써준 거네요.
1: 안전장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4: 네.
1: 국민의힘에서는 뭘 가지고 공격을 하냐면 아니 이재명 정부가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래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핏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집 사가지고 그 집에 살지도 않고 그 집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차익을 노리는 일명 갭투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집을 사려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대출을 받지 않아도. 다만 시간차가 있는 거죠. 10월 달에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왜? 누가 집이 팔려야지 또 그 돈을 가지고 잔금을 치르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대출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봐요.
0: 예.
4: 근데 네, 사업시행 인가 전에 어찌 보면 변칙적으로 명의를 넘겨주도록 해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1: 수십억의 시세 차이는 누가 이렇게?
4: 아니요, 헌 아파트랑 새 아파트 되면 수십억 생기죠. 당연히 헌 아파트 재건축 돼가지고 올라갔는데 수십억 안 생겨요. 요즘에 뉴스 안 보세요? 그 아이돌 분 청약 당첨돼가지고 몇십억 시세 차익 얻었다는 거 안 보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재건축돼서 조합원으로 들어가면 그 새 아파트 받으면 수십억 시세 차익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그 기회를 준 거잖아요. 원래 그걸 못 받아야 되는 건데.
0: 아니 근데 지금
4: 그 기회를 준 거예요. 아니,
0: 지금 매수자 말고 다른 사람이 매수했어도 어쨌든 그러면 시세 차익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4: 돈이 되는 사람이 매수했으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죠. 근데 근저당까지 잡아주면서 돈이 안 되는 사람에게 지금 은행 돈이... 대출 다 막혀 있는데 아니 안 되는 거죠. 지금 안 되는 건 맞아요.
1: 아니
4: 원래
1: 돈이...
4: 그래서 그 급할 때 돈 쓰라고 빌리는 그 잠깐의 유동성 위기를 막도록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 다 막아놔서 그 못 쓰는 사람한테 그 근저당이라는 기회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청산 대상인데 원칙대로 하면 현금 청산 대상인데 그렇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대출 정책에 대해서 교묘하게 상황이 다른 이게 A하고 B 축구와 야구처럼 다른 얘기라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나 강성필이가 돈이 없어요. 집을 살 돈이. 그런데 전세 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가 집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은 재개발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대출 규제를 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을 사려고 하는 김 씨 50대 부부는 돈이 있다니까요. 자기 돈이.
4: 아 있어요. 근데
1: 그런데
4: 지금
1: 그게 무슨 상관이
4: 그
1: 다르잖아요.
4: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대출이 됐으면 융통을 그냥 대출로 융통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대출이 안 돼서 지금 융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원칙대로 하면 이분들은 10월 달에 자기 집 팔고 그 명의를 이전받아서 현금 청산 그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1: 근데 시장의 구조상 아니, 이재명 아니라, 대통령도
4: 왜 이분한테 그런 기회를 주냐는 거죠. 대통령이.
0: 잠깐만요. 그러면 만일 이 집을 매수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꼼수고 특혜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편의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 매수자하고
4: 그러니까
0: 매수자가.
4: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변칙을 봐줘야 네. 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이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급했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의 현실이라는 거죠.
0: 뭐가 급했다는 거죠?
4: 그 빨리 파는 게 급했던 거죠. 아니 사실 좀 기다려도 되는데 네. 굳이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런 논란 없이 이 돈을 다 지불하고
0: 아니 그러면
4: 10월 전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팔았겠죠.
0: 아니 대통령이 집을 안 팔고 갖고 있으면 재건축하니까 박 변호사 말처럼 시세 차익을 몇십억 벌 수 있잖아. 왜 팔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3: 그러니까 근데 재건축 지정고시가 이게 다음 주여가지고 이게 다음 주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은 이제 본인이 딱지를 받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좀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1: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4: 시장이 정상적이었으면 이런 변칙적인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매수인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0: 정리합시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이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 대출을 막아서 지금 집 없는 사람들 혹은 뭐 신혼부부나 젊은 분들이 집을 못 사게 했다라고 비판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뭐 철회하라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야당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이 집 매매권을 두고 이게 문제 삼는 거는 강성필 부대 말처럼 이게 조금 썩 썩는 거 아닌가.
1: 썩은 거죠.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대통령이 팔려고 하는 이 시작은 왜 시작됐어요? 국민의힘에서 팔라면서요. 그래서 팔게 된 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저도 얘기할게요. 두 번째 대통령이 만약에 이 집 팔지 않고 재건축이 돼가지고 또 돈 벌잖아요.
0: 그럼 이제,
1: 대통령이 또 돈 벌었다고 또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뭐 하자는 거예요.
4: 제 말이 그 약속을 해서 판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매수인이 등장할 수 있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그 잠깐의 대출을 이렇게 이런 변칙이 아니면 할 수도 없을 분위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식의 변칙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1: 자,
4: 거예요.
1: 이런
4: 지금.
1: 식의 변칙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불법입니까?
4: 아니 이거 뭐
1: 그럼 자 그럼 잘못된 있어요. 겁니까?
4: 그냥 이런 상황이 아니,
1: 그냥 그것도 얘기를 해보니까
4: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만든 거죠.
1: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까?
4: 아니 일반적이진 않아요.
1: 제가 아침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가 이거더라고요. 패널들의 차이가 국민의힘은 이건 너무 일반적이지 않고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과 또 많은 분들은 어 이거 부동산 가면 이렇게 제안하던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것도 커뮤니티에서 저도 오늘 확인하고 왔어요. 아침에 한번 당하고 내가 다 확인했어.
4: 그러니까 대출 규제 때문에 이런 게 생겼어요. 이런 꼼수가 생긴 거야. 대출 규제 때문에. 옛날에 대출 규제에 이러지 않을 때는 이런 꼼수가 없었는데
1: 옛날에는 대출자를 허용했기 때문인 있어요? 거죠.
4: 아, 요즘 어떤 사람들도 있는지 알아요? 네. 요즘은 공인중개사가 사금이 돼요. 공인중개사가 돈도 빌려줘요.
1: 다른 얘기 하지 말아니까요.
4: 그러니까 그런 꼼수가 왜 생긴 것 같아요. 왜 사금융을 공인중개사가 하고 있을까. 왜 이런 근저당 꼼수가 생겼을까. 대출 규제 때문에 생겼다니까요.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해한다고. 근데 딱 그 꼼수를 대통령이 집을 팔면서 딱 이용했어.
1: 자 다시 얘기할게요.
4: 우리가 비판할 수
1: 꼼수라는
4: 있죠.
1: 꼼수라는 게 꼼수라고 표현하셨잖아요.
4: 네.
1: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을 해주고 이 집을 매도하는 게 지금 꼼수라는 거잖아요.
4: 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석하면 자기 담보가 충분하면
1: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해보자고
4: 자기 담보가 충분하면 그 담보로 빚을 내서 그냥 자기가 해결하는 게 정상이에요.
1: 그 얘기는 뻔히 알고 있잖아요. 집이 팔려야지 돈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4: 아니, 그러니까 팔릴 거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담보를 내서 그냥 그걸로 그래서 그냥 돈을 지불하는 게 정상이다.
1: 저의 결론은 국민의힘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팔라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집을 팔고 나니까 또 이것을 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누군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세 차익 받으면 또 그걸 뭐라고 할 거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이득을 보지 않고 넘기니까 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0: 예,
1: 거예요.
0: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평행설인데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재산상 손해를 보고 판 거니까
1: 그럼요.
0: 예, 그거

0: 좋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출 규제를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뭐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만 세제 개편안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진보하고 보수 양쪽이 첨예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쪽의 전문가들은 세제를 강하게 해야 집이 잡힌다는 뭐 이런 주장하고 있고 보수 쪽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그냥 시장에 냅둬라. 불리하게 해야 잡힌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1: 네.
0: 근데 결과는 어쨌든 지금까지 대통령 집권 1년 지났습니다. 부동산인 대통령 생각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부동산이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2: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초지일관 얘기해 왔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그런데 올해 내년 서울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서
0: 줄죠?
2: 반토막이 나 있어요.
0: 예, 줄었죠. 예,
2: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이게 영향을 이렇게 쌓여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 기간에는 그래도 집값이 안정이 됐어요. 윤석열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집값을 올리지 않은 공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1년 만에 집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됐던 기억을 다시 또 되살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 총액 규제를 통한 대출 규제로는 부동산이 안 잡힌다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15억 이상 대출 금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집값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60억 들어와서 부동산이 집값이 잡힌 게 딱 두 번 있었는데 그 두 번이 다 공급량이 늘어났을 때거든요.
0: 예.
2: 한 번이 노태우 정부 때. 5개 신도시 할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이명박 정부 때. 그 보금자리랑 내곡동, 세곡동 거기 그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네. 집 확 공급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공급을 지금 확대하는 것밖에는 저는 길이 없고 시장에 맡기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에서 무슨 아파트를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버리면 아까 얘기한 그런 수십억 시세 차익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1: 근데 이제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노태우 정부 때하고 이명박 정부 때하고 풀고 풀고 해가지고 지금은 과연 얼마나 풀 데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 어디를 풀어야 돼요 지금은?
2: 아 근데 사실 그동안 네. 재건축 재개발이 되려고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다 네. 묶어놨었잖아요. 거기라도 지금 빨리 좀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네. 그 그런데 부분이라도 좀 빨리 가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도 풀고 이명박 때도 풀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풀어야 되냐고. 재개발 재건축 좀 다른 얘기니까.
2: 아니, 재개발 재건축 말고도 네. 지금도 그 서울에 네. 사실 숨어져 있는 땅들은 개발할 땅들은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0: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2: 송동구치소 이런 데도
0: 강성필 부대변인은 네. 서울에 공급할 땅이 어디 있냐 이런 말씀인 거죠?
1: 저는 사실 네. 공급할 땅도 말씀하셨던 것도 찾아보면 있긴 있겠지만 그게 그 땅에 다 공급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제가 구청 다니면서 그 업무도 제가 많이 봤는데 빨리 하면 12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박원순 시장 때 이것을 맞아요. 해제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시행업자, 시공업자가 수익이 안 나니까 그것을 진행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거 재산권을 행사하게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요건을 맞춰준 것만 풀어준 거예요. 그래야지 그지 뭐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는 일부 이렇게 조금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결국 수요를 아니, 감당 못한다고 봐요.
0: 이 공급 문제는 공급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 그러니까.
0: 진보고 보수고 다 공급은 오케이인데 이제 그거를 땅이 어디 있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뭐 또 속도를 어떻게 하냐 그 문제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동안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세제 문제는 이야기 못 꺼낸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이제 꺼낼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어떻게 꺼낼 것이냐. 방법론이 이제 문제인 거지.
2: 근데 세제로 잠그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고 이게 계속 규제로 간 거예요. 지금 박원순 시장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박원순 시장 때 친환경 하겠다 그래가지고 재개발 재건축함에 있어서 지열 뭐 넣어야 되고 태양광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 잡힌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 섞어야 된다고 소셜믹스 한다 그래가지고 임대 섞는 과정에서 역시 또 그 진행이 안 되고 다음 넘어갈 때까지 기다린다고 엎어진 것들이 있고 저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 사건을 해봤기 때문에 그 규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계속 규제와 세제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규제 세제 풀어주고 용적률 완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속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최대한 부동산

0: 공간 확대해서 왜 노태우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집값이 내려갔나 생각하면 그때는 어땠냐면 그때 방송들에서 다집 사면 망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느낌이 집은 언제든 살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1: 저는
0: 어느
1: 아
0: 순간부터
1: 우리
0: 그
1: 이제 세제
0: 생각이
1: 얘기하고
0: 없어졌어요.
1: 있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유세를 올리면 저는 거래세를 좀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보유세도 뭐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집을 샀던 가격의 퍼센테이지로 보유세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렇게 합리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고가의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제 수입이 없는 노령층 같은 경우는 그냥 비싼 집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처음 샀을 때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획기적으로 뭐 법원이라든지 서초동이라든지 국회라든지 그런 거다 세종시로 좀 옮기고 그런 공간을 좀
0: 그래도
1: 확보하는
0: 괜찮아.
1: 획기적인 방법이 좀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이거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결국 대만 같은 경우도 TSMC 직원들이 있는 데가 집값이 비싸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호남이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는 이 메가 프로젝트에 이 공장이 있고 좋은 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교차돼야 된다.
0: 그 말씀은 저도 동의가 되네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지만 양도세는 좀 내려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세제에 있어서도 좀 구멍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흐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그거는 저도 동의를
2: 알겠습니다.
0: 합니다.
2: 자,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좀 낮춰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아마 대부분 많이 하던데 이 이야기는 대동단결이 됐고 그다음에 뭐 지금 강 대변인이 얘기한 세종으로 이제 좀 옮기자. 이건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주장하던 건데 지금 박성수 대변인도 그거는 괜찮다고 했었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국회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이동하죠. KBS가 이동하죠. 서초동 법원이 이동하죠. 검찰청이 이동하죠. 정부 종합청사가 이동하죠. 이렇게 되면 그 땅에 뭐할 겁니까? 서초동 같이 말자베기 땅 아니에요? 그럼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또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도 다 이제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관이 이동하게 되면 조금 공급이 좀 좋아지지
1: 그리고
2: 않겠나.
1: 플러스 이게 집값이 오르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공통점을 보면 좋은 일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좋은 일자리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그쪽 가까운 데 살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세제 혜택이든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는 집 있죠?
3: 저요? 네, 집은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서울에 이제 공급을 얘기를 하는데
4: 누구
3: 사실.
4: 집인데요?
3: 예? 네?
4: 누구 집이에요?
3: 제 집입니다. 네.
4: 아, 형님입니다.
2: 인천에.
3: 네, 인천에.
2: 빌라.
3: 빌라에서는 이사 갔고.
2: 아, 이사 갔습니까?
3: 네, 아파트로 이사 가긴 했는데.
2: 아파트 인천.
3: 네. 어쨌든 뭐 아파트로 가는데도 좀 힘들었지만 이제 서울 집값에 비하면 이제 인천 집값이
2: 다르죠.
3: 좀
2: 그럼요.
3: 상대적으로 많이 싸니까. 근데 서울에 뭔가 공급이 이루어져도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우, 저 분양가를 내가 이제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활동하는 공간이 이제 서울이긴 합니다만 사실 서울은 잘 엄두가 안 나긴 하죠.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서울 밭이 좀안 좋아졌고 선거 때 경기도 밭이 좋아졌잖아요. 그게 지금 정상근 기자 같은 분들 젊은 분들이 서울 집값이 감당이 안 되니까
4: 그렇죠.
2: 뭐이 서울 인근 인천 경기도로 막 떠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시 서울로 들어오고 싶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늘 있다. 그러면은 서울 집값은 결국은 안 잡히는 거 아니냐.
0: 아니요. 근데 그 역시 또 이명박 정부 때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 그래서 반값 주택을 대거 분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강남에서 2억대 분양가로 분양을 했어요. 그게 지금은 십몇억 하고 있기는 한데 토지 임대부인데도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들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 했던 방식 중에서 잘 했던 방식들은 좀 벤치마킹해서 가져갈 필요가 좀 있다. 민주당 쪽에서 이거는 왜냐면 집값이 너무 오른 거는 진짜 이건 좀 망국적이거든요. 제가 2019년에 송파 끄트머리에서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그 분양가는 서울에서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1: 제가 좀 다른 얘기
0: 강남
1: 하고
0: 3구는
1: 싶네요.
0: 분양가가 두 배, 세배 늘었어요.
1: 방법론은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으니까 전 정치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당시 이재명 당대표가 참전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의견이 없어서 참전 안한게 아니라 안 그래도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대립 중인데 우리 민주당까지 참전하면은 더 상황이 복잡하고 꼬일 것 같아서 하지만 이게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 참전 안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걸 정치권이 싹 같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좀 직속위원회를 해가지고 저는 야당이 참여하고 여당 참여하고 정부가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부담을 나눠가는
2: 마무리합시다.
1: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0: 아,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보수가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요. 진보가 집권하면 올라갑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달라요. 진보가 집권하면 주식시장 올라가고 보수가 집권하면 내려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1: 리딩방을 그쪽으로 갈아타는.
2: 아 근데 보수 정부 때 금리가 낮았어. 윤석열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금리가 그때 낮았기 때문에.
0: 아니 그래서 뭐 빚내서 집 사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했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니까. 하여튼
1: 공급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근데 그 서울에 그 윤석열 정부 시절,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에 재개발된 데가 있었나? 뭐 문득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0: 예.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로 가보겠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놓고 또 정책구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여론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지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까지 여론 보안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가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도 그 대통령이 말한 수기와 토론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정상 기자.
1: 뭐 일단은 오늘 정책의총의 내용은 뭐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라고는 하고 뭐 논의는 이제 심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좀 이 얘기가 이렇게 너무 좀 오래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0: 근데 지금 당권 주자들은 다 한 목소리는 내는 거 아닙니까? 폐지하자고.
3: 아 저는 뭐 당권 주자들은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는 거는 이제 그분들의 의견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숙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변호사들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의견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걸 읽어보면 합리적으로 문제점이 완전 폐지하면 문제점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 폐지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그럼 또 조목조목 여기에 대해서 이건 맞아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했고 국민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야당일 때의 입장과 우리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입장은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 폐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더 갖고 그러면 완결성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아니 근데 이게 국민과의 약속이라고는 했는데 그 수사분리 기소가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공소청도 출범하고 이제 중수청도 출범하잖아요.
0: 예.
1: 근데 보안 수사권을 그 유지를 시키는 게 국민과의 약속을 이제 저버리는 거다. 뭐 좀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보안 수사권이 있는 것 자체로 수사 기소가 분리가 안 된 거다. 그 유시민 씨가 내부 수사 주장하기 그 주장이잖아요.
3: 네, 뭐.
0: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저는 오랜만에 찬스를 잡았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4: 저는 진짜 네. 이거는 왜 이게 논쟁거리가 되지 네. 않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어찌 보면 여러 다른 주제들에서는 약간 제가 3대 1 느낌이고 이 부분만큼은 참 마음이 편안하다. 여기 계신 세 분이 그 민주당의 전면 폐지론자들과는 참 다르게 저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 문제는 여기 오면 참 제가
3: 내가 3대 1 4대 1로 싸울 때는 아주 신경도 안 쓰더니 말이야.
4: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저희가 그래서 요즘 보면 한동훈 의원이 계속 그 토론자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김한규, 뭐 김용민, 이건태, 그다음에 노종면, 서영교, 전용기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지금 뭐 한다고 했다가 가신 분들도 있고 뭐 지금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오세요. 좀 나와서 왜 전면 폐지를 해야 되는지 국민들 앞에 좀 당당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단 폐지하고 보자 이러지 마시고 폐지하고 보기에는 제가 오늘도 지금 경찰 수사 입회하고 왔는데 오늘도 그 입회 끝나고 나서 수사관님이랑도 얘기를 했어요. 수사관님 보안 수사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수사관님이 아 그냥 두는 게 낫죠. 그러세요. 일상 경찰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두 분의 수사관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다 그냥 두는 게 맞고 한 분 정도가 그 검찰에서 별건을 수사하지 않는 정도에서는 그냥 두는 게 맞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경찰 수사 가면 수사관님들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어쩌신 게 좋겠냐고. 우리 입장에서 그냥 두는 게 낫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경찰도 안 바라는데 누구를 위해서 폐지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3: 근데 이제 저는

0: 한동훈 의원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이제 이건태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가 불발된 건딱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차라리 민주당을 향해서 빨리 완전 폐지냐 아니면 일부 존치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맞지. 계속해서 너 나랑 토론하자, 너 나랑 토론하자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 말처럼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눈빛 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민주당 구성원들이 아니 민주당 안에서 찬성과 반대가 결정이 나면 우리의 그 단일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세력과 함께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안에서 찬성과 반대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한동훈 의원하고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1: 그러면 김민석 후보라도 최소한 보안수사권 유지라고 전당대회에서 얘기하시는 게
0: 그러면 한동훈은 그렇게
1: 그게
0: 얘기를
1: 맞죠.
0: 하셔야지. 자꾸 막 토론하자, 나랑 토론하자 이런 거는 안 좋고
1: 그 얘기를
0: 특히나 또 친한계분들은
1: 당권 주자들도 다 폐지하자고 하니까 당권 주자 3명이 전부 다 폐지하자 하니까.
0: 하여튼 그것을 저는 깊이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2: 근데 뭐 어쨌든 이 문제로 해서 그 한동훈 의원의 주가도가 올라간 건 사실이고 물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강부대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토론하자고 저렇게 주장하는 게뭐 김어준 방송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본인에게 플러스 알파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그런 게뭐 있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당권 주자들이 어쨌든 다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시기의 문제다. 다만 국민 여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국민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완전 폐지했을 때 대안 없이 그 문제는 또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겠죠.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전당대회 이후에 뭐 또 개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는 거고.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아마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신장식 그 차기 당대표 후보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뭐 문저 털려유라고 했던 사람들 돌팔매진한 사람들 있으면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거기 후보를 내겠다. 뭐 저격용 발언 같은데요.
0: 아니 뭐 후보 내시는 거는 그분들의 자유인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적인 단어를 쓰시고 프레임을 만드는 게 과연 민주진보 진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지금 전당대회 중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저희가 또 조국 혁신당하고도 관계 설정을 다시 할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당대회 도중에 이렇게 자극적인 말씀하시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 사실 조국 전 대표께서도 필요 없는 말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상황이 꼬인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수도권의 유이동 모델화 기대가 됩니다.
0: 그러니까 저렇게 국민의힘만 웃을 일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3: 밴 중에 가장 밝게 오셨어요.
1: 아유,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네, 오늘 상당히 안전으로 또 거만해. 그게 좋은가 봐.
1: 유이동 모델화.
2: 그런데 그 조국 혁신당은 어쨌든 민주당이랑 통합하는 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라는데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통합할 때 어떻게 합니까?
3: 근데 뭐 어쨌든 이번에 그 필리버스터, 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데도 이제 조국 혁신당이 거기에 대해서 좀그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려면 조국 혁신당의 동의가 필요해야 되는데 이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검찰개혁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조국 혁신당의 방안으로 내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종료에도 협조할 수 없다. 물론 필리버스터는 종료가 됐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그렇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민주당의 좀 전당대회를 앞두고 좀그 약간 좀 검찰개혁이 좀 강경한 좀 당원분들을 좀 추동하고 싶은 좀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2: 그럼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이 위기로 보이네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으로 갈라져. 민주당 내에서는 친천과 친명으로 갈라져.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끄덕이면 어떡합니까 지금
3: 이게 가장 표정이 안 좋으세요.
0: 오늘 상당히 자리가 불편한데
1: 부잣집이 고민이 많아요. 원래
0: 네. 근데
1: 부잣집이
0: 부잣집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검찰 개혁 뭐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윗단에는 우선순위는 어쨌든 내란 잔당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내란 세력을 종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걸 끝까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종결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전당대회 기간에는 우리가 조금 비판을 받더라도 싸울 때는 제대로 싸우고 경쟁해가지고 대신에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합하고 포용하는 모습 보이는 것밖에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 하지만 지금 당장 뭐 당연히 경쟁을 하고 하는 건데 여기서 뭐 신사적으로 하라고 하면 뭐 되겠습니까?
2: 뭐 유시민 씨는 정기

0: 개편 이런 단어도 꺼냈는데요.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정계 개편이라고 하면 뭐 마치 뭐 특정 후보의 캠프에 있는 분들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을 뛰쳐나갈 것처럼 하는데 저는 뛰쳐나가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가신다고 하더라도 옆집인 조국 혁신당으로 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젠가 다시 또 합당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민주진보진영이 분열해가지고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2: 정청래 후보가 어디 인터뷰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토끼가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정청래 후보가 루비콘 강에서 지금 건널까 말까 그 발을 물에 담그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강 건너서 넘어가려고 지금.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 진짜 정계 개편까지 이어져서 저는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급진 민주당과 중도 민주당 두 개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모두 유이동 모델화가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민주당을 사랑하는 박상수 변호사였고요. 자, 1분 수사 마치고 2부로 돌아옵니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네, 정치 배치기 입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장동혁 대표가 장애 정치에 계속 몰두 중입니다. 지난 제헌절 연휴 기간 연이어서 올림픽 공원을 찾았고 이번 주에는 김해와 대구에서도 집회를 예고했고. 자, 박 변호사, 장 대표 이런 행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그냥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아들을 길러요.
2: 예.
3: 애들을 이렇게 태권도 학원에도 보내고 놀이터에서 많이 뛰어놀게 하면 밤에 잘 잡니다. 집에 와서 층간소음 안 일으키고 잘 잡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당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냥 예, 그냥 뭐 저러다가 이제 당내 분란만 없어도 다행이죠. 뭐.
4: 아이들은 이게 뛰어놀면 이제 잠을 잘 자지만 네. 이제 지금 당대표니까 아빠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3: 아, 근데 뭐 어쨌든 네.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가 특검도 합의하고 원구성도 합의하고 네. 또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열심히 지금 태권도 학원도 가고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징계 얘기도 쑥 들어갔어요. 요즘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잘 힘 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그런데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 비판할 때도 뭐 가열차게 잘하시더니 본인들 얘기하니까 뭐 하나만 하는 소리하고 아니 그게 말입니까? 지금 놀이터에서 뛰어놀게 하고 그리고 힘 빠져서 잠잔다고 한 게 맞습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이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안 서니까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도 방심해가지고 선거표가 안 좋았잖아요.
3: 얼마나 방심하면 지금 분당 위기까지 가 있잖아요 지금. 아니,
5: 그래서 저는 좀 국민의힘에서 좀 그 과거에 뭐 2004년도입니까? 네. 차태기 할 때 그래도 중진들 중 37명 정도 많은 분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결기를 보여줬잖아요. 저는 지금도 국민의힘에게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할 만큼 정치하신 분들 국회의원 할 만큼 하신 분들이 이제 좀 내려놓고 내가 다음 총선 불출마할 테니까 우리가 뭐 혁신 비대위를 꾸리든 내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내가 혁신을 좀 해보겠다. 좀 이런 결기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예. 그 적변 말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회 보이콧 철회하고 여야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하니까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상임위원장 선거도 한다고 하고 근데 저는 뭐 어쨌든 뭐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법사위 문제로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데 끝까지 보이콧을 하게 되면 또 화살이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잘 했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민 여론이 보안 사건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편이니까 이걸 또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 싶고 그 당내 지금 강성필 대변인 말을 제가 이어서 하면 아마 강 대변인은 당내에서 계획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연대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3: 그럼 뭐 정치라는 거는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정말 뭐 다 열어놓고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저는 우리 당 주자들 중에서 이 전당대회가 다가오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움직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그 김진태 박형준 그리고 유정복 전 시장이나 지사들을 만난다는 게 이제 뉴스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외연 확대 움직임을 하겠다는 거 올림픽 공원도 가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안철수 의원이 아 우리 당이 지금 충돌하는 게 한동훈식 보수랑 장동혁식 보수가 충돌하는데 거기에 안철수식 보수도 있다라고 깃발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비슷하게 권영세 의원이 장동혁 대표한테는 사퇴를 요구하면서 한동훈 의원한테는 단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 또 이렇게 나오면서 모두 까기로 딱 나왔는데 아 딱 보는 순간 이분이 권영세식 보수라는 깃발을 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오세훈 시장의 뜻이기도 한데 당대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의 스피커인 박민영 대변인이 그 윤상현 의원을 굉장히 저격하는 페북글을 오늘 아침에 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움직일 때가 언제냐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가 다가올 때입니다. 저는 인간 지표가 한 분 더 계신데 이분이 움직이면 이제 저는 전당대회 한 연말쯤 생각했는데 가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 그 마지막 인간 지표가 누군데요?
3: 나경원 의원. 움직이시면 확실합니다. 네.
5: 그러면 만약에 가을에 전당대회 하게 되면 거기는 임기가 2년짜리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입니다.
3: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5: 그런데 사실 우리 민주당 보고 이 당권 주자들도 당권을 두고 이렇게 뭐 분당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거기는 당권 플러스 대권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인데 그 합의가 되겠어요?
3: 그게 뭐 다음 총선은 분열된 쪽이 지고 어떻게든 합쳐진 쪽이 이기겠죠.
2: 아니 근데 지금 박상수 변호사가 이제 나경원 의원 얘기 주셨는데 뭐 당권에 관심 있다는 거잖아요.
3: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의 되게 오랜 당권 주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평소에는 조금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약한데 본격적인 행보를 그러니까. 할 때가 보면 딱 전당대회 앞에 두고 거든요.
2: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당권 주자가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지니까 그렇죠.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4: 내일 그런데 있습니다.
2: 예, 1심이 내일 100만 원 이상이면은 맞습니다. 당선 무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그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장.
3: 글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울시장보다는 그래도 뭐 정치인이면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가 더 좋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권영세 의원은 라디오에 아예 나와서 어느 정도 그 뜻을 표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그냥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 자, 그 오세훈 시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내일이니까 네. 제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4: 예측이요?
2: 네.
4: 근데 이 건과 관련돼서는 뭐 증거가 많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예. 검찰도 특검에서도 이제 그 1년 6개월인가요?
2: 예, 1년 6개월.
4: 구형량도 좀 상당히 높다 보니까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게 박탈이 되니까 예. 뭐 물론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만 예.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2: 박탈 가능성이 네. 높다. 유죄 나올 가능성이
4: 유죄,
2: 높다.
4: 유죄 확률이.
2: 벌금형이든 뭐든 간에. 네네. 예.
5: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 이 구조가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고 그 결과가 없으니까 그것을 조작 왜곡을 한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뭘 받고 그렇게 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으로 대신 대가를 치른 거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전 회장이 3,300만 원을 송금함으로 인해서 전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재판부가 그리고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준 것을 인지했냐. 알고 있었냐? 이걸 증명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선거 해보면 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를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저는 특검이 잘 증명해서 유죄를 받아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그 부분을 정확히 잘 짚어주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와 가장 다른 구조가 이 김한정이라는 제3의 인물이 가운데 껴있다라는 게 요게 하나 다른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가장 유사한 구조는 그 명태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가 아니라 북한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북한에 돈이 갔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알고 있었지만 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는 몰랐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수사기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일 볼 수 있을 거다. 사실 특검이 얼마나 입증했는지 여부는 우리는 지금 모든 기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보고 내일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봐야 됩니다.
5: 아니 없는 증거를 찾아내는 거하고 있는 증거를 증명한 건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3: 제 구조만 네. 얘기한 거예요. 구조만.
2: 예, 예. 뭐 그걸로 토론할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내일이 뭐 끝나는 건 아니고 결과가 그렇죠. 나오더라도 네.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5: 근데 이제 이게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또 빠져나갈 구멍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수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이게 유죄를 받아버리면 이게 이제 유죄 아니면 무죄로만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3: 진짜 그냥 그거를 알고 있다고 하면 피해 나가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때도 제가 똑같이 논평했었어요. 이거를 알고 있었으면 유죄. 그럼 굉장히 형량이 굉장히 세게 나갈 거고 몰랐으면 무능이지만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지사가 부지사 거를 몰랐다고 하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대법원까지 돈이 간 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거니까 제가 사실로 지금 확정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 대법원 확정 판결이니까 뭐 재심하는 건 나중에 문제고. 근데 지금 이 경우도 알고 있었으면 유죄 피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몰랐으면 무능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무죄는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뭐 수레든 뭐든 이 부분이 입증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
4: 뭐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남욱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의 녹취록이 있지만 대통령의 이름이 직접 거론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의 이름이 직접 거론된 적은 없었고 이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좀 오세훈 시장 뭐 명태균을 만나보라고 했다 뭐 이런 식의 뭐 녹취 파일들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내일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또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실세라고 불렸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관저 이전 감사에 봐주기했다 그런 사유네요.
5: 사실 이제 우리가 구속영장이 인용되는 기준이 뭐 보통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뭐 도주할 것인가 아니면 증거인멸인가 아니면은 범죄가 소명이 됐는지 뭐 한 세 가지 정도인데 근데 이 유병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혐의 자체가 대통령실의 이 국가 계약에 김건희가 부당하게 관련됐다는 의혹 자체를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 의혹을 축소하고 인멸했다는 게 혐의예요.
2: 예.
5: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인멸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이분이 현직 감사위원이다 보니까 감사원 내부의 정보라든지 이 사건 관련자들하고 접촉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영장 떨어지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속이 영장이 인용됐다는 것은 범죄가 거의 소명됐다. 저는 법의 엄중한 심판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그 오만 방자했던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 봅니다.
3: 사법부 판단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구속이 되게 되면 재판이 좀 빨라집니다. 예, 이번에 뭐 권성동 의원 재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이게 구속이 되고 나면은 그 재판 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게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저는 좀 이들 사건들이 좀 이제 빨리 진행될 필요는 있겠다는 측면에서 너무 오래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사법부가 판단을 했으니까 빨리 결론이 가타부터 났으면 좋겠습니다.
4: 이제 구속되는 과정에서 이제 뉴스가 좀 여러 가지가 났는데 좀 재밌게 봤던 게 유병호 전 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직원들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이제 개파 이름을 뭐 타이거파라고 지은 것도 했죠. 그렇고 좀 약간 좀 중2병 같은 게 좀 있으신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2: 그러니까 감사원은 사실 독립된 기구인데 뭐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아마 구속된 것도 결국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이건데 그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관저공사를 수주로 한 거잖아요.
4: 네.
2: 공개 입찰도 아니고.
3: 네.
2: 그러면은 이 21g과 김건희 씨가 예전부터 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지금 결국은 특검이 보고 있는 거고 또 내일 김건희 씨가 이와 관련 또 조사를 또 받는다는 거잖아요.
5: 그러니까 이게 조금 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21g이라는 그 업체를 무면허 업체를 그 대통령실 관리관에게 당신 어떻게 이 사람 알았어? 그러니까 추천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 추천받았어? 그거 모른다라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 21g이라는 이 인테리어 업체도 본인이 일을 못 하니까 누구한테 하청을 줘요.
4: 네.
5: 근데 그 하청 중 그 사무실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청을 줘. 근데 또 하청을 준 게 어디 서울에 있는 회사도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회사. 근데 또 그들끼리는 또 형제간.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감사원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고 이것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그런 감사 단장에게 이 유병호로 이 타이거파의 두목이라는 사람은 또 폭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소명됐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도 앞으로 이제 형량이 더 늘어날 일만 남았다.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에서 이거 엄호하고 실드 쳤던 분들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도 입장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2: 근데 이거 21g이 관저공사를 했다면은 그 뭐 소위 말하는 개수영장,
5: 네.
2: 다다미방, 사우나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5: 네.
2: 다 보고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5: 그런 거죠, 사실 뭐.
3: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당에서도 지금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드를 치고 그럴까 싶어요. 네. 네, 그리고 특히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선관위나 이런 데들 앞으로 관찰을 하려면 감사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투명하게 독립적으로 그래도 뭔가를 감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유죄로 밝혀지게 되면 감사원에 대해서도 사실 그러한 부분이 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까지도 이야기가 돼야겠죠. 어쨌든 뭐 구속이 됐으니까 사법부 판단이 길게 늘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빨리 되게 된 거 하나는 잘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 예.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이렇게 뭐 당시는 대통령실 지금은 청와대죠. 그 작은 금액도 보통은 공개 입찰로 하잖아요.
5: 네.
2: 뭐 나라장터 이런 걸 통해서.
5: 그렇죠.
2: 근데 이거는 관저공사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썼을 거란 말이죠. 나라 돈이.
5: 네.
2: 그런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혹은 반발이나 이의가 없었다? 이 자체가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은 공개 입찰한다?
5: 일단 이제 뭐 긴급해야 되고요.
2: 네. 수의계약 할 때?
5: 네. 네. 긴급해야 됩니다.
3: 네.
5: 수의계약을 할 정도면.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정상적인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좀 대통령이 관저를 이전하니까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사에 참여하려면 그에 맞는 스펙과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2: 그럼요.
5: 근데 이 사람은 면허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과거 자료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이 1년 동안 8개월 동안 7번의 감사를 연기하면서 계속해서 감사를 미뤄왔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유병호 씨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호진 관리관도 전혀 협조를 안 하고 누가 추천했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 김호진 관리관 어떻게 됐습니까? 국토부 차관 같죠? 이분.
2: 예. 그런데 유병호 씨가 사무총장이잖아요. 직책이.
5: 그렇죠.
4: 그 사무총장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감사위원이 됐고.
2: 그러니까 유병호 위에는 또 감사원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컨트롤이 안 됩니까? 근데
5: 유병호 씨가 국회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누가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 지금 보면 이때 21g이 또 뭐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국가 공사를 할 때 과업이 끝나야지 이게 돈을 주는데 그것도
2: 문제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1, 2부 순서 마치고 3부에서 최민희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장맛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에는 최대 80mm 이상, 전북에 60mm, 남부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는 비로 산사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화요일 퇴근길 북부 간선도로는 구리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묵동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내부 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종암 분기점부터 홍원램프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인데요. 다시 홍제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도 일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 지나 가양대교 북단까지 밀리고 있고, 이 구간까지는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성수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 남단까지도 긴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회 도전한 최민희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가 파도수동 호평병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0: 기호 10번이던데 네. 마음에 듭니까 번호?
1: 그게 이제 처음에 너무 뒤라서 좀 나도 한 3번쯤 뽑자 그랬는데 이게 9호를 만들었어요. 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거기에서 10번 찍어 안 되는 개혁 없다. 기호 10번 최민희. 10번 찍어 안 되는 일 없다. 기호 10번 최민희. 이렇게 만들었더니 또 괜찮더라고요.
0: 뭐 얼마 전에 월드컵도 끝났습니다만은 축구에서 또 대표 팀의 공격수가 10번 맡으니까.
1: 아 그렇구나. 그걸 쓸 것을.
0: 오늘 예비 경선 시작이죠.
1: 네. 오늘 9시부터 지금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0: 예, 온라인 투표로 이제 네네. 하는 건데 당대표 예비 경선은 이제 1인 1표고 네. 최고위원은 이제 1인 2표.
1: 네. 1인 2표입니다. 예.
0: 14분이 출마한 거죠?
1: 네. 네.
0: 이제 거기서 8명.
1: 네, 일단 6명이 컷오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대단한 겁니다. 거의 2대1이에요.
0: 거기다가 뭐 어쨌든 뭐 진청 친명 대결이라고 하니까 또 당원들 간의 전략 투표 나름의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의원님은 8명 아니면 충분히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1: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쪽팔리 아니 저기 창피하잖아요. 창피해서 예. 예, 들어가길 기대합니다. 8번으로라도.
0: 그 결과가 발표됩니까? 누가 1등했고 누가 8등했고.
1: 아, 그거 안 합니다.
0: 그건 안 하고.
1: 예, 예비 경선에선 안 하고 본 경선에서는 프로테이지까지 다 발표합니다.
0: 예. 저 뭐 최민희 의원님은 지금 재선 의원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한 4선, 5선을 생각해요. 중간에 붕 떠서 그렇죠?
1: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에이. 8년을
0: 그러니까.
1: 밖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동영 앵커하고도 방송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때도 계속 방송을 해서 현역인 줄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예, 예, 예. 방송을 많이 해서. 예. 그래서 제가 4선인 줄 아세요.
0: 그러니까.
1: 저 재선입니다.
0: 재선.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도 좀 들어봅시다.
1: 우선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민주당이 지금 좀 다소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그중에서 가장 문제의식으로 느꼈던 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행태가 그 문화가 민주당 안에 이렇게 넘어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0: 그 소위 말하는 문조 털레이 이겁니까?
1: 네. 예. 거기서 저는 뭐 나머지 분들은 뭐 충분히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막 조롱은 안 되죠. 누구한테도. 그런데 예.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게 선을 넘어서 노무현 재단 공격을 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까지 공격하는 걸 보고 이건 예,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0: 일부분이?
1: 아주 그게 일베에 있던 먼 문화인데 예. 그게 이렇게 민주당 주변까지 와 있더라고요.
0: 아니,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거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1: 이제 저는 뭐
0: 그건 뭐 또 네. 있을
1: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네. 민주당 진영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이 말씀 계속하세요.
1: 네, 그래서 네. 아 이거는 그 민주당이 좀 중심도 잡고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네 분 대통령님을 존중하는 풍토. 네, 그래서 그 공든 역사를 제가 잘 아니까 내가 좀 지키고. 가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너무 심하게 공격하는 걸 보고 의분 같은 게 일었던 거. 이게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언론 개혁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0: 예.
1: 제가 방송 개혁 일단 뭐 마무리했잖아요.
0: 예.
1: 뭐 징배제도 뭐 사실 징배제를 전 10배쯤 하고 싶었으나 5배밖에 못했지만 이제 어쨌든 제도로서 통과시켰는데
0: 7월 7일 통과된 그거
1: 네네.
0: 말씀이죠?
1: 예. 그리고 그건 발효됐어요. 7월 7일
0: 발효되고. 예.
1: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포털 개혁, 그리고 정부광고 개혁. 이게 이제 언론 분야의 개혁 과제로 남아 있는데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0: 예.
1: 그래서 역시 언론 개혁을 마무리 짓는 건 최민희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0: 최고위원이 되면은. 더 이걸 잘할 수 있겠다.
1: 네, 네 저는 사실 언론중재법은 꼭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0: 그런데 예.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뭐 혐오적 표현 또 멸칭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공격도 있습니다.
1: 전 그거는 저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공하실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 전우회로 예. 뭉쳐있기 때문에 예. 일부가 예를 들면 저는 그것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을 과하게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예. 그건 저는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것도. 생각합니다.
0: 예. 예. 전당대회가 뭐 지금 최고 의원님이 도전하신 최고위원도 그렇습니다만 이 당권 경쟁이 네. 격렬해지면 이 문제가 더 도드라지지 않을까요? 뭐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1: 일단은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만나시고 그리고
0: 아, 좀 많이 바뀌었죠 분위기가.
1: 네, 화합의 예. 메시지를 하면서 일부에서는 문은 뺐어요. 전 그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통령께서 정말 감사하게 아. 해주셨고.
0: 처음에 문은 빼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그 표현 안 쓰더라고요.
1: 네, 그 문을 빼자고 하다가 그거 자체
0: 예, 안 쓰더라고요.
1: 예, 약화됐습니다. 예, 예, 이게 예. 대통령님께서 두 예. 분이 회동하신 힘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어쨌든 하고 나서 기탁금이 2천만 예, 낮아졌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정청래 전 대표도 자기도 몰랐다 하더라고요.
1: 네.
0: 이 갑자기 기탁금이 올라간 게. 그럼 이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1: 이게요. 정청래 대표가 대표 출마를 위해 그만둔 게 7월 26일이에요. 네. 그리고 소위 소병훈 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이 된 게 7월 28일이에요. 네. 그래서 소병훈 위원장이나 전당대회 관리위원장 이하경 위원장을 임명한 건 한병도 대표세요. 네. 그래서 일단 모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탁금은 선관위가 그냥 전결합니다. 그러면 최고위에선 형식적 승인을 그 하는 겁니다.
0: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 네. 때는 낮춘 게 선거에 돈이 들어가면 되느냐. 확 낮추고 대통령 말은 그렇습니다. 확 낮추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은 후보자들이 우죽수로 너무 많이 나온다. 약간의 허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낮췄다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 이거 다시 올리면 뭐 의원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은 뭐 왜 올렸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이유가 들으셨어요? 있습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2022년에 비해서 당원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 당시에 뭐 한 120만 명 됐다면 지금은 160만 명. 그래서 제가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실비를 계산했더니 5천만 원 최고위원은 당대표는 1억이 실비로 나오더래요.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160만이라는 건 네. 그만큼 당비가 많이 쌓인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특히 저희 같은 정치인이야 뭐 5천만 원 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 내야죠. 근데 예. 청년들이나
0: 어렵죠.
1: 뭐 예. 그런 분들 어렵죠. 예. 그래서 문제 제기가 그렇지 않아도 있었어요. 저부터가 사실 출마할 때 이게 신경 쓰이잖아요. 기탁금이. 예. 그런데 우리 총무비서관이 1,500만 원이라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그런데 5천만이라면서 본인도 놀라서 보고를 했어요.
0: 기탁금이라는 게 없어진 돈이잖아요. 당해주는 돈이죠.
1: 쓰이는 돈이죠.
0: 당해 쓰이는 돈.
1: 예, 예. 그래서 돌려받지 못해요. 예, 예. 예, 그런데 2천만 원 줄여주셨습니다. 5천에서 3천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 좋고 예. 그다음에 청년들은 1,500만 예. 원 되는 거예요.
0: 대통령 문제제기 이후에 어쨌든 이렇게 고쳐졌는데 네, 이거를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무 개입이

0: 라고 지적하더라고요.
1: 아, 그거는 본인들이 윤석열이 한 당무 개입과 이재명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구분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당무 개입한 것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찍어서
0: 예.
1: 당선시키기 위해서 과정을 참여하고 뭐 안철수 같은 경우는 아무 일도 하지만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0: 예.
1: 직접 개입한 거잖아요. 하나하나를.
0: 예.
1: 그리고 나경원 같은 경우는 무슨 그 정부위원회에서 그만두 두지 않았나요? 그 파동에서?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예, 다만 저는 당이 조금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여러 가지를 보살펴서 결정을 했다면 대통령께서 기탁금까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그리고 당직자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그 제가 찾아보니까 민주당 당헌 13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당헌 당규에
1: 네.
0: 대통령 현직
1: 의견
0: 대통령이
1: 제시할
0: 의견
1: 수,
0: 제시할 수 있다.
1: 네. 그 정도를 안 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국힘은 그게 아니었죠.
0: 재임 기간 동안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도와주고 뭐 이렇게 돼서 뭐 당론 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당무 개입이랑 좀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
1: 네,
0: 들고.
1: 전 그렇게 봅니다.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기탁금 얘기를 했는데 그 일각에서는 이 기탁금을 높인 것 그리고 청년 최고위 도입 무산된 것, 그 친청계 의원들이 친청계 지도부가 여기에 힘을 써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신 분 계신데 거기는 어떻게
1: 그거는
0: 생각하십니까?
1: 사실 제가 좀 아까 기탁금의 경우는
0: 그건 해결됐고,
1: 해결됐고, 그다음에 청년
0: 청년 최고,
1: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당 전체가 이제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하는 방식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논의가 진행될 때세 명의 당대표 후보께서 다 지명직을 슈스케 방식으로 해서 청년 최고위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0: 지명직을 두 명을 할수
1: 두
0: 있는데
1: 명을 할수
0: 그
1: 있는데
0: 중에
1: 그
0: 한
1: 중에 한
0: 명을
1: 명은 반드시 청년으로 하되 이렇게 지명하는 게 아니라 경선 방식으로 하겠다고 세 분이 모두 비슷한 공약을 내셔서 사실은 뭐 이번에 전체적인 경선에서 최고위원으로 청년이 들어오는 것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0: 그래서 별그뭐 친청계가 집단으로 그렇게 한건 아니다.
1: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정치를 이렇게 바라보면 정치인이 무엇인가 의견을 내기보다는 지지자들이 의견을 막 내시잖아요. 그런데 선호투표제, 그다음에 기탁금,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까지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송영길, 김영 후보의 자격 논쟁까지 이게 절차가 쭉 당에는 있는데 이게 절차가 다 진행되고 나서 다시 시작하면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청년 최고위원도 처음부터 여성을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잖아요. 최고위원 한 명을. 마찬가지로 청년 할당제를 미리 생각해서 미리 당규라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선호투표제로 당규를 바꾸는 과정이 한번 있었잖아요. 다시 그 청년 최고위원을 위해서 당원 당규를 무리하게 바꾸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 기탁금 문제, 그다음에 소위 후보들의 자격 문제. 이건 제가 한번 2022년에 최고위원 나오려다가 그때는 당직자가 제가 서류를 넣었더니 1개월 당비가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상호 비대위원장께 여쭸더니 그냥 최민희 의원은 억울하게 그렇게 된 것이니 당비를 내고 그리고 당무위에서 의결을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박지원 파동이 터지는 바람에 괜히 문제가 될까 봐 제가 자진 사퇴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송영길 후보의 경우도 만약에 등록 전에 꼼꼼하게 봐서 이게 미리 해소됐다면 이거는 그냥 등록 전에는 당무위에서 의결할 수 있거든요. 당규에도. 예,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면 어떨까? 네,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0: 아니 뭐 지금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
1: 저는 그렇게 생각.
0: 최고회의에서는 계속 그걸로 격렬한 논쟁을 하고 투닥거리니까.
1: 그러니까 저는 그런

0: 그 최민희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은
1: 네.
0: 만일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고 최민희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 사사건건 최고위원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1: 일단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최고위원이 안될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건 당원들의 뜻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요. 만약에 거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정청래 당대표가
0: 되고,
1: 당선되고 박선원 의원이 수석 최고가 됐어요. 이거는 집단 지성의 결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똑같이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제가 수석 최고가 된다면 그것 또한 집단 지성의 결과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격렬하게 경쟁하는 양쪽에서 우리가 당대표는 이렇게 뽑지만 수석이나 다른 최고위원들은 또 다른 쪽에서 뽑아서 너네 토론하고 그렇게 균형 잡고 당을 움직여라. 이런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경선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를 향하여 진짜 하나 돼서 나가는 것이죠.
0: 경쟁이 끝나면 다시 화합해서 사라질 수 있다.
1: 당연하죠. 그리고 다 좋아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경쟁하지만 끝나면 다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 달려가야죠. 그런데 무슨 뭐 사사건건 발목 잡는 건 그건 제 스타일도 아니고요. 일이 되게 만드는 게제 스타일입니다. 그건 박선원 의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예를 든
0: 아, 그
1: 거고요.
0: 예를 든 거죠.
1: 예, 저는 5등 안에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아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최민희 의원은 뭐 5등 아니 아니고 수석도 할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그만큼 글쎄요 뭐 내란 전국의 저 위원장 하면서 인지도가 많이 쌓여서 그런 건가요? 본인은 어떻게 보세요?
1: 제가 너무 오래 일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의 8년, 피선거권 박탈되고 8년 동안 제가 극한 직업 여당 패널로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일단 일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0: 지금 어쨌든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 정청래 후보 세명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워딩이 좀 세지고 있어요. 서로를 향한 워딩이 세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지자들도 좀 많이 갈리고 있는데 혹자들은 이해찬 전 총리가 계셨으면 이렇게까지 분열하고 싸울 것인가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1: 일단 좀 완화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찬 총리 계실 때도 우리가 2012년에 그 대권 후보 경선 때도 정체모를 모바일 세력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비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표랑 2015년에 또뭐 이렇게 뭐할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때문에 문모닝이 생겼어요. 늘 격렬했어요. 권력의 다툼은. 예, 그러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계셨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쟁을 하더라도 선을 넘지 않는 그리고 경쟁 이후에 하나가 되는 그런 균형추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야당일 때는 안 싸우는데 여당 되면 좀 심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저는 그 약간 그 여당 대표는 제 본래 옛날부터 이해찬 대표님이랑 그 회고록 쓰면서도 얘기한 게 야당은 당권 대권이 하나가 될때 격렬하게 잘 싸우고 정권 교체를 할수 있는데 여당은 우리가 진지하게 당권 대권 분리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대표 경선이 너무 격렬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도로서 한번 좀 민주당이 계속 여당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민주당이 계속 여당됐으면 좋겠다. 그럼 뭐 민주당 의원으로서 당연한 이야기인데,
1: 희망.
0: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는 승리한 것이다.
1: 예, 저는 외신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지난번 지방선거보다 많은 의석을 이겼으니까 승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1: 그거보다 일단 이제 서울 정원호 후보가 졌기 때문에 심적 타격이 너무 컸어요, 저도. 그런데 그게 어떤 미안함이 들었냐면, 그러면 전재수 후보는 매우 어려운 데서 이겼고,
0: 그렇죠.
1: 우상호 후보도 매우 어려운 강원도에서 이겼는데,

0: 네.
1: 예.
0: 그리고 김상욱 후보는 정말 연대의 어려운 허들을 넘어서 울산시장이 됐는데
1: 예.
0: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꼼꼼히 보고 저는 1차적으로 서울이 완벽하게 패배했다고 하려면 구청장도 지고 시의원도 져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 구청장 우리 17개 가져왔거든요.
1: 예.
0: 시의원은 3분의 1을 이겼거든요. 거기서 일단 희망을 본 거예요. 아, 서울이 완전히 우리를 버린 건 아니다.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크게 졌으면 모를까 1점 몇 프로로 졌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보니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국민이 준비하고 계셨는데 정원호 후보의 선거 캠페인이나 공보물을 봤을 때그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내가 같이 가.
1: 예.
0: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이재명 정부랑 같이 갈 거야. 이렇지 않고 약간의 엇박자가 나서 우리 쪽의 지지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가시지 않은 게 아닐까. 그래서
1: 예.
0: 졌는데 구청장과 시의원을 이겼기 때문에 일단 희망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가 좀 안정돼서
1: 예.
0: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외신의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자. 차분해져서. 그러니까 외신은 일단 승리인데 서울시장을 탈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1: 예.
0: 국힘에게
1: 알겠습니다.
0: 견제하라고 한 거다.
1: 제가
0: 이렇게.
1: 여쭤본 이유는
0: 예.
1: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때는 뭐 11, 15대 1 이야기도 나왔었고. 근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뭐 경남, 경북, 서울 또뭐 한동훈까지 이렇게 났으니까 그러면 다가올 총선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혹은 대선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 그때 내가
0: 네.
1: 여쭤본 거예요.
0: 일단 저는 그때 분위기 막 좋아서 우리 이길 것 같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선거 막판에 가면 그렇게 안 된다. 박빙이 된다. 이렇게
1: 선거라는 게
0: 그때도 예측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평택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과 단일화를 했으면
1: 예.
0: 좋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선거는 보세요. 우리가 이길 때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육자구동가에서도 40내 초반밖에 못 얻었고 이 점에 이번에 내란 이후에 했는데도 49%
1: 예.
0: 얻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막판에 가면 양쪽이 결집하고 기본적인 구도상 우리가 다수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위험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장밋빛 환상을 얘기할 때 그거를 늘 경계에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총선은 더 힘든 게요. 조국 혁신당이 박빙으로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이긴 40군데 정도의 선거를 내면 평택 같은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과는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보당과는 울산처럼 연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통합의 바탕 위에 우리가 2, 3%는 중도의 마음을 얻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선거보단 총선이 투표율이 좀 높아요. 예, 그래서 지방선거 투표율로 그대로 얘기하면 조금 더 비극적인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어에 이기는 전략은 그런 방향입니다.
1: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은 우리 최민희 의원님 오랜만에 모셨고 또 다른 후보들 다 모셔야 되니까
0: 네.
1: 기회가 없어요 많이. 우리 지금 보고 계신 또 듣고 계시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최민희 좀 지지해 달라고 한마디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0: 네, 저는 YTN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동영 앵커께서 진행해서 나왔고요. 사실 보고 싶기도 했어요. 예, 오랜 인연이 있고 그랬고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첫째고요.
1: 예.
0: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민주당이 이 혼란스러움 빨리 정리하고 그래서 검찰개혁이 구분능선을 넘었는데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아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언론중재법 포탈 개혁, 그리고 정부 광고 개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 외길 40년, 저 최민희에게 혹시 권리당원님들 듣고 계시면 꼭한표 저에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1: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4: Walk it, walk it 안전화.
1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큐레큐.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예, 연일되는 장맛비로 인해서 습하고 덥고 짜증도 나고 하실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보안수사권 문제로 정치권에는 시끄러운데 저희가 금요일에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주자들 불러서 토론을 한번 해볼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3: Hey!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유월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위군병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4: 교통안전 1분 턱.
5: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6: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24시간 동안 진행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특검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밤새 반대 토론을 벌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퇴장했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더 연장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의 영업이익 N% 성과급 도입 문제와 관련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극단적으로 못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이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피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갭투자도 투기라고 대출을 틀어막던 이 대통령이 본인은 편법을 썼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으로 잔금 지급을 조정하는 거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마저도 깎아내린다며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때문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줄줄이 잠들어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은 국민의힘 본인임을 직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며 에너지 공급망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9월까지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7월에서 8월 원유는 지난해 평균과 비교해 110% 이상, 9월 도입 원유도 꾸준히 증가해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홍해 항로 통항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수에즈 운하 등 다른 대체 항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뱅크 노사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동조합이 오는 31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승욱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 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장은 오늘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피켓 시위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 추산 결과 오늘

피켓 시위에는 카카오뱅크 노조조 합원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가 최근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모두 25건을 지적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 있는 소방시설 등 6개 분야에 대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23일간 실시한 자체 점검 보고서를 지난 4월에 접수했습니다. 점검 결과 소화설비 3건, 경보설비 13건, 방화문 등 피난 구조 설비 3건 등 모두 25건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가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6층에 대한 지적사항은 3건으로 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3도, 습도는 93%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6: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항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8: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릎

0: 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석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그날 문자 한 통에 A씨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4: 이게 뭐야? 리뷰를 남겨달라고? 건강검진 이벤트에 참여하라고?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3: 해당 문자는 한 병원에서 자동 발송된 홍보성 문자였습니다. 병원 이용 후기를 요청하고 건강검진 상품을 홍보하는 자동 발송 문자였죠.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광고 문자였겠지만 A씨는 이 상황을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가족이 응급 상황에 빠진 뒤 결국 사망했기 때문이었죠.
4: 검사 전부터 기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병원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추가 진정제를 투여할 게 아니라 검사를 중단하거나 비수면 내시경을 권했어야죠.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요.
5: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최소한의 진정제를 추가로 투여하는 건 일반적인 진료 과정입니다. 기관 사건도 적절한 시점에 시행했고요.
3: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40대 남성이 수면 위내시경 도중 응급상황에 빠졌습니다. 결국 남성은 숨졌고 유족은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죠. 수면 내시경 과정에서 환자가 숨지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는 사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후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제법 많았죠.
4: 아니,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내시경하다 사망했을 때 의료진 과실 나왔던데 왜 우리 사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것 같은데 대체 왜요?
3: 과연 법원은 어떤 경우에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엔 불가피했다 판단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3: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40대 남성이 응급상황에 빠진 뒤 숨진 사건입니다. 유족이 의료진을 고소했는데요. 양측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상황이죠. 일단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들어볼까요?
6: 경기도 광명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환자분이 응급상황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른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46세 안모 씨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다른 기저질환은 전혀 없는 분이셨지만 중증도 비만이셨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위내시경을 받으시려고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80mg을 투여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도중에 환자분이 마취해서 깨어나려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검사를 계속하려고 진정제인 미다졸람 2mg을 추가로 투여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직후부터 발생했습니다. 미다졸람이 들어가자마자 환자분의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까지 나타났고요. 의료진이 인공호흡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기관삽관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지 10분이나 지난 뒤였죠. 상급병원으로 급히 옮겨져서 심장박동은 겨우 돌아왔지만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뇌손상 판정을 받으셨고요. 결국 해를 넘겨 1월 중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족분들은 당연히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3: 자, 유족과 병원 측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입장이 갈리는지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6: 가장 크게 부딪히는 핵심 쟁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정제를 추가로 넣은 게 맞느냐, 둘째, 응급조치가 늦지 않았느냐입니다. 우선 유족 측 주장을 보면요, 검사 전 기록을 보면 환자분이 말란파티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가 좁아서 산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위험군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족분들은 이렇게 위험한 환자인 걸 알았으면 왜 굳이 약을 더 넣어서 검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냐, 당장 멈추거나 비수면으로 돌렸어야 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을 때 곧바로 기관삽관을 했어야 했는데 응급장비도 늦게 들어오고 너무 지체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수면 내시경 중에 환자가 움직인다고 검사를 무조건 중단하는 거 아니다. 환자 상태를 봐가면서 최소한의 약을 추가하는 건 의료계에서 흔한 아주 일반적인 진료 과정이다 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마자 즉시 검사를 중단했고 심폐소생술 지침에 맞춰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기관삽관과 응급조치를 다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유족분들 억장이 무너진 일이 또 하나 있었죠. 보도에 따르면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계시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해당 병원에서 환자분 휴대폰으로 리뷰를 남겨달라, 건강검진 이벤트를 한다, 이런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된 거라고 해명했고 항의 후 중단하긴 했지만요. 유족분들 입장에선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 문자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기록으로만 다투게 될 겁니다.
3: 내시경을 받다가 숨지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전혀 없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꽤 많이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을 때 법원의 판단은 매번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형사고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수면 내시경 사고에서 의료진의 이 과실 여부를 판단을 할 때 법원이 구체적으로 따지는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6: 아, 법적으로 이 부분이 참 까다롭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셨다는 결과가 너무 비극적이긴 하지만 그 결과 하나만 놓고 아, 의사가 잘못했네 라고 법원이 무조건 인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형사처벌을 하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입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전평가입니다. 의사가 사전에 이 환자가 위험한지 제대로 평가했느냐. 둘째, 검사 진행 판단입니다. 중간에 환자가 깼을 때 약을 더 넣은 게 합리적이었냐 아니면 멈췄어야 했냐. 셋째, 사후 대응입니다.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기관삽관 같은 대처가 매뉴얼대로 제때 빠르게 들어가느냐. 넷째, 인과관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무에서도 인과관계 싸움이 가장 치열합니다. 만약 의사가 조치를 1, 2분 더 빨리 했다면 이 환자가 무조건 살았을까? 이 질문에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증명돼야만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형사재판은 이 기준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죠?
6: 응급상황인데 대처가 명백하게 늦었거나 방치했을 때 주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비만이고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위대장 내시경을 연달아 받았어요. 의사가 검사 도중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프로포폴을 계속 추가로 넣었죠. 여기까지는 법원도 검사상 흔히 있는 일이다, 투여량 자체는 문제없다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회복실로 옮겨진 환자가 계속 안 깨어나는데 의료진이 활력징후나 호흡을 제대로 체크 안 한 겁니다. 청색증이 올 때까지 관찰을 소홀히 한 거죠. 법원은 바로 이 경과 관찰 소홀을 심각한 과실로 인정해서 병원이 2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결례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천공이 난, 그러니까 장에 구멍이 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환자가 내시경이 끝나고 무려 5시간을 배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70대 내과 의사가 큰 병원으로 안 보내고 그냥 퇴원시켜버렸습니다. 결국 복막염이 와서 수술까지 받았죠.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적절한 조치도 안 했다라면서 1, 2심 모두 의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확실히 늦장 대응이 문제가 되는 거죠.
3: 반대로 우리가 볼 땐 비슷해 보이지만 환자 측이 패소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사례와 함께 뭐가 달랐던 건지,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 짚어주시죠.
6: 결과는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데 반대로 병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합병증 원인 자체가 의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손쓸 틈도 없었을 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2년 울산에서 일어난 수면 내시경 뇌손상 사건입니다. 유족들이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요. 법원은 환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자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심정지가 왔고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건 맞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보니까 원인이 약물 부작용이 아니라 공기 색전증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 공기 색전증이 뭐냐면 내시경을 할 때 시야 확보하려고 공기를 주입하는데 그 공기가 아주 드물게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콱 막아버리는 증상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의사가 사전 예측하기도 너무 힘들고 발생하면 대처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치명적 부작용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료진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자마자 산소를 늘리고 바로 응급조치를 다 하고 심폐소생술까지 했거든요. 즉 의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빨리빨리 했으니 과실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3: 결국 환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는 결과보다는 사고 발생 전후 의료진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가 중요하다 이건데, 그러면 현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서 살펴본 사건 현재까지 나온 정황을 놓고 봤을 때요,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그리고 유족 측이나 병원 측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뭔가를 입증해야 된다 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6: 다시 이번 광명 사건으로 돌아볼까요?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도 타이밍과 판단입니다. 첫째, 진정제가 들어가고 환자가 깼을 때 약을 더 넣은 그 판단이 그 상황에서 최선이었나 입니다. 둘째,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얼굴이 파랗게 변했는데 무려 10분이 지난 12시 3분에야 기관 삽관이 된 게 과연 매뉴얼에 맞는 빠른 대처였나 입니다. 유족분들은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다는 걸 꼬집고 계신 거고요. 당장 검사 멈추고 삽관을 5분만 빨리 했어도 안 돌아가셨다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병원 측은 아니다, 우리는 지침대로 최선을 다한 거다, 그때 삽관을 일찍 했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못 바꿨을 거다 라며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내시경실 CCTV 영상이랑 당시 투약 시간 모니터에 기록된 산소 포화도 곡선, 이 객관적인 자료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 증명해 줄 겁니다.
3: 유족이 의료진의 책임을 묻고 싶을 때 경찰에 고소하는 형사 절차가 있고요,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 절차가 있잖아요.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소송도 안 되는 거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6: 형사와 민사 목표 설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소송은 쉽게 말해 의사를 처벌하고 전과자로 만들 거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과실이 명백해야만 유죄가 나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돈, 즉 금전적으로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냐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의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로 넘어가서는 그래도 병원이 관리를 좀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된다라면서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실무상 꽤 흔하게 존재합니다.
3: 의료과실이 의심된다 할 경우에 가장 먼저 어떤 자료부터 확보를 하면 좋을까요? 대응 요령이랄 게 있겠습니까?
6: 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 이런 의료사고를 겪으시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당장 세 가지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첫째, 의무기록 1처입니다. 약이 몇 시 몇 분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환자 혈압이나 산소 포화도는 몇 분 단위로 어떻게 배했는지 적힌 차트를 모조리 뽑으셔야 합니다. 이때 컴퓨터 로그 기록도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병원이 자기들 유리하게 차트를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로그 기록을 보면 다 나옵니다. 둘째, 내시경실 CCTV 영상입니다. 응급 카트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의사가 언제 뛰어왔는지 말로 하는 건 안 믿습니다. 영상으로 지연 시간을 초단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119 구급대 기록이랑 이송 간 대학병원 기록입니다. 119가 도착했을 당시 환자가 상태가 어땠는지 구급대원이 적어둔 게 있습니다. 이게 동네 병원 기록이랑 일치하는지 꼭 대조해봐야 합니다.
3: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우드의 썸머 와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4: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장맛비는 소강상태에 들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에는 최대 80mm 이상, 전북에 60mm, 남부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30도, 강릉 33도, 포항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면서 토요일에도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에서 안성방향, 고삼 하이패스 1,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작업하고 있습니다.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남성주 휴게소 2차로에서는 화물차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진압 작업으로 일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소방차 여러 대가 1, 2차례 좀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남성주 나들목에서 성수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 있는 외교관을 교육하기 위한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최대 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북한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해킹이 10달 동안이나 진행되는 동안 외교부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1: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이 사이트는 지난 2월 해킹된 사실이 확인돼 폐쇄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한 최대 1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외교부 소속 외교관들이지만 다른 부처에서 제외 공관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아이디 그리고 이메일 주소고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였습니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정보 요원들의 인적사항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외교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유출 규모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0: 박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2: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보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외교부와 관련 관계 기관 간에 그런 협업이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해킹 주체와 관련해서는 아직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달 동안이나 진행됐는데도 외교부 보안점검 등에서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당사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홍성희입니다.
0: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유무죄가 갈렸던 만큼 오 시장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3: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대납한 비용에 해당하는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가운데 네 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오며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무상으로 오 시장은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점에서 법리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대가성 입증에 실패했던 김 씨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대납을 지시하거나 정식 계약서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근거였던 암묵적 의사 합치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정 전 대표의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해 파손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 측은 오늘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과 폭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애초 이번 주에 예정됐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연기해 오늘 30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이 같은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정몽규 전 축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증인 15명과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참고인 8명의 명단도 다시 확정됐습니다.
4: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아쉽게도 북중미 우승컵을 들지 못했지만 이 축구에 신답게 마지막 월드컵도 화려했습니다. 이제 그의 자리를 월드컵 최다 득점자에 오른 프랑스 골잡이 음바페가 대신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바로 이 장면. 축구의 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도 쉽게 보여줍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 축구팀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지주입니다.
5: 두 사람이 한데 모이면 원래 없던 특별한 무언가가 솟아나고 고통은 사라집니다. 몸 상태도 좋아지고 오늘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며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리오넬 메시입니다.
1: 39살 메시의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은 아쉽게 눈물로 마무리됐습니다. 8골의 도움 4개로 아르헨티나를 결승에 올려놨지만 스페인의 우승컵을 내줘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월드컵 기록은 화려합니다. 브라질 전설 카푸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에 3차례 출전했고 월드컵 통산 최다 공격 포인트와 11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기를 프랑스 골잡이 음바페가 걷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10골의 도움 4개를 기록하며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두 대회 연속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월드컵 기록 속도만 보면 메시보다 앞섭니다. 세계 대회 22경기에서 경기당 한 골을 넣으며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자에 올랐습니다.
5: 음바페는 정말 대단한 선수이며 우리 팀 주장입니다. 주저함이 전혀 없고 놀라운 정신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음바페에게서 더 많은 골을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다만 프랑스 축구대표팀 신이라 불리기엔 아직은 부족합니다. 28살이라 두 번 정도 월드컵 출전이 가능한 만큼 그리 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YTN 이다훈입니다.
4: 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끝난 뒤 벌어진 불미스러운 난투극에 피파가 정식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6: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을 환영하는 인파가 도로에 가득합니다. 비록 결승에서 스페인에 졌지만 축구 팬들은 준우승을 거둔 대표팀을 향해 열렬한 환호를 보냅니다.
5: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선수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메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팬입니다.
6: 귀국길엔 뜨거운 환영을 받았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일으킨 폭력 사태의 파문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스페인과의 결승전이 끝난 뒤 파레데스와 몰리나 등 일부 선수들이 스페인 선수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가했고 아예라 코치까지 나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피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피파는 결승전 직후 발생한 집단 충돌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징계 윤리전담 검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파가 자체 조사 수준을 넘어 전담 검사까지 임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와 해당 선수들은 무거운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피파 징계 규정 13조에 페어플레이 및 품위 유지 위반이 적용되면 해당 선수와 코칭 스태프는 전 세계 모든 축구 활동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이 밖에 준결승에서 승리한 뒤 말비나스 제도는 아르헨티나 땅이라는 현수막을 들어올려 별도로 피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4: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졸전을 펼친 한국 축구가 4년 7개월 만에 30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발표한 7월 피파 랭킹에서 한국 축구는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직전 25위였던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1승 2패의 성적으로 탈락하면서 7개 단이나 떨어진 32위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이 30위권으로 밀려난 건 지난 2021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7: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부 일부 곳곳으로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비가 그친 것은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밤사이에는 중서부 하남 곳곳에 내일은 다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오겠고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경북에도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포항 37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에서도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북한이 또 한강댐 물을 무단 방류한 가운데 임진강 남측 최북 단인 필승교 수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방당국도 비상체계에 돌입했습니다.
1: 북한이 한강댐 방류를 사전 통보하자는 약속을 지킨 건 2013년이 마지막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오후 3시 기준 10m를 넘었습니다. 새벽 3시쯤 비홍수기 인명 대피 기준인 2m를 넘었고 오전 11시쯤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수위인 7.5m를 돌파한 뒤에도 수위가 계속 높아졌습니다. 접경지역 위기대응 최고단계인 주의 기준은 12m. 최근 10년 사이 이 수위를 넘은 건 북한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0년 8월 단 한 차례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성 영상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전날 오후 임진강 상류의 한강댐을 방류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인 임진강 수위는 북한이 한강댐을 방류하면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번에도 북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3: 북한에서 비가 강하게 내리면 이 비가 모이는 곳이 이 하류 쪽 아닙니까?
0: 예, 임진강이라든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3: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2: 2009년 9월 북한의 방류로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자 남북은 한 달 뒤 북측이 한강댐을 방류하면 남측에 통보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과 2013년 세 차례 한강댐 방류 계획을 사전에 알렸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맞물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의 반복된 요구에도 북한은 무단 방류를 이어갔습니다.
4: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2023년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마저 일방적으로 차단하며 현재는 물리적 소통 통로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만큼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간의 책임 있는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경기도 연천군 필승교 수위 급상승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주민대피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윤 중대본부장은 기후부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군과 파주시에 상황관리와 주민대피 준비 등을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광용 중대본 차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는 방류량 증가에 따른 예상 침수구역과 주민대피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0: 한강 홍수통제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을 기해 경기 연천군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격상했습니다. 임진교의 수위는 오후 4시 30분 10.65m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진강 비룡대교 일대에는 오후 3시 40분을 기해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비룡대교 수위는 오후 4시 반 기준 11.15m로 홍수주의보 기준인 11.5m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발령됐던 국가 소방 동원령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1: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합동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5: 건물 벽면이 검게 그을렸고 시커먼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며칠째 치솟던 불길과 연기는 잦아든 모습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큰 불길이 61

0: 안전관리 실태도 조사 대상입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난 2월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모두 2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에서도 화재 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 정비 등 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거쳐 화재 원인과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이번 화재와 관련해 쿠팡이 공식 사과하고 주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2: 네, 쿠팡은 5년 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안전 투자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는데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권 기자입니다.
3: 쿠팡은 화재 직후 인천물류센터 화재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 개가 넘는 마스크를 전달하고 대피소에는 매트리스와 속옷, 물티슈 등을 지원하는 등 주민 건강관리와 대피소 생활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쿠팡물류센터 안전관리 체계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 화재 이후 쿠팡은 전국 물류센터 화재 수신기 정보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통합 소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 3센터에는 특수형 화재 감지기 2천여 개, 스프링쿨러 5만여 개 등을 설치했고 양산 물류센터에는 열감지 카메라와 소화 패치 부착 콘센트를 도입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는 자산운용사가 소유한 건물을 쿠팡이 임차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대구 양산센터와 달리 쿠팡이 설계 단계부터 맞춤형 소방 인프라를 직접 구축한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인천센터에 어떤 소방 설비가 설치됐고 화재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점은 5년 전 화재와 닮았습니다.
4: 가장 유사한 부분들은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화재를
5: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4: 진압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놓쳤다라는 거군요.
3: 결국 쿠팡이 강조해온 감지와 초기 대응 체계만으로는 화재 확산을 막지 못한 셈입니다. 여기에 적재물 깊숙한 곳에서 불이 계속 타는 이른바 신부화재가 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질이 3단 렉 구조에 대량으로 쌓여있던 만큼 물류센터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과 진압 대책이 충분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6: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간 활용이 극대화된 거고요. 이제 화재 입장에서 보면
5: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입니다.
6: 화재가 더 잘 나도록 쌓아놓은 형상이 되는 거죠.
3: 5년 전 대형 화재 뒤 안전 투자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던 쿠팡. 물류창고 대형 화재가 다시 발생한 만큼 쿠팡이 강조했던 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2: 국민의힘은 본인이 만든 대출 규제를 피하려 편법 꼼수를 썼다고 총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사실상 매수인에게 직접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낳은 시장 왜곡의 단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손수, 사금융이란 해법을 선보인 격이라며 본인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8: 대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5: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들 염장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겁니까?
7: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처의 주범이 됐다는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도 자아 비판 중이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거듭 주문했습니다.
9: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5: 국민의힘
9: 근본적인
5: 사무총장입니다.
9: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7: 민주당은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한 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고 두둔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역시 당사자 간 협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잔금을 나중에 받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10: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다니
5: 전용기
10: 팔았다고
5: 민주당
10: 비난합니다.
5: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입니다.
10: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7: 비실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가 예고

0: 되는 상황 속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기 위해 다소 무리해서라도 계약을 단행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1: 자기 한 발언을 빨리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현재적 조건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도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왔다.
0: 당장 온라인에선 집주인이 직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매물도 등장했는데 오는 23일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시작과 함께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난타전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3: 김민석,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에는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고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이 청년 정치 복원과 또 세대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집권 1년 차에 명청대전이 나올 필요가 없다. 지도부를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지난 1년간 당 지도부의 역량 부족과 자기 정치가 정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방해했다며 반명, 분열주의 타파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5: ABC 갈라치기, 정권 필패발언,
6: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5: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습니까?
4: 연일 이어지는 맹공에 발끈한 정청래 전 대표. 정당 방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전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4년 전 김 전 총리가 지방선거 패배를 두고 이재명 당시 의원을 비판한 기사를 언급하며 반격했습니다.
5: 습관처럼 4년 전에는 이재명 공격하고 4년 후에는 정청래
6: 전 민주당
5: 이런 대표입니다. 이런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4: 송영길 전 대표도 정 전 대표를 향한 날 세우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을 지킬 거란 정 전 대표의 말이 솔직한 게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5: 정권은 잡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
6: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5: 우리 얼마나 지금 소중한 정권입니까, 이재명 정권.
4: 고민정 의원은 지금 족보 논쟁을 벌이며 싸울 때가 아니라며 청년 정당을 역설했고
7: 당당의 이 안물은 뒷물이 결국
6: 고민정 민주당 의원입니다.
7: 자리 하나 주는 악세사리 청년 정치는 저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4: 유일한 청년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구의회 의장도 686 선배들의 아름다운 퇴장을 주장했습니다.
8: 독재 권력에 맞섰던 그 용기를 이제는 권력을 내려놓는 용기로
6: 김보미 전 강진구의회 의장입니다.
4: 후보들 간 난타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도한 부담이라며 논란이 된 기탁금은 2천만 원씩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여야가 선관위 특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복귀에 대해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협의를 통해 산자중개위원장의 김성원 의원, 복지위원장의 이만희 의원을, 성평등 가족위원장 이미자 의원, 교육위원장은 김희정 의원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위원장은 이양수 의원이 후보인데 이 의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1년 뒤엔 농해수위원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몫인 국토위원장과 외통위원장은 송석준 의원과 김정재 의원이 각각 1년씩 돌아가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3: 정부는 오늘 한성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합특검 연장법을 의결했습니다.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하루 뒤인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는 24일까지인 종합특검이 연장되려면 이 수사기간 만료 사흘 전, 즉 오늘까지 개정안 공포와 특검의 승인 요청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정부도 국무회의 의결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 이틀 연속 급락하던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급등에 3.6%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3: 코스피가 급락 후 급등하면서 매도 사이드카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류한호 기자입니다.
9: 0.6% 오른 채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급등하면서 3.6% 오른 6,748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6,400선까지 내려갔지만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커지며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개인은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이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반등의 계기는 시가총액 비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6.6%, SK하이닉스는 4.4%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10: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일본의 이제 반도체 회사죠. 키옥시아도 주가가 10% 이상 이제 동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6: LS증권 이사입니다.
10: 과도하게 많았던 이 시장 물량이 이제 많이 청산이 되는 과정에서 수급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거기다 주가도 지금 최근에 워낙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싸진 거죠. 저평가 매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가 매수까지 유입이 되면서
9: 삼성전자가 대표 직속으로 로봇 사업 조직을 신설한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코스피가 갑자기 오르자 매도 사이드카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나흘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최근 코스피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입니다. 0.06% 오른 채 출발 후 하락하던 코스닥도 장중에 상승해 0.5% 오른 753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730선까지 내려갔지만 750선에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473.4원을 기록했는데 사흘 연속 147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됐지만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후 달러 매도 물량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증시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삼전릭스 레버리지 ETF를 거론하며 추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3: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대상이 확대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가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자들이 불만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금 유출을 막는 환율 안정의 측면보다 문제가 더 크다는 게 투자자 입장이라며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 이어 또다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겁니다. 기본 예탁급 상향 등 보완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2: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13: 네, 시장 영향 계속 살펴보면서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하죠.
11: 다만 주가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시기에 레버리지 ETF가 도입돼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비치는 측면 역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노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우선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발 영업이익 연동 N% 성과급 논란에 대해선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사견을 전제로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엔 반도체 공장을 광주 군공항에 짓기로 한 것도 쟁의 대상으로 거론돼 국민이 놀라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2: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11: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각종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4: 주요 대기업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노사 갈등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한국 주식 상장 지수 펀드 ETF의 주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블랙록이 운용하는 아이쉐어즈 MSCI 한국 ETF에 약 28억 달러, 그러니까 약 4조 1천억 원이 수입 유입되며 종전 최고치였던 2월 기록의 두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 같은 역대급 뭉칫돈 유입의 배경으로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 운항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가 원인이었는데 승무원들의 안전 조치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이수빈 기자입니다.
15: 비행기 안에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0: 승객들은 급하게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 막아봅니다. 급기야 연기가 나는 곳에서 멀어지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상황을 수습하고 난 뒤 기내 복도에는 검게 타버린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보라카이 칼리보를 향해 운항 중이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승객 17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공사는 승무원들이 연기를 확인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비상착륙 같은 긴급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륙하려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 여객기가 전소된 이후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객실에 있던 배터리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오늘 오후 2시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송전선로 작업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민간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가 경상을 입었고 지상에 있던 작업자 한 명도 헬기 파편에 맞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을 보존 조치했고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공연장으로 허가받은 건물이 석 달 넘게 불법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지자체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조리시설 폐쇄까지 예고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2: 넓은 연회장에 손님들이 모여 앉아 있고 진열대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석 달 넘게 예식장으로 둔갑해 불법 영업을 이어온 현장입니다. 이곳은 문화시설인 공연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올해 4월부터 불법 예식장으로 쓰이다 지자체에 적발됐습니다.
3: 대전서구청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8,9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 건축물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정식 음식점 영업신고조차 불가능했지만 업체는 그동안 하객들에게 음식을 계속 제공해왔습니다. 지자체는 여름철 식중독 위험 등을 이유로 조리시설 폐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4: 무더위가 있는 여름철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건강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저희는 폐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2: 이 같은 불법 영업 사실을 모른 채 이곳에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 부부만 230여 쌍. 소비자단체는 예식장 측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6: 윤영미 소비자와 함께 상임 대표입니다.
5: 약관에 따라 총 예식 비용의 10%에서 최대 70%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체 측은 원래 문화시설 용도로 건물을 지었고 준공 승인이 나면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용도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며 도시계획 심의만 통과하면 준공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당장 결혼식을 목전에 둔 애꿎은 예비 부부들의 불안과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폭로를 막으려면 돈을 달라며 방송인 박나래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박 씨의 전 매니저 A 씨를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폭로를 막으려면 회사 연매출의 10%를 달라고 박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에 구속됐습니다.
7: 네, 월드컵 우승국 스페인에서는 나라가 들썩이는 이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패배의 쓴자를 마신 리오넬 메시는 고통스럽다면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8: 스페인의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끈 개선 장군들이 또 마드리드에 입성했습니다. 트로피를 품에 안은 선수들은 버스 위에서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일부는 우통을 벗고 맥주를 마시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들을 환영

0: 하기 위해 몰려든 엄청난 인파는 거리를 온통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1: I'm coming from Estonia.
2: 에스토니아에서 왔습니다. 스페인 출신이지만 에스토니아에 살고 있는데 이 멋진 광경을 보기 위해 바로 왔습니다. 스페인 축구 팬입니다.
0: 미국에서 우승 경기를 직접 지켜본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도 노고를 치하했고 선수단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2: 저는 항상 조국과 함께 우승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월드컵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카시아스와 이니에스타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는데 직접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최고의 성과입니다. 스페인 대표팀 주장입니다.
0: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한 심경을 소셜미디어에 밝혔습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좋은 추억들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쏟아부어 역전승을 거둔 경기들과 응원을 기억할 것이며 스페인의 우승도 축하한다고 썼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베로나 부근의 한 평야에 월드컵 우승컵이 새겨졌습니다. 대지 예술가인 다리오 감바린이 약 3만 제곱미터의 들판에 트랙터와 쟁기 등을 사용해 높이 200m에 이르는 우승 트로피와 스페인을 뜻하는 에스파냐라는 글자를 수놓았습니다. 작가는 스포츠의 보편적 가치와 그것이 사람들과 국가를 하나로 묶는 능력에 헌정한다며 작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3: 네, 인간계 바둑 최강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 카타고와 3국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신진서 9단이 두 판이나 이긴 건 인공지능 시대에 이 사람의 바둑 실력도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4: 7대 인공지능의 새로운 수에 흔들리며 완패한 신진서 9단. 7대는 초반 대형 정석으로 변수를 줄이고 중앙 전투에서 과감하게 싸우며 4집반 승리를 거두며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3국에서는 인공지능처럼 둔다고 해서 신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신진서 9단답게 완벽하게 판을 짰습니다. 초반 포석부터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두터운 수를 두며 유리한 형세를 지켜갔습니다. 동반 끝내기에 들어가기 전 10집 정도를 계속 앞섰고 결국 221수 만에 11집 반을 남겼습니다. 한 번도 위기를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5: 더 잘 둔 판은 3국일 것 같은데
2: 신진서 9단입니다.
5: 바둑을 이겨서 뿌듯한 기분이 든다는 건 훨씬 어려웠던 2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 이세돌 9단과 대결했던 알파고 버전보다 지금의 바둑 인공지능은 석점 이상 강합니다. 때문에 두 점으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두 번이나 이겼다는 것은 사람의 바둑 실력도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 됩니다. 두 점으로는 인공지능에게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고 2승을 거둔 신진서 9단은 1억 원이 넘는 승용차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5: 두 점에 제가 6집 반을 준다면 아마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 될 것 같고 한 2집이나 3집을 준다면 불가능까지는 아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후원사는 사람이 두 점으로 이긴 만큼 인간에게 조금 더 불리한 대국 조건으로 인공지능과의 다음 대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6: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이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3: 장윤기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형사과장도 구속기로에 놓였는데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6: 네, 이번 사건 관련해서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던 배경에 대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지휘가 있었다 이런 경찰 내부의 증언이 나왔거든요. 네. 일단 그 윗선이 그럼 뭐 국수본으로 조금씩 좁혀져 가는 걸까요?
7: 이 사건은 원래부터 굉장한 충격을 줬죠. 범행도 흉악했고 그리고 그 후에 분리수사가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강간살인이 아닌 보통살인으로 통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 건의 여러 가지 충격을 줬는데 사실 국수본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요. 또한 오늘 압수수색도 당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으며 혹시 그 정점에 국수본이 위치하고 있느냐, 만약

0: 사실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조금 신중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선 애초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을 제기했던 이유는 도대체 왜 증거가 인멸되었으며 도대체 왜 강간살인이 아닌 보통살인을 송치했나 그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런데 처음에는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그런 경감 계급인 장윤기의 부친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부탁, 청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광산서 수준에서
1: 네.
0: 또는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광주청 수준이 아닐까 싶었고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국수본이 뭔가 관여가 되어 있고 또한 부당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국수본 단계에서 있었다면은 이거는 경찰 조직 전체를 뿌리채 흔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요. 다만 설령 국수본이 분리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또는 단순 보통살인죄 적용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배경이 무엇이냐, 정말 수사 조작이고 증거를 조작해서 어떤 불법적인 이유로 지시를 한 것인지
1: 네.
0: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전체를 따져보아야 오늘 이 국수본이 언급된 이 상황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수사팀 내부에서는 여고생 살인 사건을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과는 좀 분리수사하라라는 이제 증언이 나왔던 것이고 또 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과장 측에서는 국수본이 이 사건 병업하지 말라는 지시를 세 차나 내렸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0: 네.
2: 국수본이 이 두 사건을 이렇게 특별히 분리한 이유를 짐작해 본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를
0: 네.
2: 본다면
0: 이게 뭐라 이상한 상황이고
2: 예.
0: 당황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한번 좀 가정해 봤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정말 실수였다. 단순 실수였다. 왜냐하면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고 이채원장에 대한 2차 가해 필요성 우려도 있으니 이거를 분리해서 수사해라 이렇게 보았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장윤기가 이 두 건의 범죄 관련해서 모두 이제 두 번째 범행이 성적인 목적이었다는 것도 자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1: 네.
0: 무리하게 단정해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가능성은 실수이고요. 또는 두 번째는 외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예.
0: 네, 다만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최정점이거든요. 국가수사본부.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냐. 사실 잘 그 납득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됩니다.
1: 네.
0: 또한 세 번째는 누가 외압을 행사한 건 아니지만 경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스스로 했다. 하지만 이것도 경감도 간부이긴 합니다만 전체 경찰 조직에서 볼 때 이 경감 그리고 또 경감의 자녀 할 건이라고 해서 과연 조직 전체의 운명을 걸고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렇다면은 남양주 사건, 두 달 전에 있었던 남양주 사건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시에
1: 네.
0: 남양주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조직을 강하게 질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경찰들이 문책당하고 또한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스토킹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이게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크나큰 또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연결시키지 말아보자라고 했다면 이것도 역시 잘못이죠.
2: 예.
0: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1: 네.
0: 국수본이 입장을 밝혔네요.
1: 네.
0: 예, 국수본이 분리수사를 지시한 게 맞다. 그리고 또 분리수사를 지시한 이유는 이 살인사건을 송치해야 되는데 그 기한 내에 이 두 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 피해와 성범죄와
1: 네,
0: 그리고
1: 네.
0: 이채원 양에 대한 살인사건 두 개를 묶어서 수사를 완결해가지고 송치하기가 어렵다고 봤다. 즉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사건을 각각 성폭력 사건은 여청과에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살인사건은 이제 강력 에서 수사를 하도록 했다라고 이게 입장을 조금 전에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네. 저희도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청 국수본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장윤기 외국인 상대 성범죄 그리고 여고생 살인 사건에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서 간 통합 수사를 지휘한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대답을 한 건데 수사 완결성을 위해서 형사과와 성폭력 사건 전담 부서인 여성 청소년과 간 협조를 요구한 것이라며 관련 수사 기록은 살인 사건 송치 서류에 함께 첨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분리 수사 여부 등 절차는 조율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 적용은

0: 통상적으로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면서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도 특정 혐의 적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애초 광주경찰청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을 강간살인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라는 소식도 저희도 들어왔는데 예. 일단은 이제 오늘 또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기도 했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윗선이나 부당한 지시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1: 우선 자신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신구속의 직전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한 본인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그리고 누구보다 수사를 잘 아는 형사과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표현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언급들을 했어요.
0: 네.
1: 부실 수사로 이어져서 죄송하다.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부실 수사 죄송이라는 표현으로 담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가 있는 증거인멸 그리고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성립하려면은 부당한 지시가 누군가로부터 내려왔고 그게 형사과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형사과장이 그걸 전달했을 수도 있고 또 형사과장이 누군가에게 그런 부당한 지시를 내렸어야 됩니다. 직권을 남용해야 되는 것이죠.
0: 네.
1: 그런데 자신은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내가 전달할 정도 없다라고 함으로써 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부분들을 일단 이제 피력을 하고
0: 네.
1: 이제 법정으로 들어갔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런 형사과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다음에 변호인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보고서에 기재를 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사하기 바란다. 라는 그런 취지의 언급을 담아서 검찰에 보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렇다면 이 성범죄에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덮었다, 덮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시간상의 제약 또는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수사할 때의 효율성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때 하지 못한 것이지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네, 오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속보로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 살인 사건 송치 기간 내에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입증해서 한 번에 송치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 네.
2: 이게 그러면 이제 A라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B라는 어떤 뭔가 혐의까지 밝혀지는 것 같으니
1: 네.
2: 그리고 이제 이 B라는 사건은 전담 부서도 다르니 이걸 이제 분리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건데 이게 좀 일반적인 겁니까? 뭔가 좀 글쎄요 좀 맞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1: 지금 국수본과 그리고 또 광산서에서 밝힌 그런 입장들이
2: 예.
1: 형식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판단을
2: 네,
1: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죠. 다만 완전히 납득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당시 이 사건, 장윤기 사건이 벌어졌던 그때로 돌아가 보자면은 우선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감금과 성범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신고가 들어갔고요.
2: 예.
1: 그런 상황에서 장윤기가 살인 사건을 저질렀고 그래서 체포가 됐고 긴급 체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행이 벌어진 그런 시간 순서와 광산서가 이 사실을 알고 수사를 할 때는 약간 좀 앞뒤가 달라진 부분은 있어요.
0: 네.
1: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수사겠느냐. 왜냐하면 외국인 여성도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신고를 했고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이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다른 범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해 사실 자체는 이미 다 긴급 체포 후에 자백을 했거든요.
2: 그러니까 이렇게 네. 분리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네. 거긴 합니까?
1: 일반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2: 않습니까?
1: 예, 예. 왜냐하면 실제로 성범죄와 관련성을 일선 수사 팀원들도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광산서 내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윗선에서 그렇게 지시했다라는 언급까지 했다는 거죠. 실제로 윗선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한 건지
0: 네.
1: 아니면 그렇게 일단 핑계를 대고 둘러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수사가 너무나 좀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은 약간 좀 아쉽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0: 네, 지금 특수단이 광주교도소에서 장윤기를 처음 접견 수사하고 또 현재 경찰

0: 장윤기 큰아버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일단은 이 큰아버지는 광산서 수사팀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본인은 관련이 없다, 관여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주장하는 걸까요?
1: 그렇습니다. 큰아버지 역시 현재 경찰이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고요. 또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사 관여라든지 수사 외압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동생이, 그러니까 장윤기의 부친인 동생이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죠. 그래서 뭐 혈연도 있고 지연도 있고 학연도 있고 또 근무연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어디에서 언제 같이 일했다. 이게 나중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근무처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친분과 정 때문에 뭔가 잘못된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하지만 당시에 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하고는 나는 관련이 없다. 나는 알지도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관련 여부는 확인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한 장윤기와 장윤기의 부친이 10번 넘게, 12번이나 통화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면 다른 제3자, 이 큰아버지를 포함해서, 형을 포함해서 다른 제3자와도 통화 내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확인,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당연히 놓치지 않고 파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장윤기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이 장윤기가 고교 시절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 또 장윤기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직후에 목치면 기절, 뭐 둔기 이런 단어들을 검색했다는 흔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1: 네, 여기에 대해서 장윤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런 거 썼냐라고 했더니 살해할 때 흉기를 사용한 게 미안해서 사후적으로 검색을 한 거다.
2: 예.
1: 전혀 납득이 안 되네요.
2: 예,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전혀 납득이 안 되고요. 이 말을 이해하고 아 그렇군요라고 넘어갈 수사관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휴대전화기 관련해서는 장윤기가 자충수를 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범행 당시에 가지고 있던 것은 이제 버려서 유기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전에 있었던 예전 전화기는 아버지가 또 불태워서 없앴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휴대전화기가 없이 체포가 되면은 너 어디 있어? 갖고 있던 거 어디 있어? 휴대전화기가 없는 사람이 사실상 없으니까 더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 갖고 가야 되는데 예전에 썼던 거 공기계를 가지고 간 거죠. 하지만 그 전화기를 포렌식 했더니 과거에 있었던 이런 대화들이 나타난 것이고 만약에 범행 당시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가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행태 그리고 자신의 성향 등을 스스로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범행 관련된 이야기들 참 무섭게도 많은 부분이 공통됩니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이런 사건들을 이런 범행을 미리 다 예상을 하고 또는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끔찍한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겠죠.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캠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0: 관련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4: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3: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2: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장맛비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서울 하천 29개소의 출입을 모두 좀 통제돼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비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는데요. 장맛비는 내일 오전부터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에는 최대 80mm 이상, 전북에 60mm, 남부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계속 내리는 비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2,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지나 영동대교까지는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김포 방향 아직은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일대에 밀리고 있는데요. 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 남단까지 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지나 가양 일대까지도 긴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은 정체가 대부분 해소되고 있는데요. 반대 의정부 방면 군자교부터 상계교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6: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지난밤 우리보다 많은 비가 내린 북한이 또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한 가운데 임진강 남측 최북단인 필승교의 수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방당국이 비상체계에 돌입했습니다.
1: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사전 통보하자는 약속을 지킨 건 2013년이 마지막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오후 3시 기준 10m를 넘었습니다. 새벽 3시쯤 비홍수기 인명 대피 기준인 2m를 넘었고, 오전 11시쯤 접경 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인 7.5m를 돌파한 뒤에도 수위가 계속 높아졌습니다. 접경 지역 위기 대응 최고 단계인 주의 기준은 12m. 최근 10년 사이 이 수위를 넘은 건 북한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0년 8월 단 한 차례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성 영상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전날 오후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을 방류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인 임진강 수위는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하면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번에도 북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3: 북한에서 비가 강하게 내리면
4: 공항진 YTN
3: 모이는 곳이
4: 재난자문위원입니다.
3: 하류 쪽 아닙니까?
0: 예.
3: 임진강이라든지 한탄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2: 2009년 9월 북한의 방류로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자 남북은 한달뒤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하면 남측에 통보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과 2013년 세 차례 황강댐 방류 계획을 사전에 알렸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맞물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의 반복된 요구에도 북한은 무단 방류를 이어갔습니다.
5: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4: 장윤정
5: 댐
4: 통일부
5: 방류 시
4: 부대변인입니다.
5: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2023년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마저 일방적으로 차단하며 현재는 물리적 소통 통로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만큼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간의 책임 있는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나흘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 1,0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주택과 도로 침수가 259건, 토사 낙석 피해가 770건 발생했습니다. 6개 시도 564명이 이번 폭우에 일시 대피했는데 82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 수도권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진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에 낙뢰가 3,50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 레이더 센터 집계를 보면 사흘 동안 떨어진 낙뢰 가운데 3분의 2가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됐는데, 특히 지난 19일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던 경북 의성에 하루 동안 643차례 낙뢰가 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 큰 불길이 잡히면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발령됐던 국가 소방동원령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1: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합동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6: 건물 벽면이 검게 그을렸고 시커먼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며칠째 치솟던 불길과 연기는 잦아든 모습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히면서 국가 소방동원령도 나흘 만에 일부 해제됐습니다. 소방 대응 단계도 인근 소방서 대여섯 곳의 인력을 동원하는 2단계에서 관할 소방서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화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건물 내부, 특히 불에 탄 6층과 7층을 중심으로 온도를 확인해가며 진입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화재 원인과 함께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실태도 조사 대상입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난 2월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모두 2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에서도 화재 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 정비 등 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거쳐 화재 원인과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YTN

0: 송수연입니다.
1: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 중앙 화재 합동 조사단이 운영됩니다.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8개 기관 30여 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조사단에는 화재와 안전분야 교수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현장 감식을 통한 발화 원인과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 등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각각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2: 사건 초기 경찰이 성범죄와 살인사건을 병합하려 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막았다는 형사과장의 진술도 나왔는데 국수본은 두 부서가 협조해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3: 성폭행 살인과 살인 미수, 스토킹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 장윤기 검거 당시 경찰은 살인 사건과 직전에 벌어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했습니다.
4: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5: 오동욱 경찰청 특별수사단장입니다.
3: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이틀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한 이유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6: 형사과장이 여총과에 있는 사건을 남의 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 최인규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법률 대리인입니다.
6: 병합해서 이 사건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3: 국가수사본부는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분리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각각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적 공간을 그것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어느 정도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국수본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가를 수 있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게 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형사국 소속은 모두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세일입니다.
2: 장윤기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박 경정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일어나게 돼 유가족과 국민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자신이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1: 2차 종합특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무제한 토론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 수사 시간이 30일 더 연장된 건데 이 과정에서 여권 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등 법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활동 기한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더 늘리고 파견 인력도 최대 150명으로 기존보다 20명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용 특검 연장이라며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는 24시간 꼬박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9: 진실은 규명되어야 되고 밝혀져야 됩니다. 그것은
5: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국민들 대다수는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5: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저렇게 피해 복수를 하고 저렇게 잡아대는구나.
8: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필요한 의석은 최소 180석. 161석의 민주당으로선 조국혁신당 12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협조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언제든 동원되는 거수기가 아니라며 보안수사권 폐지 약속 없이는 동참하지 않겠다. 혁신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11: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 저희는 7월 말까지 예. 해달라고
5: 김준영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11: 보안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습니다.
8: 원내대표 간 협상 끝에 혁신당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채우고 가까스로 막을 내렸습니다.
0: 네,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이후 특검법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은 됐지만 혁신당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여당 내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됐습니다. 당분간 수기 절차를 거치겠다는 지도부의 방침대로 본회의 직후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12: 경찰 수사의 통제, 피해자 구제 개선 것들이 진짜 개혁과 대입니다. 보안 수사가 이 논의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13: 피해자 보호는 검사의 시혜적인 선의 그리고 직접 수사권에 기대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8: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 심사 소위는 이번 주에도 회의를 열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법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가 임박해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3차 연장으로 늘어난 수사기간은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2: 남은 사건이 많고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에 비판이 제기되는 점은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14: 대통령 승인이 남았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종합특검이 남은 수사의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월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종합특검.
15: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14: 하지만 막바지까지 수사를 상당 부분 마치지 못해 특검 입장에서는 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이 절실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윗선은 이제야 첫 대면 조사 단계. 내란 특검과 달리 수사 선상에 오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도이치모터스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고발건 등 처리해야 할 사건이 쌓여 있습니다. 청구했던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점도 특검이 직면한 과제입니다. 특검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선 구속 사유,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선행돼야 합니다.
16: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그 중에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 추가 연장된 한 달은 진실 규명이냐, 빈손 오명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추천권을 놓고 줄다리기 해온 여야가 동수로 꾸린 기구에서 추천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2: 공전을 거듭하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7: 투표지 부족 사태 특검법을 놓고 긴 대치 국면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 방식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당이 동수로 꾸린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서 3명씩 추천받아 여야 합의로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18: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중
5: 1인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18: 임명한다.
17: 평행선을 달려왔던 여야는 물밑 협상부터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면서 전광석화로 합의문까지 작성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요구해온 대한변협 등 3자 추천 방식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최종 관문격으로 여야 합의를 명시하면서 각각 명분을 챙겼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습니다.
19: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17: 민주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집중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에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도 함께 짚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특검 수사 범위가

0: 특검 합의를 고리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가 국조특위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질지도 관심인 만큼 내일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1: 지난달 16일 잠실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의 경기장 출입을 끝까지 막아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2: 경찰을 조롱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위 참가자들도 잇따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3: 첫째 태극기와 성조기 배지를 단 여성이 마스크를 쓴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가한 30대 여성으로 업무방해 혐의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4: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세요?
5: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4: 참정권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30대 A씨는 지난달 경기장 출입문을 끝까지 붙잡아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여성은 증거 보전 결정이 우선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경기장 출입을 막은 건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을 둘러싸고 중국 경찰이라며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3명도 같은 시각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역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잠실 개표소에서 50일 가까이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4: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7: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0: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7월 21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류의 아리아 주인님 들어주세요. 얼음장 같은 공주의 마음도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의 노래 윈헨 라디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7월 21일 화요일 듀엣토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류의 아리아 두 곡이었습니다. 주인님 들어주세요. 시뇨레 아스콜타. 얼음장 같은 공주의 마음도. 뚜께 디젤 세이 춘타.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의 노래. 로베르토 아바도가 지휘하는 뮌헨 라디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0: 내일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는 오페라 투란도트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작년 2024년 푸치니 사망 100주기를 기념해 투란도트 공연을 했는데요. 올해는 바로 투란도트 초연 10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 바로 이를 기념하는 공연이죠.
1: 이 푸치니는 이 오페라를 작곡하다가 사망했고요. 미완성으로 남은 마지막 부분을 이 프랑코 알파노가 완성해서 1926년 4월 25일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밀라노 라스칼라 가극장에서 초연됐습니다.
0: 푸치니는 이 오페라 산막 시녀 류의 죽음까지만 완성하고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방금 들으신 류의 아리아가 바로 푸치니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곡입니다.
1: 이번 투란도트 공연은 예술의 전당에서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하죠?
0: 예, 소프라노 에바 푸언카가 투란도트 역을 맡고요. 최근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테너 백석종이 칼라프 역을 맡습니다.
1: 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0: 네, 잘하시죠. 네. 두 성악가 모두 전 세계에서 투란도트를 불렀다고 하는데 백석종은 이번 작품으로 한국 오페라 무대에 데뷔하는 겁니다.
1: 지휘는 국립시포니의 음악감독 로베르토 아바도네요.
0: 로베르토 아바도는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조카로 잘 알려져 있죠. 사실 그는 오페라 전문 지휘자로도 유명합니다. 투란도트는 음반으로 녹음했는데 오늘 듣는 곡이 바로 이 음반에서 고른 것입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류의 아리아를 들었으니 이제는 칼라프의 아리아를 들어야겠죠. 1막 아리아, 논 피안지레 류, 그리고 3막 아리아, 공주는 잠못 이루고, 테너 벤 헤프너의 노래, 로베르토 아바도가 지휘하는 뮌헨 라디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칼라포에 아리아 두 곡이었습니다. 1막 아리아 울지마오 리우, 논피안제레 리우, 그리고 3막 아리아 공준 잠못 이루고 넷순 도르마, 테너 벤 헤프너의 노래, 로베르토 아바도가 지휘하는 뮌헨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사실 이 아리아 두 개만 해도 소란노트는 엄청나죠.
0: 논피안제레 리우
1: 최고죠.
0: 세룰론 다론 조르노. 저는 근데 논피안제레 리우를 더 좋아해요.
1: 훨씬 슬프죠. 사실 따뜻하죠. 네. 내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는 오페라 투란도트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0: 이 투란도트는 중국을 무대로 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국적인 색채가 짙은 작품이에요. 칼라프는 타타르 왕자로 설정되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1: 뭐가 재밌습니까?
0: 투란도트를 작곡할 때 푸치니는 중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썼어요.
1: 아, 그렇죠.
0: 네, 그게 너무 재밌어.
1: 당시에 그냥 그 동양권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0: 소설 같은 거. 예.
1: 그 상상의 나라로 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0: 소설 보면 또 그 일본의 그것도 있잖아요. 나비부이.
1: 아, 그렇죠.
0: 네.
1: 그러고 보면 푸치니는 다양한 나라를 무대로 오페라를 작곡하죠. 아까 말씀하신 일본 배경 나비부인도 있고 미국 서부 배경 서부의 아가씨도 있죠.
0: 아무래도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낯설지는 않고 신비하긴 했을 것 같아. 그죠?
1: 물론 투란도트는 실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이야기는 아닙니다. 등장인물의 이름도 그렇죠.

0: 투란도트는 중앙아시아 지역인 투란과 딸을 의미하는 도트를 합친 단어로 투란의 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 이 칼라프도 타타르의 왕자잖아요. 타타르그 왕국이 망하면서 중국으로 왔다는 설정인데 이게 아무래도 안 갔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페라는 푸치니의 음악 덕분에 걸작의 자리에 올랐죠.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이번에는 투란도트 공주의 노래를 들어보시죠. 이막 아리아, 옛날 이 궁전에서 소프라노 에바 마톤의 노래, 로버트 아바도가 지휘하는 뮌헨 라디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주석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20대에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오랜 시간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다 20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자신이 공무원이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처와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이미 정리가 끝난 사이라고도 했죠. 저 역시 이혼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살림을 합치게 됐고 저는 남편이 데려온 어린 아들을 제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얼마 후엔 저희 사이에서 예쁜 딸까지 태어났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죠. 다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겁니다. 제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할 때마다 남편은 바쁘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자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법적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이었습니다. 전처가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겨버려서 이혼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딸이 있었고 친아들처럼 키운 남편의 아들도 있었기에 가정을 깨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20년 넘는 세월을 진짜 부부처럼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지난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장례식

0: 극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치기도 전에 그동안 소식이 없던 전처가 호련히 나타난 겁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법률상 유일한 배우자라며 공무원 유족연금을 비롯한 남편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남편과 살면서 실질적인 배우자로 살아왔고 딸까지 낳아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남편의 친자식인 제 딸은 자기 아버지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20년 넘게 부부처럼 살아왔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이제 법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난 상황입니다. 조윤영 변호사, 실제로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 종종 접하죠?
1: 아, 네. 정말 배신감이 들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깝지만 이런 사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0: 네. 지금 문제는 사연자분이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실혼 배우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1: 네. 사실혼, 즉 사실상 혼인의 의사의 합치는 있는데 네. 또 부부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만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 등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연의 경우처럼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데도 법률혼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생활을 하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재산분할의 경우도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뭐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배우자가 중혼적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호는 해주는데 이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보호가 되면 이제 일부 일처제가 깨지기 때문에 이제 보호를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사연자분이 안타깝게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의 남편은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였다는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실혼 배우자 원칙적으로 공무원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1: 예,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 법률혼 배우자와는 달리 뭐 포괄적인 상속권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개별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개별연금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 있는데 근데 이제 사연자분이 중혼적 사실혼이잖아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1: 네. 우리 법제에서는 법률혼주의 그리고 중혼금지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이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해서 법률혼이 정말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즉 법률혼이 실질이 없어서 형식만 남아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은 중혼 적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이제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유족 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1: 네. 법률혼이 해소, 그러니까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0: 네.
1: 공무원이 법률혼 배우자와 12년간 별거를 했고 네. 그리고 이혼에 관해서 협의도 다 되어서 협의 이혼서도 작성하고 협의 이혼 신청까지 한 상태였는데 네. 갑자기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그때 그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 확인 해소를 제기하여 사실혼을 인정받았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즉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이혼 의사의 합치하에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갑작스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것인데요.
0: 네.

0: 그래서 망인의 사망 당시에 그때 당시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는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 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혼 배우자와 연락도 이제 두절이 됐고요. 또 장기간 별거를 했고요. 사실혼 배우자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 실질적인 어떤 혼인 생활을 이어왔는데 그러면은 우리 사연자분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될 여지 있을까요?
0: 예,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와는 또 반대로
1: 네.
0: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46년간 증오적 사실혼을 왔음에도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연이 있었는데요.
1: 네.
0: 그 관계에서는 법률혼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고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부인한 사례도
1: 아,
0: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통상적인 경우에는 단순히 사실혼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1: 네.
0: 다만 사연의 경우에는 전처가 가출해서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어 서 어떤 이혼 청구를 하려고 했지만은 잘 되지 못했던 사정 등이 있어서
1: 네.
0: 그런 사정 등을 잘 정리해서 남편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 법원에 검사를 상대로
1: 네.
0: 사실혼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를 먼저 해서 사실혼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증언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실혼과 다르게 재산 분할 같은 법적인 보호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받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 합의를 한 이후에 그 절차를 밟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면 증언적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유족연금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 결국 전처가 장기간 가출을 했고요.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잘 증명해서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한번 인정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면 이야기꽃이 피기 마련이죠. 그런데 최근 코미디언 이경실 씨가 KTX 안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던 일화를 공개하면서 온라인에서 KTX 민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렇다면 열차 안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기차 안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철도안전법은 고성방가나 폭언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만약 주변에서 참기 힘들 정도로 큰 소란을 피운다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차 승무원은 이런 소란을 제지할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규정에 따라 다음 역에서 강제로 내리게 할 수도 있죠. 실제로 큰 소리로 떠들거나 객실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워서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차는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나누는 즐거운 대화도 좋지만 옆 사람을 배려하는 게 멋진 승차 예절이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 행인이 행인 삶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말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에 머물고 있는 비구름대는 동쪽으로 대부분 이동하면서 소강상태에 들었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충청북부와 강원 남부, 경기 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다시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는 20에서 60mm, 전라권에도 많게는 6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장마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산사태 위기 경보가 좀 내려져 있는 만큼 각별히 좀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1차로에 고장 차량이 멈춰 있습니다. 여파 때문에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나 반대 하남 쪽으로는 흐름이 많이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속사 나들목 진입로에 지금 승용차가 단독으로 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빗길에 좀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일 때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면허 나들목 갓길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발생했고 소형 분기점 5차로에도 고장 차량이 멈춰 있습니다. 각 구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민환이었습니다.
4: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한 걸 두고 여야는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2: 국민의힘은 본인이 만든 대출 규제를 피하려 편법 꼼수를 썼다고 총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사실상 매수인에게 직접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낳은 시장 왜곡의 단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대통령의 손수, 사금융이란 해법을 선보인 격이라며 본인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4: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0: 감정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겁니까?
3: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처의 주범이 됐다는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도 자아 비판 중이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거듭 주문했습니다.
5: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0: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공급 확대를
5: 통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3: 민주당은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한 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고 두둔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역시 당사자 간 협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잔금을 나중에 받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6: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0: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부대표입니다.
6: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3: 빚을 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는 상황 속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기 위해 다소 무리해서라도 계약을 단행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7: 자기 한 발언을 빨리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측면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현재적 조건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도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왔다.
3: 당장 온라인에선 집주인이 직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매물도 등장했는데 오는 23일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역대 반도체 호황으로 최고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 청년 세대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 경선 시작과 함께 당대표 예비 후보 사이에는 난타전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2: 김민석, 송영길 의원과 정청래 전 대표 간에는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고 고민정, 김보미 예비 후보는 청년 정치 복원과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집권 1년 차에 명청대전이 나올 필요가 없다. 지도부를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지난 1년간 당 지도부의 역량 부족과 자기 정치가 정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방해했다며 반면 분열주의 타파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9: ABC 갈라치기. 정권 필패 발언.
0: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9: 이런 것들이 분열주의 아니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습니까?
8: 연일 이어지는 맹공에 발끈한 정청래 전 대표. 정당 방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전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4년 전 김 전 총리가 지방선거 패배를 두고 이재명 당시 의원을 비판한 기사를 언급하며 반격했습니다.
9: 습관처럼 4년 전에는 이재명 공격하고
0: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9: 4년 후에는 정청래 공격하고 이런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8: 송영길 전 대표도 정 전 대표를 향한 날 세우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을 지킬 거란 정 전 대표의 말이 솔직한 게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10: 정권을 잡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0: 것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0: 얼마나 지금 소중한 정권입니까? 이재명 정권.
8: 고민정 의원은 지금 족보 논쟁을 벌이며 싸울 때가 아니라며 청년 정당을 역설했고
11: 당당히 이 앞물은 뒷물이 결국 밀고 나가는
12: 고민정
11: 겁니다.
12: 더불어민주당 다리 의원입니다.
11: 다리 하나 주는 악세사리 청년 정치는 저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8: 유일한 청년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구의회 의장도 686 선배들의 아름다운 퇴장을 주장했습니다.
13: 독재 권력에 맞섰던 그 용기를
12: 김보미 전 강진구의회 의장입니다.
13: 완성해 주십시오.
8: 후보들 간 난타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도한 부담이라며 논란이 된 기탁금은 2천만 원씩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총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정 전 대표의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해서 파손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 전 대표 측은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과 폭력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1: 12.12 군사 반란과 5.18 진압에 가담한 당시 군인을 비롯해 고문 기술자 이근한 등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의 정부 포상이 취소됩니다.
2: 모두 198건에 이르는데 반헌법적 행위나 국가폭력 사건에 연루된 포상은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14: 군사정권 시절 대공 사건을 수사하며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던 고문기술경찰 이근한 씨. 전두환 정권 시절 승승장구하며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생전에 받은 상훈 16개 가운데 취소된 건 단 하나. 88세로 올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진정한 반성조차 없었습니다.
15: 애국은 편첩 잡고 사상범 잡는 게 영원한 애국인 줄 알았는데 이 애국도 정치 색깔에 맞춰서 애국을 해야 하나.
14: 이 고문 기술자에게 주어졌던 국무총리 표창이 46년 만에 취소됩니다. 1980년 5월 무장군인의 총칼과 군홧발에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가담했던 육군 간부부터 한 해 앞서 12.12 군사반란 성공을 기념하며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훈장을 받았던 군 간부들까지. 국헌문란 및 내란 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된 계엄 업무 관련자나 거짓 공적이 확인된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등 76건이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 발생한 간첩 조작 사건 관련 122건도 취소됩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지시했던 박채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차장은 녹조, 홍조 근정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모두 4건이 취소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포상 취소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2차 종합특검이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됐던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를 내일 진행합니다.
2: 관저 이전을 추진하면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대상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16: 특검이 내일 오전 김건희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앞서 김 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19일에서 21일로 다시 22일로 조사를 두 차례 미룬 끝에 성사된 일정입니다. 김 씨는 저혈압 증세 등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른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입니다.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의 고가 물품을 받고 무자격 업체인 21g이 관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또 김 씨가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21g 측이 김 씨 요청으로 물품을 대리 구매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관저 특혜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네 번째로 받는 형사재판이 됩니다.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은 오는 24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고 매관매직 사건은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사건은 다음 달 21일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2: 앞서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유무죄가 갈렸던 만큼 오 시장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7: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대납한 비용에 해당하는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가운데 네

0: 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오며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무상으로 오 시장은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점에서 법리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대가성 입증에 실패했던 김 씨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대납을 지시하거나 정식 계약서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근거였던 암묵적 의사합치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운항 중이던 국내 항공사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가 원인이었는데요. 승무원들의 안전 조치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2: 비행기 안에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승객들은 급하게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 막아봅니다. 급기야 연기가 나는 곳에서 멀어지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상황을 수습하고 난 뒤 기내 복도에는 검게 타버린 배터리가 남아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보라카이 칼리보를 향해 운항 중이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승객 17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공사는 승무원들이 연기를 확인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비상착륙 같은 긴급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륙하려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의 불이나 여객기가 전소된 이후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객실에 있던 배터리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무겁게 꾸짖은 재판부는 친모가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을 오랜 기간 겪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신규희 기자입니다.
3: 아이 폭행하거나 방임한 겁니까?
4: 어린 딸을 살해하고 그 사실을 6년 동안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친모 A씨. 딸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건 물론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한 채 각종 수당까지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한 데다 죽은 뒤 최소한의 장례도 거치지 못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A씨가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임신 출산을 경험하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17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던 A씨가 딸을 임신했던 시기 우울증이 더욱 극심해지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시신 은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부분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살인 범행이 발각되면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염려해 B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것도 아니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두 사람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로 선고를 들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1: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60대 남성 A씨를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아침 7시쯤 서울 구로동 골목에서 지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경찰 추적 끝에 긴급 체포됐고 경찰은 지난 14일 A씨를 구속했습니다.
5: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군이 영유권 분쟁 수역에서 노와 곤봉 따위를 휘두르면서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남중국해 중재 판정 10주년과 맞물려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하루 전이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 흰색 중국 해경 선박이 필리핀 해군의 검정 고무보트를 덮칩니다.

0: 중국은 먼저 공격당한 뒤 반격했을 뿐이라며 주중 필리핀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1: 안전거리를 유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과는 너희가 책임지게 될 것이다. 중국 해양경찰 대원입니다.
0: 난투국이 벌어진 곳은 양국의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주변입니다. 남중국해 중재 판정 10주년과 맞물려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하루 전이었습니다. 분쟁 당사국이 모두 모이는 자리, 미국이 중국을 규탄하고 의장국인 필리핀을 두둔한 배경입니다.
1: 항상 일부 세력이 튀어나와 해양 문제에 간섭해 도발하고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 배후는 도대체 누굽니까?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0: 중국이 국제사회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차선책으로 당사국 간 행동 준칙을 마련 중이지만 협상 시한인 이번 달 안에 타결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졸전을 펼친 한국 축구가 4년 7개월 만에 30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발표한 7월 FIFA 랭킹에서 한국 축구는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직전 25위였던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1승 2패의 성적으로 탈락하며 7계단이나 떨어진 32위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이 30위권으로 밀려난 건 4년 7개월 만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오늘부터 어업인 재해보상보험금 청구 방식을 디지털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요, 어업인이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기록이나 어선수리 서류를 발급받아서 직접 수협 창구에 제출을 해야 했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접수가 가능해진 겁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더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결국 중요한 건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전에 든든하게 준비하는 것이겠죠. 오늘은요, 디지털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재무설계 중요성 굿모닝 굿나이프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재무설계 전문가 설은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채워갈 굿모닝 굿나이프의 알찬 방송 내용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최근 관심이 정말 커지고 있는 ETF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2: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요, 종신보험과 실손보험만 가지고 있던 분이 보험 조정을 통해서

0: 진단비를 받고 납입 면제까지 받은 사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도너리 상담소에서는 실손보험만 있는 우리 가족 괜찮을까요? 사연 보내주신 상담 사례 얘기해 보겠습니다.
2: 네, 오늘도요 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두 분 전문가의 도움 받아 우리 집 가정경제의 골치 아픈 문제들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청산 위기에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는 재개됐고 기사 회생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온 제도를 손질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인데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 연내 입법화를 끝낸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의 신입 채용 공고가 지난해보다 47% 증가하는 등 반도체 업계 채용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일 잡코리아가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신입 채용 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채용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경력직 중심으로 이뤄졌던 채용이 신입 인력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가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본 예탁금 증액 등의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기류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상품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다른 해외 상품으로 이동 등 서학개미 수요를 국내 증시로 되돌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ETF란 말은 많이 들어서 용어는 참 익숙한데 ETF란 무엇인지 일단 용어 설명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짚어볼까요?
0: 네, ETF는 Exchange Trade Fund의 약자로요. 특정 지수나 자산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만든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펀드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개별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면 한 기업의 주식만 사게 되지만 ETF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러 기업의 주식을 한 번에 담은 바구니를 사게 되는 투자 방법입니다.
1: 네. ETF도 다양하게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요. 뭐 시장 지수 ETF는 코스피 200 또는 S&P 500처럼 시장 지수의 수익을 따라가게 돼 설계된 ETF로 특정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흐름에 이제 투자하는 경우 선택하면 좋습니다. 또 뭐 배당 ETF라고 이제 배당금을 목적으로 하는 ETF로 배당주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싶을 때 고려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테마 산업 ETF는 반도체,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등 특정 산업이나 테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밖에도 뭐 금이나 원유 또 아니면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 또 안정한 걸 또 추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채나 회사채 등 안정성에 투자하는 채권 ETF 등이 있습니다.
2: 내가 한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시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서 흐름도 짚을 수 있다면 뭐 당연히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대응도 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럴 때 ETF 펀드로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요. ETF 투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은 어떤 걸까요?
0: ETF는 개별 주식만큼 엄청난 투자 수익을 가져다주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의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등에도 투자를 하시는데요.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이 예를 들어 10% 올랐다. 그러면 수익도 20%까지 날 수 있지만요. 반대로 하락 또한 20%까지 손실을 볼 수 있게 만든 구조로 기초지수의 2배의 수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ETF고요. 인버스는 반대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2배수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요. 다 고위험 ETF입니다. 좀 더 센 투자를 해볼까라는 심리 때문에 최근 과열이 되기도 했는데요. ETF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면 당연히 수익률이 하락할 거고요. 특히나 이런 테마 ETF나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이런 ETF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2: 그렇죠. 우리가 뭐 최근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ETF 자체가 이게 레버리지 종목이다 보니까 수익이 나면 두 배지만 하락이 났을 때는 계속 내 원금에서 손실 폭이 커지는 구조여서 더 위험한 거잖아요. 잘 모르고 뛰어들어갔다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내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하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1: 네, 그래서 처음 ETF를 접하는 이제 분이 있다면 이제 특정 테마나 고위험 상품보다는 시장 지수 ETF 아까 말씀드린 뭐 코스피 200 아니면 S&P 500 뭐 이런 것처럼 폭넓게 분산된 지수 ETF가 좀 무난합니다.
2: 지수 추종 ETF가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1: 뭐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사실.
2: 투자하기 때문에.
1: 네, 투자하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변동폭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성 있게 내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1: 네, 비슷한 말인데 좀 뭐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 변동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니까 어쨌거나 조금 더 초보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 조금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일반 기업에 투자한 것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더 눈여겨봐야 되지만 이런 지수 ETF는 단순하게 그냥 지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차트도 더 구분하기가 쉽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는 시장 지수 ETF가 좋다. 근데 이제 우리가 ETF를 그러면은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어려운 분들이 또 꽤 많으세요.
2: 맞아요.
1: 그럴 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를 찾아갈 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ETF 상품을 할 때는 첫째, 증권사에 방문을 하시거나 근데 또 증권사가 또 주변에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보험사에 ETF 상품을 추종하는 변액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군요. ETF 펀드도 증권사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이 ETF 펀드를 추종하는 변액 상품들이 있으니까 내가 믿을 만한 전문가 옆에 조언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조언 통해서 이런 고위험 상품들 조금 골라내며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뭐 남들 다 하는 투자 따라하면요. 서른지 팀장님 당연히 위험하겠죠?
0: 위험하죠.
2: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수익 사례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어떤 게 필요한지 점검과 진단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전문가분들과 상담할 수 있는 문자 상담 신청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맞춤 재무 플랜과 상담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의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0: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들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을지 먼저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서른지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0: 일하고 있는 50대 청취자입니다. 저는 크지는 않지만 건설 회사를 운영 중인데요. 그동안은 사업도 바쁘고 보험이라고는 회사 업무 때문에 은행 통해 가입한 보험하고 업무상 친분으로 가입한 보험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최근 지인이 암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 또한 덜컥 겁도 나고 더 늦기 전에 미루지 말고 상담 받아야겠다는 마음에 신청해 봅니다.
1: 이게 주변에 암 환자분 뭐 많다라는 얘기만 듣다가 막상 내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내 지인이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정말 겁도 나고 엄청 걱정이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도 처음 접하셨으니 많이 놀라셨겠는데요. 우리 청취자님 그럼 증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라는 건데 가입한 보험 내역들은 좀 어땠을까요?
0: 네, 가지고 온 증서를 살펴보니까요. 실손보험 한 건과 암보험 한 건, 그리고 종신보험 세 건이 가입돼 있었는데요. 한 건은 거래처 통해서 소개받은 분께 가입한 사망 보장만 들어있는 손해보험 한 건이었고요. 나머지는 은행의 업무 때문에 가입을 하게 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두 건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증권을 보고 놀란 건 보장성 보험은 암보험이 단 한 건이었다는 점이었거든요.
1: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0: 네. 대부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늘 보험 가입을 많이 해서 줄여드렸다거나 가입을 했지만 뭔가 좀 잘못돼 있네? 이런 보험을 조정해드린 상담 사연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경우는 좀 자주 있는 상담은 아니었습니다. 아,
1: 그렇군요. 가입한 보험이 모두 다 종신보험이다.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보장성 보험이 실비보험 하나랑 암보장만 되는 암보험이다. 보장이 되게 많이 부족해 보여요.
2: 네, 그래서 먼저 가입하신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더니 네. 가입한 종신보험은 사망보장도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이걸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으로 전환 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준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청취자님이 이렇게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억 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이거 사망보장도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약속대로 연금 전환 시에도 사망보험금은 살아있어야겠죠? 정답은 O로 해보겠습니다. O.
2: O?
1: 네.
2: 바꿀기에. 오.
1: 아니요. 저는 그냥 처음 믿음 그대로. 오, 맞아요. 줘야죠. 오. 아니에요.
2: 네.
1: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신보험 가입해서 연금을 전환한다? 그러면은 1억 원의 사망보장금은 사라져요?
2: 만약에 그렇게 준다 그러면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요.
0: 오, 저도 네. 하겠습니다.
1: 아, 그래요?
2: 정답은 X. 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종신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줄어서 가입률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보험사도 이 종신보험에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건강검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연금 전환 서비스라든지. 근데 우리가 항상 옛날부터 이제 왔던 그런 말들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1: 공짜는 없죠. 제가 너무 공짜 바라는 마음이었네요.
2: 네, 이 시기나 상품에 따라 이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시점에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1: 잠깐만요. 그러면 이 연금 전환도 사망보험금이라는 1억 원에서 연금 전환이 아니라 내가 낸 보험료에 해약환급금 안에서 연금 기능으로 그렇죠. 전환이 되는 거예요?
2: 네. 만약에 그래서 나는 연금이 필요해서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한 2년 전에 나왔던 단기납 종신보험 이런 게 아니라 뭐 20년 납, 15년 납 이런 종신보험은 네, 100이면 100 손해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1: 아, 그럼 이걸 굉장히 오해하고 종신보험을 가지고 사망보험금으로도 쓸 수 있고 나중에 이거 필요 없으면 연금 전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어요.
2: 아, 물론이죠.
0: 사망보장과 노후 준비를 한 상품에 담은 것처럼 이렇게
1: 보이지만
0: 오해하실 수 있죠.
1: 네.
0: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최대로 누르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종신보험은 유연보험료로 사업비가 매우 높은 보험이기 때문에요. 해지했을 경우에 내가 낸 보험료보다는 적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 연금 상품보다는 낮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0: 연금 목적으로는 당연히 유리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러면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니까 연금으로는 불리하다. 그러니 사망 대비를 하고 싶다면 정확하게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그리고 연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이걸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 저축성 상품으로, 정확히 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운용을 하셔야 된다. 두 마리 토끼는 다 잡기 어렵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떡해요? 청취자님은 그러면 종신보험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무려 세 건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조정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2: 네, 일단 세 건의 종신보험 중 한 건은 이제 해지 환급금이 유리한 시점에 이제 아무래도 환급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있고 떨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올라가는 구조에 이제 정리하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한 건은 계약자를 법인으로 가입하신 종신보험이셨고, 아무래도 뭐 이제 기업 이제 회사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사망에 대한 보장도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종신보험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목적에 맞게 설정했다면 또 어떨 땐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하시길 안내해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만 가입돼 있는 손해보험사 상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상호 판단이 되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 그러면은 보장성 보험은 또 암보험 말고는 가입된 내용이 없으셨잖아요. 실손보험이야 뭐 병원비 내가 쓴 거 돌려받는 정도이기 때문에 진단금이나 나중에 수술비, 치료비 되게 부족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강을 해주셨을까요?
0: 네, 현재 실손보험은 잘 유지하기로 하셨고 암보험도 10년 갱신형이긴 했지만 그대로 유지하시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청취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평소에 건강 상태나 뭐 술, 담배도 좀 많이 하시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많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게 안내해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암 진단비가 2천 정도 가입돼 있으셨는데요. 여기에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6천만 원의 암 진단금을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안내해드렸고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고 술, 담배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혈관계 진단비도 좀 충분하게 준비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희가 뇌나 심장 쪽의 진단비 2천만 원과 추가로 뇌졸증을 3천으로 더 준비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여기에 하나 더 간병보험도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동안. 그래서 간병보험도 저희가 추가로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잘 만족하게 안내받고 가입하셨고 유지를 하고 계셨는데요. 네. 가입하신 지 1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1: 왜죠? 괜히 불안해요.
2: 불안하죠.
1: 가입한 지 1년 만에 연락이 왔다. 근데 보통 이런 연락은 그냥 저 유지 잘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연락하시지는.
2: 유지 잘하면 연락 안 오죠.
1: 그렇죠. 안 할 것 같고 사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건 무슨 문제라도 생기신 건 아닐까 싶은데요.
2: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심장이 철렁. 네. 검사를 했는데 예후가 좋지 않다면서 신장 쪽에 재검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 아이고, 네.
2: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 주시기로 했는데 신장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장 한쪽을 절제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1: 네.
2: 저희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때.
1: 그러게요. 네.
2: 그리고 또 한 번 또 놀랐던 게 이게 1년이 지났나? 다행히. 왜냐면 또 1년이 지나야 100%가 될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우리 네. 또 감액 기간이라는 게
2: 그렇죠.
1: 있으니까요.
2: 물론 감액 기간이라 해도 없던 게 생겼으면 좋을 수 있는데 또 그래도 저희는 또 더 많이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1년은 지났나 체크했더니 다행히 또 1년은 지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이었지만 다행히 뭐 수술하시고 회복한 이후에 서류 준비차 만나 뵀죠. 다행인 건 여기서 다행 제자리암이셨던 거예요.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자리암은 악성암은 또 아닙니다. 네, 항암 치료도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암 진단비 준비해 드릴 때 근데 이 제자리암은 유사암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암의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대표님께서 200만 원밖에 안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좀 불안하다 싶어서 우리 설른지 팀장님께서는 또 유사암에 1000만 원을 더 추가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얼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1000만 원 추가한 것까지 받아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0: 청취자분이 치료를 받으시면서 간병보험 역시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좋아하셨거든요. 무엇보다는 당분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라도 보장을 잘 준비하실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되셨다고도 하셨습니다.
1: 정말 일단은 그래도 뭐 불행 중

0: 다행이라고. 유사암 진단이고 또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두분 팀장님들을 미리 만나서 보험 리모델링을 하신 덕에 진단금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상담 고지를 한번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도 1년 뒤에 어떤 위험을 해결하실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전문가 상담 받아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리모델링을 이분처럼 미리 해야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지금 요 청취자분 사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같은 번호로 계속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면 돼요. 샵 0945번입니다. 간병보험까지 가입을 해두신 덕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치료받는 데까지 보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1: 네. 여기에 또한 가지 이제 뭐 유사암 진단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납입 면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다 내시는 게 아니라 일부 납입 면제로 절반 정도만 내시면 되셨고요. 이 보험료가 어쨌거나 매달 매달 나가는 건데 이게 반 정도가 줄었다는 거에 상당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여기 보험만 우리가 해결했다면 저희가 이제 재무 전문 화요일 팀이 아니죠. 우리 서른지 팀장님께서 또한 가지 칭찬을 받았다는데.
0: 어떤 칭찬을 받으셨을까요?
2: 저희 만나서 그때 잘 조정한 덕분에 모든 치료비를 보험으로 많이 준비하실 수 있게 되어서 이분이 유사암 진단비로 약 2,500만 원 정도를 받으셨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 비용은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2,500만 원의 의료비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잘 투자하셔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0: 아, 그러면 치료비, 수술비로
1: 네.
0: 이미 병원비가 충당이 다 됐기 때문에 진단금으로 나온 2,500만 원이 지금 이분한테는 목돈이 됐던 거예요. 이
2: 맞습니다.
0: 목돈을 가지고 투자 운용할 수 있게끔.
1: 심지어 요즘에 주가가 지금은 떨어졌지만 좀 한동안 많이 좋았죠.
0: 네.
1: 네, 그럼 그 2,500만 원이 꽤 올라서 네, 아무래도 그분께서는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진단금 받으실 때보다 수익 난걸더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러실 수 있겠죠. 왜냐면은 수익 앞에서는 뭐 입꼬리 올라가는 거는 장사 없잖아요. 아, 청취자님, 제가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렇게 진단금으로 받은 목돈, 지금 뭐 수익률로 조금 더큰 목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앞으로 건강을 더잘 챙기시는데 활용하는 돈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도 하시다 보면은, 아, 이제 수술했어, 괜찮아 하면서 또 건강관리 되게 소홀해지실 수 있는데, 굿모닝 은하이프 전문가분들이 잘 챙겨주고 체크해 주신 그 바탕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도 건강관리까지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들이 궁금하고 내 미래의 위험을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노후,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도너리 상담소로 이어갑니다.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요. 궁금하신 질문 내용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517번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녀 둘을 두고 있는 40대 중반 부부입니다. 저희 가족이 4명인데요. 이 4명 모두 실손보험 외에는 아무런 보험이 없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건강에 자부심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보험 없어도 돼. 실비 정도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보험료 낼 바에는 투자해서 돈 불리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청취자님도 비슷한 이유로 실비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3517번님께 전문가분은 어떤 답을 좀 주고 싶으세요?
1: 저도 동감합니다.
0: 아 정말요?
1: 네. 보험 없이 저축해서 내가 병원비 모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0: 진짜요?
1: 네. 근데 아무리 이제 우리가 뭐 한 10살, 20살이 아니라 이제 40살, 50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목돈 모이는 거 쉽나요?
0: 아 쉽지 않죠. 왜냐면은 네. 모아놓으면은 계속 쓸 일이
1: 어디
0: 정말
1: 생겨요,
0: 많아요.
1: 또.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보험을 이제 비싼 금액 그런 금액이 아니라 이제 부담 가지 않는 정도 선에서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비만 있으셔도 되나요 하면은 어떤 분들한테는 실비만 있어도 되겠지만 내가 조금 여유가 된다면 거기에 조금 3대 질환까지 확대를 하는 거고 거기에 또 여유가 되면 간병인까지 확대를 하는 건데 내 지금 소득 상황과 이게 지금 내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적절한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0: 아, 이 보험의 기준은 남들이 이러이러한 보험을 들었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월 소득이 얼마고 이 안에서 내가 얼마를 보험료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성비를 정확하게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사실 뭐 좋지 않은 일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예고 없는 위험에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 정말 나쁜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보험을 처음 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저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분은 그렇게 좀 마땅해하진 않으셨었는데요. 친구가 갑상선암 진단받고요.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보험이 그때 당시에는 가입하는 게 불편했지만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준비는 그래도 좀 해두시는 게 작은 비용으로 큰 위험을 좀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0: 맞아요. 가입할 때는 사실 아 이거 진짜 내가 가입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불확실함 속에서 그래도 미래의 위험에 대처하고 싶어서 그냥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면은 이거 보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1: 네. 그래서 사실 보험은 지금 젊고 돈 버는 내가 미래에 늙고 소득이 끊긴 나에게 또는 뭐 이제 지금은 건강한 내가 미래에 병들고 아픈 내게 이제 미리 내는 생활비라고도 하더라고요.
0: 되게 공감되네요.
1: 네. 그리고 또 그런 생활비를 내주는 또 하나의 금융상품이라고도 하고요.
0: 네.
1: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험을 준비를 잘 해야 될 때는 아까 우리 양수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성비를 잘 따져야 되고요.
0: 맞아요.
1: 아픈 거는 불확실하게 올지 안 올지 모르죠. 하지만 보험료 내는 날은 매달 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 매달 리스크도 준비할 수 있게 가성비 있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0: 그렇죠. 맞아요. 만약에 큰 병에 내가 진단받게 되고 치료하고 수술하게 돼야 된다면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 이후로 회사 생활도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걱정이 깊어지겠죠.
2: 네, 저희가 재무 상담을 할 때 보험료를 저축이나 자산이 아닌 지출로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보험료가 손실은 아니라는 점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보험료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예측 가능한 작은 비용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가격표가 각각의 그 합리적인 가격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 비용마저 치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위험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청취자분도 남편분과 잘 상의를 하셔서 가족에게 필요한 적정한 보험료로 최소한의 위험 준비 정도는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3517번님의 정확한 가정 내 소득과 지출 사항도 필요하겠고요. 전반적인 재무 점검도 선행이 돼야 할 겁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의 구체적인 상담 통해 아주 속 시원한 솔루션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해서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재무 상담, 보험 점검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푸른 하늘에 꿈에서 본 거리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에 최대 80mm 이상, 전북에 60mm, 남부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계속 내리는 비로 산사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로 출발해서 한낮이 서울 30도, 강릉 33도, 포항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서울 하천 29개소의 출입이 모두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간선도로 대부분 흐름은 많이 원활해진 상황인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아직은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 동작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목동 운동장에서 홍익병 교차로 쪽으로 아직은 차 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김포 나들목 2, 3차로 장애물이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일 때 각별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8: 사건 초기 경찰이 성범죄와 살인사건을 병합하려 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막았다는 형사과장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성폭행 살인과 살인 미수, 스토킹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 장윤기 검거 당시 경찰은 살인사건과 직전에 벌어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했습니다.
10: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11: 오동욱 경찰청
9: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이틀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한 이유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12: 형사과장이 여총과에 있는 사건을 남의 사건을 가져올 수
11: 없으니까.
12: 그래서 이제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 사건이

0: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1: 국가수사본부는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분리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각각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적 공간을 그것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어느 정도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느냐, 변호사입니다. 이것이 국수본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가를 수 있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게 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형사국 소속은 모두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세일입니다.
3: 장윤기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오늘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4: 전 형사과장은 수사 과정에 윗선이나 자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5: 광주지방법원 영장심사 법정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입니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박 경정은 우선 장윤기 부실 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6: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전 형사과장 이렇게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5: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소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박경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윗선이 내리거나 자신이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6: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도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5: 장윤기 차량에 케이블 타이를 찍은 영상이 삭제된 것도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나고 한참 뒤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뒤에는 당시 강력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 윗선인 전 광산경찰서장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한 데 이어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3: 네, 이 경기 북부 지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연천군에 있는 군남댐 수위는 여전히 평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4: 임진강, 임진교와 비룡대교 일대에는 홍수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혜린 기자, 지금 군남댐 수위는 어떻습니까?
7: 네, 경기 북부에 내리던 비는 오후 들어 잦아들었지만 수위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군남댐 수위는 밤 11시 반 기준 35m에 육박해 평소보다 높습니다. 군남댐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한계 수위인 40m를 5m가량 남겨둔 상황입니다. 군남댐에는 초당 6,700여 톤의 물이 유입되는 가운데 군남댐 상황실은 비슷한 양을 방류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3: 네, 그리고 임진강, 임진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태라고요.
7: 네, 한강 홍수통제소는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 내렸던 홍수주의보를 오후 3시 반쯤 홍수경보로 격상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임진강 비룡대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임진강 필승교 수위 역시 밤 9시 반 기준 10m에 육박해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인 7.5m를 넘어섰습니다.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당국은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물을 방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수위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닷새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 1,0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오늘 저녁 6시 기준 주택

0: 과 도로 침수가 269건, 토사, 낙석 피해가 820건 발생했습니다. 6개 시도에 21개 시군, 384가구, 569명이 이번 폭우에 일시 대피했는데 43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 수도권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쏟아진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에 낙뢰가 3,50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 레이더센터 집계를 보면 사흘 동안 떨어진 낙뢰 가운데 3분의 2가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됐는데 특히 지난 19일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던 경북 의성에 하루 동안 643차례의 낙뢰가 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 오늘 새벽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예보됐지만 실제로 비는 대부분 북한 쪽에 집중됐습니다.
1: 다만 수도권 일부에는 제법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이 장맛비 예측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해상에서 길게 발달한 띠 모양의 비구름이 수도권 북부를 지나 북한으로 향합니다. 당초 기상청은 밤사이 정체 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까지 극한 호우를 쏟아낼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실제 인천 강화 서도면에는 아침 한때 1시간에 57.5mm의 비가 내렸고 3시간 누적 강수량도 90mm를 넘어서며 사흘 만에 다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하지만 강한 비는 접경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북한 쪽에 집중됐습니다.
3: 새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조금 더 미세하게 확장하면서 비구름대가 서울로부터 약 30k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하면서 이 강한 강수가 우리나라 경기 북부나 북한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 북쪽 찬 공기가 내려왔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하게 버티면서 비구름이 북쪽으로 밀려난 겁니다. 이렇게 장맛비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비구름 폭이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 찬 공기의 힘이 조금만 달라져도 비구름은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하고 비구름이 지난 곳에는 폭우가 쏟아지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4: 모델의 어떤 사이즈에 포함되지 않은 작은
5: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4: 또 AI가 그동안의 경험 공부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보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비구름은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며 이번 비는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은 주말까지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며 비를 반복해서 뿌리겠고 비가 그친 남부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먼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압계 변화에 따라 장맛비 양상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발령됐던 국가소방동원령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합동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건물 벽면이 검게 그을렸고 시커먼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며칠째 치솟던 불길과 연기는 잦아든 모습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히면서 국가소방동원령도 나흘 만에 일부 해제됐습니다. 소방 대응 단계도 인근 소방서 대여섯 곳의 인력을 동원하는 2단계에서 관할 소방서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화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건물 내부, 특히 불에 탄 6층과 7층을 중심으로 온도를 확인해가며 진입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화재 원인과 함께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실태도 조사 대상입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난 2월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모두 2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에서도 화재 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 정비 등 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거쳐 화재 원인과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0: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강한 열로 방화 셔터가 녹아내리면서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물류창고에 많은 가연물이 쌓여 있어 화재가 크게 번졌고 강한 복사열로 방화 셔터가 녹아내리면서 방화 구역이 구획이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장 높이가 10m에 달해 가연물 윗부분과 안쪽까지 소방용수가 침투하기 어려웠고 지상에서 뿌리는 물이 불이 난 건물 6, 7층까지 닿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쿠팡은 공식 사과하고 주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5년 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이후 안전 투자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7: 쿠팡은 화재 직후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 개가 넘는 마스크를 전달하고 대피소에는 매트리스와 속옷, 물티슈 등을 지원하는 등 주민 건강관리와 대피소 생활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쿠팡 물류센터 안전관리 체계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 화재 이후 쿠팡은 전국 물류센터 화재 수신기 정보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통합 소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 3센터에는 특수형 화재 감지기 2천여 개, 스프링쿨러 5만여 개 등을 설치했고 양산 물류센터에는 열감지 카메라와 소화 패치 부착 콘센트를 도입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는 자산 운용사가 소유한 건물을 쿠팡이 임차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대구 양산센터와 달리 쿠팡이 설계 단계부터 맞춤형 소방 인프라를 직접 구축한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인천센터에 어떤 소방 설비가 설치됐고 화재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점은 5년 전 화재와 닮았습니다.
8: 가장 유사한 부분들은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화재를
5: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8: 초기 진압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놓쳤다라는 거군요.
7: 결국 쿠팡이 강조해온 감지와 초기 대응 체계만으로는 화재 확산을 막지 못한 셈입니다. 여기에 적재물 깊숙한 곳에서 불이 계속 타는 이른바 신부화재가 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질이 3단 렉 구조에 대량으로 쌓여있던 만큼 물류센터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과 진압 대책이 충분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9: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간 안전이 극대화된 거고 안전공학 화재 입장에서 교수입니다. 보면 아주 화재가 더 잘 나도록 쌓아놓은 형상이 되는 거죠.
7: 5년 전 대형 화재 뒤 안전 투자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던 쿠팡. 물류창고 대형 화재가 다시 발생한 만큼 쿠팡이 강조했던 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체육단체 경기장 출입을 끝까지 막아선 이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을 조롱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위 참가자들도 잇따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셔츠에 태극기와 성조기 배지를 단 여성이 마스크를 쓴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가한 30대 여성으로 업무방해 혐의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11: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세요?
12: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11: 참정권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30대 A씨는 지난달 경기장 출입문을 끝까지 붙잡아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여성은 증거 보전 결정이 우선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경기장 출입을 막은 건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을 둘러싸고 중국 경찰이라며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3명도 같은 시각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역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잠실 개표소에서 50일 가까이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경기도의원 성남시 제7선거구 재검표 결과 당락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 26,727표, 국민의힘 안계일 후보 26,643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85표 차에서 84표 차로 한 표 줄었습니다.
1: 이틀 연속

0: 해도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이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반등의 계기는 시가총액 비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6.6%, SK하이닉스는 4.4%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1: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일본의 이제 반도체
2: 영승환 LS 증권 이사입니다.
1: 10% 이상 이제 동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좀 공통적으로 과도하게 많았던 이 시중 물량이 이제 많이 청산이 되는 과정에서 수급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거기다 주가도 지금 최근에 워낙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싸진 거죠. 저평가 매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가 매수까지 유입이 되면서
0: 삼성전자가 대표 직속으로 로봇 사업 조직을 신설한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코스피가 갑자기 오르자 매도 사이드카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나흘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최근 코스피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입니다. 0.06% 오른 채 출발 후 하락하던 코스닥도 장중에 상승해 0.5% 오른 753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730선까지 내려갔지만 750선에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473.4원을 기록했는데 사흘 연속 147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됐지만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후 달러 매도 물량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증시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삼전 닉스 레버리지 ETF를 거론하며 추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대상이 확대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가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자들이 불만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금 유출을 막는 환율 안정의 측면보다 문제가 더 크다는 게 투자자 입장이라며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 이어 또다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겁니다. 기본 예탁급 상향 등 보완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6: 네, 시장 영향 계속 살펴보면서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하죠.
4: 다만 주가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시기에 레버리지 ETF가 도입돼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비치는 측면 역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노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우선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발 영업이익 연동 N% 성과급 논란에 대해선 노동쟁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사견을 전제로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엔 반도체 공장을 광주 군공항에 짓기로 한 것도 쟁의 대상으로 거론돼 국민이 놀라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5: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4: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각종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7: 주요 대기업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노사 갈등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네, 장윤기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오늘 영장심사를 받았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살인이 아닌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해자 신문에 출석한 박경정은 부실 수사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유족과 국민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과 자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노동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0: 노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니라 시행 규칙이나 행정 지침으로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 기본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현장의 복잡한 노사관계를 정부가 손쉽게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하려 든다면 오히려 노사 갈등과 불확실성이 증폭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면서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이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천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마지막 회생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1: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던 홈플러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깥으로 회생 계획안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자금 조달에 성공한 홈플러스 측 즉시 항고를 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홈플러스는 그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2천억 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자금 마련 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후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고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 사유였던 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고 민생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즉시 항고 하루 만에 빠른 결정을 낸 거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법정 최후 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로 2개월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연장입니다. 이제 남은 건 수정된 회생 계획안에 대한 관계인 집회의 심리와 의결 절차. 법원은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에 집회 기일을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2차 종합특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무제한 토론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 시간이 30일 더 연장된 건데 이 과정에서 여권 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활동 기한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더 늘리고 파견 인력도 최대 150명으로 기존보다 20명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용 특검 연장이라며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는 24시간 꼬박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3: 진실은 규명되어야 되고 밝혀져야
4: 저는
3: 됩니다.
4: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5: 국민들 대다수는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4: 김태규 국민의힘
5: 정권이
4: 의원입니다.
5: 저렇게 피해 복수를 하고 저렇게 잡아대는구나.
2: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필요한 의석은 최소 180석. 161석의 민주당으로선 조국 혁신당 12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협조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언제든 동원되는 거수기가 아니라며 보안수사권 폐지 약속 없이는 동참하지 않겠다. 혁신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6: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 저희는 7월 말까지
4: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6: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보안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습니다.
2: 원내대표 간 협상 끝에 혁신당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채우고 가까스로 막을 내렸습니다.
7: 네,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후 특검법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은 됐지만 혁신당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여당 내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는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됐습니다. 당분간 수기 절차를 거치겠다는 지도부의 방침대로 본회의 직후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8: 경찰 수사의 통제, 피해자 구제 개선 한양대 것들이 진짜 개혁과제입니다. 보안수사가 이 논의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9: 피해자 보호는 유승익 경찰 시혜적인 선의 그리고 직접 수사권에 기대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2: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 심사 소위는 이번 주에도 회의를 열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법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가 임박해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3차 연장으로 늘어난 수사기간은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남은 사건이 많고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에 비판이 제기되는 점은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대통령 승인이 남았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종합특검이 남은 수사의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월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종합특검.
11: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12: 종합특별검사입니다.
11: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10: 하지만 막바지까지 수사를 상당 부분 마치지 못해 특검 입장에서는 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이 절실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윗선은 이제야 첫 대면 조사 단계. 내란 특검과 달리 수사 선상에 오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도이치모터스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고발건 등 처리해야 할 사건이 쌓여 있습니다. 청구했던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점도 특검이 직면한 과제입니다. 특검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선 구속 사유,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선행돼야 합니다.
13: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그중에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추가 연장된 한 달은 진실 규명이냐, 빈손 오명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에 가담한 당시 군인을 비롯해 고문기술자, 이근한 등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의 정부 포상이 취소됩니다. 모두 198건에 이르는데요. 반헌법적 행위나 국가폭력 사건에 연루된 포상은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군사정권 시절 대공 사건을 수사하며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던 고문기술경찰 이근한 씨. 전두환 정권 시절 승승장구하며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생전에 받은 상훈 16개 가운데 취소된 건 단 하나. 88세로 올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진정한 반성조차 없었습니다.
15: 애국은
12: 이근한
15: 간첩 잡고 사상범 잡는 게 영원한 애국인 줄 알았는데 이 애국도 정치 색깔에 맞춰서 애국을 해야 하나.
14: 이 고문 기술자에게 주어졌던 국무총리 표창이 46년 만에 취소됩니다. 1980년 5월 무장군인의 총칼과 군홧발에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가담했던 육군 간부부터 한 해 앞서 12.12 군사반란 성공을 기념하며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훈장을 받았던 군 간부들까지. 국헌문란 및 내란 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된 계엄업무 관련자나 거짓 공적이 확인된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등 76건이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 발생한 간첩 조작 사건 관련 122건도 취소됩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지시했던 박채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차장은 녹조, 홍조 근정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모두 4건이 취소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포상 취소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YTN 양혜혁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진압 연루자 등에 수여된 정부 포상을 대거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서훈 취소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습니다. 또 추가 서훈 취소 대상자들을 살

0: 살펴볼 예정이라는 윤호중 장관의 언급에 잘못되거나 반론에 부딪히지 않게 꼼꼼하게 파악해 잘 다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구속심사에 출석한 형사과장이 윗선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면서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윤혜리 기자, 장윤기 사건의 이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죠?
1: 네,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이죠.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적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경정은 강력팀의 장윤기 초동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서당의 지시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장윤기에게 최소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데요. 오늘 오전 구속심사에 출석한 박경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윗선도 자신도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돼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지휘부의 지시를 따랐다는 설명입니다. 박경정은 앞서 구속된 장윤기 사건 강력팀장이 케이블 타이를 찍은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한참 뒤에 인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폭행을 빼고 살인 혐의만 적용한 것에 대해선 성폭행 범죄와 병합하려 했지만 분리수사하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고 성폭행 살인 혐의 적용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7억 원 이상의 근저당을 설정해서 논란입니다. 오늘도 여야가 가시돋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2: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3: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4: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0: 예, 더불어 근저당. 비난의 힘. 자, 이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에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해가지고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래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게 은행들이 보통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잡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집값을 치를 여력이 없는 매수자한테 돈을 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5: 빌려준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보니까 저는. 예. 제가 이런 걸 전혀 안 해봐가지고 예. 좀 이것저것 좀 찾아봤어요.
3: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5: 이게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예. 대출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 받은 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매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예. 매수자가 이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예. 7월 16일 날 등기가 이전이 됐고 근데 이제 이 돈을 다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을. 잔금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못 냈으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매도이니까 그 매수인이 잔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네.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안 내면 이제 못 받는 거니까.
0: 네. 10월에 집이 팔리면 낸다고.
5: 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 집이 아직 안 팔려 있는 거 같아요. 매수인의 네. 집이 있으니까.
0: 매수인이.
5: 집이. 네. 그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차가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받으면 돈을 내겠다. 잔금을 지불하겠다라는 건데 그 이제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채권의 최고액을 17억 7,700만 원인가요?
0: 예, 맞습니다.
5: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은행에 이게 담보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거 만약에 당신 잔금 안 주면 이걸로 내 근저당을 잡았으니까 예. 내가 여기서 처리하겠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건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과도하게 더불어 근저당 하든 머리들도 좋아요. 그러니까 비난의 힘이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들은 잘, 예. 잘 만들어 냈는데 근데 이거를 불법 대출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0: 꼼수다.
5: 과도하게 꼼수는 아니에요. 보니까 네. 뭐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이런.

0: 방식이 꽤 많이 활용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 대출도 아니고 당연히 근저당이라고 민법에 나와 있는 민법 357조에 있어요. 근저당이라는 게 정확하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저당을 설정하는 걸 근저당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과도하게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 없고 특히 국민의힘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팔은 이 대통령과 이 매수인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편의를 사적으로 봐주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채권자와 채무인 또는 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이게 불법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대출도 아니고 이거 할수 있는 건데 저당을 잡은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비판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1: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가지고 이게 17억 원이라는 큰 액수로 왜 근저당을 잡고 있었냐 그게 의혹이 많았는데 오늘 여러 매체들에서 이제 그뭐 취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인의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매수인이 대통령이 내 사정을 좀 봐준 게 맞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2: 그 저게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막 팔려고 그래요, 빨리. 이제. 예를 들면,
3: 김종혁
2: 뭐,
3: 전 국민의힘
2: 뭐
3: 최고위원입니다.
2: 보유세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팔려고 그러는데 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나는 집을 빨리 팔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근저당을 잡을 테니까 너 이자만 나한테 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년 거치에서 뭐 받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1: 지금 이번 거는 7월하고 10월 그 사이가 이제 한석달 정도 차이가 있는.
2: 요건 이제 석 달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2024년도 11월 달인가에 재개발 선도지구로 결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왕창 올랐을 거예요, 아마. 선도지구로 올라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팔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한 달쯤 뒤에는 말이죠. 한 달쯤 뒤에 팔게 되면 새로 산 사람은 그 딱지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는
1: 재건축
2: 거예요.
1: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거죠.
2: 그렇죠. 이른바 물딱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판 거로 보여져요. 그럼 지금 집 시세가 제일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 있는 저 조합원들은 야 전부 다 다들 가격 왕창 올라갔을 때 발고 다 팔아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안 주겠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미리 지금 가격이 제일 높을 때그 사람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까지 내가 대출을 해줄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저당 잡아갖고 너돈안 내도 돼. 근데 그 집이 전세도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 잡혀 있고 근저당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계약금 2억만 내고 집을 하나 지금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0월 달 되면 다른 데 집을 뭐 어떻게 해갖고 옮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뭐 비난하기는 좀 곤란한데 그러나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금 그 집을 살때 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편법들이 마구잡이로 여기저기서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삐져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지적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0: 그 17억 원이 잔금이 아니에요. 그 채권 최고액이라는 걸 일단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보도를 그냥 적당히 읽어보면 이게 17억 안 냈구나. 이건 전혀 아니에요.
2: 15억쯤 된다 그런 것 같아요.
0: 잔금이 얼마인지 잘 보도가 정확히는 전못 봤는데 15억이래요 잔금.
2: 아니 뭐 정확한 건 아닌데
1: 그 정도,
2: 대개
1: 원래 근저당이면
2: 그 정도 좀
0: 근저당이 이제 17억
1: 더 잡히니까
0: 더 잡히죠. 17억 7,700만 원이니까 그 정도쯤 모르겠어요. 그 제가 뭐 전혀 여기서는 단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는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그 상황을 봐줬다 처지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과 그 매수자 간의 특정한 관계가 아니다. 그건 청와대가 얘기를 했어요. 그 특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선의를 한 거다가 아니라는 걸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이 이제 주장한 비판 그 논거가 뭔가 지금 아까 우리 김종인 최고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번 경우는 전혀 아닌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자를 받으려 한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도 하는 것 같아 비판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만 입증하면 돼요. 그게 사실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뭐 더불어 근저당이다 그러고 무슨 대통령이 뭐 어떤 그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저는 비판에 놓은 거야. 그거 단지 대출 규제라든지 뭐 부동산 공정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대통령이 왜 이런 걸 지적하느냐라는 정책 비판을

0: 수 있죠.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이거 과도하게 더 이상 비판한 건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근데 전영기 의원이 안 팔면 안 팔았다고 그러고 팔면 팔았다고 비난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이 1가구 1주택이면 안 팔아도 돼요. 근데 지금 왜 이런 논란이 생기냐면 1가구 1주택이지만 거기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아 그럼 대통령도 지금 거기 안 사시지 않느냐. 청와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비거주 1주택자 아니냐라는 비난이 나오니까 나 팔겠다. 예. 그래서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팔았는데 보니까 판 과정에서 저렇게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이제 요새 다주택자들이 집 팔면서 흔히 하고 있다는 그런 근저당을 설정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예. 아니 저건 뭐냐. 지금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집 팔기가 그렇게 어렵게 돼 버렸다. 그게 예. 왜 그러냐. 본인의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정부가 1주택자 자체도 그 비거주면 공격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저 대출 규제 때문에 제대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예. 대통령도 집 팔아보시니까 그거 어렵지 않느냐.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사정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직장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집을 놔두고 딴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비판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쉽게 정책을 만들어내시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런 걸로 인한 피해자들 그런 것들을 본인이 경험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1: 알겠습니다.
2: 얘기죠.
1: 어쨌든 이게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오는 23일에 대토론회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은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0: 불로소득이라는 말 자체는 일을 하지 않고 받는 게 불로소득이니까 당연히 나쁜 거죠, 이거는. 이 말 자체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하지 않는 대가를 너무 과도하게 받는 것. 그게 이제 물론 불법은 그야말로 아니라 하더라도 불로소득은 맞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 부동산 투기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아, 가만히 집을 샀는데 살다 보니까 강남에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그 대신 보유세를 좀 내라. 이런 네. 거잖아요. 세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뭐 다주택자, 뭐 다세대 복잡한 게 많잖아요. 과거에 네. 전세도 뭐 몇백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 투기가 분명하죠. 투자가 아닌 투기이기 때문에 그 투기로 돈을 과도하게 버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늘어나서 집값이 상승돼서 집 팔고 현금이 생겨서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대신 그 매도세, 양도세 내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 정당한 세금 다 내는 것이고 현재 아무래도 집값이 좀 비싼 데는 집값이 싼 데보다 재산세가 더 많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것도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게 자산 가치가 전혀 벌어지고 자산 양극화의 굉장한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또 국민의힘에서 또 이 한동훈 의원이 전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1: 예, 한동훈 의원이 이제 오늘 네. 이 대통령을 레버리지 매도인이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레버리지. 그 레버리지 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2: 그 뭐 만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뭐 이거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3억 저 아파트 3억에 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29억짜리라면서요, 저게. 예.
1: 상당히 오래 전이긴 하죠.
2: 예, 오래 전입니다. 예. 그러면 3억짜리가 29억, 거의 10배가 됐잖아요. 분당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지역이 일산이나 뭐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러면 그거는 다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보다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은 그거는 불로소득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본인의 노력에 의한 그 소득에 해당합니까? 네. 사실 그렇게 대놓고 누구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 본인도 가장 땅값 그 집값 상승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진 가장 소득 그 뭐랄까 이익을 많이 본 지역에 사셨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집을 팔면서 많은 29억이라는 그런 큰 돈을 버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면서 뭐 불로소득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글쎄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일산에 사는 저로서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0: 전 도합니다. 분당 팔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생각나서 한 말입니다.
1: 예. 오늘 23일 날 이제 토론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제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이 대통령이 거론했는데 23일 대토론회 또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이제 원내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 방식에 이제 합의를 하면서 원구성 절차도 이제 진행하기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50여 일 만에 이제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됐네요.
0: 생각보다 빨리 된 것 같아요. 그야말로. 항상 뭐 50일은 기본이니까. 100일 넘은 적도 많았어요. 그건 뭐 아주 우리 국회 원구성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뭐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주 이 그야말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는 거.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타파하기 위해서 말이죠. 더 이상 이제 이 관행이라든지 의원들 협상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기회에 운영위에서도 뭐 그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법을 좀 바꿔서 개정을 해가지고 예. 의석수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반반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수당이 다 가져가든지 예. 그걸 규정을 해라. 예. 아니 국회법에 규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일단 원구성 협상을 일정 부분 이제 거기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원구성이 언제까지 하다가 안 되면 예. 강제로 국회에 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게 법적 제도화예요. 결국 민주주의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험했습니다만 87년도에 제9차 개헌으로 결국은 제도화를 통해서 완성돼요. 모든 게 그래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구태타가 많았잖아요. 제3세계 제후진국들이 많았어요. 구태타가. 그 이유가 뭐예요? 제도화가 잘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뭐 우리나라 육사는 뭐 전부 구태타를 가리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미국의 육사나 뭐 영국의 육사나 이런 나라 육사는 뭐 구태타 하지 말라고 가리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화가 중요해서 이번에 너무 이게 일상적이 됐잖아요. 상시적이도 예. 상습적으로 됐다고요. 국회 원구성이 늦어진 거. 아니 대학교 제가 강의합니다만 방학에서 요새 강의하는데 개강을 9월 1일을 하는데 학사 일정이 안 나왔어요. 그건 개강을 늦게 해요. 그래서 한 10월 11일.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용납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 왜 의사 일정은 이렇게 확정이 안 되고 원구성 협상이 안 되게 왜 용납이 됩니까?
1: 그러니까
0: 왜 법을 맞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냐고요.
1: 지금 이제
0: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 원구성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법사위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0: 아, 그건 물론이겠어요. 예,
1: 합의를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의 그냥 민주당의 법사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곱 개 상임위를 가져온 거죠.
2: 지난번하고 똑같은 거죠, 뭐.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 있을 때도 그냥 우리가 그 가져가고 나머지 거 11개 상임위가 가져가고 나머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일곱 개는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했고 법사위에 놓고서도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뭐 최창현 교수님 말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거는 아예 룰을 정확히 만들어서. 룰이 없어요. 지금 그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서로의 협상에 의해서 이것도 민주당이 원해서 했던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국회의장을 갖는

0: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떡전 던져주듯이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아예 그러면 다수당이 다 가져가든가 아니면 딱 명문화해서 진짜로 위원장,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에 맡기로 결정을 하든가 이렇게 법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뭐 계속 이런 지리한 별 의미 없는 싸움만 계속 하게 되니까요.
1: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그 후보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일단 7개 상임위 중에서 이제 복지위 이만희 의원 그리고 산자중기위 이게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위죠. 여기가 이제 김성원 의원, 교육위가 김희정, 성평등가족위가 이미자, 정보위를 이양수 의원이 맡기로 했는데 1년 뒤에는 이양수 의원이 이제 농해수위를 맡기로 했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농해수위인데요. 그리고 이제 국토위하고 외교위는 송석준 의원하고 김정재 의원이 1년씩 나눠서 맡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몇 년 어떻게 보셨어요?
0: 아니 이건 이제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뭐 계파별 안배라기보다는 선수를 우선한 걸로 보여집니다.
1: 예.
0: 거기 보면
1: 그러니까 선수도 선수인데 사실 계파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0: 예. 근데 뭐 글쎄 어떤 계파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송석준 예. 의원이나 김성원 의원은 뭐 친한계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친윤 이렇게 범친윤 뭐 사실 지금 이제 친윤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만도 뭐 과거의 범친이었던 분들이다 그렇게 보이지네요.
1: 예. 자 일단 이렇게 해서 23일 이것도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선출이 되는 그런 네.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선관위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이제 받은 거고요. 국민의힘도 조금 이제 양보를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2: 이분은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예. 여기서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의뢰하면 대통령 임명한 이런 구조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선거 관련된 거, 특검법을 예. 말이죠.
1: 예.
2: 근데 이것도 아직 근데 지뢰가 많아요. 뇌관이 많은 게 국민추천위를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런 거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고요.
1: 예.
2: 특히 이제 특검법이 앞으로 뭐 상의할 일이겠습니다만 특검법에서 이 선거 관련된 거, 이 부분을 선관위 특검법의 내용을 범위라든지
1: 예.
2: 대상, 규모, 기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1: 네.
2: 그러니까 이 특검이 결정된다고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뭐 특검법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1: 예, 예,
2: 그 특검법을
1: 예.
2: 하는 건데 이번에도 어쨌든 여기에 합의가 되면서 서로 명분을 조금 주고받으면서 적어도 7명도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원구성이 된 건데.
1: 예, 예.
2: 그러니까 이번 합의는 잘 됐는데 앞으로 이제 여야가 상대당이 이제 그 추천하는 국무추천위원회 위원 이것도 거부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럼 결국 또 이 시간이 마냥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1: 예.
2: 원구성도 합의를 했고 이랬으니까 이것도 예. 절차에 또 합의를 했고 방식에 합의를 했으니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예. 시간을 빨리빨리 말이죠.
1: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원내로 이제 복귀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과정들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예비 경선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후보 간의 신경전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합동 연설에서 제기됐던 이 반명 분열주의 그 심판론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3: 대한민국 사람 누가 저를 반명이라고 보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누가 저를 분열주의자?
4: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3: ABC 갈라치, 정권 필패 발언 이런 것들이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습니까?
5: 저는 이번에 40대 여성 후보로서 당차게 당대표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4: 고민정,
5: 그런데 다니면서 느낀
4: 의원입니다.
5: 건 우리가 눈물을 닦아줘야 될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분들의 곁은 비어버리고 저희는 다른 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6: 인터뷰 김민석 지방선거 패배 이재명 책임
4: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4년 전 8.18 전당대회 때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당시 의원을 공격했던 내용입니다. 4년 전에는 이재명 공격하고 4년 후에는 정청래 공격하고 이런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7: 우리 송영길 후보님께서 좀 전에 호통 치시면서 저를 막 혼내셨었는데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고 하셔야지 저를 혼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쌓이니까 청년들이 민주당을 불공정 정당, 6860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정천의 대표님이 아까
1: 홍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0: 정권을 잡고 국민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 자, 여러 이슈들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친명 반명 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이제 8월 17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안 남았으니까 친명 반명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충분히 프레임이 형성돼 있고 지금 친명 반명 뭐 친청이다 만청이다 이거는 당원들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유권자들이 당원들이니까 뭐 여론조사도 물론 30% 있습니다만 계속 이거 지금 명색이 집권당 이 전당대회인데 당대표 뽑는 건데 자꾸 친명 반명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이게 전혀 안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선거라는 게 원래 저런 거니까 상대방 공격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긴 합니다만 과도할 정도로 친명 반명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가 과거 발언을 너무 잡는다는 느낌이 지금 들었어요. 방금 보면서 다 과거 했던 발언들이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한두 끗도 없어요. 사람이 저하고 손목에 놓고 나눴던 발언 다 이게 소화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것도 일정 부분까지 뭐 네가티브 검증 차원에서 꼭 네가티브라고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도 검증 차원에서 당신 그때 이 말한 거 어떤 것이었느냐 물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상대방을 뭐 반명이다, 분열주의다, 신천지까지 나오니까 과거 발언도 나오고 김범희 후보도 지금 송영길 대표 전 대표죠 후보를 686 꼰대라고 지금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청년들에 대해서 무시받아 이번 청년 최고위원도 무산됐으니까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 지나친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과도하게 친명 반명의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미래의 비전, 미래의 가치, 미래 민생 개혁 이런 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부터 대단히 아쉽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2: 그러니까 지금 반명으로 몰리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지금 반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4년 전 지방선거 패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민석 후보가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때는 이재명 욕하고 지금은 정청래 욕하고 습관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4: 아니 4년 전에 대선에 뭐 선거에서 졌으면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잘못하신 거다. 아니 그럼 그때 비판했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잘하신 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지금 와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와 지금 자기의 처지를 빗대서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친명과 반명의 싸움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유시민 씨가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또 방송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2: 이번 주에 나온다.
4: 이번 주에 또 나와서 도대체 무슨 또 폭탄을 터뜨릴 건지 다들 지금 이 살얼음판 민주당 사람들은 다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와자작 이게 또 뭐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보니까 이번 그 토론회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저는 고민정 의원하고 김범희 그 후보, 고민정 김범희 후보가 한 말이 제일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그 민주당 지금 어디 가서 무슨 뭘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놔두고 다른 곳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고민정 후보의 말 가슴에 와닿고 그다음에 김범희 후보가 686 꼰대 정당 아니냐 그 말도 얼마든지 타당한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세 분은 지금 앞서가는 세 분은 그냥 자기들끼리 나 친명이야 뭐 대통령을 내가 진짜 잘못일 거야 네가 잘못일 거야 내가 잘못일 거야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서 이게 국민들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예. 그러니까 김범희 후보가 오늘 한 이야기는 오늘 이제 서울시 의회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견 발표를 한 건데 이 정견 발표에 앞서서 송영길 의원한테 이제 호통을 받은 모양. 이제 송영길 의원이 김범희 의원한테 이제 호통을 친 모양인데 이게 꼰대다. 이게 바로 이제 꼰대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사과해라 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는데 이제 안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천지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또 이번 전당대회 때 나왔습니다. 신천지 개입설이 이제 등장해서 이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 전당대회에 신천지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3: 이 발언이 지금 한 얘기가 아까 잠깐 이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걸 같이 얘기를 했죠. 같은 문장에. 같은 문장 얘기를 했어요. 김민석 후보가. 물론 이제 이 신천지라는 게 정청래 후보를 공격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같은 문장에 들어있으니까 반명이다, 분열주의다 이건 정청래 후보를 공격한 것 같이 교수입니다. 느껴지고. 근데 이게 지금 신천지 이거는 지금 국내임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왔던 거였잖아요. 통일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서 민주주의에서 정치가 그것도 이.

0: 거의 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종교가 이렇게 정책 개입하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신천지 개입에서 또 나오면 이게 전당대회에서 크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문제 제기할지 모르지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민주당이 개입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해석의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딱 단정을 전혀 안 했는데 신천지를 꺼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문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라고 하면서 상대방 후보를 공격한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청래 후보나 정청래 후보 측에서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기에는 연상 효과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의혹은 신천지 얘기는 꺼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실체가 뭐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계엄 얘기할 때도 다 뭐 부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중에 계엄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김민석 후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희 씨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힘에 내가 5만 명 이상의 당원을 집어넣 그 당원으로 집어넣었다. 그렇죠? 신도들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만 신도들을 집어넣겠느냐라는 의혹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낙연 후보가 막판에 갑작스럽게 지지도가 확 상승해 급상승했는데 그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거 종교 집단이 들어온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흐지부지 끝났어요. 어차피 뭐 이낙연 후보가 졌으니까.
1: 네.
2: 그런데 지금 현재 김민석이나 송영길 후보가 둘이서 입맞춤 듯이 얘기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이에요.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특검이 무산된 게 왜 무산된 거냐.
1: 네.
2: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제기하고
3: 있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2: 후보는 내가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했다는 얘기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1: 또
2: 이게
1: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2: 예. 아니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홍준표 시장이 뭐 아 국민의힘에 사람 들어왔어. 뭐 신천지 들어왔어. 이걸 갖고 뭐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구속이 됐고 다 보도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이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분명히 민주당과 관련된 뭐를 들었다는 암시처럼 들려요. 그런 은유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진행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감이 들어요.
0: 홍준표 대구시장과 어떤 전 대구시장과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아직 모르죠. 전혀 보도가 안 됐는데.
1: 모르죠.
0: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1: 예.
0: 그 맥락으로 이럴 수 있는 문제라서 이건 얘기한 쪽이 분명한 논거나 근거 자료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연하게
1: 그러니까.
0: 상대방의 이건 낙인 찍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뭐 특정 정당 내 이런 뭐 선거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말이죠.
1: 예.
0: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얘기를 한 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어떤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같이 한번 그 신천지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북한이 또 이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한 가운데 임진강 남측 최북단인 필승교 수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소방당국도 비상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사전 통보하자는 약속을 지킨 것은 2013년이 마지막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4: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오후 3시 기준 10m를 넘었습니다. 새벽 3시쯤 비홍수기 인명 대피 기준인 2m를 넘었고 오전 11시쯤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수위인 7.5m를 돌파한 뒤에도 수위가 계속 높아졌습니다. 접경지역 위기대응 최고단계인 주의 기준은 12m. 최근 10년 사이 이 수위를 넘은 건 북한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0년 8월 단 한 차례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성 영상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전날 오후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을 방류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인 임진강 수위는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하면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번에도 북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5: 북한에서 비가 강하게 내리면
3: 한진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5: 하류 쪽 아닙니까? 임진강이라든지 한탄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4: 2009년 9월 북한의 방류로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자 남북은 한 달 뒤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하면 남측에 통보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과 2013년 세 차례 황강댐 방류

0: 계획을 사전에 알렸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맞물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의 반복된 요구에도 북한은 무단 방류를 이어갔습니다.
1: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 장윤정 통일부
1: 댐 방류
2: 부대변인입니다.
1: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0: 2023년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마저 일방적으로 차단하며 현재는 물리적 소통 통로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만큼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간의 책임 있는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집중호우로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상승해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북부 소방재난본부 32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기상과 수위 상황을 확인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오늘 저녁 7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10.11m로 접경 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인 7.5m를 넘어섰습니다. 장윤기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강력팀장 이후 첫 윗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부를 향한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나현우 기자입니다.
4: 광주지방법원 영장심사법정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입니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박 경정은 우선 장윤기 부실 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5: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2: 광산경찰서 전
5: 이렇게
2: 형사과장입니다.
5: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된것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4: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소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박 경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윗선이 내리거나 자신이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5: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2: 광산경찰서
5: 어떤
2: 전
5: 부당한 지시나
2: 형사과장입니다.
5: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4: 장윤기 차량에 케이블 타이를 찍은 영상이 삭제된 것도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나고 한참 뒤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뒤에는 당시 강력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2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방법원은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박 경정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바로 윗선인 전 광산경찰서장 등 수사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잃게 됐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6: 서울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은 매매 가격이 4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상위 1%의 기준선은 46억 4,998만 원이었습니다. 상위 1%에 드는 서울 아파트들은 한강 주변 아파트와 재건축, 신축 고급 단지들 위주로 평균적으로 거래된 금액은 63억 59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급과 실수요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세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를 이틀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는 물론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혀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2: 무엇보다 불법

0: 국가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1: 직접 일하지 않고 얻은 부동산 수익을 타파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0: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 보유세 부담 강화 대상으론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이 거론되는데 초고가의 경우 가격 기준을 정할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2: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1: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거래세는 줄일지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문턱을 낮춰줄지 등도 관심사입니다.
3: 맞습니다.
1: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적잖은 만큼 추가 공급 대책의 면면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부동산 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4: 카카오뱅크 노사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노동조합이 오는 31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승욱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장은 오늘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피켓 시위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지회장은 카카오뱅크에 한해 오는 31일 전일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회사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노사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 있는 외교관을 교육하기 위한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최대 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해킹이 10달 동안이나 진행되는 동안 외교부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이 사이트는 지난 2월 해킹된 사실이 확인돼 폐쇄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한 최대 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외교부 소속 외교관들이지만 다른 부처에서 제외 공관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아이디 그리고 이메일 주소고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였습니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정보 요원들의 인적사항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외교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유출 규모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어떤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보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외교부와 관계 기관 간의 그런 협업이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 해킹 주체와 관련해서는 아직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달 동안이나 진행됐는데도 외교부 보안점검 등에서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당사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홍성희입니다.
4: 운항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보조배터리에 연기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가 원인이었는데 승무원들의 안전조치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비행기 안에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승객들은 급하게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 막아봅니다. 급기야 연기가 나는 곳에서 멀어지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상황을 수습하고 난 뒤 기내 복도에는 검게 타버린 배터리가 남아있었습니다.

0: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보라카이 칼리보를 향해 운항 중이던 TA항공 여객기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승객 17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공사는 승무원들이 연기를 확인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비상착륙 같은 긴급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륙하려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 여객기가 전소된 이후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객실에 있던 배터리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사망에 대한 응징을 경고한 가운데 미군이 열흘째 대이란 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격화로 국제 유가와 함께 미국 내 휘발유 값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미군 중부사령부가 대이란 야간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근처 시리크와 중부 반다르 압바스, 핵시설이 있는 이스파한에서 폭발음이 들리는 등 공격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한 명 숨질 때마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직후 열흘째 공습에 나선 겁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미군 3명이 숨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공격을 천명했습니다.
3: 이란을 다시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2명이 아니라 3명의 위대한 애국자들을 기리기 위해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7일 요르단 공군기지에서 이란이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 탄도미사일로 병사 숙소를 공격해 미군 2명이 숨졌고

0: 1995년에 처음 필라델피아로 왔을 때 휘발유 가격이 75센트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정말 힘듭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시민 주민입니다.
1: 해상 봉쇄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7%를 운송하는 홍해 항로까지 막힐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ITN 홍상입니다.
2: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란이 지난해 가을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천 개를 피겍스 산의 깊은 지하 터널로 대거 은닉한 정황을 파악해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해 6월 양국의 공습으로 이란 주요 핵시설이 타격을 입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장비들을 산속 요새로 옮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첩보를 파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피겍스산을 직접 언급하며 크고 강력한 한방을 날리기 좋은 잠재적 표적이라고 밝혀 군사적 공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3: 투표지 사태 특검 추천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여야가 여야 동수로 꾸린 기구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공전을 거듭하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4: 투표지 부족 사태 특검법을 놓고 긴 대치 국면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 방식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당이 동수로 꾸린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서 3명씩 추천받아 여야 합의로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5: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인은 특별검사로
0: 장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평행선을 달려왔던 여야는 물밑 협상부터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면서 전광석화로 합의문까지 작성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요구해온 대한변협 등 3자 추천 방식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최종 관문격으로 여야 합의를 명시하면서 각각 명분을 챙겼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6: 수사 범위 및 규모,
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6: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4: 민주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집중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에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도 함께 짚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특검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며 여야 합의안을 추인하는 데 우려를 나타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50일 넘게 공전해온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선관위 특검 합의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 일정 보이콧에 들어갔던 국민의힘이 이달 안에 선관위 특검법 통과를 위해 복귀를 결정하면서 오는 23일까지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국토위, 산자위 등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정 후보까지 발표했습니다.
7: 목요일 오전에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당내 선거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 특검 합의를 고리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가 국조특위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질지도 관심인 만큼 내일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한 걸 두고 여야는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이 만든 대출 규제를 피하려 편법 꼼수를 썼다고 총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사실상 매수인에게 직접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낳은 시장 왜곡의 단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대통령의 손수, 사금융이란 해법을 선보인 격이라며 본인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9: 세상에 이런 부동산 그래도 다 있구나.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겁니까?
8: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처의 주범이 됐다는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도 자아 비판 중이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거듭 주문했습니다.
10: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0: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10: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0: 마련하기 바랍니다.
1: 민주당은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한 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고 두둔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역시 당사자 간 협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잔금을 나중에 받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2: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3: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부대표입니다.
2: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1: 빚을 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는 상황 속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기 위해 다소 무리해서라도 계약을 단행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4: 자기 한 발언을 빨리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3: 의원입니다.
4: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측면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현재적 조건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도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왔다.
1: 당장 온라인에선 집주인이 직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매물도 등장했는데 오는 23일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매도 아파트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11월에 이루어졌고 당시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6: 2차 종합특검이 내일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됐던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관저 이전을 추진하며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대상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특검이 내일 오전 김건희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앞서 김 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19일에서 21일로 다시 22일로 조사를 두 차례 미룬 끝에 성사된 일정입니다. 김 씨는 저혈압 증세 등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른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입니다.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의 고가 물품을 받고 무자격 업체인 21g이 관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또 김 씨가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21g 측이 김 씨 요청으로 물품을 대리 구매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관저 특혜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네 번째로 받는 형사재판이 됩니다.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은 오는 24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고 매관매직 사건은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사건은 다음 달 21일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6: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유무죄가 갈렸던 만큼 오 시장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대납한 비용에 해당하는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가운데 네 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오며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무상으로 오 시장은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점에서 법리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대가성 입증에 실패했던 김 씨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대납을 지시하거나 정식 계약서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근거였던 암묵적 의사 합치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0: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무겁게 꾸짖었는데 다만 친모가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할 정도의 극심한 우울증을 오랜 기간 겪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신기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아이 폭행하거나 방임한 겁니까?
2: 어린 딸을 살해하고 그 사실을 6년 동안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친모 A씨. 딸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건 물론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한 채 각종 수당까지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한 데다 죽은 뒤 최소한의 장례도 거치지 못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A씨가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임신 출산을 경험하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17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던 A씨가 딸을 임신했던 시기 우울증이 더욱 극심해지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시신 은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부분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살인범행이 발각되면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염려해 B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것도 아니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두 사람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로 선고를 들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0: 경찰이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식으로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점수를 취득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소형 이어폰 등 첨단 장비까지 동원됐는데 이렇게 취득한 점수는 대학 입학, 졸업이나 장학금 수령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3: 한 남성이 골목에서 기다리던 여성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대리시험 브로커 20대 남성 A씨가 시험에 대리응시할 여성에게 소형 이어폰 등 장비를 전달한 겁니다. A씨 일당의 중국 총책은 중국 SNS에 토픽 시험 고득점을 광고해 의뢰자를 모집했습니다. 한 사람당 약 만 위안에서 3만 5천 위안, 우리 돈으로 200에서 800만 원 정도면 대리시험 의뢰가 가능했고 대리응시자들은 건당 8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일당은 의뢰자 명의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외모가 비슷한 대리 응시자를 선발해 시험 감독관의 눈을 속였습니다. 시험 과정에서는 귀에 넣으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답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한 시험 점수는 대학 입학이나 장학금 수령 등에 부정하게 사용됐습니다.
4: 이번 사건의 특징은 우리 사회의
5: 경찰
4: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피의자들은 부정하게 취득한 토픽 성적을 악용하여 무자격 상태로 체류 자격을 얻거나 학위를 취득하고 취업까지 하였습니다.
3: A씨와 대리시험 의뢰자 등 11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고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으로 귀화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중국 총책과 소형 이어폰 등 장비를 공급한 전달책 두 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0: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용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6시 반쯤 구리시 아천동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유턴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갓길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를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정 전 대표의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해 파손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 측은 오늘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과 폭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에 있는 도로에서 지름 1.5m, 깊이 2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청은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 공연장으로 허가받은 건물이 석 달 넘게 불법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지자체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조리시설 폐쇄까지 예고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5: 넓은 연회장에 손님들이 모여 앉아있고 진열대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석 달 넘게 예식장으로 둔갑해 불법 영업을 이어온 현장입니다. 이곳은 문화시설인 공연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올해 4월부터 불법 예식장으로 쓰이다 지자체에 적발됐습니다.
6: 대전 서구청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 강제금 8,9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5: 건축물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정식 음식점 영업신고조차 불가능했지만 업체는 그동안 하객들에게 음식을 계속 제공해왔습니다. 지자체는 여름철 식중독 위험 등을 이유로 조리시설 폐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7: 무더위가 있는 여름철 아니겠습니까?
8: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입니다.
7: 시민이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저희는 폐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 이 같은 불법 영업 사실을 모른 채 이곳에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 부부만 230여 쌍. 소비자단체는 예식장 측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9: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8: 소비자와 예식장 함께 상임대표입니다.
9: 약관에 따라 총 예식 비용의 10%에서 최대 70%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업체 측은 원래 문화시설 용도로 건물을 지었고 준공 승인이 나면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용도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며 도시계획 심의만 통과하면 준공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당장 결혼식을 목전에 둔 애꿎은 예비 부부들의 불안과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0: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주가가 1% 오르면 내 수익은 2%, 반대로 1% 떨어지면 손실도 2%. 이렇게 수익도 손실도 두 배로 불어나는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ETF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특정 지수나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잘 맞으면 수익도 커지지만 예상이 빗나가면 손실도 순식간에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한 종목만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출시 한 달 만에 7조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오면서 투자 과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방안을 내놨습니다.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에 미리 넣어둬야 하는 기본 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예탁금은 현금으로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소 거래 단위도 높여 지나치게 쉬운 투자나 과도한 투기를 줄이게

했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미 상장된 상품을 없애는 방안은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ETF는 수익을 두 배로 만드는 상품이 아니라 위험도 두 배가 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7월 21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류의 아리아 주인님 들어주세요. 얼음장 같은 공주의 마음도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의 노래 윈헨 라디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7월 21일 화요일 듀에토요다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류의 아리아 두 곡이었습니다. 주인님 들어주세요. 시뇨레 아스콜타. 얼음장 같은 공주의 마음도. 뚜께 디젤 세이 춘타.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의 노래. 로베르토 아바도가 지휘하는 뮌헨 라디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0: 내일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는 오페라 투란도트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작년 2024년 푸치니 사망 100주기를 기념해 투란도트 공연을 했는데요. 올해는 바로 투란도트 초연 10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 바로 이를 기념하는 공연이죠.
1: 이 푸치니는 이 오페라를 작곡하다가 사망했고요. 미완성으로 남은 마지막 부분을 이 프랑코 알파노가 완성해서 1926년 4월 25일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밀라노 라스칼라 가극장에서 초연됐습니다.
0: 푸치니는 이 오페라 산막 시녀 류의 죽음까지만 완성하고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방금 들으신 류의 아리아가 바로 푸치니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곡입니다.
1: 이번 투란도트 공연은 예술의 전당에서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하죠?
0: 예, 소프라노 에바 푸언카가 투란도트 역을 맡고요. 최근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테너 백석종이 칼라프 역을 맡습니다.
1: 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0: 네, 잘하시죠. 네. 두 성악가 모두 전 세계에서 투란도트를 불렀다고 하는데 백석종은 이번 작품으로 한국 오페라 무대에 데뷔하는 겁니다.
1: 지휘는 국립시포니의 음악감독 로베르토 아바도네요.
0: 로베르토 아바도는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조카로 잘 알려져 있죠. 사실 그는 오페라 전문 지휘자로도 유명합니다. 투란도트는 음반으로 녹음했는데 오늘 듣는 곡이 바로 이 음반에서 고른 것입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류의 아리아를 들었으니 이제는 칼라프의 아리아를 들어야겠죠. 1막 아리아, 논 피안지레 류, 그리고 3막 아리아, 공주는 잠못 이루고, 테너 벤 헤프너의 노래, 로베르토 아바도가 지휘하는 뮌헨 라디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칼라프의 아리아 두 곡이었습니다. 1막 아리아 울지마오 리우, 논피안제레 리우, 그리고 3막 아리아 공준 잠못 이루고 넷순 도르마, 테너 벤 헤프너의 노래, 로베르토 아바도가 지휘하는 뮌헨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사실 이 아리아 두 개만 해도 소란노트는 엄청나죠.
0: 그렇죠. 논피안제레 리우
1: 최고죠.
0: 세룰론 타론조르노. 저는 근데 논피안제레 리우를 더 좋아해요.
1: 훨씬 슬프죠. 사실 따뜻하죠. 네. 내일부터 26일까지 서울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서는 오페라 투란도트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0: 이 투란도트는 중국을 무대로 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 이국적인 색채가 짙은 작품이에요. 칼라프는 타타르 왕자로 설정돼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1: 뭐가 재밌습니까?
0: 투란도트를 작곡할 때 푸치니는 중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썼어요.
1: 아, 그렇죠.
0: 네, 그게 너무 재밌어.
1: 당시에 그냥 그 동양권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0: 소설 같은 거. 예.
1: 그 상상의 나라로 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0: 소설 보면 또 그 일본의 그것도 있잖아요. 나비부이.
1: 아, 그렇죠.
0: 네.
1: 그러고 보면 푸치니는 다양한 나라를 무대로 오페라를 작곡하죠. 아까 말씀하신 일본 배경 나비부인도 있고 미국 서부 배경 서부의 아가씨도 있죠.
0: 아무래도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낯설지는 않고 신비하긴 했을 것 같아. 그죠?
1: 물론 투란도트는 실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이야기는 아닙니다. 등장인물의 이름도 그렇죠. 투란도트는 중앙아시아 지역인 투란과 딸을 의미하는 도트를 합친 단어로 투란의 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0: 이 칼라프도 타타르의 왕자잖아요. 타타르 그 왕국이 망하면서 중국으로 왔다는 설정인데 이게 아무래도 안 갔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페라는 푸치니의 음악 덕분에 걸작의 자리에 올랐죠.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이번에는 투란도트 공주의 노래를 들어보시죠. 2막 아리아 옛날 이 궁전에서 소프라노 에바 마톤의 노래, 로베르토 아바도가 지휘하는 뮌헨 라디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주석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 전문 라디오 YTN 뉴스 FM에서는 더 나은 음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기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뒤부터 오전 5시까지 방송이 중단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 전문 라디오 YTN 뉴스 FM에서는 더 나은 음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기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뒤부터 오전 5시까지 방송이 중단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오전 3시 21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 안내입니다. 제 지역은 경기입니다. 방송 문화는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행정안전부로부터 들어온 기상특보 호우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22일 4시 45분 경기 평택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재해 분류는 자연재난, 재해 유형은 호우, 재해 시도는 경기, 재해 지역은 경기 평택시입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의 지상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도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7월 20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1: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각각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2: 사건 초기 경찰이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병합하려 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막았다는 형사과장의 진술도 나왔는데 국수본은 두 부서가 협조해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3: 성폭행 살인과 살인 미수, 스토킹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 장윤기 검거 당시 경찰은 살인 사건과 직전에 벌어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했습니다.
4: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0: 오동우 경찰청 특별수사단장입니다.
3: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이틀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한 이유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5: 형사과장이 여총과에
0: 최인규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법률 대리인입니다.
5: 그래서 이제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 사건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3: 국가수사본부는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분리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각각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적 공간을 그것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어느 정도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국수본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가를 수 있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게 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형사국 소속은 모두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세일입니다.
1: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2: 강력팀장 이후 첫 윗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부를 향한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7: 광주지방법원 영장심사 법정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입니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박 경정은 우선 장윤기 부실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8: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0: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입니다.
8: 부실수사 논란이 일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7: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소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박 경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윗선이 내리거나 자신이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8: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0: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입니다.
8: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7: 장윤기 차량에 케이블 타이를 찍은 영상이 삭제된 것도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나고 한참 뒤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뒤에는 당시 강력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2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방법원은 박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박경정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바로 윗선인 전 광산경찰서장 등 수사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잃게 됐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1: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당시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 가운데 1명만 구속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지난달 체육단체가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청조기를 두른 채 끝까지 출입문을 막아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태극기와 성조기 배지를 달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0: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세요?
11: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10: 참정권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9: 법원은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불법 수색해 특수 강요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현장 경찰관을 조롱한 20대 남성 3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을 둘러싸고 중국 경찰이라며 조롱하고 길을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 방침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위 참가자 중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경기도의원 성남시 제7선거구 재검표 결과 당락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어제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 26,727표, 국민의힘 안계일 후보 26,643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85표 차에서 84표 차로 한 표 줄었습니다. 투표지 사태 특검 추천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여야가 동수로 꾸린 기구에서 추천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2: 공전을 거듭하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투표지 부족 사태 특검법을 놓고 긴 대치 국면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 방식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당이 동수로 꾸린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서 3명씩 추천받아 여야 합의로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13: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0: 정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3: 2등 1위는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12: 평행선을 달려왔던 여야는 물밑 협상부터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면서 전광석화로 합의문까지 작성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요구해온 대한변협 등 3자 추천 방식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최종 관문격으로 여야 합의를 명시하면서 각각 명분을 챙겼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14: 수사 범위 및 규모.
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14: 합의하여 처리한다.
12: 민주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집중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에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도 함께 짚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특검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며 여야 합의안을 추인하는 데 우려를 나타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50일 넘게 공전해온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선관위 특검 합의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 일정 보이콧에 들어갔던 국민의힘이 이달 안에 선관위 특검법 통과를 위해 복귀를 결정하면서 오는 23일까지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국토위, 산자위 등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정 후보까지 발표했습니다.
11: 목요일 오전에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1: 오후에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 특검 합의를 고리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가 국조특위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 만큼 오늘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한 걸 두고 여야는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2: 국민의힘은 본인이 만든 대출 규제를 피하려 편법 꼼수를 썼다고 총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5: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사실상 매수인에게 직접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낳은 시장 왜곡의 단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대통령의 손수, 사금융이란 해법을 선보인 격이라며 본인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6: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6: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겁니까?
15: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처의 주범이 됐다는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도 자아 비판 중이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거듭 주문했습니다.
17: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0: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17: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15: 민주당은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한 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고 두둔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역시 당사자 간 협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잔금을 나중에 받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18: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하는
0: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부대표입니다.
18: 추천합니다.
15: 비실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는 상황 속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기 위해 다소 무리해서라도 계약을 단행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19: 자기 한 발언을 빨리 실현하고
0: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9: 있었다라는 거죠. 현재적 조건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도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왔다.
15: 당장 온라인에선 집주인이 직접 대출

0: 수출을 해주겠다는 매물도 등장했는데 오는 23일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어제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급과 실수요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 조세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를 이틀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는 물론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혀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4: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3: 직접 일하지 않고 얻은 부동산 수익을 타파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4: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3: 보유세 부담 강화 대상으론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이 거론되는데 초고가의 경우 가격 기준을 정할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5: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6: 김용범
5: 주택시장에
6: 정책
5: 부담도 있고
6: 실천입니다.
5: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리고 기준을
6: 기준이
5: 어떻게
6: 얼마냐.
5: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3: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거래세는 줄일지,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문턱을 낮춰줄지 등도 관심사입니다.
7: 맞습니다.
3: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적잖은 만큼 추가 공급 대책의 면면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부동산 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영국 런던에서 하반기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엽니다. 이번 언팩에서는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G 시리즈 3종과 갤럭시 워치 신제품,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글래스가 베일을 벗습니다.
1: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을 발표합니다. 고물가와 고환율 속 시장금리도 상승하면서 연체율이 얼마나 상승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연체율은 0.61%입니다.
2: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국민 대차대조표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를 한눈에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2024년 잠정치는 주택가격이 오르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불어나면서 1인당 평균 가계 순자산이 3% 이상 늘었습니다.
1: 주말과 공휴일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오는 28일 시행됩니다. 이를 앞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오늘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영업소를 통해서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다음 달 10일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두 자녀 가구는 10%, 세 자녀 이상 가구는 2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한국디스플레이 산업협회가 오늘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K-디스플레이 2026 취업 진로 박람회를 엽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23개 기업이 참가해 취업과 진학을 지원합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면서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이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1: 2천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마지막 회생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던 홈플러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깥으로 회생 계획안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자금 조달에 성공한 홈플러스 측 즉시 항고를 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홈플러스는 그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2천억 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자금 마련 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후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고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 사유였던 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고 민생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즉시 항고 하루 만에 빠른 결정을 낸 거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법정 최후 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로 2개월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연장입니다. 이제 남은 건 수정된 회생 계획안에 대한 관계인 집회의 심리와 의결 절차. 법원은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에 집회 기일을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듀엣토의 더 클래식.
10: 7월 22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1: 케텔비의 중국 사원의 정원에서 에릭 로저스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7월 22일 수요일 듀에트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트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케텔비의 중국 사원의 정원에서 에릭 로저스가 지휘하는 로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0: 어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인데 의외로 서양 클래식 음악 중에는 중국을 소재로 하는 곡을 찾아볼 수 있죠.
1: 케텔비의 작품 중국 사원의 정원에서도 이 범주에 드는 작품입니다. 케텔비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영국 출신의 작곡가인데 이국적인 성격의 묘사적인 음악을 여럿 작곡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페르시아의 시장에서라는 곡인데 1923년 작품인 이 중국 사원의 정원에서도 발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해요. 오음계나 중국풍 선율을 이용해서 당시 영국인이 상상한 중국을 음악으로 나타냈기 때문이죠.
0: 중국을 소재로 한 오페라 투란도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쾌한 미망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오페레타 작곡가 레하르는 1929년 미소의 나라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이 작품도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어떤 내용인가요?
0: 빈의 귀족 여성 리사가 중국 왕자 수총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중국까지 가게 되는데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겪으며 결국 헤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네 명의 첩을 두어야 하는 관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깊은 절망에 빠지는 내용이죠.
1: 이 오페레타에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0: 수총 왕자의 아리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 다이니스트 마인 간트 세르츠로 유명하죠. 오페레타 전곡은 그렇게 많이 공연되진 않지만 이 아리아는 아주 유명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에서 아리아, 다이니스트 마인 간체 세르츠, 그리고 이중창 누가 우리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었을까, 베어 하트 디 리베 운스 인 세르츠 게생크트, 테너 요나스 카프만, 소프라노 니콜라 힐레브란트가 부릅니다.

0: 레하르의 오페라타 미소의 나라 중에서 아리아 그댄 나의 모든 것 그리고 이중창 누가 우리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었을까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소프라노 니콜라 힐렌 브란트가 불렀습니다.
1: 이 작품은 푸치니의 투란도트처럼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레타입니다. 모차르트 시대엔 터키를 배경으로 하는 이국적인 작품이 유행했듯이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유행했다고 볼 수 있죠.
0: 사실 이 시기에 중국 시집도 출판돼서 큰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1907년 한스 베트게라는 사람이 중국의 여러 시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중국의 피리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습니다. 이 시집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 추가로 10판 더 찍을 정도였다고 해요.
1: 아, 이 시집을 읽은 작곡가 말러가 7개의 시를 골라 대지의 노래라는 제목의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이백과 맹호연 같은 시인의 시를 가사로 사용한 것이죠.
0: 이 당시 유럽에서는 이런 이국적인 작품들이 크게 유행하는 중이었습니다. 푸치니의 투란도트와 말러의 교향곡 대지의 노래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이었고요.
1: 이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러의 교향곡 대지의 노래 중에서 1악장 현세의 불행에 대한 술의 노래 테너 브라이언 제이드의 노래 유롱이 지휘하는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목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 객실 세면대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아기를 낳은 2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죠.
2: 피고인은 출산 직후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3: 피고는 어린 나이에 낯선 장소에서 홀로 출산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였을 뿐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하려던 게 아닙니다.
4: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
2: 피고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합니다.
1: 검찰도 피고인도 이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고 봤고 피고인 측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했죠. 그런데 이 재판과는 별개로 뜻밖의 고소장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고소인은 바로 재판을 받던 20대 친모였죠.
3: 피고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바입니다.
1: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친모가 갑자기 전 남자친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5: 나 임신했어.
2: 뭐야? 아니 헤어졌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5: 수술 받을 거야.
2: 잠깐 기다려봐. 내가 아는 의사 있어.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1: 보도에 따르면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소개했다는 의사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례비 명목으로 돈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5: 돈 보냈습니다. 저 언제 수술 가능한가요?
2: 준비 중입니다. 병원이 명동인데 주소는 알려줄 수 없고 직접 데리러 갈게요.
5: 아, 뭔가 이상한데?
1: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신생아 사망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있었다는 수상한 텔레그램 의사. 과연 친모는 당초 왜 모텔로 향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번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1: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인데요. 먼저 사건의 큰 흐름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 네, 요약하자면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20대 친모가 신생아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친모는 당초 전 남자친구와 임신 중지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전 남자친구가 수술비나 보호자 동행 문제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합법적인 수술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가 불법으로 의사를 소개해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했고 사례비까지 받아 참겼다는 건데요. 막상

0: 출산 임박해서 진통이 오자 데리러 오겠다는 의사나 전 남자친구 모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친모가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직후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흐름입니다.
1: 검찰은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게 일반 살인죄와는 어떻게 다른 거고 검찰이 이 사건에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한 이유 뭔가요?
0: 네. 일반 살인죄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일 의도만 있으면 성립하지만 아동학대 살인죄는 먼저 아동에 대한 학대가 있고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검찰이 이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요. 보도에 따르면 친모가 출산 직후 아이를 물이 찬 세면대에 약 10분 넘게 방치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단순히 실수로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를 물이 있는 곳에 두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뚜렷한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1: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고의성일 텐데요. 피고인 측은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본 거잖아요. 법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0: 네, 1심 법원은 친모에게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고 본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친모가 출산 직후 주변에 도움을 구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아이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기저귀 같은 출산용품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정황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전 남자친구에게 속아 경황이 없었고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해 홀로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은 정상 참작해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는데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이 처벌 수위를 가르게 되겠습니까? 공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변수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님 보시기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떨까요?
0: 항소심의 가장 큰 핵심은 친모의 당시 판단 능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를 구조할 수 있는 진짜 골든타임이 있었는지가 될 것입니다. 보도 내용들을 짚어보면요. 세면대에 물이 왜 차 있었는지 친모가 방치 당시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다시 꼼꼼히 따져볼 텐데요. 만약 친모 측 주장대로 정말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여서 도저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벼랑 끝 상황이었다는 점이 더 강하게 증명된다면 형량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출산 후 119에 신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유기하려 했다는 점이 더 부각된다면 형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워질 수도 있겠죠. 결국 당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 증거들이 형량을 가를 열쇠가 될 겁니다.
1: 그런데 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요. 친모가 전 남자친구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신생아 사망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0: 이건 친모가 모텔에서 홀로 위험한 출산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바로 이 사기 사건 때문이라는 게 친모 측 주장입니다. 보도를 보면요. 전 남자친구가 합법적인 임신 중절 시기를 고의로 놓치게 만든 뒤 텔레그램으로 가짜 의사를 연결해줬고 돈만 뜯어냈다는 건데요. 출산이 임박해 다급하게 연락하자 이 텔레그램 속 인물이 데리러 가겠다라고 해놓고 결국 나타나지 않았죠. 친모 입장에서는 의사가 진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전 남자친구가 의사 행세를 하며 1인 2역을 한 건지 몹시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결국 속았다는 걸 깨닫고 고소에 나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 그러면 텔레그램 의사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었던 건가요?
0: 텔레그램 속 의사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명확한 실체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1: 전 남자친구에게 만약에 고소된 내용대로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점이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기죄 적용 자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지 이런 의문도 좀 들긴 하거든요. 전 남자친구 측에서 실제 의사를 소개하려고 했다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전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의사를 소개해줄 능력도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0: 거짓말로 속여 돈을 가로챘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돼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남자친구는 정말 실제 의사를 알선해야 했다라고 발뺌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미 친모를 속여 의사 알선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계좌 송금 내역이나 텔레그램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의 기망 행위를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입증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1: 만약 전 남자친구가 단순 의사를 소개해주겠다 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의사 행세까지 한 수준이라면은 지금은 어쨌든 의혹 수준 상황이니까요. 이거 뭐 단순히 돈을 뜯어낸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훨씬 악질적인 기망 아닌가 싶은데 의사를 사칭하거나 뭐 불법 의료를 알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을지요.
0: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보도를 통한 의혹 단계이긴 하지만요. 만약 전 남자친구가 혼자 의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였다면 단순 사기를 넘어 훨씬 악질적인 기망 행위로 봅니다. 설령 진짜 불법 의사가 존재했고 그 사람을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연결해 준 게 맞다 하더라도 불법 의료 행위를 알선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법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현재 경찰이 전 남자친구와 내세운 의사의 정확한 실체나 구체적인 범행 수법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하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혹시 이 사기 사건이 친모의 아동학대 살해 사건과도 법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남자친구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패닉 상태에서 홀로 출산하게 됐다. 이런 사정이 친모의 책임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0: 이 사기 사건이 친모의 죄 자체를 완전히 없어지진 못하겠지만 형량을 깎아주는 아주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는 크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도에 나온 1심 판결을 보면 재판부도 이미 친모가 전 남자친구에게 속아서 경황이 없어 사리 분별을 못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거든요. 항소심에서는 이 사기 피해 사실이 더 명백하게 재판부에 입증될 텐데요. 친모 측이 전 남자친구의 계획적인 범행과 거짓말 때문에 합법적인 수술 시기도 놓치고 아무 도움도 못 받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렸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문제가 낙태죄, 정확히는 임신 중지와 관련한 입법 공백 문제거든요.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봐야 합니까?
0: 아, 이게 쉽게 말해 법의 룰이 완전히 멈춰버린 안타까운 입법 공백의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낙태 처벌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어떤 경우에 언제까지 임신 중지를 허용할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5년 넘게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 이 사건처럼 불법 브로커나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검증이 안 된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하는 등 여성들이 몹시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비극을 탓하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안전망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척 시급한 시점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폴 매카트니의 Silly Love Song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예비경선 시작과 함께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는 난타전이 한

0: 한층 더 거칠어졌습니다.
1: 김민석,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에는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고요.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청년 정치 복원과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집권 1년 차에 명청대전이 나올 필요가 없다. 지도부를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지난 1년간 당 지도부의 역량 부족과 자기 정치가 정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방해했다며 반면 분열주의 타파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3: ABC 갈라치기,
4: 김민석 전
3: 정권 실패 발언, 이런
4: 국무총리입니다.
3: 것들이 반면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습니까?
2: 연일 이어지는 맹공에 발끈한 정청래 전 대표. 정당 방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전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4년 전 김 전 총리가 지방선거 패배를 두고 이재명 당시 의원을 비판한 기사를 언급하며 반격했습니다.
3: 습관처럼.
4: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4년 후에는 정청래 공격하고 이런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송영길 전 대표도 정 전 대표를 향한 날 세우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을 지킬 거란 정 전 대표의 말이 솔직한 게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5: 정권을 잡고 국민
4: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지금 소중한 정권입니까? 이재명 정권.
2: 고민정 의원은 지금 족보 논쟁을 벌이며 싸울 때가 아니라며 청년 정당을 역설했고
6: 장당의
4: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리 하나 주는 악세사리 청년 정치는 저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2: 유일한 청년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구 의회 의장도 686 선배들의 아름다운 퇴장을 주장했습니다.
7: 독재 권력에 맞섰던 그
4: 김보미 전 강진구 의회 의장입니다.
7: 용기로 완성해 주십시오.
2: 후보들 간 난타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도한 부담이라며 논란이 된 기탁금은 2천만 원씩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조세 제도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 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를 앞두고 지난주에 각 부처 토론회가 진행이 됐고요.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3천 건이 넘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실수요자와 또 보유세 강화에 반발하는 1주택자 목소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공급 부족과 전세난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값은 75주째 꺾일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비상이 걸린 정부가 준비 중인 이른바 최후의 수단인 부동산 증세 카드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가 유력합니다.
9: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4: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9: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8: 세제 개편 전 국민 생각을 듣기 위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마련된 온라인 의견 수렴 사이트. 3천 건 넘는 제안들이 쏟아지며 관심이 뜨거운데 보유세 강화를 둘러싼 의견들이 눈에 띕니다. 값싼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고가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더 내고 있다며 과세 기준을 총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항의와 노년의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라는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갑작스럽게 빡빡해진 대출 한도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줄지었습니다. 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로 묶여 무주택자여도 서울에선 집을 살 엄두를 못 낸다는 얘기. 주택매매 계약을 마쳤는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는 호소 등이 적지 않습니다.
10: 그러면 생애 최초로 실수요자를 보호해준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4: 10월 부동산 매매 잔금 예정자입니다.
10: 모델을 달아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지금은 이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8: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11: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0: 대책들을 만들어 내 보겠습니다.
1: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만 갖춘다는 시선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토론과 향후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2: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산을 조만간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적 중재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을 곧 타격할 거라고 예고했다고요?
4: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이 있는 나탄즈의 일명 곡괭이산을 조만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 중 이란이 곡괭이산으로 핵 원심분리기를 옮겼는지에 대해 질문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핵물질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핵과 관련한 장소는 어디든 강력하게 타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5: 우리는 핵물질을 추적하고 있고 그 지역을 아주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타격할 겁니다. 그들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화강암산 정상 100m가량 아래 요새화된 이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군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 공습 때 사용한 벙커버스터 재사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상군 투입이라는 초강수 대신 지하 핵시설 원점 타격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은 점잖게 대응했고 이란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서 공격 수위를 더 높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란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수용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6: I will tell you, they want to desperately
5: 그들은 필사적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는 만남에 관심이 없습니다.
4: 이날 회담에 배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은 47년간 북한과 마찬가지로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했다면서 바로 그 방식으로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2: 네, 미국과 이란의 교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열흘째 공습을 이어가고 이에 맞서 이란도 전면전을 선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10일째 연속 야간 공습에서 이란의 군사지휘소와 해상전력, 미사일과 드론 발사 기지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해상전력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국영 TV를 통해 중동의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됐다고 주장하는 미사일과 드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쿠웨이트에 있는 주요 전술 레이더 시설들과 시스템을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내무장관이 이날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등 외교 채널을 가동해 대화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지만 무력 충돌은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군사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까지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3: 네, 교전이 다시 이어지면서 미국 국방 예산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4: 네, 미 국방 예산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돼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내 반전 여론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예산 부족으로 전투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이 축소되고 장비와 시설 유지 예산이 전쟁 비용으로 충당돼 전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란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 달러, 약 55조 5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네, 이번 사태에는 예멘 후티 반군도 끼어들었죠.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든 항구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3: 호르무즈 우회로인 홍해까지 봉쇄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홍해 남부를 통해 중국으로 향하려던 초대형 유조선 신융양호가 유턴해 스웨즈 운하로 향합니다. 전날 사우디 서부 얀부항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나오다 항로를 되돌린 겁니다. 인도행 원유 70만 배럴을 싣는 로도스호도 비슷한 시각 경로를 180도 돌렸습니다. 사우디 항로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의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실제 유조선 운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전날 후티는 해운사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우디 항구에서 화물 선적과 하역을 금지한다며 해당 선박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5: 사우디가 전면적인 공세를 펼치며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맞설 겁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7: 후티 반군이 얀부항의 관문인 홍해 바브 엘만데브 해역까지 봉쇄할 경우 바닷길을 통한 사우디 원유 수출이 아예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당시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수개월 동안 홍해를 지나는 선박 100여 척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7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는 20일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에 나설 경우 미군이 대응하면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5: 두고 보죠.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7: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열흘 넘게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피격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3: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5월과 보합권인 130.03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 석탄,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이 내렸지만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 또 금융과 보험 서비스 등이 오르면서 전월 대비 보합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5월보다 농림수산품이 0.7% 올랐고 공산품이 0.3% 내렸습니다. 또 전력과 가스, 수도와 폐기물은 1%, 서비스가 0.2% 올랐습니다.
2: 네, 이틀 연속 급락하던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 코스피가 급락 후 급등하면서 매도 사이드카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8: 0.6% 오른 채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급등하면서 3.6% 오른 6,748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6,400선까지 내려갔지만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커지며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개인은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이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반등의 계기는 시가총액 비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6.6%, SK하이닉스는 4.4%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9: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5: 염승관 LS증권 이사입니다.
9: 키옥시아도 주가가 10% 이상 이제 동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좀 공통적으로 과도하게 많았던 이 시중 물량이 이제 많이 청산이 되는 과정에서 수급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거기다 주가도 지금 최근에 워낙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싸진 거죠. 저평가 매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가 매수까지 유입이 되면서
8: 삼성전자가 대표 직속으로 로봇 사업 조직을 신설한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코스피가 갑자기 오르자 매도 사이드카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나흘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최근 코스피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입니다. 0.06% 오른 채 출발 후 하락하던 코스닥도 장중에 상승해 0.5% 오른 753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730선까지 내려갔지만

0: 1,250선에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473.4원을 기록했는데 사흘 연속 1,47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됐지만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후 달러 매도 물량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협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What's your name?
2: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7: TN과 함께합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미라클 모닝을 응원하는

김우성입니다. 잠시 쉬어갑시다. 이 바쁜 아침에 뜬금없는 말이냐고요? 꼭 한두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때로는 10분, 안 되면 1분이라도 정말 바쁘고 복잡할 때는 잠시 멈추는 것을 많은 분들은 지혜라고도 칭송했습니다. 주식시장도요, 갑자기 오르거나 내릴 때 이렇게 잠시 쉬어갑니다. 거래 효력을 멈추는 사이드카도 그렇고요. 전면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도 그렇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익숙해질 지경이다라는 푸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쟁도 멈춤이 있습니다. 휴전인데요. 불행히도 우리나라도 북한과 휴전 상태죠. 중동 호르무즈 인근도 휴전이지만 불길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멈출 수 있을까요? 문희정 평론가와 간밤의 외신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중요한 뉴스, 맛있는 음식, 감동의 순간엔 알아서 잠시 멈추죠. 하루의 중요한 소식들, 뉴스 셰프, 뉴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와 뉴스 첫기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하루에 한 번은

0: YTN 라디오 강현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뉴스 셰프 강현구입니다.
0: 네, 뉴스 셰프 강현구 아나운서. 첫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1: 이재명 대통령, 만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자.
0: 아, 이 부동산은 정말 뭐랄까요,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그리고 여파가 많아서 정말 나라를 흔들 수 있는 일인데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죠.
1: 맞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또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죠.
0: 예, 돈이 묶여버리고요. 투기적 성격으로 쏠리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요. 뭐 젊은 세대는 집 사기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1: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이게 만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건데 일단 해결 의지는 느껴집니다. 조세 제도 개편이 핵심이겠죠?
1: 네,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지 자원의 정상적인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 이렇게 말한 건데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겠다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예고한 거죠.
0: 1주택자는 지금 혜택이 많아요. 그냥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근데 이게 아주 비싼 경우에 있어서는 좀 세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 다주택이지만 또 일시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생애 첫 주택인데 대출이 막혀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뭐 벌써부터 막 국민들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가 열리죠.
1: 네, 내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되는 공개토론 진행됩니다.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인데요. 토론회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 관계자, 전문가, 공인중개사, 실수요자, 부동산 유튜버까지 140명이 참석합니다.
0: 네, YTN 라디오도요 편성 시간을 고려해서 중간중간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을 해서요. 사전에 진행된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후 전문가의 발제와 자유토론이 진행되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참여하는 만큼 자유토론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여기에는요 또 생생경제 출연자이시죠.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도 토론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YTN 라디오가 배출한 인재가 많네요. 우리 강현구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1: 저 역시도요.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소식은요?
1: 국내 증시 변동성에 포모 대신 조모 확산.
0: 아니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 나만 낙오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을 말하는 거잖아요. 조모는 할머니 아닌가요?
1: 할머니 아니고요.
0: 네.
1: Joy of missing out, JOMO. 그러니까 놓쳐도 불안하지 않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0: 나만 좀 뒤떨어져서 오히려 좋아 있네요.
1: 맞습니다.
0: 이거 신기하네요.
1: 특히 주식시장에서 포모. 네. 아, 오늘 또 올랐어. 나만 주식 안 해. 지금 해야 되는 맞아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인데 네. 요즘 주식이 좀 꺾이는 그런 추세가 보이다 보니까
0: 예.
1: 주식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안도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0: 이게 패배한 축구 경기 새벽에 진행할 때
1: 네.
0: 안 보고 푹 자고 일어난 분이 아유 나만 안 봤더니 다행이다 이런 얘기하는
1: 거라고. 내가 승자야 안 본 내가 승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0: 예,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었죠. 아니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증시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지만 주식을 사지 않아서 느끼는 안도감 이게 좀 특이하기도 합니다.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사실은 주식 창만 보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1: 네.
0: 이것도 안 좋습니다. 뭐 정신건강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보는 게 더 낫다 이런 목소리도 꽤 커졌네요.
1: 네, 주식시장의 여파가 사회 분위기를 포모에서 조모로 좀 넘어가게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포모를 줄이고 조모를 높이면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 있고요.
0: 연구 결과가 있었군요.
1: 있군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포모에 빠진 투자자가 계속 종목을 바꾸다 큰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조모를 가진 투자자는 자신이 충분히 공부한 기업을 믿고 기다린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0: 예, 아까 제가 멈춤 오프닝에 얘기했는데요. 너무 당황해서 큰일 났다 빨리 팔아야지 빨리 사야지 하지 마시고요.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뭐 주식시장도 그렇게 심리적으로 큰 변동성이 주는 것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가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좀 갖춰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이요.
1: 문체위 청문회 열고 정몽규 홍명보 부른다.
0: 자, 북중미 월드컵 끝났습니다. 스페인이 우승을 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후폭풍인데 청문회를 열기로 했네요.
1: 네, 어제 문체위 전체 회의 열렸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가오는 30일에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 축구협회 회장, 전 축구협회 회장이 되겠네요. 정몽규, 그리고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홍명보 이 두 분을 나와라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했네요.
1: 네, 청문회에서 국가

0: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또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서 나타난 그런 여러 문제점들을 다룰 예정인데, 문체부는 또 참고인으로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불렀습니다.
1: 예, K축구혁신위원회, 이거 좀 축구행정 바꾸자. 국민의 기대 못 미친다. 이런 이유로 출범했는데, 축구협회와는 좀 신경전 중이죠.
0: 네, 최근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 축구협의회 회장이 인터뷰에서 그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장 공동위원장과 이영표 위원을 겨냥해서 박지성 이영표가 뭘 한다고 혁신위원회를 하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1: 네.
0: 이 발언이 후폭풍이 좀 이어졌습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해당 발언은 위치에 안 맞는 언행이다 이렇게 맞섰죠.
1: 이 전북특별시 특별자치도 축구협의회 회장의 표현이 축구 행정을 좀 표현해 주시네요. 네.
0: 엿볼 수 있는 그런 면모가 아닌가요?
1: 들어봐야죠. 네. 그래서 이런 거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적 반발 때문에 청문회 자료도 제대로 안 제출됐고 맹탕 아니냐 우려가 있어요.
0: 네, 축협이 개인정보다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계약상 비밀이다, 자료가 없다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문체부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1: 예.
0: 또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 박지성, 이영표, 뭐 박주호 혁신위원도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축구인의 참여 또한 저조해서 이런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축구협회는 국민들의 세금도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또 따지는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0: 바둑 AI 카타고 상대로 2연승한 신진서 구단.
1: 아니, 인공지능 말고요. 신공지능이 있어요. 예,
0: 신공지능에.
1: 신진서 구단이 AI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지금 AI와 대결했는데 이겼어요.
0: 맞습니다. 바둑 세계 1위 신공대사 그 신진서 구단이 바둑
1: 예.
0: AI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1: 와.
0: 카타고는요, 현존 최고 사양의 바둑 AI인데,
1: 네.
0: 1국에선 카타고가 이겼지만 이어진 2국 그리고 최종국인 3국에서 신진서 구단이 카타고를 이겼습니다.
1: 우리가 국가대표 바둑 감독님하고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0: 네네.
1: 우리나라 바둑 기사들, 특히 프로 기사들은요, AI랑 대련을 한답니다. 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 세 번의 대국 중두 번을 이겨서 결국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이긴 겁니까?
0: 일단 최종국인 3국에서 신진서 구단은 첫수를 화점이 아닌 소목에 뒀습니다. 보통
1: 예.
0: 화점에 두는 것이 정식 진행인데,
1: 예.
0: 정식 진행보다 훨씬 어려운 변칙으로 바둑을 둔 건데요. 이에 대해 신진서 구단은 만약 AI와 정확하게 대칭되는 위치에 뒀다면 바둑이 비슷해지고 승률이 낮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먼저 비틀었다. 나도 모르는 길로 갔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1: 네, 화목 보면 바둑판 보시면 이게 굵은 점이 찍혀 있잖아요.
0: 화점,
1: 9개.
0: 그렇죠. 네.
1: 화점이고요. 소목은 거기서 살짝 비껴난 지점인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바둑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나도 모르는 길로 갔다. 아, 멋있어요. 바둑은 좀
0: 멋있어요.
1: 철학이 있어요.
0: 네, 신진서 구단과 카타고 대국을 지켜본 이세돌 구단이 또 이렇게 얘기를
1: 네.
0: 했는데, 신진서 구단이 2국과 3국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는데
1: 와.
0: 두점 접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접바둑이라는 거는 고수와 하수가 바둑을 둘때
1: 그쵸.
0: 하수가 두 점을 까는 건데,
1: 네.
0: 두 점을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카타고가 한점 승부에 집착을 한 나머지 패배를 하게 됐다 이렇게
1: 예.
0: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AI는 확실히 이런 한계가 있구나 이런 소감도 밝혔습니다.
1: 이것까지 학습해가지고 인간을 너무 이길까 봐도 걱정돼요. 왜냐면 AI는
0: 걱정됩니다.
1: 학습을 하잖아요. 자만자고.
0: 그렇죠.
1: 그렇죠. 인공지능, 신공지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오늘은 현공지능, 강현구의 뉴스지능이 아주 돋보이는 아침 뉴스 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Good morning. 네, 지금 시간 6시 31분 05초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일어나셨나요? 안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얼른 일어나시고요. 자, 오늘 엄마의 속을 태우는 아들, 딸들 모두 딸, 아들들 얼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자, 제 이름이 지혜예요. 미라클 모닝으로 쉬어가는 지혜를 얻고 갑니다. 해 봅시다. 8491님. 정말 센스 있는 응원 문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지혜라는 이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제가 힘을, 기운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는요. YTN 라디오에 오시면 안 보입니다. 어디 있냐고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셨나요?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름도 공모합니다. 너의 이름은 이거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품이기도 한데요. 7월 22일부터 오늘부터죠. 31일까지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멋진 이름을 받습니다. YTN 경제라디오 이름도 어렵고 길잖아요. 짧게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이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우와,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 우와,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래도 되냐고요. YTN 라디오 거덜나는 거 아니냐고요. 거덜나면 어떻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행복하시다면 선물 마구마구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우리 YTN 경제라디오의 이름 새로운 이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안 하시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아침에 32분 24초인데요. 빨리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전국민 참여 프로젝트 출근길 아침 기상 응원 계속 해드립니다.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날 좀 깨워주세요. 우리 아이 좀 깨워주세요. 다 괜찮 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하겠습니다.

0: 네, 우리는 해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YTN 라디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해봅시다 라이브 클릭하시면 제 뒤편으로 창문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해가 벌써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간밤에 분주했던 세계 곳곳의 소식을요. 샥 산타처럼 돌아와서 전해주시는 외신 산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메리 크리스마스.
1: 메리 크리스마스. 네.
0: 자 뉴스를 선물처럼 전해주시는 산타에서 저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아 그러니까 덕분에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첫 소식도 좀 시원해져야 될 텐데 아유 뜨겁습니다. 미국과 이란 교전, 뭐 후티 참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동 사태 어떤가요?
1: 미 중부사령부가 열흘째 이란을 폭격 중인데요. 이란도 마찬가지로 걸프국과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병사들이 사망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은 미군 병사들만 사망한 게 아니죠. 이란 내에서는 이란 민간인들이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치는 아이고. 그런 참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도 물밑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협상을 하자는 얘기가 오가고는 있습니다. 네. 미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카타르와 이집트,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을 향해서 10일간의 휴전 방안을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정부와 이란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열흘 동안 해협통항,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통항을 둘러싼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좀 협상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란이 해상 안전과 환경 보호 등의 명목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인정을 좀 해주자라는 얘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해사기구가 참여하는 공동기금에 관련 수수료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얘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악시오스 측에서는 뭐라고 분석을 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측이 군사 행동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훼손할 수 있는 뭐 선제 공격이라든지 중간에 방해 행위를 좀 자제해달라. 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10일 휴전으로 일단 교전은 멈추더라도 호르무즈 해역 관할권과 관련된 갈등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은 장기적인 평화 타결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한국 전쟁 때 마치 휴전선의 정확한 위치를 긋기 위해서 엄청난 인명의 피해가 있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양 국가 미국과 이란이 지금 주축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스라엘, 사우디, 뭐 예멘 다 엮여 있습니다만 이 두 나라의 국영통신이라도 할까요? 뭐 공식적 채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 네. 자, 일단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관련된 부분, 이란이 네. 통제권을 가지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할 때 이란의 핵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0: 맞아요.
1: 사실은 저는 계속해서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게 계속해서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0: 맞아요.
1: 왜냐면 국제사회는 아니 미국이 전쟁만 안 했으면 호르무즈 해협은 그냥 배들이 지나다니던 곳이었거든요.
0: 돈들 안 내도 되는 곳이었죠.
1: 맞습니다. 아무 문제 없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거 아닙니까?
0: 예.
1: 미국 입장에서도 아 이게 자기네들 영원히 책임으로 남는 거니까 어떻게든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는

0: 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란
1: 예.
0: 입장에서는 이미 이걸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을 했는데 그걸 포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참
0: 네.
1: 걱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뉴스를 보시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아, 이거 뭐 막겠다라고 했더니 어딜 호르무즈를 막아? 내가 막을게. 통행료를 걷겠다 그러니까 그건 안 돼. 내가 걷겠다.
0: 네,
1: 미국이
0: 맞습니다.
1: 문제를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일까요? 지금 유가가 불안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국제 유가도 덩달아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브렌트 유는 배럴당 90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0달러 안팎을 기록 중입니다.
1: 예.
0: 사실 이달 초에 브렌트 유가 71달러까지 떨어졌던 것을 고려를 하면은 20일 만에 다시 30% 가량 급등한 겁니다.
1: 예.
0: 여기에 대해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요.
1: 예.
0: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을 했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1: 아니 우리나라가 그나마 사우디 내륙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우회된 곳에서 원유를 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그것도 막혔습니다.
0: 막혔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뭐 완전하게 막은 건 아니지만 후티 반군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 얘기를 듣고도 지나다닐 선박이 있을까요?
1: 맞아요.
0: 못
1: 없어요.
0: 지나다녀. 이 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보급료가 엄청나게 치솟고요. 그렇게 되면 선박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얻어맞을지 공격을 당할지 안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일단 구체적인 봉쇄 방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사우디 원유 수출은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얘기인데
1: 예.
0: 여기가 그 호르무즈 해협보다도 좁아요.
1: 네.
0: 너비가 20km 정도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7% 정도가 통과하는 길목입니다.
1: 네.
0: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이쪽으로 꽤 많이 수출을 해왔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여기가 만약에 또다시 막히게 되면은 선박들은 홍해 북쪽인 수에즈 운하로 나가서 아프리카 대륙을 전체를 돌아오는 극단적인 우회 항로를 택해야 됩니다.
1: 예.
0: 자,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운임과 보험료도 같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사실 참고로 그동안은 시장 전망보다는 유가가 낮게 유지가 돼 왔거든요.
1: 예.
0: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지난달까지 수입을 근 10년 만에 최저치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1: 중국이 줄였다. 아마 전기
0: 그렇습니다.
1: 자동차나 이런 것 때문이겠죠?
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만약에 다시 수출을 늘리게 되면은
1: 네.
0: 유가는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1: 아직까지는 중국 덕분에 지금 수입 덕분에라기보다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수입이 좀 줄어서 이렇게 된 건데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최고 가격제 같은 거 시행해서 조금 가격 안정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 후티 반군 예멘을 상당 부분 차지한 꽤 세력이 크고요. 뭐 군사 무기도 강력하다고도 평가되고 있는데 미국이 아 그럼 우리가 조치할게라고 했는데 문제를 풀게 될지 또 엮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아 우리도 이거 정말 필수 생필품이라 논란. 많은데 폴란드 우유 논란 이건 또 뭡니까?
0: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거 들어온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 많았는데
1: 네.
0: 일단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8년에 폴란드에서 일부 현지 낙농가와 지뷰 차량 운전기사들이 이 원유에 물을 섞어서 납품량을 부풀리고
1: 예.
0: 그걸 또 연구소 직원들이 품질 검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1: 아, 물탄 우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 수가요. 연루된 사람이 무려 79명입니다.
1: 와.
0: 그래서 재판이 법원이 아닌 영화관에서 진행될 정도로 사건 규모가 컸는데요.
1: 진짜 영화 같은 일이네요. 네.
0: 그렇습니다. 현지에서는 우유 스캔들로 불리면서 원유 관리와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는데 수사기관이 최근 이 사건과
1: 네.
0: 관련된 기소를 하면서 사건이 다시 부각이 된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수입 멸균 우유 대부분이 폴란드산이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혹시 이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막 퍼진
1: 물탄
0: 거예요.
1: 물탄 우유 우리한테도 온 거 아닙니까?
0: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그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1: 네.
0: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폴란드산 멸균 우유 제조사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기소 대상 업체 제품은 애초에 한국으로 수출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1: 예.
0: 식약처가 폴란드 정부를 통해서 교차 검증까지 다 끝냈다고 합니다.
1: 예.
0: 사실 고물가 속에서 수입 멸균 우유 소비가 크게 늘어났거든요.
1: 예, 맞아요.
0: 그래서 해외산 멸균 우유 수입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폴란드산이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91.14%나 차지하고 이야.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뭐 정말 살림살이 이렇게 밀봉팩된 멸균 우유가 좀 가격이 싸거든요. 생우유보다는.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불안감까지 가세했지만 다행히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도 좋은 소식이라고도

0: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뉴스들 감사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외신 산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하. 네, 청취자 5756님은요 첫날부터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Y10 경제라디오도 구독하고 있어요 라고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구독 눌렀다는 이름과 함께 서민경제 지킴이 어떨까요? 멋진 이름을 주신 1051님도 감사하고요. 줄여서 와경풀 어때요? 7421님도 있었고요. 경제 좋아요 어떨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좋아요. 예. 네가 좋아? 그것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바로 이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의 경제를 분석해드리기 때문이죠. 자, 시장이 왔다 갔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개미들의 작전 타임 도와주시는 코치님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코치는요.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요. 저희는 사실은 안녕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안한데 이쪽 분야의 베테랑인 센터장님 같은 전문가분들은 그래도 좀 안녕하신가 진짜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2: 솔직히 별로 안녕하진 않고요.
0: 네.
2: 저희도 매일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저희는 뭐 시장이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0: 네.
2: 이럴 때 이제 저희가 그래도 중심을 잡고 뭔가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정말 예전에 막 나라가 위태롭고 뭐 일제치하에 들어가고 해서 아유 지금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분들이 있거든요. 역시 경제도 그런 전문가들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요즘 뭐 조모라는 말 유행이잖아요. 안 사서 다행이다. 나는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인데 그런 말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2: 뭐 저도 뭐 그런 얘기 듣긴 했는데 뭐 포모, 조모 뭐 여러 가지 지금 신조들 뭐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2: 뭐 일부는 이제 그렇게 마음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0: 네.
2: 중요한 것은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너무 무리해서 쫓아가지 않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예, 저희든 기쁨이든 fear 공포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갈 길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가치관으로 잘 가라. 뭐 정답이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도 3% 넘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위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아, 이게 역시 좀 반등이 있던 건가라고 평가할지 아니면 변동의 흐름, 출렁이는 파도라고 평가해야 될지 뭐 애매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2: 뭐 아직은 뭐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라기보다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일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한 3.6% 올랐지만 코스닥은 0.5% 상승에 그쳤거든요.
0: 예.
2: 그리고 상승 종목도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기관이 1조 4천억 샀지만 그중에서 금융투자가 9천억을 매수했다는 것은 그 레버리 이제 또 파생상품과 관련된 기계적 매수가 상당히 작용했다라고
0: 예.
2: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단순하게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반등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0: 예.
2: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리는 여전히 이제 반도체는 굉장히 견고하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반영해 나가는 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기본 실적과 기업의 가치는 계속 좋은 상태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JP모건이요 레버리지 청산 막바지다라고 하면서 폭등락이 조금 진정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내놨는데 이 의견에는 어떤 입장이세요?
2: 사실은 이 최근에 그런 이 반도체 급락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했는데
0: 네.
2: 이제 지난주에 우리 앵커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의 키미 K3라는
0: 맞아요.
2: AI 모델이 발표가 됐습니다.
0: 네.
2: 그럼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정확히 1년 6개월 전에 딥시크 충격이 있었습니다.
0: 그랬었죠.
2: 네, 그때 사실은 반도체가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거의 한 40% 정도 조정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사실은 그 기억이 워낙 생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K3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0: 예.
2: 그들은 반도체를 미리 상당히 폭 줄여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딥시크가 나와서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줄었나요? 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0: 그랬었죠.
2: 오히려 바닥을 찍고 3,500까지 떨어졌던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결국에는 14,600까지 올라갔습니다.
0: 네.
2: 결국은 그것도 정확히 시장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K3가 나와서

0: 조정을 받았지만 머지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펀더멘탈은 좋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이제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사실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반도체 주가의 급반등 일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 지금 뭐 JP 모건의 그런 분석도 일부 좀 타당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뭐 신기술이 나왔다고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너무 뭐 물론 이제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하는 곳이지만 그렇게 판단하기엔 좀 너무 성급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말씀하셨으니까요. 5.2% 올랐습니다. 뉴욕 분위기 좋았나 봐요.
0: 네, 그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히 우리 파이닉스 ADR도 4% 가까이 올랐고 마이크론도 두 자릿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네오클라우드 업체들, 데이터센터와 예.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 신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러지가 않고 더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흔들려서 이거 AI 버블이 꺼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두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아직은 펀더멘탈리 저희가 훼손되거나 네. 이런 게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있었어, 좋았어, ADR 많이 올랐어라고 했는데 또 국내 주식장은 출렁거릴 때가 있어서 오늘 불안해하시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경계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뭐 저희가 뭐 실적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기도 어렵고요. 다만 미국에서도 좀 그 불안 요인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유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1: 예.
0: 브렌트유는 지금 $90까지 올라갔고요. 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사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1: 맞아요.
0: 올라가야 되는 이제 문제점이 생긴다는 건데요.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들, 즉 지정학도 지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도 사실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랐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까요? 아니면 이게 앞으로 조금 더 브레이크를 잡는 상황이 될까요?
0: 지금 물가가 지금 일시적으로 $90까지 왔는데 이게 네. 만약에 다시 좀 하락 쪽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큰 리스크는 아닐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유가가 예를 들면 $100를 넘어서 120불, 일부에서 지금 해외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20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금리도 지금 4.6%까지 왔는데 이게 만약에 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 미국의 데이터 센터 이제 사업을 하는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회사들을 뭘로 봐야 되느냐, 이제 저는 데이터 센터 금융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의 장기 렌터카 사업과 비슷한 거죠.
1: 네네.
0: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운영 비용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 AI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120달러 5% 잘 보시고요. 데이터 센터 투자를 주춤하게 할 수 있는지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빅테크들 실적 나와 있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 실적도 궁금해하고 있고요. 이것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번 주 23일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0: 지금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알파벳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실적은 저희는 뭐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TSMC, 뭐 ASML 실적이 다 좋았거든요. 그리고 모두 한 목소리로 AI 디멘드가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당연히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당연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파벳의 EPS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회사의 이제 투자 계획이죠. 설비 투자가 과연 어느 정도 발표가 될 것인지, 그게 요건 데이터 센터 투자랑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EPS보다는 이 회사의 투자 계획 요거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면 늦습니다. 좋아질 거야 할 때 사람들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투자 계획 같은 것도 잘 봐셔야 될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은요. 뭐 계속 말씀드려요. 원칙적인 얘기, 펀더멘털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를 드려도 버팁니까? 그래서 저 버텨야 됩니까? 9천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답해드려야 될까요?
0: 뭐 일단 이번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1차 저지선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매크로의 이 조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지금 말씀 주신 다시 9천 이상으로 올라갈 거냐, 그러기에는 사실은 조금 그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그 리밸런싱이 미리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1: 예.
0: 그러면 사실은 그때처럼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결국은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확인해 가면서 좀 시도하지 않을까, 상승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내는 것 같습니다.
1: 예, 뭐 확 오르냐 확 내리냐 이거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은 좋으나 그렇게 가느냐, 뭐 6,500선 지켰어, 6,800선 지켰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도체 주가 이렇게 주인공처럼 매번 주목을 받는데 뭐 원전 방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연관주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얘기는 저희가 또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유튜브로 메뚜님 아침 준비하면서 듣다가 구독했어요. 감사드리고요. 0636님은요. YTN, 이코노믹, 라디오, 왜 이렇지 요즘? 합쳐서 와이라노. 예, 재밌네요.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선물 많이 드리니까 경제라디오 이름 계속 지어주십시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8: 김나입니다.
7: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8: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선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2: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4: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0: 그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하늘이 흐리기만 한데요. 현재 경기와 강원, 충청, 전북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추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23.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출근길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 정체가 심하다 싶으실 텐데요. 사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남단 부근 1, 2차로에 걸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뒤로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가 여파를 심하게 받고 있는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고척교 이전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 이 구간 지났는데 대략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는 소통이 좋은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홍제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는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10시간 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6시 15분부터 밤 8시까지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12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 50분까지 같은 장소인 국가수사본부에서 16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 초반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경찰관의 진술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의 살인사건은 형사과로, 직전 성범죄사건은 여성청소년과로 배당되는 과정에서 지휘부의 의도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윤기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

0: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에 있는 터널 하부도로 일부가 물에 잠겨 트럭 한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아산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소방당국은 새벽 3시 반 기준 호우 피해로 인한 도로 침수 등 신고 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명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조세 제도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올겨울 에너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기준점이 되는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은 현지 시간 20일 한때 메가와트 시당 60유로, 약 10만 1,000원을 웃돌았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 초기 수준에 기록한 연중 최고점에 근접한 가격입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돼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내 반전 여론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21일 미 국방부가 이란전으로 인해 예산 고갈 위기에 빠르게 몰리고 있다며 일부 핵심 예산 항목은 몇 주 안에 소진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51분 기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2% 상승한 51,954.98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36% 오른 7,470.03, 나스닥 종합 지수는 0.71% 상승한 25,689.4를 가리켰습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시가 강세를 보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은 8.18%, 5.86% 상승했고 마벨 테크놀로지도 5.53% 올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비가 그친 오후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부산 32도, 포항 37도 등 29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도, 습도는 94%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유홀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당부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2: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 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장성철의 뉴스 명당.
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드디어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을 받아들이자 비워뒀던 국회 상임위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고 한 발 물러서며 더 큰 그림을 보고, 정치란 원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였나 봅니다. 국회의원 구성은 한시름 났지만 여야 모두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먼저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삼성전자로 번 돈 2억, 삼전 닉스 레버리지 도입으로 홀라당 다 까먹었다고 고백성사를 해서 화제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해 주식을 잃고 쓰린 마음, 당 내용으로 아린 마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이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모시고 관련 내용과 전당대회 상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와 기자 그리고 정치평론가가 함께 읽는 민심의 흐름 여론조사 심의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 쏙쏙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네,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8: 첫 번째 뉴스는 망국적 부동산입니다.
7: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핵심이 네. 뭡니까?
8: 한마디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나라 이거 이제 끝내겠다 이런 얘긴데요.
7: 가능해요?
8: 이재명 대통령 이제 불법과 편법으로 얻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좀 늘리고 실소유자는 더 지원을 하고 세금도 현실에 맞게 좀 손질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세제 개편 부분일 텐데 네. 정부는 이달 말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데 초고가 주택이나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의 보유세 강화하고요. 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7: 네. 결국 실수요자는 돕고 네. 투기로 얻는 이익은 줄이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방향인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를 주재하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8: 부동산과 관련된 아주 각계각층이 다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 네. 왜 저는 안 불러요?
8: 정부랑 부동산 전문가들 물론이고요. 네.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공급과 금융 세제를 놓고 한 100분 동안 머리를 맞댈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토론회를 좀 주재를 해서 국민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7: 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을 놓고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8: 네. 어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핵심은 이제 대출 규제를 편법으로 피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이거 팔면서 매수인한테 17억 원 정도의 근저당 설정했다고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런 점을 좀 문제를 삼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 사실 사금융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점식 원내대표 민주당 이름을 빗대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근저당이다 이렇게 네.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가 한 30년 정도 살던 집을 시세보다 낮게 팔아서 재건축 기대이까지 포기를 했고 근저당 설정도 매수인 배려에서 거래 간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대표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셨던 이 특수관계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절대 아니고 재건축 특혜 의혹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7: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ETF 레버리지도 문제죠. 네. 2억을 날리셨다는 당사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 모시고 필요한 보완책 무엇인지 국힘 당내 현안까지 저희 명당 인터뷰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8: 국힘 보이콧 철회입니다.
7: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국회로 돌아온 네. 이유는 뭡니까?
8: 일단 명분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7: 명분이요?
8: 네. 선관위 특검을 놓고 이제 여야가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제는 이제 민주당이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거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국회 복귀를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특검을 누구로 할지 정하는 방식부터 먼저 합의를 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인사들로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 위원회가 대원 변호사협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추천받은 후보들 심사에서요. 약 두 명을 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고 네.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 네.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도 정해졌다고 하는데 네. 누가 어떤 상임위를 맡게 되는 겁니까?
8: 상임위원장 보통 3선 의원이 맡는 맞아요. 게 관례인데요. 네. 이번에도 대부분 3선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양수 의원, 성평등 가족위원장은 이미자 의원이 맡을 예정이고요. 다만 일부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기로 했습니다. 이 정보위원장은 이양수 의원이 1년 동안 맡은 뒤에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랑 자리를 바꾸고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교통위원회랑 외통위원장도 국민의힘 김정재, 송석준 의원이 민주당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습니다.
7: 네.

0: 23일 본회의를 열어서
1: 네.
0: 본회의장에서 최종 선출할 예정인데 이 명단 보니까 저도 나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1: 왜요?
0: 여기 7명 중에
1: 네.
0: 4명은 제가 잘 알고 그런 분들이네. 참.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가 함께 식사를 했다고요?
1: 네.
0: 합당, 선거연대 뭐 이런 거예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 좋아요.
1: 합당이나 선거연대 얘기는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오찬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랑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참석했고, 여기에는 또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랑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배석을 했는데요. 이정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에 양당 지도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0: 네.
1: 이번 만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친목 위주의 이제 식사 자리였다. 두 당의 진로나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당이 어떤 얘기를 했냐. 민주당이 추진한 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지 이거 논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선관위 특검을 놓고도 이제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설명을 좀 들어보면 선관위 특검이랑 추천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한 만큼 관련 얘기가 오가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오가진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 옛날에 헤어졌던 연인이
1: 네.
0: 다시 한번 좀 잠깐 만난 것 같아요. 차한잔 마신 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서로 탐색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1: 네.
0: 양당 간에 뭐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전망도 좀 나오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당 논의를 하는 게 그렇게 막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몸값이 높아지니까
0: 네.
1: 지금 합당 얘기는 오가지 않은 걸로
0: 그렇죠.
1: 보입니다.
0: 내년도 뭐 9월달 이후 뭐그 정도 되지 않을까
1: 네.
0: 싶어요. 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세 번째 뉴스는 격해지는 민주당 전대입니다.
0: 예, 정청 내후보 차량이 공격을 받았다고요.
1: 네.
0: 설명 좀 해주세요.
1: 상황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건은 이틀 전 오후 7시쯤 발생을 했는데요.
0: 네.
1: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정청래 후보가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이걸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려던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신원을 알수 없는 한 사람이 정 후보의 차량을 발로 차고 또 도구까지 이용해서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충격으로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고 하고요. 당시에 정 후보는 차량 안에 타고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0: 네.
1: 정 후보 측 단순히 차량만 망가진 게 아니라 후보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폭력이다
0: 어,
1: 이렇게
0: 그럼요.
1: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뇌물손괴 혐의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현재 주변 CCTV랑 또 목격자 진술 토대로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0: 네.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1: 네.
0: 신천지 연루설에 대한 공방이 좀 거세지고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은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0: 네.
1: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이건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이김전 총리는 올해 초에 추진되다가 무산됐던 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 있잖아요.
0: 네.
1: 이걸 언급하면서 왜 진행이 안 됐는지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당시에 정청래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전 대표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요. 김전 총리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도 신천지는 비유법이 아닌 실체법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그럼 뭔가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
1: 네.
0: 같은데 이걸 언제쯤 공개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에 공개된 보도인 것 같아요.
1: 네.
0: 국민의힘에서 이 신천지와 관련된 민주당과의 뭐 연루설 이런 거좀 공개한 적이 있죠. 의혹 제기한 적이 있고요.
1: 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좀 사건이 커졌었는데요.
0: 네.
1: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김경 위원장이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원서 받으면서 김민석으로 가자라고 말을 했고 당비 대납 정황까지 담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0: 기억나요.
1: 네,
0: 네.
1: 다만 진종호 의원은 어떤 종교단체입니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0: 네.
1: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종교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진 의원이 2026년 경선에서 김전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서 특정 종교단체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당시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 그리고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이게 어디로 불똥이 튈지
1: 네.
0: 상당히 좀 궁금한데 집권여당 전당대회가 이래서 되겠냐 네. 좀 그런 비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같은데
1: 네.
0: 누구를 겨냥한 발언이고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1: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0: 오,
1: 발언입니다.
0: 네.
1: 한동훈 무소속 의원 어제 저희 시사저널 TV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밤마다 X에 글을 써대면서 왜 보안수사국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당내 분쟁에서는 뒤로 빠져서 제3자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말 문제가 될것 같다고 걱정만 할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속뜻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국익에 반한 결과를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그 책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거듭 비판했습니다.
0: 근데 이런 식의 한동훈 의원의 발언은
1: 네.
0: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어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동훈 의원을 누군가 공격하려면
1: 네.
0: 한동훈 의원도 SNS상에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본인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특정한 다른 부분 얘기 안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냐? 왜 이건 얘기 안 하냐? 이렇게 공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동훈 의원의 어법이 적절한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1: 네.
0: 어제 민주당 의원들과의 토론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랑 결국 어제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한 의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 의원 161명 가운데 누구도 토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큰일 났다. 쫄았다는 분위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냥 질러놓고 본 거다. 질러놓고 생각하자는 게 민주당의 방식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담이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만 한 60분 가까이 진행되는 바람에요. 국민의힘 당내 현안이랑 뭐 이런 징계 문제 같은 것들은 방송에서 좀 다뤄지지 못했는데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따로 좀 물어봤거든요.
0: 그래요?
1: 그런데 이제 먼저 윤리위원회 문제부터 물어봤습니다. 어제 원래 윤리위가 예정돼 있었는데 하루 밀려서 오늘 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냐 물어봤더니 당도 생각이 많은 것 같다. 막상 윤리위에서 징계 추진하려고 하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반발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연일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좀 공세를 퍼붓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입장도 물어봤는데 한 의원은 이제 좀 웃으면서 그래놓고 올림픽공원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안 의원을 향한 겨냥해서 좀 불편한 신경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0: 궁금한 게 있어요.
1: 네.
0: 어제 슈퍼챗 얼마나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1: 많이 들어왔고요. 이제 한뭐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어제 회사 앞에 지지자들이 한 30에서 50명 정도 몰리기도 했습니다.
0: 그랬군요. 정확한 액수는 왜안 알려주세요? 청와대도 어제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1: 네.
0: 내놨다고요.
1: 핵심은요. 국회가 빨리 좀 결론 내려라. 이걸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연합뉴스랑 통화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청와대는 보안수사권을 유지할지 또 폐지할지는 이미 여당과 국회에 맡겨진 사안이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우리는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논란이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조기에 결론 내려서 불필요한 혼란 줄이는 게 아주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결정 자체보다 이 결론이 난 뒤에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지가 더 그런 걸 준비하는 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정윤경 기자님,
1: 네.
0: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네, 유튜브에서 강지연님이 댓글로 양당 모두 내부에서 싸우느라 민생에는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하기 경쟁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 댓글을 남기셨더니 봉창님이 지연님 바랄 것을 바라세요. 여의도 X들은 그런 거 몰라요. 밥그릇이 먼저지요.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 다른 얘기를 좀 써주셨네요. 참 이게 또 국민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2부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오래 쓰는 건전지
1: 오렉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4: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네, 웃을 일 없는 정치권에서 요즘 이분이 말만 하면 좀 빵빵 터지더라고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오 계시죠?
8: 네, 안녕하세요.
7: 어디서 뭐 하세요 근데 지금?
8: 아, 제가 사실상 백수기 때문에.
7: 네.
8: 강릉 앞바다 커피거리에 왔습니다.
7: 아니, 저는 왜 스튜디오 왜 안 나오시나 했더니 힐링하러 가셨군요.
8: 아니요,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어제 왔기 때문에 저도 따라왔습니다.
7: 네,
8: 오늘 곧바로 돌아갑니다.
7: 네, 아유. 좋은 풍경도 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힐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8: 고맙습니다.
7: 네, 최고위원님 요즘 최고위원회 분위기 어때요? 괜찮아요?
8: 당이 좀 어려우니까.
7: 네.
8: 여러모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네. 그만큼 또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 네, 그 장동혁 대표랑 점정식 원내대표 사이에 묘한 뭐 신경전이 있다. 국회 복귀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실질적으로 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논쟁이나 논란이 좀 있었나요?
8: 일단 월요일 날 네. 상황에서는 전혀 그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7: 네.
8: 국회 복귀와 관련된 그 여야 간의 합의 문제, 또 네. 그 특검 합의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몇 가지 사안, 즉 예를 들면 종합특검 기한 연장 문제라든지
7: 네.
8: 상임위원장 그 선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화요일 날 어제 제가 강릉으로 오는 과정에
7: 네.
8: 벌어진 문제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네. 이런 부분도 결국 당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또 의견이 그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7: 아니 근데 맨날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시는데 당내의 갈등 상황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고 계속 장동혁 대표는 밖으로 돌았고 그리고 뭐 당대표 사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당내 갈등과 분란이 잦아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8: 그 문제는 조금 그 해결을 그 많은 분들의 성의를 모아서
7: 네.
8: 해결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외 그 투쟁 문제 내지 장외 집회 참석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구
7: 네.
8: 집회를 끝으로
7: 네.
8: 이제 종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7: 네.
8: 그 이후에는 당대표께서도 당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또 당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8: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7: 네. 그럼 당분간은 장동혁 체제가 뭐 흔들리거나 뭐 지도부 체제의 변화, 변경은 일어나진 않겠네요?
8: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의 그 퇴진을 요구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7: 네.
8: 상당히 좀 컸다가
7: 네.
8: 좀 요즘은 거의 잦아들고 있었거든요.
7: 네.
8: 그리고 그 또 저나 또 다른 최고위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분들의 이 주장도 많았었는데
7: 네.
8: 막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당의 중의를 모으고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 네.
8: 뭐 그런 그 정도의 어떠한 그 절차나
7: 네.
8: 또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우선은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7: 오, 그러면 임기 채울 수도 있겠네요.
8: 그것은 뭐 또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7: 다른
8: 제가
7: 문제요?
8: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없다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7: 네.
8: 뭐 그렇다고 해서 임기를 채워서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모든 문제는 저 당의 중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매듭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 그럼 중의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상현 의원이 만나서 당대표 없애자 막 이런 논의도 했었고 최근에 원조 친윤 권영세 의원도 장동혁 대표 그만둬라 뭐 지방선거 패배 책임져라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이러한 목소리와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8: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도
7: 네.
8: 당의 중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의 하나이고
7: 네.
8: 그것이 그 많은 분들의 또 공감을 얻는 절차가 우선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당대표를 없애자는 문제는
7: 네.
8: 사실은

0: 당의 개혁 문제로 이미 그 2012년 당시 그 당시 이제 그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그때 그 이상돈 비대위원이 그 정치 쇄신 분야 위원장을 맡아서 주장을 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사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그 받아들여지지 못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 체제가
1: 예.
0: 좀 중앙당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네. 정당법이라는 강력한 법제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이 또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거의 유례가 없을 만큼 국고
1: 비례예요.
0: 보조를 네, 든든하게 받고 있고
1: 네.
0: 그런 상태에서 이 중앙당을 없애거나 또 중앙당을 최소화해서 당대표를 없애고 정부위원회 체제 정도로 가자는 것은
1: 네.
0: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동의하겠는가를 생각하면 저는 현 단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네. 최근에는 오히려
1: 네.
0: 원외 그 의원들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의 당협 원외 당협위원회를 오히려 지구당으로 부활시키고
1: 맞아요.
0: 지구당의 후원금까지 네. 모금할 수 있도록 하자는
1: 네.
0: 것이 오히려 대세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또 공천제도를 전부 중앙당이 직간접적으로 관할을 하는 나라인데 이 공천제도를 완전히 혁파해서 각 지역 그 당협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또는 국민공천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1: 네.
0: 불가능하고요.
1: 네.
0: 이것이 국회의원 공천뿐만 아니라 기초광역단체장과 심지어는 기초의원까지도 공천제를 확실하게 유지하는 나라에서 과연 이것을 바꿀 수가 있을까? 저는
1: 네.
0: 아주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맞아요. 대통령 선거 제도가 있으면 중앙당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럼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사실 네. 바로 미국식 정당 제도를
1: 네.
0: 모델로 하는 것인데 저는 미국식 정당 제도로 갈 수만 있다면
1: 네.
0: 훨씬 좋은 정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1: 네.
0: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 정치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 현직 국회의원들 300명을 제외한 많은 분들이
1: 네.
0: 모두 양보를 하거나 또는
1: 네.
0: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좀 네. 의문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장동익 대표 지금 당 대표로서 역할 잘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계세요?
0: 부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1: 네. 못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리더십을 회복하는 과정이 네.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지금 기대를 몇 달째 하고 계세요, 지금. 기대만 하다가 지금 시간 다가오고 있잖아요.
0: 저도 뭐 이런저런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어제 좀 슬픈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렇게 계좌에서 2억 사라졌다 막 이런 고백도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0: 예, 그것은 뭐 지금 현재 그 이 정권이 코스피 지수가 2,500에서 9,000까지 올라간 것이
1: 맞아요.
0: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다라고 주장을 하니
1: 네.
0: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뭐 수치로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1: 네.
0: 한편으로 저는 그 무슨 인버스 투자라든가 레버리지 ETF 같은 데서는 뭐 전혀 관심도 없는 순수하게 몇 년 전에 삼성전자를 조금 모아서 그냥
1: 네.
0: 가지고 있는 거래도 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그런 주식 보유자인데요.
1: 네.
0: 예, 뭐 장기 투자자라기보다 하여튼 그냥 가지고 있는
1: 네.
0: 거래를 하지 않는 투자자인데
1: 네.
0: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성이 올라서 결국은 그 자산 가치가 오르고 그래서 보유 주식의 가치가 올랐는데
1: 네.
0: 난데없이 단일 종목 ETF를 도입하고 그걸 레버리지 ETF까지 만들어서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는 그런 단일 종목 ETF를 마치 그 외환의 유치를 위해서
1: 네.
0: 투자를 하도록 해서 이것이 국내 주식의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왔고 그 변동성이 결국은 위험 자산이라는 인식으로 대량으로 외국인들의 그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정책적 피해를 입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1: 네.
0: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에
1: 네.
0: 그냥 장기적 우상향이라는 근본적인 그 방향성은 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뭐 별로
1: 네.
0: 이 정권의 실패가
1: 네.
0: 그 기업 활동까지 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1: 아직도 플러스긴 하시죠? 그 마이너스 2억은 아닌 거죠?
0: 아 근데 이제 저 최근에 뭐 어제는 오르고 그저께는 떨어지고 오늘 아침 마감된 미국 그 반도체 주가는
1: 지수요?
0: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오를 것이기 때문에
1: 네,
0: 뭐 그렇게
1: 걱정 안 해요?
0: 상관하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러나 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ETF에 투자하신 분들
1: 네.
0: 이분들은 아마 굉장히 그 어려운 국면을
1: 맞아요.
0: 계속 가져갈
1: 네.
0: 것입니다. 이것은
1: 네.
0: 그냥 동일한 수치로 10% 오르고 10% 떨어지고 10% 오르고 10% 떨어지더라도
1: 네.
0: 계좌가 녹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보유자산이 계속 손해를 입는 그런 구도입니다.
1: 네.
0: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제도인데 이것을
1: 네.
0: 도입한 것도 기재부에서 외환 유치, 외화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를 올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금감원까지 그 반대하는 금감원을 압박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알파경제신문에서 보도를 했던데요.
1: 네.
0: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이
1: 잠깐만요. 지금
0: 그
1: 제가
0: 레버리지가 미국은 4배입니다. 그래서
1: 네.
0: 이것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1: 지금 제가 당내 현안 문제 못 물어보게 하려고 시간 끌게 하시는 거죠, 지금.
0: 이것은 국민의 그 자산 형성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 네. 그 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도 국민의힘에서 많이 공격하고 있던데 17억 원 근저당 설정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 이제 밝은 분인데요.
1: 네.
0: 이 문제는 굉장히 그 코너에 몰리고 초읽기에 몰렸어 이런 변칙이 동원된 걸로 봅니다.
1: 그래요?
0: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분당의 아파트는요.
1: 네.
0: 작년 10월 달에 그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이제 제 더군다나 그 아파트가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근데 재개발
1: 맞아요.
0: 아파트는 그러면 보유 그 10년 그리고 실거주 5년의 기한을 채워야 그 좌번 자격의 그 유지가 되는데요.
1: 네.
0: 이 아파트가 올 7월 말에 이제 그 고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1: 맞아요.
0: 그전에 이걸 팔아야 하고 팔 때 만약에 지금 10년 5년 그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그 이번 달을 넘기면 현금 청산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몇 억을 손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집값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7월 말 이전에 급히 팔다가 보니까 이런 변칙이 동원된 걸로 보이고요.
1: 네.
0: 이게 저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는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의 그 공동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김혜경 여사는 지금, 공유 지분으로 넘겨받은 지 10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1: 네.
0: 7월 말이 되면, 이게 현금 청산 대상이 되니까, 그 전에 팔기 위해서, 지금, 같은 동네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다 보니까, 무리한 것 같은데,
1: 네.
0: 실제 넘긴 것인지, 또는, 뭐, 명의만 넘긴 것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긴 하지만 실제 명의를 넘겼다 하더라도
1: 네.
0: 대통령께서 이렇게 바쁘신데 하루에 그 SNS에 글을 그렇게 많이 올리다가 이거 이달 말 이전에 집 팔기 위해서 이런 정말 변칙적인 일을 벌이셨나 나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0: 점은 좀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아마 이번 주 부동산 대토론회 때 이 부분 뭐 직접 해명하지
0: 뭐
1: 않을까.
0: 이야기하겠어요. 뭐,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래. 나라 일 바쁘면 그 일 좀 챙기시지. 집을 벌써 이거 저 관저에 들어가신 지가 1년이 됐잖아요. 네. 그동안에 집을 안 팔고 있다가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급히 이번 달 말에 이번 달 말 이전에 팔지 않으면 네. 이거 현금 청산되는 대상이 되니까 그거 매수자 구하려고 지금 하다가
1: 알겠습니다.
0: 뭐 겨우 만나긴 만났는데 그분이 네.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뭐 돈 조금만 받고 우선 근저당 설정하고 명의 넘겨준 건데 네. 실제 명의를 이어받은 분도 자기 집을 안 팔았잖아요 아직 팔면 돈 주겠다는 건데
1: 네. 한번 지켜보시죠 뭐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는지.
0: 네, 근데 뭐 어차피 그분은 좀 싸게 샀으니까 자기 집 팔고 이쪽으로 넘어오겠지만 네. 궁금하기는 궁금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니까 답변 뭐 하시겠죠.
0: 예.
1: 네. 네.
0: 네.
1: 그리고 국민의힘 문제 좀 여쭤볼게요.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뭐 조경태 의원 징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윤리위원회는 사실 최고위에 뭐 아무런 보고를 하거나 또 네. 최고위가 윤리위원회에 어떤 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1: 네.
0: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1: 네.
0: 일단 당헌당규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이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1: 네.
0: 그렇게 간다면 뭐 윤리위원회가 좀 과감한 결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 원론적인 얘기.
0: 예,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네.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분란을 가속화시킨다면 그런 것은 윤리위원회가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1: 네.
0: 좀 대승적으로 결정을 서기를 바랄 뿐입니다.
1: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씨 관련해서 오늘 1심 선고 날이거든요. 의원님 뭐 법조인이시니까 어떻게 좀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0: 예, 제가 잘 아는 네. 변호사님이 오세훈 시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100% 무죄라고 장담하시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그 증거관계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봤는데
1: 네.
0: 너무나 자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다만 민주당이 무슨 예,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을 동원해서 무슨 여론조사까지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여론몰이를 하고 또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1: 예.
0: 재판부가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상적인 판결을 한다면 저는 100%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증거나 증언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0: 무죄의 확증만이 남아있는 재판입니다.
1: 아,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오늘 한번
0: 네.
1: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여쭤볼게요. 뭐 신천지 문제까지 나오고 정청래 후보 차량 습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좀 민주당 전당대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0: 신천지에서 입당을 우리 당에 입당을 많이 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내 경선을 도왔다 이런 보도는 봤는데
1: 네.
0: 그분들이 또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몰려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1: 네.
0: 민주당 사람들 정말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뭐 신천지가 우리 당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것도 저는 좀 그 별로
1: 네.
0: 효과성이 있겠느냐. 통일교가 뭐 10만 명 입당을 해서 우리 당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니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전재수 현 부산시장이 가리띠의 시계를 받았느니 뇌물을 받았느니 뭐 그런 논의만 되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것은 뭐 그것조차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1: 네.
0: 민주당이 아마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망조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휴식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좀 올라오세요.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이상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셨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Yeah.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8: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9: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8: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1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되면서 경기와 강원, 충청 일부 지역의 빗줄기는

다소 약해진 상황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장맛비가 지나겠는데요. 중부지방에는 30에서 80mm, 경북에 10에서 60, 전북과 경남 서부에도 5에서 40mm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충청 이남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광주 33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출근길 곳곳에 교통량이 꾸준한 가운데 매시간 사고 소식도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동호대교로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뒤쪽으로 잠실철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도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창동교 부근과 다시 월릉교에서 성동교 사이로 쭉 밀리는데요. 의정부 쪽으로도 창동교 부근에서는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인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3km 구간이 주춤하고요. 반대편 인천 쪽으로 가는 길도 부평과 서인천 사이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 명당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바로 오늘 나옵니다.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신 분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과 또 당내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0: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여쭤볼게요.
1: 네.
0: 어제 기자회견 하시고 오늘 있을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셨는데 어떤 의미예요?
1: 그 이게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이라고 하는 정치 브로커를 통해서 홍준표 이제 후보 등과의 경선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결국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0: 네.
1: 몰랐다고 발뺌해도 결국에는 유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김영선 씨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나경원을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오세훈 측의 부탁을 받고
0: 네.
1: 여론조사 내지는 뭐 여론 조작을 통해서 10차례에 걸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게 했다는 의혹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재판 끝에 이제 선고가 되게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 비용까지 대납되게 되어 있는 그 구조가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상 그 법리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유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네. 하는 취지로 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0: 네.
1: 이제 재판부에서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야당의 유력한 주자라서 혹시 재판 때문에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0: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사정을 좀 봐주자 이런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1: 네.
0: 이걸 어제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재판부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1: 그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사전에 좀 인식을 했느냐 알았느냐 그리고 사후에라도 뭐 승인을 했느냐 이런 증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그 이제 명태균 씨가 그 김건희 윤석열 부부한테 이렇게 제공했던 여론조사의 법리를 따질 때 재판부에서 이제 암묵적 합의가 있었느냐, 즉 명시적 지시, 그러니까 뭐 녹음이 있다든지,
1: 네.
0: 야 이거 여론조사 해줘.
1: 네.
0: 그다음에 이건 이렇게 해,
1: 네.
0: 이렇게 지시한 문서 뭐 네.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1: 네.
0: 실질적으로 수혜자,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이득을 보게 된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게 윤석열을 위해서 제공된 게 분명하기 때문에
1: 네.
0: 이거는 명태균 측과 이제 윤석열 측이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거든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이번에 건도 증거가 명확하게 문서나 아니면 녹음으로 남아 있지 않다 뿐이지
1: 네.
0: 누가 봐도 나경원하고 여론조사 결과로. 이제 이득을 본 건 오세훈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세훈 시장 측이 사실상 수혜자고 또 좀 더 오히려 윤석열 건보다 분명한 거는 돈을 김한정이라고 하는 오래된 오세훈 씨의 후원자가 대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가 분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3자가 대납을 했다고는 하지만 분명하게 오세훈을 위해서 대납한 게 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암묵적 합의라고 하는 그 어떤 재판의 틀 일로 볼 때는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된다면 유죄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1: 그런데 이제 윤건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랑 직접 통화도 하고 여론조사 고맙다라고 하는 문자까지 있었고
0: 네.
1: 김영선 씨 공천 대가성도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랑 어떠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얘기 나눈 것이 없고 대가를 뭐 준 것도 없다. 뭐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0: 지금 오세훈 후보가 명태균 씨를 7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런데 본인은 3번인가 만났다.
0: 예, 그러니까 그게 엇갈리고 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특검에서 7번 만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은 명태균 씨를 검증 대상으로 만났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좀 써도 될지 말아야 될지를
1: 네.
0: 검증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증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말 자체도 쓰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본인도 반은 인정을 한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씨의 가장 큰 이제 저 측근인 그 강철원 부시장이 중간에 만나서 매개의 역할을 계속 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게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명시적인 아까 글이나 녹음이나 이게 남아 있지 않다 뿐이지. 모든 것의 정점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다는 점은 좀 분명한 것 같고
1: 증거 없이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도
0: 그런데 증거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암묵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 수혜자 특히 이제 이런 정치 자금이나 아니면은 선거법의 경우는
1: 네.
0: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법리의 핵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형사 사건하고 다르게 이런 이제 선거법 정치자금법의 기존의 판례들도 보면 결국에는 실질적인 이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그런 이제 판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특히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판결에서 똑같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온 것이고 또 김영선 씨라고 하는 고리가
1: 네.
0: 딱 같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부부에게는 김영선을 공천해 달라는 게 있었고.
1: 네.
0: 오세훈 씨는 이제 명태균을 알게 된 것 자체가 김영선 씨한테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기
1: 네.
0: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1: 네.
0: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분명한 어떤 대가 관계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 쪽의 얘기를 조금
0: 네네.
1: 말씀하면서 이렇게 의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명태균 씨는 오세훈 당 시장에게 아니 김영선 씨 좀 어디 좀 챙겨줘라 서울시 산하기관에 어디 짱이라도 줘라
0: 안 챙겨줬다는 거죠?
1: 안 챙겨줘가지고 막 이 막 욕도 했었고 또 오세훈 시장 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기소함으로써 정치적인 탄압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0: 이렇게 좀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네. 최근에 당선되고 나서는 갑자기 초점을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기소하고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계시잖아요. 그 전에는 보면은 뭐 명태균은 그냥 이제 사기꾼이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네. 주력을 하시다가 지금은 네. 재판 결과가 윤석열 경우를 보니까 아이고 불리하게 나올 수 있겠네
0: 네.
1: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 결과를 예단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탄압 프레임으로 지금 본인을 희생자로 지금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말은 오히려 거꾸로 뒤집으면 아 오세훈 시장도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구나라고 저는 오히려 보이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도 그 전에 탄압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네.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고 희생자다 이런 걸 오히려 미리 자락을 깔고. 네. 이제 이후에 1심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1심이 이제 오늘 나오더라도 2심 3심이 원래 선거법은 굉장히 빠르게 나야
0: 맞습니다.
1: 되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걸 좀 질질 끌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0: 네.
1: 그래서 이제 좀 뭐 다음 총선에서 혹시 국민의힘이 상당히 회복을 하게 되면
0: 네.
1: 본인이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니까
0: 네.
1: 이런 재판도 기사회생해서 진짜 유력한 대권 후보를 뭐 이런 걸로 처벌하냐
0: 네.
1: 이런 프레임으로 그냥 쭉 밀고 나가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0: 오늘 뭐 결론 나오니까요. 1심
1: 예,
0: 결과
1: 예.
0: 보고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의원님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상당히 좀 혼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1: 예, 이게 점입 가경이라고 그러나요?
0: 네.
1: 아, 좀 심각하네요.
0: 신천지 문제까지 종교 문제까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좀 썩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전반적인 판세 좀 어떻게 보세요 현재?
1: 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치열한 각축전으로 봅니다.
0: 각축전이에요? 그
1: 그렇습니다.
0: 민주당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앞서 나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1: 근데 이제 응답하는 층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실제
0: 네.
1: 표심을 조금 표출하지 않는 정말 바닥에서는 보니까
0: 네.
1: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비등비등하다 이런
0: 만만치 않아요.
1: 예, 느낌이 들고
0: 네.
1: 특별히 수도권에서는 젊은 우리 온라인 당원들이 많은데
0: 맞습니다.
1: 젊은 온라인 당원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예를 들면 뭐 유시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층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0: 네.
1: 여러 가지 이런 개혁적 과제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0: 네.
1: 이런 우려들을 꽤 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다 보니까 이 1인 1표제를 사수하자 뭐 이런 이제 당내 현안부터 시작해서
0: 네.
1: 좀 개혁 당대표 이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꽤 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전체 표를 감안하면
0: 네.
1: 제가 볼 때는 아주 박빙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0: 개혁 당대표라는 표현도 쓰시고 1인 1표제라는 단어도 쓰시는 거 보면 정청래 후보의 워딩과 좀 비슷한데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공명하는 당원들이 많다는
0: 아,
1: 뜻인데요.
0: 네.
1: 저는 결과적으로는
0: 네.
1: 사실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한다면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신승하지 않겠냐.
0: 신승이에요.
1: 예, 이렇게
0: 신승.
1: 보는데 이유 중에
0: 네.
1: 하나가 이제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0: 네.
1: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보면 오래된 당원일수록
0: 네.
1: 조금 더 그런 이제 좀 나름대로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0: 네.
1: 또 거기다가 선호 투표제라서
0: 네.
1: 송영길 후보하고의 짝이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의 한 70% 정도의 지지자들이 김민석 후보를 찍지 않겠냐 이게 대체적인
0: 네.
1: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근소한 차지만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너무 진흙탕 양상으로
0: 그러니까요.
1: 가서 이 신천지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보니까
0: 네.
1: 조금 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은. 예.
0: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 입증 책임은 김민석 후보에게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좀 들고 나온 것이 바람직스럽다 아니면은 부적절하다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거 봐서는 그만큼 선거전이 좀 치열해졌구나.
0: 네.
1: 뭐 솔직히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예전에 이재명, 이낙연 그때 경선할 때 신천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실 제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특검은 안 했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거부하면서 특검은 안 했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이만희 교주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보면은 광주나 이쪽이 이제 신천지 내 12개 지파 중에 제일 강력한 지파가 그쪽에 이제 광주 등 쪽에 있다고 하거든요.
0: 그렇습니까?
1: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것들 때문에 당원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그때 이재명 이낙연 경선 이후로 당내에서도 계속 사실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사 결과가 아직은 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직 이릅니다만 이제 우리 당내에 유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은 아직도 사실은 뭐 말끔하게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민석 그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도 잠깐 언급을 했던데 차제 좀 이런 문제는 나중에라도 좀 밝히긴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1인 1표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그전하고는 또 다르게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세력이 이제 왕창 밀고 들어와서 1인 1표를 악용해서 어떤 그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도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 것 같습니다.
0: 작년에 국민의힘 진종 의원이 뭐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뭐 3천 명 정도 신천지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민주당에 입당시켜서 김민석 뭐 총리를 당대표 만들어야 된다 그런 폭로 기자회견 했거든요.
1: 그때 이제 녹취가 나왔었죠. 그 체육계 관계자의 면담 과정에서요.
0: 근데 지금 신천지와 관련된 부적절한 일은 김민석 후보가 지금 공개하고 폭로했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1: 그러니까 저도 뭐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하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함께
0: 맞아요.
1: 논의하면서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서 종합특검만
0: 맞습니다.
1: 우리가 처리를 하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특검 대신에 합수본에 이제 맡기자 이렇게 결론을 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아마 조금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뭐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한데 다만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그때 이제 계엄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제
0: 맞아요.
1: 워닝을 했었고 끝까지 계속 계엄 시도가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을
0: 맞아요.
1: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력이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기 때문에 뭐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은 드는 거죠. 예.
0: 근거를 어떻게 좀 제시하는지 지켜보고 또
1: 그러게
0: 얘기
1: 조금 더
0: 나눌게요.
1: 지켜봐야 될것 같은 좀 만약에 그게 근거가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근거 없이 말씀하셨다면 책임지셔야 되는 문제겠죠. 예.
0: 그 전당대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뭐 정치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이 문제 같습니다. 원님 개인적으로는 예외 조항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완전하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 때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할 때도 논의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빨리 결론 내서 빨리
0: 빨리.
1: 입법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0: 전당대회 전에 하는 게 좋아요?
1: 저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개혁 논의, 국가보안법을 비롯해서 논의만 하다가 결론을 못 내서 멍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빨리 결론 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래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0: 그렇죠.
1: 두 번째, 저는 수사권 관련해서는 일부라도 피해자가 없도록 아주 극히 일부 예외를 두고 보안수사권을 둘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내 동의가 도저히 어렵고 당내 분열이 너무 심하면 이런 경우는 저는 제가 지도부라면 일단 완전 폐지하는 걸로 입법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약속을 하고 그렇게 몇 가지 이제 약속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하는 거죠. 지금 제기하고 계신 예를 들면 장애인
0: 맞아요.
1: 문제라든지 여성 성 폭력에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네. 뭐 이런 공소시효가 다 돼가는 문제라든지 네. 이런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혹시라도 정말 현장에서 문제가 된다면 네. 그거는 바로 입법을 추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서라도 저는 이거는 빨리 결론 내는 게 이거는 역대 민주정부가 결국 검찰의 농단으로 혹은 여론에 이제 밀려서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서 정부 자체가 하나의 이제 신뢰를 잃고 주저앉게 되는 이런 아픈 경험을 했던 입장에서 저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0: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안 사건은 유지하고 필요하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거를 제가 봤어요. 그것은 실패였다라고 그런 판단을 하신
1: 그러니까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을 믿었던 거죠.
0: 네.
1: 사실은 보안 사건과 그리고 등 그래서 뭐 그때 네. 2대 범죄를 남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0: 네.
1: 그런데 부패, 경제, 범죄 등에서 네. 등을 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이 이걸 시행령으로 통치하면서 법에 없는 각종 그 범죄명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무한대로 네. 검찰 권력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세력에 대해서 무한탄압을 했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검찰이 스스로 문제를 이제 일으키고 스스로 만든 자가당착 중에 자가당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보안수사권의 일부 논란을 초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공소청, 수사청이 빨리 개청을 해서 빨리 진용을 갖추고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 본류에는 오히려 관심이 없고 이 보안수사권이라고는 일부 작은 권한을 검찰에게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0: 네.
1: 역시 지금도 검찰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철진한 논쟁을 가지고 본류를 흔드는 것은 오히려 저는 이 우리 정부의 개혁의 갈 길을 막아서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런 점을 저는 오히려 좀 분명히 볼 필요가
0: 이재명
1: 있다.
0: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엔 보안 수사권 예외적인 수사권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 계속 논의하고 수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판단이 조금 부적절하다?
1: 저는 부적절하다기보다는 대통령님과 그 정성호 장관의 입장도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0: 네.
1: 저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하는 아까 처음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만 현재 당내 상황이나 현재 그 여론지형 이런 걸 놓고 볼 때
0: 네.
1: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당내 분열로 인해서 정권이 저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이미 당론으로 1차 채택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후속으로 여러 뭐 논의를 열어놓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뭐 숙인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뭐 만약에라도 어제 우리가 공청회를 한 결과 우리 국회의원들과 다수의 당원들이 마저 진짜 극히 예외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보안수사권 남겨두는 건 필요하겠네라고 한 70% 이상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동의를 하는 조건이라면은 저도 네.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0: 네.
1: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극렬한 네. 대립을 계속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당 지도부가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현실적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0: 네. 불편하시겠지만 유시민 작가의 그 어제 인터뷰 내용을 좀 짧게 여쭤볼게요. 어물전이 썩어가기 전에 후각이 발달한 사람이 그걸 경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물전은 뭐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뭐 집권 세력 이거 같아요. 이 말에 좀 동의하세요?
1: 아 표현이 너무 거칠죠. 네. 일단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그 전에도 이제 재건축 논란을 네. 이제 말씀하실 때도 그랬는데 유시민 작가는 실제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뉴이재명이라는 말을 기획하고
0: 네.
1: 하면서 실제 기존 우리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을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나름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네요. 네.
1: 그런 본인이 일종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그런데 그걸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거기에는 썩 동의가 또 100% 안 되는.
0: 비유는 어떤 거 같으세요? 어물전이라는
1: 표현을. 좀 심합니다. 네. 그게 어물전이라는 게

0: 합니다.
1: 유시민 작가의 저런 참전 지난주에도 했었고 오늘도 하고 이제 목요일날 또 다른 방송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전당대회에 권리당원들의 표심 선택에 영향을 끼칩니까?
0: 줍니다.
1: 줍니까?
0: 예. 그래서
1: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0: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의 편을 든다고 봐야죠.
1: 네,
0: 특히 그렇죠.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정청래 편을 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지는 않지만
1: 네.
0: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이제 이 후보나 혹은 아니면은 소위 유의제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경계심 이런 걸 발동시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한 네. 그런 말씀이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저는 정당 내에서 잘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귀결점을 찾을 수 있으면 저는 뭐 우리 민주당 내에 건전한 양대 세력이 팽팽하게 그런 긴장하는 그런 견제 관계를 구성한다. 이것도
1: 네.
0: 저는 국민의힘이 워낙 뭐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우리 자기 면역을 하는 차원에서도
1: 네.
0: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또 삼을 필요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낙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1: 네.
0: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그래서 아까 제 표현도
1: 네.
0: 아 너무 거칠고 좀 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아쉽다 이런 말씀
1: 짧게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정당은 결국 망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당정 분리
1: 네.
0: 그거에 기초해서 당정 협력 관계 대등한
1: 네.
0: 협력 관계
1: 네.
0: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일반적인 지금 원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대통령은 집권하고 나면 자신의 정당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을
1: 있죠.
0: 가지게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건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요.
1: 그럼요. 네.
0: 그래서 자신의 어떤 비전과 이제 이 바람대로 한번 정치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욕망을 가지는 것은 뭐 대통령은 누구나
1: 네.
0: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경계하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반드시 망한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대통령이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가지고 탄생한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통령과 정당을 잘 조화시킬 책임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1: 네.
0: 당 대표와 당 지도부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것을 지난 1년간 정청래 지도부가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화합하지 못했던 그 책임이 저는 절반 최소 절반
1: 네.
0: 심하게는 뭐 좀 더 있다고 볼 수도
1: 네.
0: 있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작가의 말씀은 일면적이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잖아요. 그것은 적절해요?
0: 저는 그 점은 좀 대통령께서 조금 자제하시는 게 유시민 작가의 저런 반응을
1: 네.
0: 또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더는 안 하시지
1: 안
0: 않을까
1: 네.
0: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의원님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 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4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2: 안녕하세요.
0: 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닮은 꼴 소개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지난번에 댓글로 네. 우리 김정현 기자님 네. 뉴스명당에 나훈아 아니냐 네. 그런 댓글이 있던데 어때요?
2: 좋습니다.
0: 이 세상에
2: 하나밖에
0: 네 윤희용 대표님 뉴스명당에 브래드 피트 어때요?
1: 브래드 발 빵 피트 발
2: 빵형으로
1: 하면 빵 발이라고 네.
0: 아니 근데 청취자분들이나 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장성철 뭔 소리야 막 그러실 텐데 진짜 윤희용 대표님은 브래드 피트랑 많이 닮았어요.
1: 근데 아이들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0: 큰일 날 뻔했어요.
1: 엄청 욕을 먹었는데.
0: 김수민 평론가님 뉴스 네. 명당의 SG 워너비 이석훈이랑 닮았다. 네? 이석훈.
2: 이석훈? 네. 처음 들어보는 유재인간? 유재인간 이석훈인가?
0: 네. 몰라요. 아. 저도. 아. 이석훈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 PD님이 그런 댓글이 올라온다고 그러시네요.
1: 비슷하세요.
0: 이석훈.
3: 아, 잘생기셨는데요?
0: 김수민 평론가님 네. 잘생겼어요.
3: 아닙니다. 저는 네. 이거 괜히 저를 좀 한방 먹이려고 하는
0: 아니요.
3: 네, 숨어있어요. 이렇게 숨어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최고의 연예인들과 함께하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저희는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부터 가볼게요. 윤희용 대표님 소개시켜주세요. 예,
1: 가장 최근에 나온 게 18일 19일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제 스트레이트

0: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했었는데 호남만 대상으로
1: 네.
0: 한 조사 결과입니다. 가령 이제 전북 그다음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죠. 여기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RS 방식으로 실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김민석 40.5,
1: 네.
0: 정청래 24.3, 송영길 15.4, 고민정 3.3, 김보미 2.2 이런 순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여기 호남에서의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호남은 이제 워낙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니까요. 그 호남의 이제 기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이제 전국 조사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확인됐던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제 변화가 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우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과인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 많이 나왔으니까 그중에서 전국에 조사를 하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한 후에 송영길 후보를 1순위에서 지지를 했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송영길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3위가 예상되는 후보의 2순위 흐름이 누구한테 이 분배가 되고 있느냐. 이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막 경쟁하고 있어서 누가 이제 1, 2등을 하냐, 뭐 이렇게 또 누가 3등을 하냐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에 나오는 결과 순서대로 한다면 이제 3위에 송영길 후보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경우에 3위가 됐을 때 2순위 응답들이 정청래 후보에게 얼마만큼 가느냐, 또는 김민석 후보에게 얼마만큼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다. 그래서 그걸 지난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 약간 지나긴 했지만 말씀드릴게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같은 이제 스트레칭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한 ARS 조사 방식인데요. 전국에 조사를 했고 이제 이 결과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여기서 1순위는 김민석 40, 정청래 28.2, 송영길 12.3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결과들은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그럼 이제 2순위 응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송영길 후보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1차적인 수혜자는 송영길 후보인 거예요. 왜냐면 양쪽에서 이제 2순위로 받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만약에 순서가 이제 그대로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3위 후보가 송영길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송영길 후보의 2순위로 이제 그 누구를 찍었냐
1: 누구예요?
0: 1순위 예 그러면 거기서는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찍었는데 그럼 2순위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김민석 52.6 정청래 15.2
1: 확 차이 나네요.
0: 그다음에 이제 뭐이 조사 방식의 한계로 그 후보도 다시 넣긴 했어요. 그 송영길은 18.2 동일하게 이제 1, 2순위 모두 찍은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절반 가량은
1: 그러네요.
0: 김민석 후보로 가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김민석 후보는 약간 이 구도 자체에 이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1: 네.
0: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이제 이 흐름을 어떻게 깨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를 1순위 지지했는데 그럼 2순위 송영길 후보하고는 대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송영길 후보를 제일 좋아했던 분들이 2순위에서는 본인한테 오는 흐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보면 좋을 포인트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정현 기자님,
2: 네.
1: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초반
2: 네.
1: 판세 좀 짚어주세요.
2: 이번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8.17 전당대회 관련해서 24개의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그 여론조사 흐름이 오늘 말씀드린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이 1강, 1중, 1약 이렇게
1: 아니
2: 구분되고요.
1: 근데
2: 네.
1: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리당원이 70%잖아요.
2: 네.
1: 우리 권리당원 여론조사 해본 적이 없잖아요. 수치
2: 네.
1: 모르잖아요.
2: 네.
1: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2: 근데 그거 이제 당원 명부가 없으니까 그걸로 여론조사를 할수 없어서
1: 네.
2: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8.2 지난해 전당대회를 여론조사가 한 27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치를 비교하면 과연 어떤 집단이 실제 결과치에 유사할까를 조사해 봤어요. 근데 이제 진보층, 충청권,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호남 이렇게가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1: 그래요?
2: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다.
1: 그럼 유추해본 결과,
2: 네.
1: 김정현 기자님 어떻게
2: 그것도 이제
1: 예측을 합니까?
2: 그 결과도 1강 1중 1약이에요.
1: 네.
2: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근데 다만 김빈석이 과반 달성을 하긴 좀 어려운 상황 같아서
1: 1순위 투표에서
2: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순위 투표. 근데 2순위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5개가 발표됐습니다.
1: 네.
2: 근데 5개에서 송영길의 2순위에 모름 없음을 빼고 김빈석과 정청래한테 간표를 그냥 100%로 재환산을 했을 때 네. 대략적으로 7대 3, 많게는 8대 2까지 김빈석한테 갑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김빈석이 현재로선 당선권에 굉장히 가깝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1: 한 뭐 40% 된다고 네. 하던데.
2: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이 정청래를 되게 큰 격차로 따돌립니다. 근데 진보층에서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좁아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는 중도층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진보층의 결집력이 더 강합니다.
1: 네.
2: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표율이 네. 낮아지면 정청래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고 높아지면 김민석이 유리할 텐데 높고 낮음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보면 통상적인 민주당 전대는 투표율이 권당 투표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네. 직전 민주당 전당대회는 56인가 57까지 갔어요.
1: 그래요.
2: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까워진다면 김민석이 좀 더 유리하지
1: 높겠네,
2: 않을까.
1: 이번에 높겠네 기본적으로.
2: 높을 것 같아요.
1: 네, 네. 50% 넘겠네요.
2: 네.
1: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각 후보 캠프 분위기 좀 취재해 보실 네. 거 아니에요.
2: 네.
1: 저는 좀 의외인 게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좀 쫄거나 위축되지를 않아 보이거든요.
2: 네.
1: 실질적으로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긴다. 이런 분위기라는 얘기도 있고요.
2: 근데 이제 도대체 네. 그런 말씀하신 걸 많이 들었는데 네. 기자들한테 네. 약한 척. 우는 척 네. 우리가 못 나가는 척은 할 수 없는 것이고
1: 아니, 그래도 좀 친한 분 있으면 네. 아유, 김 기자 우리가 솔직히 네. 이번 어려워
2: 네, 아무리 친해도 그런 아니? 얘기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1: 그래.
2: 근데 다만 그거는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네. 과연 정청래 대표는 왜 출마한 것이며 당선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출마했을 텐데
1: 네.
2: 도대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저도 그 의문입니다.
1: 네.
2: 그래서 아마 뭐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1: 그래요?
0: 그거는 꼭 네. 일단 두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1: 그건 좀 이따 얘기해. 김수민 평론가님한테 네. 발언권 드려요. 김수민 평론가님.
3: 네.
1: 현재 판세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십니까?
3: 네. 아까 전에 언급됐었던 조원 CNI 조사는 호남권 조사잖아요.
1: 맞아요.
3: 근데 일단 이 조사를 보면 송영길 후보가 김이 좀 빠지겠다.
1: 네. 네
3: 송영길 후보가 유일한 후보는 아니지만 김보미 후보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빅3라고 하는 후보들 중에서는 호남 출신으로 유일하게 출마를 했거든요.
1: 네.
3: 그렇지만 15% 정도의 득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처지고 있다 처음부터.
1: 네.
3: 그래서 양강구도야. 를 깨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유시민 작가 발언이 송영길 후보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 사이에 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1: 네.
3: 조금 마음 놓고 송영길 후보를 제3의 안으로 놓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1: 아.
3: 유시민 작가가 선을 완전히 그어버리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 네.
3: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려면 국무총리 출신인 김민석 후보를 찍어야겠다 쪽으로 쏠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렇게 보세요?
3: 이게 선거라는 게 항상 성동격서 같은 거라 결국에는 격렬하게 싸움이 벌어지면 그 싸움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1: 네.
3: 송영길 후보가 그런 타격이 있을 텐데 호남에서 바로 치고 나가고 있지 못한 점 이런 점들은 좀 송영길 후보한테 불리한 거 아닐까 이렇게 보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청래 대 김민석 이쪽으로 이목이 더 쏠릴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리고 선호투표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 나는 김민석 1순위 송영길 2순위 이렇게 찍을래. 이렇게 해버리면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1: 그렇죠.
3: 일단 송영길 후보는 1순위 표를 더 올려서
1: 네.
3: 1차 개표에서 2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목표일 텐데 근데 좀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김민석 대 정청래 싸움이 격화돼서 송영길 후보가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이 교묘하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1: 그거는 김민석 후보에게 더 유리해요 그러면 일단?
3: 저는 이번에 그 유시민 작가 발언 이런 것들이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1: 서로 지금 과거 파기하고 있잖아요.
3: 네.
1: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 4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 공격했어.
3: 아,
1: 그랬더니
3: 네네.
1: 뭐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말이야. 정청래 아 이거 내 공개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은
3: 네.
1: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의 공방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영향을 끼칠까요?
3: 일단 김민석 후보가 4년 전에 지방선거 민주당이 지방선거 지고 난 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사적인

0: 그런 판단, 그러니까 개항을 출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패인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독자적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하기도 했었고요.
1: 네.
0: 그때 컷오프로 지긴 했지만, 근데 그거를 정청래 후보 쪽에서 파온 건데,
1: 네.
0: 파묘라고 하죠. 그런데 저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1: 그러니까 생각 저도
0: 기억이 잘
1: 못했어요.
0: 안 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1: 와닿지
0: 있고,
1: 않아요?
0: 그다음에 어차피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까지 지내버렸기 때문에
1: 그러네요.
0: 이재명 이퀄 김민석 이 공식이
1: 네.
0: 성립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설령 그 공격이 먹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범친명 유권자 사이에 김민석이 그런 사람이었어? 혹시 대표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설령 몇몇이 생각했더라도 그 사람들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그런 논란이 김민석 후보, 뭐 정청래 후보한테 특별히 유리할 건 없다. 근데 거꾸로 그럼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논란,
1: 네.
0: 이거는 뭐야? 일단 이렇게 사람들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지? 혹은 뜬금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1: 근거 보고
0: 거고.
1: 판단해야
0: 네,
1: 되겠네요,
0: 근데 근거를
1: 이거는.
0: 제시하지 않으면 이
1: 네.
0: 부분은 저는 김민석 후보한테 불리하게
1: 배치기.
0: 돌아갈 것이라고.
1: 알겠습니다. 윤희용 대표님 아까 두 가지 뭐
2: 네,
1: 얘기하시죠.
2: 일단은 이제 뭐 이번에 양쪽 다 이제 승리를 뭐 자신하긴 하잖아요.
1: 네.
2: 이제 양대 논리 중에 근거가 이제 하나씩 있어요. 뭐냐면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아마도 이제 지난번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이른바 이제 친청 성향에 있는 인물과 추미애 후보였죠. 그다음에 친명 성향의 이제 후보 한준호 후보 상징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격차가 많이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이제 뭐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절반을 이겼기 때문에 아, 이 권리당원들은 이 흐름이 이제 있다. 수도권에 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나오는 여론조사들과 다를 수 있다. 권리당원의 흐름은 이제 이게 이제 강력한 근거예요. 또 하나 이제 반대쪽에 김민석 후보 측은 지금 권리당원의 규모가 뭐 130만, 150만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단일한 특성의 흐름들을 강화한다고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여론과 이제 별 차이 없는 정도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당 지지자들 여론조사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 이게 이제 이 근거가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일정 부분 저는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 자신 있게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권리당원 다른 흐름이 있을 것이라는 게 하나고
1: 네.
2: 두 번째로는 아마도 이번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후에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여러 주류의 흐름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제 서사가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1: 네.
2: 지금 가지고는 사실 유력 뭐 대권주자 그룹에 들어갔다고 하기는 제가 봤을 땐좀 이른 상황일 있을 텐데 이 과정을 통하면서 사실은 안 되더라도 이제 그런 서사를 만들게 되면 이후에 이제 그런 그룹들에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뭐 이제 친문적 성격에 있는 인물들 중에 조국 후보도 조국 전 대표도 있긴 하지만 부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본인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런 이제 판단도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이번 전당대회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보안수사권 페이지 문제와 관련일 텐데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실시했어요. 요거 수치 좀 말씀해 주시죠.
2: 네. 지금 보안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1: 예.
2: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의 견제, 부실 수사 방지 위해서 유지해야 한다. 이런 선택지가 하나 있었고,
1: 예.
2: 기소 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제 이런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1: 예.
2: 전체적인 응답은 61%가 유지해야 한다였고, 폐지해야 한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습니다. 그래서
1: 네.
2: 이제 한 세, 뭐, 세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1: 네.
2: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선 어떤지가 중요한 여론인데
1: 네.
2: 민주당 지지층만 살펴봤을 때도 유지 의견이 46%, 전면 폐지 39%.
1: 오.
2: 그래서 뭐, 이제 요 안에서는 오차범위 더 커지긴 합니다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유지 의견이 폐지 의견보다 높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이 보안사건 폐지 논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럴까요?
0: 어떤 후보에게도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안 해요?
0: 불리하지도
1: 아니
0: 않고요.
1: 그래도 정청래
0: 네.
1: 후보가 나는 완전 폐지야. 나는 정말 이거 완전히 티끌만큼도 이거는 두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 근데 김민석 후보도 저도 폐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고
1: 네.
0: 송영길 후보도 입장 변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1: 네. 네.
0: 전당대회는 영향을 이게 별로 끼치지는 않을 것
1: 끼치지 않을 것
0: 같다.
1: 같아요.

0: 근데 상대적인 건 있을 수 있는데 보안수사권의 유지를 바라는 민주당 지지자가 있고 그 사람이
1: 그러네요.
0: 예, 그 사람이 요번에 조사에서도 반 정도가
1: 그러네요.
0: 민주당 지지자의 반 정도가
1: 네.
0: 이 보안수사권 유지에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 민주당한테는 악재죠.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가량의 생각을 민주당이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니까
1: 네. 네.
0: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는 악재인데 특정 후보에게는 어떻게 될 거냐. 비슷비슷할 텐데 근데 그나마 민주당 지지를 하면서도 보안수사권 유지를 지지하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고를까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이쪽이 입장선회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1: 그렇죠,
0: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한테는 불리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그리고 김민석 후보한테는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1: 네.
0: 근데 같이 생각해봐야 될게 어쨌든 당심이 이번에 반영이 크게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하고 민주당 당원들하고 이 생각의 차이가 괴리가 꽤 있는 겁니다.
1: 꽤 있어요.
0: 네, 왜냐하면 지지층에서는 절반 가량이 보안수사권 유지 의견인데 민주당 당원 중에 나 보안수사권 유지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의원들도 신중론 얘기했다가 문자 폭탄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당심으로 가면은 이게 보안수사권 문제가 과연 크게 영향을 끼칠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1: 김정현
0: 네.
1: 기자님, 기본적으로 뭐별 영향 없을까요?
2: 이게 모든 후보들이 지금 그 보안사건 폐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뭐 이게 구분되지 차별성이 있는 주장이
1: 없어요?
2: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냐를 따진다면
1: 네.
2: 그새 후보랑은 별개로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불리하다
1: 불리해요?
2: 이렇게 볼것 같아요.
1: 왜요?
2: 왜냐하면 검찰 그러니까 개혁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개혁당하는 사람이 개혁되는 줄도 모르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1: 네.
2: 것인데 지금 숙이 분리를 해놓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웬걸 갑자기 보안 사건이 이렇게 온 동네방네 다 알려지게 됐어요.
1: 네.
2: 그래서 사실 개혁은 조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꽹과리 치면서 굳이 보안 사건에서 몰라도 되는 분들까지 다 알게 됐단 말이죠.
1: 그렇죠.
2: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보안 사건을 설사 일부 양보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불만족한 여론이 있을 것이고
1: 네.
2: 관련된 비판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들은 결국 이재명 정부를 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한 가지 또 재밌는 일이 좀 벌어졌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야 나랑 토론하자
2: 네.
1: 그랬는데 이건태 의원 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전영기 의원도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됐잖아요.
2: 네.
1: 이 한동훈 의원과 이 토론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이렇게.
2: 절대 하면 안 된다.
1: 절대 하면 안 된다.
2: 왜냐하면 일단 여론 자체가 갤럽에서 나왔듯이 지금 유지해야 된다는 보안사건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잖아요.
1: 네.
2: 그럼 일단은 그 점에서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고
1: 네.
2: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지금 국회에 입성한 다음에 별다른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토론회가 열리게 된다면 민주당하고 붙어가지고 한동훈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갑자기 이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민주당에서 하고
1: 그래서 한다고
2: 싶겠습니까?
1: 했다가 아예 안 할래 그런 거는 좀 체면이 많이 깎인 거 아니에요?
2: 그렇다 한들
1: 한들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2: 욕을 먹는다 한들 안
1: 네.
2: 하는 게 맞죠.
1: 윤희용 대표님.
3: 아마도 이제 강행했다고 하면은 더큰 당원들의 비판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전당대회에서 후보들마다 이것이 이슈가 부각되는 것에 대한 유불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제 좀 만류가 상당히 이제 강했을 것이라고 보고 굉장히 사실은 이제 그 이건태 의원 입장에서는 컷오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컷오프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지명도가 다른 높은 최고위원 후보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맞붙여서 하게 되면 주목받으면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1차적으로 있었을 텐데
1: 네.
3: 좀한 단계 더 전략적인 정무적인 판단
1: 네.
3: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3: 참 아까 말씀드린 그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 네.
3: 16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한 조사입니다.
1: 네. 그 마지막으로 윤희용 대표님 올해 정치권 관찰하셨으니까 전당대회 때
3: 네.
1: 이렇게 정청래 후보 차량을 파손하고 위협하고 이런 거는 저 처음 본것 같거든요. 이게 전당대회 때 어떠한 좀 동정심을 얻어서 정청래 후보에게 좀 유리할 수도 있을까?
3: 그러니까 이제
1: 아니면
3: 이슈 자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정청래 후보가 선거 캠페인 전략에서
1: 네.
3: 모든 이제 후보들은 자기 포지션 전략이 있는 것이거든요.
1: 예.
3: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선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자도 있고 계승자도 있고 현역 이제 포지션도 있는데 지금 오게 되면 정청래 후보는 오히려 현역으로서 평가를 받는 입장인데 도전자 포지션을 상당히 영리하게 그러니까요. 잡은 거예요. 동정.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가고 있는 건데 그것을 방해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유시민 작가님 이렇게 굉장히 강한 이제 대통령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그것들을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과제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글쎄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경쟁자 후보 측에서 한 게 아니라고 하면 별 영향 주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도전자 포지션을 또는 약자 포지션을 강화하는데 이렇게 활용하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세 분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YTNS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산사태 및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어제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 창동교 부근에서 잠깐 밀리는데요. 월계 1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군자교에서 성동교까지 구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 사고 차량은 모두 안전지대로 치워진 상태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10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6시 15분부터 밤 8시까지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을 대상으로 12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 50분까지 같은 장소인 국가수사본부에서 16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장윤기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어제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매도 아파트의 재건축 선도지국 지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11월에 이루어졌고 당시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조세 제도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부동산